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 바람꽃 15번째 주인공이신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동학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어린 아들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차고에 세워두는 벌을 내렸습니다.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동생을 본 딸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번쩍번쩍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남편을 보았고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수갑을 찬 채 감옥 갔다 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풀어줘서 내보내면 너는 불안을 느끼겠니? 남편이 필요해요. 집세를 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초범이라 2,000불의 보석금을 내고 72시간 후에 풀려났습니다. 두 달간 벌금과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써내야 했습니다. 소셜워커가 아이들을 보호관찰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 소셜워커였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보호센터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학교에 와서 지켜본 후에 부끄러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폭언, 구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량한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때를 쓰고 하소연할 때라고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손이 시누이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고 적어내려갔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 살지 말아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99년 봄 트레스 디아스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창피해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서 솜 위에 올라앉은 듯한 평안이 퍼졌습니다. 나무가 저를 보며 말하네요. 사랑해요. 저를 보며 웃어요. 하늘의 구름이 저를 보고 노래하네요. 엉겅퀴가 춤을 추네요. 말씀이 달고 달아요. 기쁨으로 속삭였습니다. 늘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9살 딸아이가 아빠랑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가방 하나 메고 가출했습니다. 앞서간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전에 파도는 다시 밀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말리는 과정을 거쳐 남편과 저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울면서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마터면 뺏길 뻔했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팔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친구와 지내면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고아가 아닙니다. 조앤 청가게와 마이클스 상점에 갔습니다. 꽃과 성경 구절이 수놓아진 십자수 교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가지 패턴이 있었고 5불 50전이었습니다. 수백 가지 색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색들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색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개를 몽땅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교본을 샀습니다. 골방에 들어앉아 두 달간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게 하시는지 의아해하면서 16시간씩 바늘과 실을 놀려 수를 놓았습니다. 운동화 상자 하나 가득 모였습니다. 포도원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 축하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남짓 다양한 패턴이 소개된 여러 권의 책자를 구입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옥스포드지에 한 땀씩 수를 놓으면 패턴의 문양이 드러나는 과정이 신기합니다. 실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특별히 성경 구절을 수놓을 때 영적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젖과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가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을래요? 올래면 와라 파도야. 나는 너로 말미암아 더 빨리 육지로 간다. 더 빨리 육지에 닿을 것입니다. 큰 파도가 와야 믿음이 자라고 배심이 생기나 봅니다. 파도는 앞서간 파도가 잠잠해져야 오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시련은 계속 이어서 왔습니다. 의류회사에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룸메이트와 지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딸과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려면 아끼고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포모나 펠로우십 교회에서 섬기면서 2년간 홈리스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가출한 딸아이가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환청, 환각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비뚤어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수렁에서 빼내와야 했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심자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식습관과 영양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음식과 식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 대충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잘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양보다 영양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고기 같은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변비,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잠깐 어지러운 건 괜찮겠지, 입맛 없는 건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시는데 몸의 작은 변화가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계속 떨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사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음식의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와 식사 약속을 하거나 교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만큼은 TV만 보며 대충 드시기보다 천천히 음식 맛을 느끼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꼭 식사 잘 챙기시고 따뜻한 국 한 그릇, 건강한 반찬 한 가지라도 몸과 마음을 위해 정성껏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자랑스런 삶의 주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학문이나 지적 성취를 삶의 과제로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수나 학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부의 축적이나 사업적 성

0: 부엉의 일생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기업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음악이나 예술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인류에 공헌할 창조적 역할의 삶을 투자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랑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전생애를 불태우는 케이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1936년 1월에 실제로 영국 국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미세스 월리스 심슨이라고 하는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왕자리를 자기 동생에게 물려주고 1년 만에 왕위를 내려왔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심슨 부인 미세스라는 단어 앞에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여자분은 두 번씩이나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에다가 미모도 석 뛰어난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 엄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미모를 가진 도금봉씨같이 생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8세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모든 재산권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1937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1972년까지 35년 동안 미세스 심슨과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이 그의 삶의 최대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한 삶의 주제, 라이프 theme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살아가도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도 삶의 주제가 건전하지 못하면 맺게 될 열매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삶의 주제를 바로 정할 때 우리가 한 분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대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우리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다 마친 후에도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결심을 해야 됩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것, 건강하게 숨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혼자 견디기보다는 따뜻한 햇살 아래 잠시 걸어보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기쁨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창문을 안 열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윈도우든 뭐든 그런 컴퓨터 디지털 세상의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보시죠. 자, 그 세상을 열면서 처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의 창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일 겁니다. 김상용 시인이 무려 100여 년 전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고 하면서 시를 썼고요. 끝에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답했는데요. 이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창을 내고 그 창에서 뭘 봐야 하냐고요. 자, AI한테 물어보니까요. 박영선 전 장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의 언론인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와 사선 출신의 또 법사위원장도 최초로 하셨죠. 여성 사선 출신의 의원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는요. 생각을 열어주는 뛰어난 리더로서 사부님. 사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너무 소개, 과하게
0: 소개가 엄청 길었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좀 그래도 기대감 뭐 있나 봐 이런 마음을 좀 드리려고 근사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정부가 AI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걸로 국가 경제 혹은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고 팔을 걷었는데 장관님이 정부에 재경부 전략경제 자문단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위원장 역할 하신다고요?
1: 네.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0: 네, 네. 거기서 그러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이제는 이제 경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전략경제 자문단의 역할인데요.
0: 네.
1: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특히 왜 병목 기술이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어요?
0: 네.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어디선가 탁 목을 착 조이면
0: 네.
1: 그 목을 조이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망가지고
0: 아.
1: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흥하고
0: 네.
1: 이제 대한민국은 그 병목 기술의 첫 번째가 반도체,
0: 네.
1: 그다음에 AI,
0: 네.
1: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 뭐 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잖아요.
0: 예.
1: 우리가 지금 그 초크 포인트의 병목 기술의 그 네 가지로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도 2.5%. 까지 올라갈 것이다.
0: 중심만 봐도 너무들 네. 입가에 미소가 올라가시죠.
1: 네.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0: 네.
1: 홀무즈 해협 이것도 초크 포인트죠.
0: 맞아요.
1: 이란의 입장에서는 막히면. 그거 하나 딱 틀어막으면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잖아요.
0: 야,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제 판을 짤 때
0: 네.
1: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0: 네.
1: 대한민국이 2026년 올해가 이런 어떤 병목 기술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해라면 2027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 경제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그 아이템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이런 조정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 경제 자문단 재경부 소속 네. 하는 일입니다.
0: 네. 열심히 장관 일을 하시고 그 뒤에 사실 하버드대에 가서 AI 관련된 연구도 하시고 여러분들 책도 나와 있고요. 또 박영선 TV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시면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짧게 소개한 거고요. 자, 저희가 이 심지어는 서강대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공동 센터장이세요.
1: 네,
0: 너무
1: 네.
0: 많은 일 하시는 거 아니세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좀 요즘 그 조금 이상하게 바빠졌습니다.
0: 네.
1: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의 창
0: 네.
1: 아까도 도입 부분에서 생각의 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뭐 이런
0: 네.
1: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의 창은 경험이 주는 미래.
0: 네.
1: 어떤 그런 기치 아래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그 어른들이 후배 젊은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0: 좋네요.
1: 지금 현재 1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100명의 회원들이 기부금을 내서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0: 네.
1: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우리나라 최초의 멘토링 센터인데
0: 네.
1: 이 100명의 회원들 대부분이 즉시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0: 와, 대단한 네. 분들입니다.
1: 네. 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뭔가 조금 나도 뭔가 이런 것을 좀 남기고 싶다.
0: 네.
1: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지금 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회에 걸친 특강이 있었고요.
0: 네.
1: 또 올해 봄학기에는 정규 강좌,
0: 와.
1: 공감의 시대라는 정규 강좌가 개설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약 3천 명 이상의 젊은 대학생들이 이 멘토링 센터의 특강을
0: 생각의 창을 지나가고
1: 네.
0: 있군요.
1: 네.
0: 와, 여러분 그거 뭐 서강대학교 다닐 학생들만 겪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기 YTN 라디오가 많은 분들께 물론 이제 서강대 생각의 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만
1: 네, 오픈 강좌
0: 저희가 네.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특히 저희 방송은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또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고 많이 들으세요.
1: 아.
0: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공해 드립니다. 네,
1: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경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1: 네.
0: 뭐 지식이라든지 기능은 사실은 성공 즉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만 뭔가를 막 가르쳐주는데 이 생각의 창에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경험은 정제된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1: 그렇죠. 인사이트죠. 일종의 통찰.
0: 예. 네. 그런 걸로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장관님이 꽤 오래전에 로봇 기본법도 최초가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지금에서야 피지컬 AI 얘기가 나오고 로봇이 많이 관심 받았지만 그때는 이게 뭐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17년에 발의했었어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폐기 처분됐어요. 그 당시에.
0: 네. 아, 이 성견지병을 몰라 보다니 이럴 것 같습니다.
1: 네.
0: 와, 아니 하정수석 전 수석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1: 네, 네, 네.
0: 제가 AI 전공한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거 뭐야? 왜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1: 네.
0: 뭔가 내다보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좀 보셨던 건가요?
1: 사실 저는 이제 그 제가 MBC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0: 네.
1: 199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한번 1시간 정도 네.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0: 네.
1: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팔로우업 퀘스천이 불가능했죠.
0: 예.
1: 그래서 내내 하다가 끝났거든요.
0: 네.
1: 너무 창피했어요.
0: 제가 지금 내내 거리는데요. 네.
1: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 이 도대체 반도체 이게 뭔가 하고
0: 네.
1: 이제 그 MBC 기술국에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방송이 반도체라고.
0: 아,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반도체로 만들잖아요.
0: 네, 그렇죠.
1: 통신 반도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반도체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칩이 다 반도체였던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반도체가 가까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0: 네.
1: 그 당시에 벤처붐이 일었고 그
0: IT.
1: 벤처붐이 네. 이런 게 IT잖아요.
0: 네.
1: 근데 그 IT의 기본이 되는 게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거는 대한민국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은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IT 강국을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하나의 그 기본이 됐는데요.
0: 네네.
1: 이때 제가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저 인터넷이라는 게 사회 인프라구나.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 촛불에서 전기가 발명됐을 때 이 촛불과 전기의 차이점을 그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또 그 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했을 때도 똑같은 100년 전에 이런 어떤 그 경이로운 경험
0: 네.
1: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사실 2000년대 초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연결했잖아요.
0: 예.
1: 이제 그전에는 다 전화로 걸어야 되고 직접
0: 맞습니다.
1: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0: 네.
1: 갖게 됐고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AI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AI가 바로 인터넷이고 자동차의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구나.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나고자가 되는 거구나
0: 예.
1: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0: 이 네.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1: 네.
0: 하나를 짚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어라고 하면 못 살아라고 하시잖아요. 그 토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AI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에이전트 AI. AI 에이전트 시대를 짚어봐야 됩니다.
1: 네.
0: 이거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AI 보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같잖아요. 너무 내 사람 같아 이러시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1: AI 에이전트는 24시간 내 비서죠.
0: 비서.
1: 잠도 안 자는 비서.
0: 잠도 안 자면서 아, 좀 착취에 예,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니까요.
1: 네.
0: 그러면 저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제가 일일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1: 네.
0: 대신해서 그걸 하는 존재가 AI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와.
1: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네. 일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켜고 일일이 다 가격을 확인해야 되고 아 이게 뭐 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0: 맞아요.
1: 다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AI 에이전트 이 휴대폰이 저는 곧 에이전트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럼 에이전트한테 나 이번 주말에 일본 가는 동경 가는 비행기표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50만 원대에서 끊어줘.
0: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1: 네.
0: 그죠?
1: 네. 끊어줘 네. 하고 저는 자는 거죠.
0: 네.
1: 그럼 얘가 알아서 밤새 이래갖고 아침 되면 주인님 내가 이렇게 곤란하는데 이거 결제해도 되겠습니까? 뭐 아, 이렇게
0: 아까 이건희 회장님 인터뷰 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저도 회장님 되는 거네요. 직접 예약 안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나 동경 가야 돼 이러면 알아서 밑에 비서진들 해주거든요.
1: 네.
0: 야 여러분 사실 기술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왕이나 먹던 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 게 기술의 발전이 주는 건데 여러분도 회장님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뭐랄까요.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뭔가를 경험하거나 얘기한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판단할 텐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AI가 어떻게 이해하지라는 문제가 생겨요. 앞서 IT 고속도로망
1: 그렇습니다.
0: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온톨로지를 이해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이 온톨로지 자체 온톨로지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0: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1: 네.
0: 합니다.
1: 근데 사실 온톨로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죠.
0: 네.
1: 그러니까 존재란 무엇인가.
0: 네. 존재란 무엇인가 여러분. 네.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1: 세상에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가.
0: 네.
1: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인가. 뭐 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개체에 대한 거, 속성에 대한 거, 카테고리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
0: 맞습니다.
1: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철학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인간은 그동안에 쭉 태어나서 그런 관계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아는데
0: 네.
1: AI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0: 그렇죠. 학습해야 되죠.
1: 네.
0: 네.
1: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네.
1: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화해야 된다.
0: 첫 번째입니다.
1: 네.
0: 밑줄 쫙 끄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이 AI 프로그램에서도 가끔씩 지나가면서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1: 네.
0: 에휴, 인간이란 미운 존재지 이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뭐 팔다리가 몇 개고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경험을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고 쓸모와 방식을 정의하는 이유.
1: 그렇죠.
0: 앞서 말씀하신 에이전트 같은 정말 인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를 여는 AI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온톨로지는 결국은 데이터를
0: 네.
1: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개념 정리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 정리를 좀 더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0: 네.
1: 기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예.
1: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0: 네.
1: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서울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게 수도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0: 네.
1: 그런 관계 설정이에요.
0: 네.
1: 예를 들면 나는 YTN 라디오를 좋아한다.
0: 네.
1: 그러면 나라는 데이터가 있고 YTN 라디오라는 데이터는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0: 네.
1: 그럼 나와 YTN 라디오의 관계 좋아한다라는
0: 네.
1: 이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X축과 Y축만 있는데
0: 네.
1: 여기에 관계를 하나 더 G축을 만들어서 좋아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어떻다라는 이 관계 설정을 해주는 거 요것이
0: 예.
1: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의 온톨로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0: 그래도
1: 되실까요?
0: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여러분.
1: 네.
0: 검색해서 검색된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것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맥락을 만들어주는
1: 그렇죠.
0: 겁니다. 도쿄를 가야겠어를 그냥 도쿄와 비행기표만 검색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도쿄를 가는 건지, 도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된다면 진짜 비서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 생각을 딱 이해할 그렇죠. 수 있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잘하는 게 구글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구글은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구글의 맨 앞부분에 가보면 AI 모드라는 게 요즘 있죠. 그래서 네. AI 모드를 누르면 얘가 온갖 자료를 다 검색해갖고 거기에 관해서 전체적인 관계를 다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0: 맞습니다.
1: 저는 네이버가 왜 AI 모드를 못 만드는지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0: 열심히
1: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네이버가 세상에 저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식인 때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다, 기침한다. 그런데 이 감기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일까? 이거를 알고 싶으면 지식인에다가 다 입력해갖고 이게 바로 온톨로진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가장 유명한 병원은 어디야? 이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0: 네.
1: 원래 네이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0: 그렇고요.
1: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0: 네.
1: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 온톨로지화하는 것을 지식 그래프화했거든요.
0: 네.
1: 그럼 여기서 지식 그래프라는 말도 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다.
0: 네.
1: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다. 난 이런 어떤 관계망을 구축을 해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지식,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관계를 그래프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식 그래프거든요.
0: 예.
1: 그러면 요거를 기호화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게 되면 AI가 아는 거죠. 그래서 AI가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AI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0: 예, 할루시네이션.
1: 이 왜 그러냐? 얘가 지 맘대로 추론을 하는 거죠.
0: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죠.
1: 네.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으니까.
0: 네.
1: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거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또 온톨로지이기도 해요.
0: 표준화된 지식의 체계들, 우리가 AI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거나 뭔가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정확한 맥락을 지칭해 주는 것.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쓰는 그 차트 있잖아요. 병원에
0: 네.
1: 가면 차트를 막 영어로 막 뭐라고 쓰잖아요. 그럼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의료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온톨로지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거죠.
0: 네.
1: 그분들은 옛날부터 표준적, 그러니까 의사라는 세계는 과거에서부터 표준화된 기호로
0: 네.
1: 뭐 예를 들면 감기를 표시하는 그 기호가 따로 있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질병을 분류하고
0: 질병
1: 증상이
0: 분류죠.
1: 어떤지 그다음에 약물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기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폐렴인 것 같다. 그러면 폐렴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0: 네.
1: 그럼 호흡기 질환은 감염이 가능하다.
0: 네.
1: 요거까지 표시를 해놓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병동을 쓰는 게 좋겠다.
0: 예.
1: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온톨로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죠.
0: 예.
1: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화할 수는 없어요.
0: 네.
1: 그러나 의료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확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들은 온톨로지화해야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그걸로 성공한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죠.
0: 그렇죠. 미국의 네. 이란 침공에도 관여했었고 거기엔 또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1: 네.
0: 또 회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아주 전략적이고 중요한 거는 또 장관님께서 그 많은 지금 현재 정부 당국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비유를 해보면 아, 좀 요즘 좋은 차 좀 추천해줘 이러면 아마 저한테는 이제 멋진 자동차를 추천해줄 거고요. 우리 밖에 있는 PD한테는 맛있는 차를 추천해줄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렇죠.
0: 이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떤 맥락인지 모르면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1: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온톨로지화한다고 설명을
0: 네.
1: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예를 드셨는데 애플이라고 하면 이게
0: 네.
1: 사과일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는
0: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지.
1: 애플일지. 그거 지금 LLM에서는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AI가.
0: 예. 그거 인간이 하는 행동인데요. 맥락을 통해서
1: 그렇죠.
0: 이해하는
1: 그렇죠.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잘하면 괜찮은데 맥락을 잘못 읽게 되면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
0: 그렇죠.
1: 나오는 거죠. 그걸 방지하는 것도 온톨로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를 설정해주는.
0: 네. 네. 여러분이 인터넷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 보면 굉장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1994년 처음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도입하고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강국이 될 때까지 많은 표준이 필요한데 온톨로지도 이렇게 좀 국가적 표준. 그래서 한국형 국가 온톨로지라고 아예 좀 크게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미국, 중국 따라가기엔 조금 많이 모자란 면이 있지만
1: 그렇습니다.
0: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아까 설명하셨던 전략경제자문단에서 네. 내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K-온톨로지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분야는 이 온톨로지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사용해서 네. 정확한 타격 지점을 맞습니다. 선정하고
0: 어떤 무기를 쓸지
1: 어떤 무기를 예. 쓸지 어떤 전략을 쓸지 이제 네. 이걸 다 AI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터 공개는 세계 1등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요거를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 한국이 그 부분이 지금 좀 뒤처져 있습니다.
0: 아까 병목 효과 너무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유가 이만큼 있는데요. 그걸로 휘발유도 지금 디젤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IT붐이 일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게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는 다 공개되어 있거나 이미 이용되어
1: 그렇습니다.
0: 있거나 네.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1: 네. 그런데 그 데이터만 둥둥 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0: 네.
1: 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 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0: 그 빨리빨리 저희 네. 지금 7479님은요. 대한민국 IT 이렇게 발달한 거 빨리빨리 때문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요. 빨리빨리들이 만들어낸 정보들을 AI가 맥락에 맞게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세계가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20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회장님 안 부럽네요. 저도 회장님 이후. 네.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1: 네.
0: 그러려면 경제는 결국은 이제 재화, 돈, 가치, 이익들이 오고 가야 커지고 발전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각자의 결제 수단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게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번 언급하신 게 있어요.
1: 그렇죠. 그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은요.
0: 네.
1: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0: 네.
1: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은 전통 시장에서 화폐 우리가 네. 지폐를 주고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곧 돈이 종이었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0: 네.
1: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 아니면 뭐 QR 코드, 페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결제를 하고 이제 지폐는 거의 그 사용량이 굉장히
0: 맞아요.
1: 줄어들었죠. 이거는 비트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종이에서 비트 시대로 넘어간 거죠. 이 비트라 함은 0101 이 디지털.
0: 네.
1: 그런데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0: 네.
1: 거는 코드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0: 코드 시대요.
1: 그러니까 돈이 코드가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 지금의 그 결제 시스템은 은행 중심에 인간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이상 거래가 걸렸을 때도 내가 인간이
0: 네.
1: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0: 네.
1: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아까처럼 도쿄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줘.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얘가. 그럼 얘가 AI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해하는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0: 아.
1: 네. 그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바로 코드인 거죠.
0: 예.
1: 그러면 그 코드에 가장 발달돼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0: 네.
1: 이더리움, 그다음에 또
0: 암호화폐라고
1: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들,
0: 네.
1: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그게 달러에 연동되든 원화에 연동되든.
0: 네.
1: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기 수단으로 생각들을
0: 변동성이 크다고
1: 네.
0: 해요. 네.
1: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화폐의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0: 여러분 네. 뭐 8920님처럼 아유 저도 회장님이네요라고 하면 이제 비서가 생기고 비서들의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비서가 결제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자는 회장님 깨워서 회장님 25만 원짜리 도쿄행표가 있는데 결제할까요? 그럼 비서를 뭐하러 둬요? 피곤한데. 그게 알아서 굴러가게 하는 게 과거에 지폐를 디지털로 만든 경제에서는 어쨌든 내가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이 필요하지만 코드 앞서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그래도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선 토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USDC냐 USDT냐 USDC냐 뭐 그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살짝 나왔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즉 이 코인만큼 여러분 실제 돈도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들어와
1: 있죠. 그러면 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네. 이 은행 중심의 지금까지 결제 시스템에서 네. 새로운 코드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 이제 이게 첫째 수수료가 없거든요.
0: 그러니까 탈중앙이네요 정말로.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기 수수료가 있죠. 붙잖아요. 네.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필요 없죠. 이게 국경 간에.
0: 같은 어차피 코드니까.
1: 코드니까.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째 이 수수료가 없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네. 거의 무료에 가깝다. 이거가 이제 결국은 경제 권력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0: 맞습니다.
1: 수밖에 없다.
0: 탈중앙이라고 부르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내가 AI 에이전트 내 비서한테 시켜요. 네. 그럼 얘한테 내 은행 구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게 하는 권리를 줄 거냐. 아니면 아니야 너는 하루에 100만 원만 결제해. 라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너는 100만 원만 쓰는 어떤 그런 어떤
0: 정말 목적과 맥락에 네. 맞게끔만
1: 네. 예.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 또 그런 어떤 그 저 가상화폐고요.
0: 가끔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요. 뭐 몰래 빼돌리고 뭐 회계 담당자 그것도 네. 불가능 없어지는 거죠.
1: 거죠. 네. 그다음 기록이 전부 다 남고요.
0: 네. 기업이 직접 회계 분야에도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1: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예를 들면 24시간 거래가 힘들잖아요.
0: 안 되죠.
1: 네. 쉬는 날도
0: 잠깐
1: 있고.
0: 쉴 때도 있고요. 네, 모바일 네. 경기.
1: 근데 이거는 24시간 그냥 네.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그 세상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네.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2025년 7월 달에 지니어스법 을 통과시켜서
0: 네, 규제 안에 네, 품었습니다.
1: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했죠. 네. 여야가 다 찬성을
0: 굉장히 분위기 좋게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1: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크레리티 법안이 네.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제 이걸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크레리티 법안이 만약에 이번 목요일 날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 가상 자산이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들어오는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0: 굉장히 출렁출렁 시장이 반응을 할 것 네. 같습니다.
1: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도 이미 이거를 올해 3월부터 네.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어요.
0: 더 이상 디커플링 해둬도 네.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경제 활동 안에서는 이미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그런데 이거 사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제도화 시킬 것인가.
1: 그렇죠.
0: 규제를 하는 순간부터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 아직도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1: 근데 그거 참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그때 이거를 어떤 규제를 통해서라도 제도화를 시켰다면 네. 저는 대한민국이 홍콩에서 다 싱가포르로 이사 가는 회사들을 서울로 네.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내가 실제로 또 2019년 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때. 부산을 규제자유 특구로 만들어서
0: 싱가포르처럼
1: 네, 네. 거기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어서 오. 그걸 시험을 했었었죠.
0: 네. 네.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요 국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 애매합니다. 근데 다 본부를 싱가포르에 많이 두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자유롭다기보다는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고용량 네. AI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고 있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로봇 기본법을 국회에서는 아직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못했지만 네. 아니 법 제도 그러면 K-온톨로지도 만들어야 되고
1: 그렇습니다.
0: 대통령께서 YTN 라디오도 자주 들으시는데 네. 좀 뭔가 해서 확실하게 빨리빨리 성과 내세요. 해주셔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가
1: 저는 한국은행이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0: 네. 프로젝트 한강
1: 이, 네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이 CBDC 네. 그러니까 원화에 연동되는
0: 맞습니다.
1: 그 이제 그
0: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
1: 코인 같은 개념에 이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제 네네. 2단계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의 관할권 다툼.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0: 늘 가든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지분이 51% 이상 뭐 가야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국회가 네.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이유가 미국이 이미 이런 어떤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에 대비를 해서 네. 이거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 표준을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갖겠다.
0: 그럼 우리 미국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 논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지금
0: 참여도 해야 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도 의견이 들어가야 마당도, 됩니다.
1: 네, 우리의 마당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네.
0: 저희가 지금 쓰는 핸드폰 통신, 인터넷 여러분 전부 다 표준은요. 미국에서 만들고 외국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아 정말 대단한데 여기까지 이제 오면 막 아, 어렵지만 재밌어. 이 0275님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 저만 듣기 아까워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다시 듣고 이것도 디지털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전에는 방송 시간 지나면 저희 장관님의 앵커 시절에는 9시 지나면 뉴스 못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녁 먹으면서 듣고 보면서 같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 글쎄요. 그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저희 일반 대중분들 시선으로 넘어와 볼게요. 뭐 일본의 모리 마사이로가 1970년대에 썼던 불쾌한 골짜기란 말이 이제 좀 등장합니다. 거부감들이 생기세요.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오늘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에서는요. 인재영입 2연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막 서정욱 왜 나오냐 서정욱 잘라라 그런 댓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런 댓글을 보는 저,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6: 근데 뭐 아무 댓글 없는 것보다 낫죠.
5: 그렇죠. 예. 정신 승리 좋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5: 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님이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그럼요.
8: 네. 그래서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5: 그렇죠. 예.
7: 지지서 선언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5: 아,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그 토론하고 논쟁하고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 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후보가 일요일 날 개소식 할 때 야외에서 할 때 좀 카메라 기자분이 무대에서 좀 불편한 상황 그저께? 벌어졌잖아요. 예, 네. 일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 진영에서는 바이럴하고 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현장에 계셨죠?
8: 아, 현장에 있었는데
5: 못 보셨어요.
8: 아, 저는 뭐 그때는 그 좀 전에 좀 이렇게 보다가 떠났고 딴 데 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네.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보시다시피 뒤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5: 네, 네, 네.
8: 뒤에서 그 카메라 기자가 뒤로 뒤쳐주고 넘어졌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옆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로 일어나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뭐 사실은 위에서 넘어졌는지 어쩌는지 보지도 못했고 근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저기 앉아있다가 무슨 뭐가 넘어졌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고 잔인한 네,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모른 척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5: 그렇죠.
8: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무슨 잔인한 사람처럼 공격을 하는 건 전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하고 무릎 꿇고 얘기하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한 위선자다. 완전 아수라 백장처럼 두 얼굴이어갖고 실제로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해요.
5: 하은기 대변인님 너무 네. 심하답니다.
9: 뭐 영상만 보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뭐 괜찮냐고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니까 이제 인터넷에선 댓글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뭐 손털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사실상 정책 비전 이런 거랑 상관도 없는 거 한 장면 포착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문화 자체를 좀 지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 안 하겠습니다.
5: 서종욱 변호사님 어때요?
6: 뭐 저도 이제 뭐 설명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 법적 대응 고소를 하겠다.
5: 그러니까
6: 제 말은 그냥 설명하면 되지. 그걸 고소 끓이면 됩니까? 동영상이 다 떠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너무 이게 법적으로 자꾸 이게 뭐 고소하는 안 그래도 이게 검사 출신인데 계속 고소나 고발하면 그건 부담되잖아요. 그런 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5: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막 상당히 좀 과민 반응하는 한동훈 후보 측 패널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왜 이런 얘기야 우리요?
8: 어저께 뭐 좀 그랬다면서요?
5: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8: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까? 왜냐면 그게 사실은 내용상 별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공방할 거리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서로가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5: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SG님 저는요 서정욱 방송만 골라봅니다. 손성우님 서정욱 재밌잖아요. 자르지 마요. 뭐 어떻게 잘라요? 제가 잘려요. 서정욱 변호사와
8: 아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뭘 잘라?
5: 서정욱 변호사와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한동훈 후보께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질문에 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아니 그러니까
5: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8: 네, 원론적인 얘기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 그렇죠.
8: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처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상 야 그냥 한동훈으로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면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시면 그래서 진짜 막말로 15%도 안 돼서 야 이거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상황이 되겠다라게 되면 뭐 근데 뭐 선거비 보전은 그때 사퇴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5: 네.
8: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절대라는 건 없다. 뭐 절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계속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서정욱 변호사님 단일화.
6: 단일화는 게 그 저는 어렵다고 봐요.
5: 어려워요.
6: 결국에 북구갑 주민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5: 네.
6: 인위적으로 협상이나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측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측도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두 번째 단일화 시너지가 없어요. 둘 사이에는 은하수만큼 이게 거리가 멀어. 은하수만큼 단일화해도 이게 그 한동훈 지지자가 이게 박민식 찍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박민식 지지자 장동익 지지자가 한동훈 찍지 않거든요. 시너지가 없어요. 따라서 끝까지 삼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5: 까치가 오작교를 놔줄 수도 있잖아요.
6: 그 까치는 누가 역할을 해요?
5: 네? 북구의 주민들이.
8: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보니까
5: 네.
8: 그 박민식 후보표나 한동훈 후보표가 상대방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5: 수치를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8: 아니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수치를
5: 그러니까. 네,
8: 어저께 볼 때는 네. 그걸 아 그렇구나 이 자세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상당수가 한 2대 1 내지 3대 1 정도로 한동훈에게 가고 나머지는 또 심지어는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뉘고
5: 네.
8: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하면은 박민식 후보한테도 가고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는데 박민식 후보한테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서로 오작교처럼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건 오작교를 와야지만 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북갑의 유권자들은 보수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6: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방송에서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5: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6: 단일화 제로라고
8: 했어요. 네.
6: 아마 이제 한동훈 측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되는 순간에 또 한동훈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마 3자 구도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한동훈 캠프 짠 거고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통화해봐도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렇게 단일화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북구갑 주민이 보수 지지한다면 이동 후보를 전폭 밀어서 하정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9: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캠프의 참모다. 네. 그럼 저도 이렇게 메시지 써서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더라도 테러는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라는 표현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3자 구도에서 이길 테지면 지지율이 출렁거려가지고 뭐 박민식 후보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의 측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 요구하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열어놔야 지금 한 22일 이렇게 나왔는데 다양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8: 근데 저게 궁금한 게 어제 이거 실체 얘기해도 돼요? 그 KBS 그 부산 총국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가
5: 기분 어저께...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 여론조사 보고
8: 아,
5: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8: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네, 뭐 여기 뭐 다 준비가 돼 있겠죠. 뭐 그 하정 후보가 37%였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30%
5: 맞아요.
8: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17%였거든요.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5: 뭡니까?
8: 한동훈이 30% 넘어가면 내가 한동훈 지지 선언하겠다.
5: 하세요 빨리 그럼.
9: 도움이 될까요? 근데 한동훈 후보한테 도움이
8: 되든 안 되든 간에 본인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6: 저는 그 여론조사 보고 아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박민식을 지지하는데 네. 17% 노니까 참 이게 그 괴롭습니다.
5: 끝이에요?
6: 괴로워요.
5: 끝이냐고. 약속을 지켜야죠.
6: 이제 좀 봐야 추세를 봐야죠 좀 더.
5: 그러면
6: 이게 고차가 되면.
8: 네, 고차가 되면 할 거예요?
6: 그러면 이게 벌써 단일한 목소리가 아마 보수청에서 강하게 놓을 겁니다.
5: 그럼 아예 서 변호사님한테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고착화라는 게 한 번 더 3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고착화, 두 번 더 몇 번?
6: 뭐 한 두세 번 넘으면 이게 고착화 됐다고 봐야
5: 되겠지. 그럼 세 번 나오면은 한동훈 후보 지지선언?
6: 그러면 이게 단일화 목소리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5: 아, 그러니까 지지선을 할 거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지지선을 할 거예요?
6: 뭐 저는 하정후보보다는 한동훈 되길 바랍니다.
9: 네. 근데 시기상... 세 번 정도 나오면 투표해야 될 겁니다.
5: 그 다음 주에 뭐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여론조사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9: 저는 뭐 사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구도의 장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5: 아직도?
9: 네. 아니 그게 동탄이나 이런 데들은 일단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니 국민의힘 후보를 10% 밑쪽으로 묶어두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부산 북갑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전재수 후보가 개인 경쟁력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 네.
9: 그래서 강제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해볼 만한 구도인데 지금 보수표가 어쨌든 큰 덩어리로 갈라져 있지
5: 있죠.
9: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등비등한 지역에서 상대방이 표가 갈라져 있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탄 모델이나 다른 모델로 뭐 다른 그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10% 언더로 묶어놓고 올라간다는 게 마법이에요 거의. 그래서 30%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덩어리들이 결코 작지 않지 않습니까?
5: 네.
9: 그래서 단일화에서 한 명으로 압축하지 않으면 이게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민주당까지 넘을 수 있는가? 그건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8: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이거는 거의 마법이에요라고 하는 걸 마법을 한번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율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5: 그래요?
8: 아, 이번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내려가서 그 주민들을 주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밥 먹다 보면 뭐 한동훈이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본인들도 야 이거는 북갑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상 처음 아니냐. 이게 전제수 때 이랬냐. 뭐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구포 만덕 구포시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시고 또 뭐 나경원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 왜 오냐 그러는데 아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시장 가서 그 미장원 가고 네일샵 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가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 얼마나 그래서 식당 가고 중국집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거 좋은 건데 그걸 가지 말라 그러면 본인은 외지 사람 아니신가? 왜 외지 사람이 와서 그럼 거기 옵니까?
5: 아마 그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민생 지원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좀 위험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한다고만 하지
8: 아니 말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왜 부족한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네. 그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그걸 잘 못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몸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뭘 잘 못한다 그러죠.
5: 아니 그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제 얘기 나눠봤더니 너무 시장만 가고 뭐 상가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조직표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모임 있으면 딱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빠지고 또 이제 주민 만나고 해야 되는데
8: 그런 거 하는데
5: 해요?
8: 네, 엄청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향군 어디 뭐라고 어디더라 그 저 보훈 단체에서 가는데 그 진은정 여사하고 둘이서 올라가서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인사하는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버스 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어디 야유회 가거나 그런데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당일날도 10일날 그 출마 그러니까 개소식하는 날도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열렸던 제일 큰 환희교회 야유회까지 갔었어요.
5: 그렇군요.
8: 거기 가서 다 인사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뭐.
5: 네,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9: 하정우 수석이 하정우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안 해봤고 정치권의 실무를 잘 몰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후보한테는 네. 저 같으면 그 후원회장권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보름은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마를 꺾는 거거든요. 큰 줄기, 명분, 네. 기준, 흐름, 뭐 철학, 방향 이런 거 다 꺾는 거예요. 동료시민이랑 함께 동행하겠다 했는데 동료시민을 무참히 고문했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비상계엄 막는데 앞장섰다. 내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데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 영입하고 그러고 나는데 비판받으니까 후원회장이 선거하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그 친한계를 대변하는 패널분들은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민심이 좋다라는 건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표에 도움이 돼서 뭐든 해도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호소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선거판에서는 그 선거인단에서는 그게 민심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얘기인데 이런 검증이나 이런 공격을 하정우 수석 캠프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0: 고관여층들이나 우리 이쪽에서는 야, 그 전재수 공격해라라고 하정우 후보한테 얘기할지 몰라요. 하정우 후보 가서 현장에서 보면 야, 정영근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우리한테 잘 말해주더만 무슨 소리냐 이런 분위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과 우리가 구경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꽤 크다.
2: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일주일에 4.5일 대구에 있는데 제가 보는 현장은 대구에 미심 좋거든요. 지난주에 서문시장 갔는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어요.
1: 김부겸 후보랑 같이 가신 거죠?
2: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간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막 사람이 꽉 차 있고 환호하고 반면에 그 전에 추경호 후보가 갔을 때는 막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제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현장 반응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내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에 내려왔을 때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영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수잖아요. 누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캠프를 대변하는 분들이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저긴 비판에도 고집 피우는구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수용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차단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1: 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아이, 누가 이게 뭐 후원회장 보고 찍습니까?
1: 네.
3: 박민식 후원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1: 몰라요.
3: 그럴 거예요. 그런 게 공개해봤자 뭐 별 효과 없을 거예요.
1: 네. 고마워요. 아니, 저런 발언 고마워요.
2: 지지선언 하기 전 단계에서 보도 동작을 계속
3: 건지니까 누가 정현금 보고 찍습니까? 후보들 보고 찍죠.
1: 좋습니다. 그럼 네. 하정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하정 후보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님.
2: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리. 처음에 2주 정도는 안 좋은 이슈들로 덮였잖아요. 그건 순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데 초기에 그런 게 터지는 건 신선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얻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니까 무난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남권에서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막 지도부들 내려오고 의원들 다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게 안 좋거든요. 주민들 만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지지율이 괜찮았던 전지수 후보랑 같이 인사하고 공약 말하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랑은 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수식에도 안 부르고 아유 나 뭐 형이야 형 뭐 삼촌이야 삼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은근히 거리두기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아실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내가 안 오는 게 나으면 안 오는 게 낫다고 말해줘라라고 정무조정 실장한테 한번 말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손절이나 뭐 갈등이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3: 근데
2: 어렵다
3: 그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편지로 하정우는 끝났다 봐요.
1: 왜 또
3: 뭘 뭐 이게요? 아니 이게 초등학교 쓴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3: 자 보세요. 화이팅 하정우 형.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을 너무 잘해 반했어요. 네. 이게 초등학생이 전재수한테 전재수는 호칭도 없어요. 네. 전재수에게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받은데 얼마나 정치에 관심 있으면 일을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생이 순수하게 있었을까요?
1: 추측이죠.
3: 아니 저는 아버지나 어른이 있어주거나 네. 아니면 이게 하정우하고 좀 이게 관계되는 분이 삼촌 형 그 이번에 그 오빠 논란을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삼촌이나 불러 이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꿈이 쇼가 아닌가?
1: 아.
3: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치를 보고 하정우가 전재수한테 뭘 받아가지고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악수하고 손 떠는 거 하고 오빠밖에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일을 너무 잘해 반했대 초등학생이 뭐 정치만 매일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쇼예요 쇼.
2: 하정우 캠프에도 송 변호사님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저런 말할 때 허위 사실 맡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 그렇지 그럴 까민데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1: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하대배.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이거를 뭐 조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으며 네. 그렇지 않습니까?
0: 이득은 있죠.
2: 이득이 있나요?
0: 이득은 있죠.
2: 근데 뭐 초등학생이 썼던 중학생이 썼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편지 받고
1: 뭐 조작을 할까?
0: 뭐 중요하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있죠.
2: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그렇게 하시는?
3: 아니 전재수한테는 형이나 삼촌도 안 하고 호칭도 없고 네. 전재수한테 물려받은 일을 너무 잘해가 반했다잖아. 네. 초등생이 무슨 일을 했냐고 내려온지 제가 아무 이런 게 없잖아. 뭘 했다고.
2: 초등학생이니까.
1: 제가 하정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0: 그리고 예. 경청래 대표가 와서 사실은 하정우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오빠 논란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뭐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것도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 북갑 선거에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오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열렸던 그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 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당대표가 다 내려오겠다. 그날 그 경남 지사 후보
1: 맞아요.
0: 예, 네, 박한수 후보 같은 시간에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악수였다. 그게 그 박민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대비가 됐어요.
1: 네.
0: 한쪽에서는 이른바 네임드라고 얘기하는 그 뭐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다 왔잖아요.
1: 왔죠.
0: 그리고
1: 예.
0: 뭐 윤호개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도 총동원령 내려져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나경원 의원 오고 안철수 네. 의원 오고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왔잖아요.
1: 기세 싸움 초반에 막 그 뭐 세력 싸움.
0: 근데 그게 완전히 허공에 치는 섀도우 복싱이 돼버린 거야.
1: 네.
0: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그럼 친한 게 다 와서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북갑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북갑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지지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아예 안 올라가고 밖에 서 있고
1: 알았어요 자랑 그만해
0: 좀, 네, 그러니까 뭐 자랑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대조가 너무 네. 크게 났기 때문에 네. 대비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게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2: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시민들 모셔놓고 개소식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세가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박민식 후보도 조금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같은 시간대에 열리던 박원수 지사 그 개소식에 조금 그 지도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직 우세인데 박원수 지사 도정 평가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지도부들이 쭉 우르르 가줘야 박원수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1: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0: 지사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2: 그래야 경남에서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1: 그 서정우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9분이 국민의힘 그 안 갔어요. 박민식 후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3: 그런데 부산 의원들도 좀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박형주 시장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1: 그렇죠.
3: 한마디 그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원도 있고 또 친한계 의원도 몇 명 있죠.
1: 네.
3: 그래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1: 네.
3: 좀 이게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 아쉬워요?
3: 아쉽죠. 다 왔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절반 가까이가 안 오으니까.
1: 그 아직도 반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3: 뭐 이기길 바라죠.
1: 아니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이긴다고 말하시다가
3: 뭐 우리가 평론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1: 예.
3: 지금 이제 그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1: 사랑합니다. 서정우 변호사님.
0: 이영풍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북갑에 있는 그 이른바 그 여론 지지층이 모두 다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공격도 받았더니 난 기자니까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기자 출신이니까.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예예만님이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김종혁보다 서비언이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 아니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밌어졌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평택으로 가볼게요. 조구 김용남 이분들 어떤가?
2: 더 재밌는 데로 가네.
1: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사라킴님 나는 김종혁 때문에 본다. 사라킴님 아시는 분이요?
0: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1: 희망님 서정욱 오늘 잘하네. 보신대님 하은기 대변인님 합리적이에요. 나는 세 분 다 좋아요. 뭐야? 저는 왜 없어요? 뭐야 이게 제 칭찬은 없어요? 나 안 해요.
0: 이거 다 질투하네.
1: 사회는 안 볼래요.
2: 제일 많겠죠 아마.
1: 사회 안 볼 거예요. 너무 하세요. 제 칭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맹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할 줄 알았더니 김영남 후보가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 막 이렇게 좀 저자세로 사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김영남 후보는 아킬레스건은 빨리 털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뭐 세월호 발언 등등등 과거 보수정당이 몸담았을 때 보수정당 입장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 했던 그런 얘기들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으니 그런 분들 그냥 아 계속 뭐 방어하기보다는 털고 가는 게 좋죠. 사과하고 네.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혹은 조국 혁신당이 자꾸 선거를 검증전 혹은 네거티브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1: 이해가 안 돼요? 왜요?
2: 검증전으로 끌고 갔을 때 조국 대표 아, 유리한가요?
1: 본인 과거?
2: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뉴스 명당. 웅동학원 얘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그 대표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수긍 안 됐거든요.
1: 아, 수긍 안 됐어요?
2: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청문 국면에서 나왔던 그 약속들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0: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2: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원래 사회안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
0: 사회안은?
2: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이고 사실상 입시비리나 등등등등도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1: 20번이나 사과했다. 그거는 계속하겠다.
2: 본인의 자제분이 특혜를 받았다, 특권을 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사죄지 문서 위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2: 토론에서 문서 위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를 길어 올려서 검증이랑 명목으로 막 하잖아요. 본인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택에 이제 가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뭐 민원 정책 이런 걸로 좀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1: 김종혁 최고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조국 대표는 공격성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좀 사과하고 좀 저자세 이렇게 당의 지지율에 업혀가는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두 분 다?
0: 저는 조국 대표는 전략을 잘못했겠고 근데 원래 김영남 그 후보가 조국 대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아픈 부분을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또 조국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잖아요.
1: 그쵸.
0: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뭐 다른 당에 있다 우리 당에 온 건데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 라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패널들조차도 이렇게 김영남 후보를 좀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1: 김모 씨.
0: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영남 후보는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 모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은기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조국 대표는 본인이 흠결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과거의 흠결뿐만 아니라 평택에 지금 왔는데도 아예 알고 봤더니 무슨 1년 월세 뭐 몇 달 월세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두 달.
0: 네, 두 달 월세.
2: 그러다가 바꿨대요.
0: 네. 또 1년 월세로 바꾸고.
2: 네.
0: 아니 이런 거 보면서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아 나는 그 1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월세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또 하나 있었잖아요. 평택군 뭐 이런 네. 얘기 썼었고
1: 네.
0: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도 너무 흠결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2: 이사비도 많이 들 텐데 그죠? 경기도에서 살면
1: 그 박민식 후보가 17%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이 평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조국 대표의 그 공격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1: 효과를.
3: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세월호나 김용남 과거 발언들이 계속 소환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뭐 저는 조국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공격이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
1: 네.
3: 이렇게 평가하는데.
1: 네.
3: 근데 문제는 조국 대표도요. 웅동학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검색을 쭉 해봤더니
1: 네.
3: 코링크 P라고 저 펀드, 코링크 부인했던
1: 사모펀드.
3: 예. 네. 이것도 환원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옵니다.
1: 오.
3: 환원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정말 이게 그 약속을 국민과 헌신할 버려버렸잖아요. 심판의 때도 보고요. 제가 이제 그 평택 아쉬운 거는 보수 쪽인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게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두 자리 수까지 놓은 것도 있고 의외로 이게 선전하다 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보수를 결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좀 고전하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네. 보수가 이게 아마 40은 되지 않겠어요? 평택에
1: 35, 45
3: 보수가 한 40은 되지 않겠어요? 네, 평택이 원래 보수 지역이거든요. 어려요. 네. 따라서 이게 유희동 후보가 얼마나 이게 보수표를 결집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치열한 삼파전이 될 것 같아요.
1: 서 변호사님 황교안 후보랑도 친하시잖아요.
3: 그렇죠. 연수원대 지도교수고 네. 그래서 누굴 찍으라고는 안 하는데 네.
1: 전화해서 좀 보수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만 넣어주십시오. 아이,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안 본인은 이게 부정선거 또 이게 뿌리 뽑으려고 나왔는데
1: 그만 뽑아요. 다 뽑혔어.
3: 그러니까 뭐 이제 평택을 주민들이 될 사람 밀어줘야죠.
2: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고 아, 기둥 뿌리가 뽑히겠어요. 기둥 뿌리가
0: 아니고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3: 뭐 그 제한테 모르고 그 황교안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0: 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 하은기 대변인 네. 그쪽 지역에도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니면 뭐 진보당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될까? 될까?
2: 진보당은 울산이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뭐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국혁신당이랑은 단일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저런 식으로 감정상하면 뭐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정치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일화하고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캠페인이거든요.
1: 왜요?
2: 아니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네.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내가 더 더불어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하는 저런 캠페인은 네. 듣도 보도 못했어요. 보통 당이 다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됩니다. 견제받아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국민의힘으로 하지 마시고 저로 견제하십시오. 뭐 이러든가 자기 당과 자기의 존재의의를 말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 취급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이라 그럴 거면 당 해산하고 본인이 민주당 들어와서 경선을 하셔야지 왜 네. 저렇게 하냐는 거죠. 물론 선거 전술을 당파성을 초월한 전술을 써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스러운 후보입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네. 저희 당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다 감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교란하는 아주 나쁜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민주당에 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를 찍는 게 더 도움되는 길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분명한 점은 두 분 중에 누가 의원이 됐을 때 김용남 후보는 저희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조국 후보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자강과 조국 후보 개인의 정치적 거취, 정치적 입지, 정치적 성장 이걸 더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2: 그게 민주당
1: 헌법학자로서 법학자로서
2: 공소취소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선명하게 얘기한다고 다 민주당에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힘 제로가 안 되듯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본인의 이익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는 좀 정상적인 캠페인 궤도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아니, 드리고 싶습니다.
0: 어떻게 헌법학자가 네. 공소취소 특검을 그걸 지지할 수가 있죠?
1: 아니 그
3: 헌법학자가 아니고 형법학자입니다. 형법학자.
1: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법학자잖아요.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본인은.
0: 국힘 제로라는 주장도 어떤 특정의 정당이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체겐 밸런스가 기본이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다 제로 만들고 우리 당 혼자서 다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3: 근데 저는 뭐 제가 김용남 의원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하고 네. 검사 시절부터 친하고 막 방송도 같이 계속하고 네. 호영 호재 네. 하지만 네. 그런 게 저는 철새 이런 게 배신자들은 좀 심판해야 돼요.
1: 아니 배신자 그만 얘기해요.
3: 아니 국민의힘에서부터 개혁신당 그쪽에 민주당까지 갔다 네. 이런 사람이 영혼이 없이 인연도 없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도 있어요. 양양자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부터 이리 왔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 이현주, 김용남, 양양자 이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해야 돼요.
1: 순혈주의만 주장하는 게 과연 정당이
3: 근데 제가 순혈주의가 아니고 네. 뭔가 권력을 쫓아서 양지로 권력을 쫓아서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뭐 한 자리 이번에 떨어지도 한 자리 주겠지 미리 자리를 노리고 갔다 오자는 보거든요. 그분이 제보다 더 보수예요. 김용남 이분 제보다 더 보수라니까 검사 시절부터
2: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뭐 그 예단 하시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태 그 폐해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에 몸담기 어려웠을 테고 자리를 원했다면은 더 큰 당으로 바로 이동했을 텐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뭘 제3정당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 앞으로 누군가가 진영을 바꿔서 넘어갔을 때 다 아유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 국회 파견 판사 때 안민석 저 민주당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분이 무슨 저 법 만들 때 그거 기초해주고 그랬다고 그럼 민주당 후보로 그 어디야 그 대전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당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친윤이었었다가 친한이었다가 다시 친윤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배신자입니까?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왜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1: 변호사한테 왜 그래요 두 분이?
2: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1: 알았어요. 저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좋아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이란에 바친 돈 우리 선박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뭐 친 트럼프 매체에 기고하면서 한미 동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3: 저는 남우호를 보면서 네. 천안함이 떠올라요. 천안함에게 북한 소행이 분명한데 네. 지금도 이게 뭐 원인을 모른다. 북한이 아니라고 이게 믿는 좌파들이 많아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데 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100% 확실하거든요. 네. 남우호가 처음 피격 당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미국은 정찰 자산으로 손바닥 보지 보거든요. 네. 이란 소행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이란 국영방송이나 언론도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외부 피격인지 뭐 내부 폭발인지 이런 시안 끌더니 네. 이제 또 이게 드론 두 개가 같은 데를 때리거든요. 네. 이제도 이게 이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아니 눈치를 봐도 이게 유분수지. 이거야말로 이게 딱 처음 볼 때 이란이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이걸 미국이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UFO 외계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느냐고. 이거는 이란 소위 분명한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란 눈치 보는 거죠. 그래 50만 불 갖다주고 인도적 지원했잖아. 돌아온 게 그래 드론 피격입니까? 네. 저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이게 그래서 별명이 요즘 제메네이 아니냐. 하메네이 대신에 제메네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네. 왜 이란한테 다 주고 이스라엘 욕해가지고 전 세계 유태인을 적으로 다 돌렸잖아요. 정말 이게 외교가 너무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해. 우리는 한미일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정권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편에서는 정말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고 있다.
1: 하대변인님 귀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저
2: 외교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과 동지를 갈라가지고 막 갈등관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되죠. 그건 평론가니까 아 눈치껏 뭐 이런 분명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행이 맞죠. 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패널인데 그 전 단계가 민관군 합동 조사단이 있었고 조사 보고서가 다 나왔고 결정이 됐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처럼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규탄 메시지가 먼저 나갔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쟁하고 싸우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친 트럼프 매체 야당 대표가 글 쓰고 무슨 돈 갖다 줘가지고 이게 공격으로 돌아왔다느니 확인도 안 된 얘기하고 네. 이런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어디서 온지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2: 예, 일단은 그래서 규탄 메시지 신중론에서 이제 규탄하는 메시지 위에서 조금 더 정확한 걸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속도전을 뭐 정확하게 속도전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성과 속도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전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라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다르고 오다른 그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문제라서 보수 정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좀 받고 있더라도 네.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저렇게 기고도 하고 막 활발하게 주장도 하고 장동현 대표가 지역과서도 막 신나가지고 활기차게 막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이래요.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0: 아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야지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그걸 그 근거 삼아서 야 우리 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외교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예 안 열어 외통위를.
1: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이 뭐 규탄 성명 냈어요.
0: 아니 이렇게 열어야...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외통위를 안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열어야죠, 맞아요.
0: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민주주의 원 보면은 입으로는 뭐 진보 무슨 정의 민주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 퇴보 반민주 뭐 이래요 불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1: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거죠. 네. 저거는 한마디로
0: 그거에 대해서 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정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왜 국민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국회를 동원해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특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왜 이런 중차대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위도 안 열고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냐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아 이번 기회에 나는 난 친미에 내가 친미에 대표 주자고
1: 또 미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야 트럼프가 나를 찍었어 내가 다음 후계야 이런 식의 장사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그 법사 그 외통위를 안 여는 네.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2: 짧게 시간을 주시면 반론을 하면
1: 하세요?
2: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뭐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이고 네. 그래서 뭐 뭘 감춘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 것인데 뭐 외통위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의장이랑 협의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겠죠.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야당이랑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을 못 믿으니까요. 야 김종혁 대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세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 공개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이랑 외교를 논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1: 그래도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 국회 상임위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열어야죠.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랑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국민 앞에 뭘 안 밝히냐 하는 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용렬 최고위원님은 그걸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독자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독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걸로 정리하고 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리트윗한 게 거기 조정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은기 대변인님 네. 대통령의 노골적인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2: 뭐 선거 개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국회의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이랑 당원들은 또 반대로 투표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워낙 SNS 활발하게 하시니까.
1: 네. 아니 그래도 왜 조정식 이렇게 이름만 하냐고요. 김태년, 박지원 이 후보분들은 네. 얼마나 이걸 보고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뭐 적절해요?
2: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이 상권 분립이 원칙인데 네. 상권을 본인이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다 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독재고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특보를 했거든요. 조정식 네. 아마 대통령은 조정식 미는 게 확실하고
1: 그렇게 다만 해석할 그 개딸, 수 있어요?
3: 예, 그건 100%고 개딸 당원들은 박지원을 많이 밀어요. 따라서 이게 그 20%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 의원과 그다음에 당원들 20%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박지원 돼버리면 바로 레임덕 올 겁니다.
2: 김...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는지를 제가 너무 신선한 얘기를 해가지고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뭐 SNS 상에다가 이런 상황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냥 조정식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 쓸 수밖에 없죠.
0: 아주 트럼프 흉내 내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 주장하는 거 보면. 그래서 거의 자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또 패러디를 해서 스스로를 거의 무슨 저 신적 반열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모든 사안이라는 건 과장된 거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번 아닙니까? 네. 0002번이에요. 근데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까지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보이는 건 진짜 안 좋죠.
2: 대통령께서 아무리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막 메시지로 발신하면 되냐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가는 정당이 아닌 게 윤석열 정부 때야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1등 후보 제끼고 4등 후보가 대표가 되지만 저희는 그것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왜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정청래 현 대표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대통령 민심이 가 있는지는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박찬대 후보라고 있거든요.
1: 하대변님 네. 결과보다 네. 대통령께서
0: 논리가 앞뒤가 안 맞죠.
1: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주는 게 맞냐.
2: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해석들을 하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조차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정원호 아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확 떴잖아요. 그러니까
2: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네.
1: 알았어요.
3: 네. 네. 윤 대통령이 했으면 엄청나게 욕했을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1: 탄핵당한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이 오늘도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서 변호사님, 하은기 대변인님, 김정혜 위원장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5: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6: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5: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4: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5: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6: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5: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4: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5: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6: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5: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6: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4: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7: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네 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4: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출산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남았습니까?
7: 네. 언론에 따르면 결국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다시 임신해서 2012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손녀지만 핏줄로는 사실 가해자의 친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아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수년 동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하면 피해자는 아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마저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4: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100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7: 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4: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라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면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4: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7: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기회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4: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7: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 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4: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7: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4: 그런데 오프닝에서 본 사례처럼 미국이나 필리핀에선 친족 성범죄에 뭐 수백 년, 뭐 수천 년, 심지어는 뭐 만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좀 인상적이다 싶은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7: 네, 정말 예전 TV 프로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판결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4: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7: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4: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관련 전과까지 있었거든요.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1: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12: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11: 내일은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올해도 한여름 더위가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3: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12: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14: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예,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14: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3: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12: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15: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6: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5: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7: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5: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That was a great success. It was fantastic. We made great deals.
1: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I'm not going to be much more patient.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3: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3: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3: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전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ed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4: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중동에 배치됐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현지 시간 16일 버지니아주로 귀항했습니다. 포드호는 지난해 6월 출항한 뒤에 326일간 해상에 머물러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장기간 해상 임무 수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안팎입니다. 애초 지중해에 배치됐던 포드호는 지난해 1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리브해에 파견됐다가 올해 초에 다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6: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7: 那我想很多东西都留待在后面再继续确证，好吧？像他谈话的一个真实的用意是什么，我想都还要再去了解。
6: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台湾不能例外，也不会例外。台美军售不仅明载于台湾关系法里，美国对台湾的安全承诺更是对区域威胁的共。

0: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 틀을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1: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한반도 문제 자체가 회담 테이블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은 물론 양국 간 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방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2: 이딴 러브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결국 불발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당시 유력하게 거론된 시점은 이번 방중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이란 전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번 베이징 일정 중 지난해와 같은 러브콜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한 협조를 시진핑 주석에게 얻어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2: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북핵 문제로 귀결되는 한반도 이슈의 현상 변경을 꾀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중 관세나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즐비한 만큼 한반도 문제 자체가 세계 단판에서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5: 双方合则两利，斗志俱伤，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
2: 물론 올해 양자나 다자회담 계기에 미중 정상이 다시 회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6: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조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등 미중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7: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8: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7: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계산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1: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3: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1: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0: 휴일인 오늘도 전국에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1도, 강릉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며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며 낮 기온이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과 수요일에 흐리거나 비가 오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달새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차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차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가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두 개동 중한 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잇따랐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인 주말인 오늘도 중원인 충청을 찾아서 지방선거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선거를 앞두고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있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SNS 단체방에서 정청래 암살단을 언급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대표 본인도 SNS에서 참담하다며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바란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선거가 코앞으로 오면서 계속되는 여권 내부 파열음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권 간 각축전이 이뤄지는 평택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와의 신경전도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부터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까지 텃밭 전북을 내내 순회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김관영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를 돕는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당의 입장을 도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막말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공약도 내놨습니다.
4: 예, 국민의힘 선거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5: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에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술 먹고 경찰관과 시민들을 폭행한 뒤 5.18 때문이라 미화하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 공소취소 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연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건 입틀막 시도라면서 민주당 성평등위 소속 의원들을 맞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전과 함께 지역 곳곳을 찾으며 표심 잡기에도 사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원인 충청을 또 한 번 찾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한 당권파 윤용근 후보를 지원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성동 지역을 찾습니다. 특히 장 대표가 5.18을 맞아 내일 광주광역시를 찾을지도 관심인데 당 지도부는 검토 중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예, 양당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서는 이른바 순살 시공 논란이 화두라고요?
5: 네, 그렇습니다. 폭행 전과와 거짓 해명으로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순살 시공으로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GTX-A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 철근이 누락된 걸 오세훈 시장 기간 동안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오전에는 민주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들과 현장을 찾아 공사 실태를 점검한 뒤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 탓이라며 오세훈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외 여론전도 폈는데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가 네거티브 전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오선 도전을 멈추고 새로 도전하는 정원호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앞서 시공사 자체 점검으로 확인한 사안이고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오전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공약 발표 자리에서 건설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일축하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걸 보니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청년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12억 원 이하 서울 지역 주택을 공사와 청년이 8:2 비율로 매입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후에 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공약에도 거듭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의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죠.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 보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앞당기는 거죠?
6: 네, 경찰청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조치 시기와 투입 인력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에 맞춰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대표 테러 모의 정황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 예, 그러면 테러 모의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6: 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가 정 대표 암살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 단계로 용의자 신원과 모의 시점 등을 특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SNS에 참담하다며 더 조심하며 낮게 뛰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4: 네,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여야 움직임 분주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와 함께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김규현 변호사, 추진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역시 이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본 내용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발견돼서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7: 네, 맞습니다. 한 뭐 선거 관련된 어떤 SNS 단체 방에서 암살과 관련된 그런 모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신고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당 지도자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12.3 내란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뭐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의 어떤 폭력적인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권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극단주의를 좀 배제하고 좀 민생과 진짜 국민을 화합시키기 위한 정치를 좀 같이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4: 예, 경찰이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키로 했는데 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8: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의전 서열을 확인을 해봤더니만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7위,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 8위 정도로 해서 대한민국의 요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야 그리고 선거를 앞서서 이전에 어떤 테러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와 그를 막론하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현재의 어떤 그런 진영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극단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돌려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여당으로서의 어떤 포용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여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발생하고 나서 뒤에 사후 약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미리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찰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경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막론하고 이제 조만간 그 6.3 지방선거 실질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예, 경찰도 지금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키로 했는데 정청래 대표 뭐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앞으로도 계속 전국구 활동을 이어갈 텐데 뭐 지장은 없을까요?
7: 예, 일단 경찰에서 신변보호에 나섰기 때문에 뭐 잘 해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중책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방의 수많은 각 후보들하고 그리고 지방의 많은 정당 조직들이 함께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이제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지금 가세가 된 만큼 선거는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4: 예, 뭐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선거운동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위축되진 않을까요?
8: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근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첩보에 근거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표출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독 내지는 어떤 조직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테러의 그 어떤 노력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긴다고 하면 또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이러면서 또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크게 또 얘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가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여건 야건 정치인들에 대한 과도한 몰입 그에 대한 과도한 비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기 신변 보호 실제로 이제 이번 주인가요? 실질적인 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7: 다소 뭐 그런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이원택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다시 이제 체제를 갖춰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관영 지사가 지금 마치 본인이 부당한

0: 어떤 공천 결과에 따라 공천 과정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뭔가 이제 좀 부당한 것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김관영 지사가 공천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 억울하게 탈락됐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혀 아니고 사실은 김관영 지사가 어떤 행사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CCTV 영상으로 그게 명백하게 잡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잡혀 있는 이상 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분을 공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천 탈락을 했다면 충분히 이제 당의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계시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천에 불복하고 출마까지 강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김관영 후보는 사천이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했는데,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승리한다면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에 어떤 공천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논란이 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공천 논란이 다 원만하게 봉합이 되고 또 공천 논란이 됐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천된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수 있는 전라북도 지사 선거에서 지금 현역 지사가 컷오프 그리고 거기다가 당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공천의 잡음이라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남아 있고 실제로 현재의 전후 사정을 보면은 김관영 현 지사 내지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이고 나아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전라북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지나 이런 것을 넘어서 이후에 다가오는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지금 한때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돈봉투가 오고 갔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 확정까지 된 부분이 있는데 송영길 그와 관련되는 전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공천을 받고 본인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 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도 있기 전에 바로 출당시키고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항의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 된것 같은데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호남에서 과연 무소속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특히 지금 김관영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는 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있는 이상 나는 복당 안 한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뼈아픈 하나의 어떤 불씨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뭐 송영길 후보는 이제 상고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됐고 지금 충청으로 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보수 표심을 결집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힘을 줄수 있을까? 오늘 충청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본인의 입맛에 맞는 데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행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언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 등 여당 인사에 대해서 그냥 호칭을 그냥 빼고 이재명 이렇게 그냥 불러버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좀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절윤을 심각하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를 찾고 어디를 찾는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뭐 극우 표심을 결집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층 까지 이것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본인이 달라진 그런 행보를 보이고 선거에서 중도를 좀더 끌어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도권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의 반대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 수도권에는 잘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이런 것은 결국에는 절반짜리 받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 예, 장동혁 대표 오늘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용근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데 앞서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을 하면서 떠들썩하기도 했고요. 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이 충남지사 나가면서 빈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판세 예측하세요?
2: 공주청량은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정진석 그 전 그 의원과 지금 그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치고받고해서 1승 2패를 어떻게 보면 주고받았던 그런 아주 치열한 격전의 장소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도 있겠지만 거꾸로 여당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충청도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재판 지우기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있어서의 부동산 폭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자체가 고향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의 개인기도 적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가서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플러스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마치 장동혁 당대표가 입맛에 맞는 데만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팩트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다가오는 5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동선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서 저기 보면 남부지역에서 서서히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제 내일부터는 본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단일화 1차 시한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몇 군데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단일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0: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단일화라는 것이 뭔가 큰 판세 변화를 가져오는 큰 이벤트 이런 것으로서 많이 주목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 또한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단일화라는 것을 그렇게 뭐 반드시 그 순수한 눈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서 단일화 하지만은 정작 단일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가 대표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평택, 을 그리고 이제 울산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택, 을과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초창기에 지금 국힘 제로를 걸고 나섰습니다만은 사실상 김용남 후보를 격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 민주당 제로를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양쪽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은 그쪽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울산과 관련해서도 울산에서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진보당과도 단일화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1: 예, 부산 북갑은 어떨까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2: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그 양보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여일간의 그 레이스 과정에서 한쪽으로의 표의 쏠림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한 석이라도 건지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역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당 프리미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설령 뭐 다른 데 단일화하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자강론이 힘을 얻는 그런 반면 그렇고 지금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오히려 그 탄핵과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보수 우파가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 우파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그 결집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표 전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저 또한 높지는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1: 예. 자, 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방전도 이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 감사의 정원 논란에 이어서 GTX A 노선 철근 누락을 고리로 이제 순살 아파트가 떠오른다면서 비판했거든요.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
0: 예, 오세훈 후보가 5년간 이제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폭설, 폭우,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지난해에는 한강버스 충돌,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GTX 현장에서는 거의 절반의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작년 말쯤에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부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최소한 오세훈 후보는 본인 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시정으로서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최소한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오늘 보면은 시장 책임이 아니다. 나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정에서 이 얼마나 많은 폭설 폭우 같은 그런 안전사고가 많았는지 국민들은 이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 저런 식으로 본인 밑에다가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안전관리나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이게 GTX는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대형 공공교통시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서울시장으로서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명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책임이 없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가? 그런 자리에 맞는가? 지금 의문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오세훈 후보는 이제 자체 점검 확인했고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고 또 부동산 문제에서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순살 아파트는 어디에서 발생했죠? 바로 민주당이 아성이라고 할수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신설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민주당 광역지사가 사퇴라도 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시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시공사인 한 건설사, 대형 건설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포트가 됐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보강 작업을 지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개통 전에 보강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그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난번 있어서 1년 동안 국민 저기 민주당 정부는 뭐 했느냐라고 거꾸로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8% 이상의 아파트에 폭등이 있었던 것이고 수천 가구 아파트에서도 전세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전세 월세 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급은 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 때인 것처럼 그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어라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어떤 공급에 대한 명확한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서울시는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교통지역을 넘어서 주택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서울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로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서민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1: 예, 오늘 두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에 잇따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서 진행되죠?
1: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또 이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인데요. 계엄 선포 전날 이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서 가장 먼저 기소가 됐는데, 이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지연된 끝에 이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0: 예,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되죠?
1: 네, 맞습니다. 오는 20일 이 쿠팡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미준, 김동희 검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 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이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쿠팡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엄검사는 이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이 수사기밀 유출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월 00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면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2: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46주년 5.18 추모식 모두 마쳤습니까?
2: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 공식 추모식은 1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5.18 유족회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유가족과 시민, 5월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말과 추모사를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요. 이후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서 오전 9시 반은 민주화 열사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전통 제례 방식으로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광주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민주묘지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추모탑 앞에 선 방문객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묵념하며 5월 00을 기렸습니다. 이곳 민주묘지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도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남로엔 공동체를 상징하는 주먹밥 나누기 등 5월을 주제로 한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5.18 최후 항쟁 장소로 알려진 옛 전남도청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 작업을 마치면서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3: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5월인데 벌써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례가 나왔다고요?
4: 네, 서울 동대문구에서 그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벌써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사망 사례고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사고 당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에 달했고 특히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서울 2명과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3: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군요.
4: 네, 오늘도 서울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온열질환자 예측 수준은 2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면 2단계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 밤 프로그램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한다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노상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십니다. 하다못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맛있는 음식만 해줘도 감사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작은 것에서부터 넘치시는 분들을 보면 축복을 받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멈춰지지 않고 그 감사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가요?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씨, 김동진 작곡의 봄이 오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봄 가곡 중 하나죠. 따스하고 희망찬 선율로 봄을 기다리는 설렘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용미 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가곡과 재즈의 만남이라고나 할까요? 4분의 4박자 박자에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가곡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에 꽃이 피는 봄이 왔을 때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나무를 캐고 즐거워하는 순박하고 정겨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길게 사용되기보다는 한국의 정치나 시골 풍경, 학교 수업 장면 등을 묘사할 때 잠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다음은 나스타샤 킨스키의 유혹이라고 알려졌던 꽃이 꿈에 쓰이 그대 머무는 곳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바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아모레 페르 아모레. 1978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영화 그대 머무는 곳에는 민감한 소재로 인해서 국내에는 제작된 지 11년이 지난 1989년에 개봉할 수 있었죠. 사실 영화의 테마는 이후 사랑과 슬픔의 여로에서도 반복됩니다. 중년 남자와 소녀가 엮어낸 금단의 사랑 이야기죠. 이탈리아판 로리타, 명배우들의 연기,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길거리와 피렌체의 마을 중심부 풍경을 담은 눈부신 영상, 그리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의 중년의 멋들어진 멋진 모습과 한없이 순수한 19의 나스차샤 킨스키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필름에 담아냈죠. 이 작품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말 특별하고 젊고 순수한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먹먹해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50대에 접어든 성공한 로마의 조경업자와 여대생 간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이 사이사이에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숨겨진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1966년작 영화 욕망의 주제곡 키스, 허비 앤콕의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1966년작 영화 욕망, A Blow Up이라고도 하는데요. 현대 영화사에서 손꼽히는 걸작이라고 할수 있죠. 이 영화는 시각적인 스타일과 철학적인 메시지로 당대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곤 했습니다. 런던의 잘나가는 패션 사진작가 토마스가 공원에서 우연히 한 커플을 촬영하게 되는데 사진 속 여인은 필사적으로 필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토마스가 사진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풀숲에 숨겨진 시체와 총을 든 살인범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증거는 곧 사라지고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967년도에 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안토니오니 감독의 예술적 정점을 찍었던 영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청년들이 공도 없는 테니스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토마스가 그 보이지 않은 공을 주워 던져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60년대 상징적 명장면으로 남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알랑 고라게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 도미니치 사건의 메인 테마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도미니치 사건의 메인 테마는 차분하면서도 비극적인 모계감을 지닌 걸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유럽 영화 특유의 서늘하고 지적인 미장센을 선호하신다면 이곡 역시 깊은 울림을 주면서 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작곡가는 알랑 꼬락의 프랑스의 전설적인 편곡자이자 작곡가이고요. 세르주 갱스브루와의 협업 및 애니메이션 판타스틱 플래닛의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피아노와 현악기가 줄을 이루는 미니멀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었죠. 사건의 비극성,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담은 듯한 차가운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도미니치 사건은 클로드 베르나르 오베르 감독의 작품인데 그 유명한 장가병이 등장하죠. 1952년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했던 실제 영국인 가족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가부장인 가스통 도미니치, 즉 장가병분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법정 공방과 진실에 대한 의문을 다루게 되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일본 영화입니다. 도쿄 맑음의 삽입곡이었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터키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일본의 개성파 배우 다케나카 나오토 감독의 영화 도쿄 말금이었습니다. 1997년도 영화였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됐었죠. 너무 잠잠한 영화였기 때문인데 그 안에 삽입됐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터키 행진곡은 영화의 정서를 완성하는 결정적 장치로 다가옵니다. 이 영화는 사진작가 아라키 노부요시와 그의 아내 요코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다케나카 나오토 자신이 주연을 했고 지금은 고인이 된 나카야마 미호가 그 아내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사진의 비정함보다는 진실의 모호함보다는 사진에 담긴 지극한 사랑과 일상의 찬란함을 보여주게 되죠. 영화에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주인공 요코의 캐릭터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쾌하고 통통 튀는 선율이 엉뚱하면서도 순수한 욕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정함과 일상의 균열을 역설적으로 더욱 애틋하게 부각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도쿄라는 도시의 풍경을 한편의 수채화처럼 만들어낸 영화였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은 세계적인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맡아 화제가 됐었습니다. 1998년에 제작됐던 영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의 주제가 메리스 프레이어, 다니 윌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영화는 정말 특별한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기억들이 있죠. 밴드 이름은 영화배우 프랭크 시나트라의 영화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곡의 분위기 자체가 세련된 소피스티 팝 스타일, 즉 감미로운 보컬과 경쾌한 멜로디 이면에 짝사랑의 절절함과 신앙적인 간절함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테드, 즉벤 스틸러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첫사랑 베리, 즉 카메론 디아즈를 향한 순애보적인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할 때이 곡이 쓰여졌죠. 데니 윌슨의 메리스 프레이어는 80년대 후반에 세련된 팝 사운드가 90년대 후반에 스크린을 만나 어떻게 새로운 고전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이 곡의 전주가 흐를 때그 시절 특유의 설레임이 느껴지고 카메론 디아즈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다음은 서부 영화의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My Name is Nobody, 무숙자의 주제곡 들으시겠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레 하면 88 서울올림픽 음악이 떠오르는 게 한국인의 정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속자, 서부극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가 제작하고 테넌스가 해리 폰다가 주연을 맡았던 스파게티 웨스턴 걸작. 이 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일 것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메인 테마 이 곡은 경쾌한 리코더 선율과 합창, 그리고 모리꼬네의 전매 특기인 익살스러운 효과음들이 어우러져 있죠. 테렌스 힐이 연기했던 노바디라는 캐릭터의 가볍고 민첩한 성격과 구시대를 상징하는 잭 보가드, 즉 헨리 폰다를 향한 경의를 동시에 표현하는 곡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 무속자라는 제목으로 개봉돼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중요한 건 주말의 명화나 명화극장에서 테렌스 힐이 자주 등장했었다는 거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곡이죠. 더 제임스 본드 테마,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존 베리의 그리고 몬티 르몬이 작곡한 곡.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존 베리 세븐과 함께 오케스트라와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를 결합해 편곡한 강렬한 사운드 007의 테마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페리 코머의 And I Love You So 들으시겠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필요한 순간에 삽입되었던 곡입니다. 다음은 크리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커튼필드. 이걸 번역해서 불렀던 조영남의 목화반 두곡 한꺼번에 들으실게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영화 드림걸즈의 주제가로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사운드, 전설적인 여성 그룹 슈프림스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던 화려한 뮤지컬 영화죠. 이 영화는 이미지와 음악의 결합이라는 주제에 가장 화려한 정점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니퍼 허드슨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비욘세의 세련된 외모가 그리고 리슨 같은 단순한 삽입곡을 넘어 인물의 서사를 완성하는 장치들을 볼 수가 있었죠. 시각적 화려함이 매우 화려했고 또한 코미디 부분, 뮤지컬 부분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골든글로브에서 주목을 받았던 바로 이 영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목소리의 힘만으로도 신데렐라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은 오페라의 유령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았더라도 시각적인 화려함과 청각적인 압도감이 결합됐던 이 곡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뮤지컬, 오페라, 영화 모든 버전에서 나오게 되죠. 영화에서는 조엘 슈마허 감독이 연출하게 되는데 무대 예술이 줄수 없는 광활한 공간감, 세밀한 감정 묘사를 제공을 했죠. 지하호수를 건너는 장면은 한편의 환상적인 회화 같았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선율과 함께 샹들리에가 올라가던 도입부의 전율이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짐 크로스의 명곡 타임 인 어 바를, 이 곡을 데이비드 컬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엑스맨을 통해서도 알려졌던 곡이었죠. 짐 크로스의 타임이나 봐라. 시간, 기억,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하나로 묶어준 완벽한 마침표 같은 곡인데, 짐 크로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발표됐던 이 곡은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들립니다. 더욱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한 상실의 미학과 다화이기도 한데, 이걸 또 경음악으로 들으니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겠군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귀에 익숙한 곡입니다. 콰이 강의 다리의 보기 대령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보통 중간고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극장에 가서 단체 관람을 했었는데 주로 전쟁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린 감독의 1957년작 '화의 강의 다리'를 본 이후로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 휘파람을 불었던 기억이 있죠. 영화사의 거대한 기념비, 남성적 자존심과 전쟁의 허망함을 다룬 대작인데 이 영화를 상징하는 이 음악이 새로운 활력을

예감이었나요? 아니면 다가올 비극에 대한 예감이었을까요? 다음은 영화 글렌 밀러 스토리의 삽입곡이죠. In the Mood 들으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너무 익숙했을 것입니다. 글렌 밀러 스토리는 1940년대 스윙 재즈의 전설 글렌 밀러의 삶과 음악,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그렸던 전기 영화였죠. 음악이 곧 삶의 기록이 되는 지점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글렌 밀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완벽주의자였죠. 그가 마침내 찾아낸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조화로운 선율이 음악 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Moonlight Serenade, In the Mood, Little Brown Jug 같은 곡들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글렌 밀러 스토리는 인간은 사라질지라도 그가 남긴 아름다운 음악만큼은 시간처럼 영원히 흐른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술과 장미의 나날, 테마 프롬 Days of Wine and Roses, 덱스터 고든의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1962년작 술과 장미의 나날에 그 곡을 덱스터 고든의 재즈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비극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부부의 파멸을 따른 매우 시리고 날카로운 영화였죠. 헨리 맨시니의 영화 음악이 돋보였던 이 영화. 그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할 정도로 감미롭고 서정적인 선율이 영화 초반에 찬란한 사랑을 상상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남편 잭 레몬이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뒷모습 위로 흐르는 바로 이 곡이 흐르게 되죠. 그들은 술과 장미의 나날을 지나갔네. 문은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으리. 이런 구절로 모두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줬던 낙인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주제가였죠. Way Back into Love 들으시겠습니다.

주연 배우였던 휴 그랜트와 드류 배리모어가 같이 부르기도 했던 주제가였죠. Way Back into Love. 참으로 치유와 재기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80년대 화려한 과거에 머물러 있던 왕년의 팝스타 알렉스 즉휴 그랜트와 천부적인 작사 재능을 가졌지만 상처로 인해 숨어 지내던 소피 즉 드류 배리모어가 만나 함께 곡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음악과 삶의 관계를 가장 따뜻하게 요약해 주었던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주제가였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서 음악이 만드는 창작의 고통과 기쁨까지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게 다루고 있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이 영화 속 대사 중에 멜로디는 첫인상이지만 가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그 대사가 돋보였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애정이 꽃피는 양지의 주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연출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주연을 맡았던 애정이 꽃피는 양지. 한국 개봉명이 이랬다고 합니다. A Hole in the Head. 1959년 작품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영화 중에 낙관주의와 가족애라는 따뜻한 줄기를 가진 영화 중에 추천할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이 영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지와 음악과 시대적 낭만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이 주제가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프랭크 시나트라는 극중 아들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로 인해 그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개미 한 마리가 고무나무를 옮기려 한다는 가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낙천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이크 리 감독의 1990년작 모베르 블루스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스파이크리 감독의 1990년작 모베라 블루스, 브랜포드 마셀리스 콰텟이라는 뮤지션이 정말 멋들어지게 불렀죠. 예술가의 고독과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세련된 지점을 차지하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글렌 밀러 스토리가 보여줬던 백인들만의 스윙 재즈의 낭만과는 또 다른 현대적이고 깊이 있는 흑인들만의 재즈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가 바로 그 대학교 3학년 시절 뭐 이런데 음악 모베라 블루스의 마력 때문에 한동안 이 음악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빌 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쿼텟이 연주한 메인 테마곡 모베라 블루스 그 자체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트럼펫 선율이 주도하는 이 곡은 절제미를 재즈라는 장르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한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감정의 깊이가 있습니다. 더 나은 블루스를 향한 갈망. 뭐 베러 블루스 하면 더 나은 블루스라고 할수 있겠죠. 이 영화에 나왔던 덴젤 워싱턴은 정말 멋들어지게 진짜 정말 멋있는 그런 음악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블루스의 매력에 빠지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질리오라 칭케티의 라 비오지아 비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다시 불렀던 펄시 시터즈의 비두 곡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번안 가요를 듣다 보면 시대의 낭만을 완벽하게 관통한다. 국경 없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청춘의 활기와 한국적 포크 팝의 태동을 잇는 중요한 가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피오자는 1969년 산레모 가요제 입상곡이었죠. 비가 내려도 상관없어. 사랑이 내 곁에 있으니까라는 긍정적이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신중현의 사이키델릭한 편곡이 더해진 펄시스터즈의 버전이 원곡의 발랄함에 한국적인 세련미를 덧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팝 사운드가 한국의 대중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클래식이 된 순간이었죠. 다음 주에 뵐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는 가혹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또 가해자가 군 신분일 경우 일반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 사건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처벌 역시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권지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의 권지한 변호사입니다.
3: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해보죠. 언론 보도와 인권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훈련이 좀 거칠었다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5: 네, 공군 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도생도 또 교관들로부터 예비생도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인권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4월 그 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가혹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진정이 일단 접수된 내용만 볼 때 구보 중에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훈련 열회를 이제 받았는데도 그 다친 부위를 발로 차는 식으로 폭행하면서 가라 환자다. 가짜 환자라는 거죠. 가짜 환자다라고 말하거나 음료수나 맘모스빵 같은 것을 지급하고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는 식고문, 또한 식사를 두 번이나 굶기는 그런 부분, 또한 예비생도들, 다수의 예비생도들 앞에서 패드립 같은 것을 좀 하고 또한 이 진정 들어온 사건 말고 실제로 인권위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고 응답자 중에 39%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들 가운데 실제 형사사건으로 비화했을 때 특히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5: 뭐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상 부위를 폭행한 그런 행위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악의적으로 가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서 뭐 상해 가능성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제로 취식하게 하는 식고문인데요. 억지로 먹여서 토하게까지 한 진술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분명해서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강요나 이런 죄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협박성 발언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머리를 밟아서 터뜨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3: 자, 이번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5: 기초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예비생도 A씨가요.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 자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 A씨가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인권위에서 이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했고요. 4월에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 관련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3: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보통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소, 뭐 신고 이런 거 먼저 떠올리실 텐데 방금 이야기 나오는 진정을 제기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 형사고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5: 네. 진정과 고소는 그 목적이나 절차 또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시고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인권위는 수사권이 없고 처벌권도 없기 때문에 고소와 다른 점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은 해당 기관의 시정과 권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나 인권위 진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인권위 진정이라는 경로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인권위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한 사람만의 피해 주장이라기보다는 꽤 많은 예비생도들에게서 비슷한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또 있긴 합니다. 아, 장교가 된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냐. 그 정도도 못 버티냐. 어? 라떼엔더했다. 뭐 이른바 이제 라떼 발언이죠. 네, 이런 의견들이요. 정당한 훈육과 가혹행위를 가르는 기준. 이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상식과는 별개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가 일관되게 들여다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5: 핵심은 그 행위를 한 행위자가 어떤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성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 교육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주관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군기 훈련을 할 때는요,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국에는 가혹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고 할 때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정말로 군사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한 행위였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양형이나 책임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 반대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네, 불리한 요소부터 보면요. 일단 위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군 내부에 강한 그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위계 구조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할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한 뭐 앞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CCTV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서 이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들도 불리한 요소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자가 과연 초범이었을지,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만약에 가해자 쪽에서 오래된 관행이었고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나도 일종의 피해자인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위에서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5: 지금 듣고 계시는 남성 청취자분들도 아, 나도 이렇게 당했지 이런 생각하시고, 네, 뭐 네,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절대로 범죄 성립을 막는 면죄의 어떤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권위도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강한 규율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지도생도나 훈육 간부조차 기초훈련 시에 유사한 경험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더 강하게 시정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우에 특히 예비생도들의 법적 신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군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문제인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5: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피해자가 예비생도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 예비생도라는 것은 입학 전형을 통과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군적이 없는 민간인입니다.
3: 네.
5: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상 군인 신분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군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 강제 합숙,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공백 때문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3: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훈련 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는 뭐 운영 방식이 문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5: 가능합니다. 이미 인권위가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 명백하고요.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초훈련이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어디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하면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지만요, 그런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 행위자분들도 법적 근거 없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3: 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실제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요. 피해자는 또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군사경찰이 나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경찰 관할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5: 네, 저희도 군사건 하면서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복잡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군인이 저지른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군사경찰 이 수사를 하고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은 변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더라도 가해자가 군인이면은 군사법 체계가 적용되는 게 맞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사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첩되거나 검찰이 개입하거나 하면서 좀 유동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피해자가 일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군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같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고 해도 군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5: 저희가 형법은 잘 알고 계시지만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조항을 보면요.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직권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말로의 벚꽃이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X파일. 생각해보면 결혼정보회사만큼 한 사람의 정보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까지 적어내는 거니까요. 이쯤 되면 일반적인 회원 가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소개서를 맡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보가 통째로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어떨까요?
6: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신장과 체중, 직장명과 같은 정보들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3: 이뿐만이 아니죠. 유출된 40만 명의 정보에는 현재 회원뿐 아니라 이미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지만 해킹 사고 자체는 이미 한참 전에 벌어졌단 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듀오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적어낸 아주 민감하고도 개인적인 정보들, 피해자들은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죠.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7: 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1월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커가 직원 PC를 통해 서버에 침입했고 약 42만 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사건인데요.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유독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유출된 정보의 성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업체 대표의 한 인터뷰를 보면 가입자들이 결혼과 관련해 165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165개 나 되는 질문이라면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의 어떤 그런 연결인자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이 되는 겁니까?
7: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일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학력, 직업, 가족관계, 혼인이력, 종교, 신체조건, 일부 자산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생활과 가치관 상당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3: 물론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매칭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지점도 있는데, 개인정보회사가 회원 매칭을 이유로 이렇게 폭넓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된다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까?
7: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매칭 서비스 특성상 일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자산 증빙 자료처럼 민감성이 높은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보관해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매칭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3: 결국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양도 양이지만 내용의 깊이도 훨씬 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고 민감도가 높다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도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7: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도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출됐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또 하나 짚어볼 게, 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탈퇴한 회원이었다면서요. 탈퇴했으면 정보도 삭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7: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듀오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회원 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 신뢰가 배반당한 셈입니다.
3: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보도된 게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는 지난해 1월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7: 물론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사는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3: 그런데 개인정보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회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뭐 평판이라든지 뭐 회원 이탈 이런 부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7: 현실적으로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이 공개될 때 평판 하락이나 회원 이탈 같은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늦게 공개할수록 결국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보안조치 미비와 통지 의무 위반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제재가 충분히 무거운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징금이 11억 9천, 과태료가 1,320만 원 정도 나왔다던데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못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느낄 만큼의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보세요?

0: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현실 체감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미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배상액이라든지 소송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기존 사건들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0: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증 책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접근 제한 조치 미비, 취약한 암호와 파기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듀오가 무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 입증 측면에서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이 인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종교, 혼인 경력, 자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킹에 의해 제3자가 실제로 열람했을 가능성이 높고 42만 명이라는 방대한 확산 범위, 2차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존 사료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집단 소송 참여는 개인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전문 로펌이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피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듀오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피해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면 통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둘째, 소송 참여 시 청구 금액과 수임료 구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들이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청구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용 금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단소송이 뭐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인용이 돼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본인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탈퇴한 회원은 원래 정보가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니까 손해배상의 금액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0: 충분히 검토 가능한 주장입니다. 탈퇴 회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파기 의무 위반이라는 독립적인 위법 행위가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듀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유출 사고를 넘어 별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 산정에서 이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위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파기됐어야 할 정보를 방치한 것은 관리 실태가 더욱 불량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회원은 현재 회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내가 현재 회원이거나 예전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이다 하는 경우 지금 무엇부터 확인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현재 회원이거나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선 듀오 측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듀오는 최근 회원들에게 개별 알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 당시 어떤 정보를 제출했는지 정리해 두시고 이후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같은 이상 징후가 있다면 캡처나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너랑 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지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한 변호사입니다.
1: 정말 속상하단 말로도 부족한 사건인데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볼까요?
2: 네, 지난 4월 7일 오전에 대전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집주인 A씨 가족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마당에 묶여있던 4살 진돗개 봉봉이가 사라져 있었던 사건이고, 가족들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낯선 60대 남성이 트럭을 타고 와서 허락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포획용 올무를 이용해서 봉봉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봉봉이가 극도로 겁에 질려서 대소변을 지리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이 남성의 정체가 개장수인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의 다른 집게를 데려가기로 의뢰를 받았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는지 뭐 잘못 따라가서 엉뚱한 집인 봉봉이네 집으로 들어와서 봉봉이를 데리고 간 것이고요. 원래 의뢰받은 집의 개는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봉봉이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태고요. 개장수는 농막에 묶어뒀었는데 탈출한 것 같다, 도망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장수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봉봉이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끌려가면서 대소변을 흘리기도 했다 말씀 주셨는데, 이 개장수란 사람에게 어떤 혐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2: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죄가 명백하게 성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의 마당도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담 안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무라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뭐 특수주거침입까지도 저희가 뭐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도죄인데요. 반려견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물로 평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끌고 나간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고요. 세 번째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올무를 이용해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한 봉봉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서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족 같은 존재임에도 절도 혐의가 적용된 건 반려견의 법적 지위 때문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 더 구체적으로는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보아서 절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당연히 좀 감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4월 13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민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해서 이런 동물권 보장을 위한 법적 움직임 또는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가장 궁금한 건 봉봉이의 생사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2: 현재까지 봉봉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장수는 자신의 농막 말뚝에 묶어뒀는데 탈출했다,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개가 죽었다 이렇게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동물구조단체 유언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뭐 엄벌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하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경찰은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만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를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처음에는 죽었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는 묶어놨는데 도망갔다 진술을 바꿨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는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도망갔다라고 바꾼 것은 그 봉봉이가 죽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처벌될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봉봉이가 실제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 적용이나 뭐 처벌 수위 같은 게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지, 달라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2: 앞서 말씀드린 혐의와 더불어서 만약에 봉봉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1: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다른 직계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소를 착각했다. 이런 착각이었다는 주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2: 뭐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한다면 일단 절도죄나 이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가해자가 진짜로 착각해서 자신이 의뢰받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봉봉이를 데려갔다고 했을 때 이 봉봉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집 개를 데리고 오든지 간에 자신의 개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장수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더군다나 그 당시 집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 상황에서 착각해서 데려온다는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1: 근데 애초에 남의 집게를 돈 주고 넘겨받기로 한 그 거래 자체가 이 법적으로 괜찮나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개 식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개장수는 물론이고 그 개를 팔기로 한 사람 그리고 그 개를 실제 사려고 한 사람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개 식용 목적의 도살과 유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서 봉봉이를 사려 했던 구매자도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쓰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개를 식용이나 약용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분명하게 있고요. 개장수도 그 목적을 알고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자체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면 버젓이 남의 집 마당에 묶여있는 개를 훔쳐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재범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2: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실제 사례를 봤을 때 개를 훔치다가 입건된 전과만 7차례가 있는 60대 개장수가 있는데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범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 그 반려견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형량이 그렇게 높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법이 개정되거나 동물권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은 억지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1: 그런데 반려동물 사건이라는 게 꼭 누군가 훔쳐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선의로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하다가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서 입양을 보냈는데 나중에서야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구조해서 보호하다가 입양까지 보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선의로 한 행동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네, 의외로 복잡하고 좀 철저하게 절차를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유기동물 발견하셨을 때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고 7일 이상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원래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입양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 주인에게 과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법조계에서도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게 왜 이런 거 하니?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서 이제 유기동물센터에 보내지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 보내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제가 듣고 정말 황당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레이디 가가 아시죠? 레이디 가가가 프렌치 불독 세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 두 마리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면 사례금 50만 달러를 주겠다 한 거죠. 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7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일단 사례금이나 현상금 자체는 뭐 10만 원이든 뭐 10억이 됐든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제한이 없어요?
2: 뭐 사실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광고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약속한 보수를 지급하는 그냥 민법상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를 그 현상금으로 걸지는 광고자 자유이기 때문에요. 뭐 지급 의사만 있다면은 의사와 능력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BTS의 Swim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X파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이른바 숯불 고문 사망 사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논란이 된 건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너무 달랐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3: 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가게를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신도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묶어두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입니다. 중간에 숯을 계속 보충하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가 닿게 하고 입에 숯을 넣고 재갈까지 물린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장시간의 가혹행위 끝에 사막에 이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런데 정말 조카의 몸에 악귀가 씌었다라고 믿었다면 119에 신고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구급대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3: 네,
1: 어떻습니까?
3: 맞습니다. 네. 이 실제 신고 내용은 숯불을 옮기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건 나중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물을 붓거나 생고기를 올리는 민간 요법을 하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신고했고 그 사이 철제 구조물도 치워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단순 화상 사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 CCTV 확보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그나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왜 조카 몸에 악기가 들렸다 이랬던 거예요?
3: 이 표면적으로는 악기 퇴치지만 이 기사와 판결문을 종합하면 그 배경에는 장기간의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지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과 신도들에게 전생, 악귀, 굿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피해자 가족에게서 수천만 원대 공양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식당 운영의 핵심 인력이었고 매출도 피고인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을 떠나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면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걸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너에게 악귀가 들렸다 라는 서사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1: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요. 어떤 부분을 특히 무겁게 봤던 겁니까?
3: 1심은 무엇보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아주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킨 방식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차례 경련하고 의식을 잃는 과정도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친척, 신도들이 함께 가담했고 즉시 구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정리하고 허위 설명까지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도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1: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묶어놓고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켰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증거 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3: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느냐 입니다. 이 항소심은 행위가 위험하고 결과가 중대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그 용인의 수준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술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일정 부분 그런 믿음 체계 안에 있었던 점, 범행 뒤 심폐소생술이나 민간요법 같은 구조 시도를 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식당 수입의 핵심이어서 경제적으로 굳이 죽일 이유가 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살인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심한 상해를 가할 고의와 사망사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꾼 것입니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물 위에 직접 올라갔다 이 부분도 언급됐습니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상태였다면 그걸 진정한 동의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을까요?
3: 저는 그 부분이 항소심 판단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구조물 위에 스스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장시간 가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행위여서 설령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그 사정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참고 사정일 수는 있어도 상해나 감금에 대한 책임까지 약화시키는 근거로 넓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급대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설명도 했었잖아요. 신고 지연, 뭐 허위 설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리한 정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살인의 고의 판단에서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은 건가요?
3: 네, 분명히 아주 불리한 정황입니다. 신고를 늦추고 구조물까지 치운 뒤 구급대원들에게 숯불을 옮기다 다쳤다라고 설명한 건 사건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피고인들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니까요. 실제로 1심은 그런 사후 정황까지 묶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그런 거짓말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행 당시 죽어도 좋다는 수준의 밀필적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후적인 은폐는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한방까지는 보지 않은 셈입니다.
1: 또 하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상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더라고요. 어땠죠?
3: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처럼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범죄자로 만들어 미안하다, 심지어 벌을 준다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은 이걸 정상적인 용서 의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간의 정신적 지배 아래 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상당 부분이 다시 피고인 생활비로 흘러간 정황까지 언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불허는 단순한 가족의 선처 탄원이라기보다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1: 살인이나 상해치사 같은 중대범죄에서도 유족의 처벌 불허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3: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살인이나 상해치사는 처벌 불허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족이 용서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뿐입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유족의 선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감경 사유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를 해주시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3: 이 두 재판부의 차이는 크게 두 곳입니다. 이 첫째, 죄명 판단입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낮췄습니다. 이 둘째는 처벌불원 의사의 평가인데 1심은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고 선처 탄원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조카를 아껴온 사정, 왜곡된 신앙 아래 치료 목적의 주술 행위였다고 믿은 점, 피해자 모친의 합의와 반복된 선처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1: 네.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될까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3: 만약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한다기보다는 항소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장기간 숯불 열기를 가하고 고통 호소를 들었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를 닿게 하고 신고까지 지연한 사정을 두고도 정말 사망에 대한 용인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른바 자발적 참여, 유족의 처벌 불안 의사를 또 어느 정도까지 참작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항소심이 증거를 너무 엄격하게 보아 살인의 고의를 좁게 해석한 것인지 여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5: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4: 내일은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올해도 한여름 더위가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5: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6: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예,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6: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5: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7: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7: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That was a great success. It was fantastic. We made great deals.
1: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I'm not going to be much more patient.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투권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3: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3: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3: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전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식사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건강식품도 챙겨 먹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회복이 느리다. 뭐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듣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자, 그것의 일환으로 한국이나 미국도 이 알부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NHS 내추럴 헬스 시데이 시스템에 우리 스티븐 대표님 모시고 새롭게 판매가 시작된 NHS 알부민 포뮬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여전히 변함없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네.
0: 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사실 알부민이란 단어 자체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뭐 그렇죠. 몸 아프면 알부민 네. 주사 맞는다.
1: 네.
0: 또 뭐 수치 이야기도 하고 제품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과연 알부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네네. 많은 분들이 네. 알부민이 좋다는데 라는데 정확하게 알부민이 뭔지를 모르시고
0: 잘 몰라요, 사실.
1: 네. 네네. 그걸 근데 사실은 이 알부민은 우리가 이제 고대 의학, 그러니까 뭐 한의학이나 한방이나 예, 예. 뭐 예, 양의학도 예. 이제 고대 의학에서는 막연하게 몸을 보강하는, 뭐 녹용을 먹으면, 뭐 산삼을 먹으면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라는 예, 예. 막연한 거죠.
0: 네, 네.
1: 근데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왜 그러는지 우리 몸에 뭐 때문에 그런 이런 건강을 잃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는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의학의 발전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 알부민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단백질인데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꽤 여러 종류예요.
0: 여러 종류죠.
1: 그 중에 이제 알부민은 영양분처럼 섭취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 또 내가 섭취한 약, 심지어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처방약조차도
0: 네네.
1: 알부민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데 전달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알부민은 네. 전달 매개체의 통이에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그랬구나.
1: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집에 손님을 잔뜩 초대해 놓고 네네.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렸어요. 그런데 손님한테 서빙할 그릇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0: 그렇죠.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1: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 정말 이게 뭐 그림의 떡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고 정말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어도 효과를 못 이렇게 얻는다면
0: 네네.
1: 정작 내 몸에 알부민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충이 되는데
0: 네네.
1: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서 주사에 의해서
0: 네, 그렇죠.
1: 네, 주사에 의해서 추가되는 알부민. 그다음에 내가 먹어서 이제 보충하는 알부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이에요.
0: 네네.
1: 주사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0: 간에서.
1: 네. 네 반드시 이제 간이 만들어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만큼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지지 않을 때, 특히 이제 큰 뭐 수술을 했다든지,
0: 네, 예.
1: 큰 어떤 몸에 이제 이상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간이 알부민을 못 만들어내니까 혈액안의 알부민이 줄어드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액 안에 있는 알부민을 끄집어와서 내 혈액 안에 투여하는 게 주사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이 주사 알부민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부작용도 아주 위험해요.
0: 아, 부작용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주사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지도하에 그 의사의 감독하에 알부민이 투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알부민이 초과로 들어가게 되면
0: 네.
1: 알부민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다가 폐에다가 부어서 폐부종을 만든다든지
0: 아이고.
1: 폐혈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큰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0: 와.
1: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 주사 투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먹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먹는 거의 맹점은 내가 먹는 알부민이 바로 알부민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막 알부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마시는 알부민, 네. 뭐 액체 알부민, 뭐 캡슐 알부민 뭐 다 동일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 알부민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이게 간으로 전달되면 간이 비로소 그때 그 알부민을 진짜 우리 몸에 쓰이는 알부민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알부민이 어떤 식으로 탄생되냐면 아미노 알부민, 내가 먹은 알부민이 아미노 알부민으로 소화돼가지고 간에 가면 간에 그 세포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갖고 있는 영양분, 네네. 간이 흡수한 영양분 일부를 같이 떠안고 혈액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데다가 던져주고 본인은 빈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서 약 20일 정도 혈액 안에 존재해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일은 우리 몸 안에 수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네. 특히 몸이 잘 붓는 사람들은 알부민이 적어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수분들을 넣다 뺐다 해서 이 혈액의 유동성을 그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주고 특별히 크게 역할을 하는 거는요 근육이 생성되게 해요.
0: 아 근육을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혹시 이제 운동 뭐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0: 네.
1: 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특히 헬스 같이 근육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계란 한 판을 먹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네.
1: 계란을 한 판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계란 흰자에 그 알부민의 함량이 거의 80%가 넘어요.
0: 네.
1: 그래서 계란 흰자가 굉장히 많은 알부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부민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0: 네.
1: 내 몸의 근육 양이 충분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운동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반드시 먹는 게 수반돼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량의 알부민을 내가 섭취해야 하지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 근육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0: 네.
1: 결국 내가 노화를 늦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육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의 관절도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의 움직임 활력도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육이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 네네,
1: 이
0: 그렇죠.
1: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적정 수준의 알부민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자, 그렇다면 뭐 흔히 네. 이야기할 때 뭐 어차피 먹으면 다 분해되는데
1: 네.
0: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든지 뭐 단백질이라는 네. 것 그냥 다 내 몸에서 분해되는데 알부민만큼은 몸 안에서 특이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미노로 바뀌는데도요. 알부민만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 알부민은 결국 수용체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그 혈액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으로 흡수되기 아주 용이한 그런 형체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원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어떻게 보면 간이 일을 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알부민만은 간이 피로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간이 익사이팅해지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왜냐하면 간이 그걸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간에 부담이 덜 되는 게 내 몸에 충분한 알부민이 있다는 얘기는
0: 네네.
1: 내 몸에 유동이 좋다는 얘기고 간이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부민을 생성해내는 게 간의 프라이머리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같은 소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0: 자 그렇다면
1: 네.
0: 이번에 우리 NHS의 그 알부민 포뮬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제품이고 어떤 방향을 위해서 만들어진
1: 네.
0: 제품인가요?
1: 사실 이제 대체적으로 알부민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뭐 액체로 된 거,
0: 네.
1: 뭐 리퀴드로 그 액체나 아니면 뭐 파우더로 된 거, 뭐 태블릿으로 된 거 어떤 걸 드셔도 비슷한 알부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알부민은 바로 내 혈액에 투여돼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뀐 게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간이 관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알부민만 투여되는 게 아니고 알부민과 알부민을 간이 잘 인지하고 초과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그 우리 NHS 포뮬라에는 알부민 포뮬라에는 대표적으로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성분이 네네. 녹용하고 산삼이에요. 그래서 녹용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녹용도 굉장히 미세 녹용이기 때문에 그 체질하고 따지지 않고요. 누구나 작용이 되고요.
0: 예, 예.
1: 거기에 이제 산삼도 또 증포한 산삼이라 가지고 또 특성 체질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L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B12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간 안에서 간이 알부민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만들 수 있는
0: 네.
1: 어떤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0: 아,
1: 네.
0: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요즘 사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당뇨가 네. 있으신 분들이 참
1: 네.
0: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뇨 질환이 있는 분한테도 이 알부민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1: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네. 특히 요즘 이제 시대에 당뇨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고 이러는데 당뇨하고는 알부민하고는 관계가 좀 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네.
1: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 네네.
1: 당뇨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혈당의 엘리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0: 그렇죠.
1: 굉장히 심한
0: 예,
1: 거죠.
0: 그런데 예, 예.
1: 그 폭이 큰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높다는 얘기, 결국 내 혈액이 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띡해지면 유동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세포의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부민 손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알부민이 내 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한번 알부민을 만들어내면 최장 20일까지 유효한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유효기간까지 못 가요. 알부민이? 그렇죠. 그래서 쉽게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몸이 굉장히 그 피로감을 굉장히
0: 예,
1: 느끼고
0: 예, 예.
1: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업앤다운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부민 수치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알부민 섭취 알부민을 섭취하는 거를 좀 폭넓게 얘기하는 것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하루에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당뇨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120g이 그게 굉장히 큰 양이에요. 120g이면 보통 저희가 고기 식사를 드신 걸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그게 보통 한 30g 정도가
0: 그거밖에 안 돼요.
1: 예. 네.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100g 이상을 섭취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에 부담을
0: 대단하네.
1: 주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저희 이런 캡슐로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그 부담, 위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고 그러면서 많은 양의 알부민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지침, 피로 증진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막아줄 수 있다는 게 큰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또 혈액이 개선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알부민 섭취하는 게 아주 좋은 그 방법입니다.
0: 그렇군요. 자,
1: 네.
0: 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NHS의 이 메가구연산 또 천삼 농축액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좀 연결이 되는
1: 네, 아주 연결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데 메가구연산 같은 경우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천삼 농축액은 장기간 내 몸 안에 쌓여있던 각종 문제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지쳐 있는 상황을 천삼 농축액이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은 기본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을 정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이제 내가 젊어지고 또 사실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그건 좋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0: 그렇죠. 네.
1: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메가고연산 천산농축에 또 마지막 저희가 이 알부민이 건강을 정말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활력을 길게 유지하면서 내 모든 관절과 뭐 근육과 네네네. 이런 건강에 기본 메카가 되는 게 알부민입니다.
0: 여기 지금 우리 저 대표님이 저한테 주셨던 여기 제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네. 샘플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캡슐로
1: 네네네.
0: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말씀도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있고 또 뭐 피로 누적, 기초 체력, 근력 뭐 여러 가지 단백질 균형 유지 또 부종, 붓는 거 완화되고 면역 밸런스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굳이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보시고 여기 이렇게 캡슐로 아직 먹기 좋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며칠용인가요?
1: 네, 지금 그건 샘플인데요.
0: 네네.
1: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공장에 이제 부탁을 해서
0: 네네네.
1: 정말 효과적인 저희 알부민을 좀 네네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건데요. 저게 딱 5일치인데요.
0: 하루에 두 개.
1: 하루에 두 개.
0: 한꺼번에 먹습니까?
1: 네, 한꺼번에 드시는.
0: 혹시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있나요?
1: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간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0: 식후에
1: 바로 드시면
0: 바로 드시고
1: 네 소화가 돼야지 돼요.
0: 그렇죠.
1: 네 소화되는 과정에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음식 식사하시고 바로 복용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드리기가 어렵지만 미리 사전에 저희 그 전화 문자로
0: 네네.
1: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5일치인데 네. 10일치.
0: 아이고 야, 이거 네. 두 개 이렇게.
1: 네, 두 개를 10일치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제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문자로 좀 먼저 신청해 주시면
0: 네.
1: 저희가 그 수량을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0: 자, 바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213-277-8866 277-8866으로 전화 메시지를 남기시고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타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334호에 가셔서 이외의 모든 우리 NHS에 있는 제품들 확인하시고 우리 대표님 만나보세요. 우리 크리스 씨 NHS 내추럴 헬스에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알부민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
1: 네네네.
0: 자 이건 사실 뭐 대본에 없는 예인데
1: 네.
0: 대표님이 가끔 상품권 주시는 거
1: 네네네네.
0: 제가 우리 애독자분에게

0: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거 지금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0: 꾸준하게
1: 예, 꾸준하게. 근데 진짜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물에다가 타면 또 맛이 너무 좋아요.
0: 아 꿀물에다가 예,
1: 타면 또 아니면 오렌지 주스에다 타면 그 오렌지 주스의 기본적인 상큼한 맛에 네. 비타민 C가 더 추가되니까 정말 맛있어져요. 그래서 신선해지고 그래서 그 비타민 C도 지금 정말 인기 있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죠. 유지할 예, 것인가. 예, 예. 아프면 안 돼요.
0: 아,
1: 아플 때마다 내 몸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최대한 예방 차원의 그 어떤 그 내 몸을 유지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0: 아,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5월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뭐 마더스 데이도 있고 어머니 네.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열리고 푸짐한 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떤 스페셜 행사도
1: 아, 네. 좀 마, 참
0: 그게 제일 잘했어요. 중요해요 사실.
1: 네. 네네. 아, 지금 그 비타민 C도 원래가 49불이고 네. 한 박스가 90포가 들어 있으니까 네. 하루에 하나씩 하면 석 달치잖아요.
0: 3개월이나
1: 네, 석 달치인데 49불인데 지금 36불이에요.
0: 오~
1: 가정의 달. 아~ 저희가 그래서 36불에 드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삼인 제품들 뭐 보면 홍삼 뭐정 뭐 홍삼 스테이크 여러 종류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거의 40%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정 품목으로
0: 네네.
1: 지금 한정 수량으로 그래서 수량이 조금 이제 저희 머더스데이 지나면서 수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0: 네.
1: 자녀 재고가 좀 있으니까 오시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또 뭐 아직 또 선물 못 하신 분들
0: 네네.
1: 또 뭐 늦었지만 또 한번 이제 그렇게 선물하신 분들 또 뭐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이 5월의 행사에
0: 네네.
1: 또 이렇게 챙겨 드셨다가 가까운 지인분들 선물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아,
0: 혹시 지금 우리 렌호우님께서 웹으로도 볼 수 있냐고 혹시 웹사이트가 있으신가요?
1: 아 저희가 웹사이트는 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는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는 그렇구나.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0: 가능하면 매장으로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334호고 혹시 연락처는 213-277-8866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대표님에게 설명도 들으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말씀하신 대로 메가 구연산이 45불인데 3병 구입 시 110불에
1: 네네.
0: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천삼 농축액 300불인데 2병 구입 시 한 병을 더
1: 네.
0: 2+1 이렇게 되고 알보민 포뮬러 120 캡슐 바로 이 지금 포뮬러 그러니까
1: 네네.
0: 한 병 안에 120개가 들어가 있네요.
1: 120 캡슐이죠.
0: 대표님 그러니까 벌써 전화 오시나 봐. 문의 전화 네. 나중에 하세요.
1: 네. 네. 그래서
0: 네네.
1: 캡슐인데 그러니까 한 병이 두 달치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세 병이 195불이니까 6개월치가 뭐 한 65불 각 병당 65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0: 아, 그랬구나.
1: 네.
0: 자, 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10분께 10일 동안 체험하실 네. 수 있는 체험판을 증정하려고 하는데 방송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샘플 이거 보고 이 5일만 먹어도 달라질 것이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1: 네. 네. 특별히 이제 피로감에 있어서는 내 몸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알부민 수치는 3.5에서 5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0: 네네.
1: 3.5도 정상이고요.
0: 네.
1: 5도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0: 네.
1: 혈액 검사로 나온 수치는 그 순간의 수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몸의 이 알부민의 수치는 굉장히 가변해요. 그 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낮고 어떨 때는 높고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알부민을 섭취하게 되면 복용하게 되면 적어도 4 이상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4 이상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근육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도
0: 네.
1: 그 회복 능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0: 아.
1: 그래서 내 몸의 알부민 수치를 적정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을 맞아 한삼

0: 인 제품 또 비타민 C 3000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을 최고 40%까지 네. 세일해 주시고 있고 한삼인 제품을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또 정품 홍삼 캔디도 보너스로 네. 와, 드리고 네. 있습니다.
1: 네, 네.
0: 자, 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지금 말씀드린 우리 NHS 알부민 포뮬라 120 캡슐 한 병에 85불인데 세 병을 구입하실 경우 원래 255불에서 195불로 그러니까 200불이면 6개월분 내가 네, 먹을 수가
1: 그렇죠.
0: 있는 거네요.
1: 6개월.
0: 그러면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것만 벌써 5일만 먹어도 효과가 있던데 6개월 먹으면 내 몸이 아주 좀 좋은 네. 쪽으로 가겠네요.
1: 진짜 외모적으로 차이가 생겨요.
0: 아,
1: 외모적으로.
0: 아, 외모적으로.
1: 네, 정말 그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알부민 수치가 충분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져요.
0: 아, 근데 네. 사실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아, 오래간만이세요. 아, 얼굴에 뭐 했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최고의
1: 그렇죠, 그렇죠.
0: 찬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알부민 좀 적정하게 꾸준히 드시면
1: 네. 그걸
0: 피부 뽀얗다는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맞습니다.
0: 하루 종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13-277-8866, 277-8866이고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아,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33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판매가 시작된 NHS 알부민 포뮬러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모든 건강식품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거드리면 제 아는 독자분이 비타민C 3000 먹고 놀라운 효과를 봤다면 아마 우리 NHS 헬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식품들이 네.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특별히 저희 알부민에 정말 야심차게
0: 네.
1: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이
0: 네.
1: 아, 뭐 저한테 미사주 하면서 이거는 끝이다
0: 아.
1: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0: 예, 예.
1: 저희 NHS의 이제 랩에서 그 정도로 단언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0: 네.
1: 또 체험해 보시기도 하고
0: 네.
1: 매장에 방문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0: 네, 전화로 말씀 듣겠습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단어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설렘의 여정 뒤에는 40년 넘게 우리 한인들의 발이 되어 오신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투어의 박병식 대표님이시죠.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의 여행 가이드로서도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추억을 디자인해오신 아주 좋은 아주 관광의 이 박병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관광의 스티브 전무이사님.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가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도
1: 예. 네, 그런데도 네네. 사실 제가 조금 그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좀 송구스럽다 할 정도로 네. 가까운 곳에 보석이 있는데도 네. 소개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그래서 조금 멀리 좀 서부 쪽만 봤지. 네네네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 좋은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네. 눈을 안으로 돌려보니까 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도 좋은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요세미티 뭐 17 마일 이런 정도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는 보석이 있더라. 그러니까 숨은 보석을 찾았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오하이 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0: 오하이 밸리. 예. 저도 생소해 가지고요.
1: 그렇죠. 일반인들이 네, 네. 잘 모르는데 미국 네, 네. 안에서는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지난주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둘러보고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소개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당일치기만 하면 좀 아쉽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박 2일로 해서 네, 네, 네, 네. 그 주변까지 그냥 간 김에 네. 다른 곳도 좀 더 좋은 곳도 같이 보고 오자, 경험을 하고 오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생활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네. 아주 그러니까 미국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인이니까 미국 속에서 살면서 네. 네. 좀 좋은 거 우리도 같이 한번 만끽해보자, 즐겨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0: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오하이 밸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오하이 밸리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예. 우리가 LA에서 네. 북쪽으로 근데 캘리포니아 그 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네. 그 산타바바라 가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33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예, 그곳은 이름이 오하이 밸리고 그 옆에 가던 길에 카스타스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호수도 뭐 그런 대로 그 산 속에 어떻게 이런 호수가 있을까 네. 한 그 조정 경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상당히 커요. 네. 호수가 있고 그런 아주 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캘리포니아는 거의 사막지대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반은 한 남쪽은 사실은 사막 기후가 맞아요. 근데 그 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어딥니까? 아주 그냥
0: 호수도 있고 예,
1: 첩첩 산중 같은 그런 곳. 그리고 오하이밸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도 세도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그 왜 그러냐? 볼텍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했대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네. 한동안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이 볼텍스도 있고 그 안에서 구경거리도 좀 있고 자유시간을 가져도 좀 그 서부 개척시대 같은 모양도 조금 남아있고 하여간 특이한 건 아주 미국스러운 네. 모습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오하이 밸리를 네. 그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좀 이따가 그 오하이밸리를 가는 길에 네. 이 피스모 비치도 갈 것이고 이 피스모 비치
0: 피스모 비치는 예. 예.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주 즐겨 사는 분들도 많고
1: 그러니까 예. 아주 그 미국 생활을 재밌게 하는 분들은 네. 피스모 비치를 자주 가요. 근데 우리가 네. 이 관광단을 모시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산타바바라는 가서도 산타바바라까지만 가서도 피스모 비치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네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피스모 비치도 가고 그 옆에 아빌라 비치도 있고 거기에 그 옆에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산루이스 오비스포도 있고
0: 네.
1: 그리고 파스라블레스에 가면은
0: 오,
1: 거기
0: 좋네요,
1: 또
0: 코스가.
1: 온천도 있다는 사실을
0: 온천이요?
1: 아빌라 비치에 그 예. 시커머 온천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0: 네.
1: 그 파스라블레스라는 그 이름이 좀 생소하죠.
0: 네. 예,
1: 생소한데 거기는 와이너리도 있고 아주 쉽게 말해서 거기 아주 그 노른자예요.
0: 아니
1: 부자 동네
0: 예, 코스가 너무 좋은데요. 1박 2일 코스인가요? 아니면은
1: 그래서 이제 예. 1박 2일 코스로 그쪽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좀 그 세부 사항은 우리 조전무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2: 네,
0: 가까워서
2: 싶죠?
0: 굉장히 예, 가깝잖아요.
2: 회장님이 지금 뭐 예, 예, 예. 설명했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0: 예, 예, 예.
2: 저희가 이제 1일 관광 코스 여러 코스를 많이 우리가 다녀왔어요. 뭐 샌디에고도 가고 산타 바바라도 가고
0: 네.
2: 솔뱅도 가고 저희가 계속해서 1일 관광 코스 여기 어르신들 좀 외롭고 이런 분들 또 1일 관광 갔다 힐링 투어를 뭐 어디가 좋을까 해가지고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계획을 해가지고 저번주에 네. 회장님 직접 또 답사를 갔다 오셔가지고
0: 아.
2: 우리는 이런 코스를 만들게 되면은
0: 네.
2: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화장실 가고 어디 가 식사하고 이걸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코스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 오하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하이 밸리 일일 관광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0: 네, 네.
2: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0: 네.
2: 많은 분들이 전화 와서 벌써 버스가 두 대가 다 찰 정도로
0: 오,
2: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가서 절대
0: 여기는
2: 호불호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0: 네.
2: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애리조나의 그 세도나에서 기 받는 것도 좋지만
0: 네, 네.
2: 가깝게 가서
0: 네.
2: 기도 받고
0: 그
2: 동네가 110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서점도 있고 아케드도 있고
0: 네.
2: 미션도 있고
0: 네.
2: 하루 코스는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0: 그렇군요. 네. 와, 그러니까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신 거네요.
2: 그렇죠. 그래서
0: 자, 이 발로 뛰는 경영 또 상품 개발에는 우리 박병식 대표님이시잖아요.
2: 제가 이제 기획서를
0: 새로운
2: 제군요.
0: 코스를 또 개발하셨어요.
2: 직접 가보십니다. 예, 회장님은요.
0: 예.
2: 가서 이제 다 답사하고 와서
0: 네.
2: 너무나 회장님이 야 이거 하루 코스는 너무 힘든지 너무 아쉽다. 이걸 1박 2일로 우리가 정규 코스를 만들자.
0: 네.
2: 그래서 여기만 가지 말고 간 김에
0: 네.
2: 그 시간 되시는 분은 북쪽으로 가서 이 중가주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0: 네네네네.
2: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샌 루이스 오비스포,
0: 그다음에
2: 파소 로블레스,
0: 네네네네.
2: 산타 마리아, 솔뱅 이쪽으로 올라가는 101번 도로가
0: 네.
2: 너무나 아름다워요.
0: 아하.
2: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0: 네.
2: 저 샌프란시스코 딱 중간 되는 지점이
0: 네네.
2: 위치상으로 바로 파소 로블레스예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시간 거리거든요.
0: 네.
2: 그래서 갔다 오기엔 너무 좀 힘들고
0: 네.
2: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 호텔도
0: 아,
1: 좋아요.
0: 이게
1: 우리가 그게 그
0: 진짜 가고
1: 지금
0: 싶네요.
1: 우리가 잡은 1박 2일 할 때 그 호텔이 어느 정도냐면요.
0: 네네네.
1: 포스트 호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해안 쪽에는 그리 고급 호텔이 별로 많이 없어요.
0: 네네네.
1: 근데 파스나블레스나 산타마리아나 산호에스 오비스포 같은 데는 그래도 특급 호텔 이상이 좀 있다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 메리어트 계통의 호텔을 그 잡아서 가거든요. 그럼 어쨌든 메리어트는 개런티가 되잖아요.
0: 그렇죠. 메리어트 호텔 최고죠.
1: 그리고 네. 호텔 이야기가 나서니까 말인데 오하이 밸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하이 밸리를 아주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0: 네.
1: 여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오하이 밸리 인이라고 있어요.
0: 네.
1: 오하이 밸리 인이라고 들으면 별로 뭐 그 비싼 호텔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리조트 호텔이에요.
0: 아, 리조트 호텔.
1: 물론 그
0: 좋죠, 그러면.
1: 특급 초특급 5스타급이고요.
0: 예.
1: 여기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 700불, 800불 하는 호텔이에요.
0: 네.
1: 그런데 거기가 방이 잘 없어요.
0: 어허.
1: 거기 아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하다는 것을 그 알려 드리는 게 그 주변이 호텔들이 어마어마
0: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찾는군요.
1: 아, 우리가 보통 가서 호텔을 그 뭐 그랜 캐년 이거 서부에 예, 갈 때도 예. 한 200불 전후에서 호텔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1000불 가까이가 되니까 기절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답사 가서 호텔을 산타바바레 가서 묵고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0: 네네.
1: 아침에 나오니까 폐피라고 달래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호텔 갈 때 폐피를 얼마를 요구하냐면 250불을 달래요.
0: 아, 세상에.
1: 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내일 갈 때는요.
0: 부담이 너무 내일 큰데요.
1: 내일 또 답사를 가는데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2: 이 호텔마다 네. 팔레시가 좀 틀린데 네. 그 어느 호텔은 우리 강아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그러지 않은 호텔. 저희가 인폼을 미리 이제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됩니까 하면 호텔이 되는 호텔이 있고 네. 페트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체크하면 되고요.
0: 네.
2: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한 오하이밸리 이제 거기 이제 관광을 갔다가 이제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가시는 분은
0: 네네네.
2: 지금 또 말씀드린 호텔이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백인 동네입니다. 그 백인들이 와서 미리 정착했다는 데는 이미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2: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여태까지 주인이 네 번이 바뀌었죠.
0: 네.
2: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 주인이 네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인디안이어 땅이었죠.
0: 네.
2: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스페인들이 점령을 했죠. 세 번째는 멕시코 땅이었죠.
0: 네.
2: 그다음에 독립한 바로 우리 미국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 가지고 네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보면은 저 샌디에고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지명을 보세요. 산타 마리아, 샌 루이스 오피스포, 뭐 산호세 이런 샌 산타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0: 네, 네,
2: 그렇죠?
0: 네,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두 번째 주인 스페인 사람들이
0: 네.
2: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0: 아,
2: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신부님을 딴 샌 루이스,
0: 예.
2: 그다음에 예. 산타 마리아, 마리아 수녀님을 딴 성당 있고
0: 아,
2: 이런 식으로 미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 샌 산타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0: 네.
2: 옛날에 스페인서부터 있던 오랜 지명이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이런 거는 미국 땅이 된 이후에 발전된 그런 곳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두고
0: 네.
2: 이 샌 산타라는 그런 지명 속에 올라가는 아주 그야말로 중가수의 중가지의 보석에 아주 좋은 것만
0: 네.
2: 그래서 산타 마리아에 그 올라가면서 샌 루이스 오피스퍼의 마돈나라는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0: 아하.
2: 방이 110개인데요.
0: 네.
2: 이 마돈나라는 여사의 이름을 딴 건데
0: 네, 네.
2: 방 110개가 다 룸이 틀려요. 모양, 각도, 인테리어가.
0: 네.
2: 방마다 다 주제가 다 있습니다.
0: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2: 네, 보셨죠.
0: 예,
2: 그래서
0: 유명한
2: 그 로비에 가면 방마다 찍은 사진들이 있고
0: 예.
2: 다 요금이 틀려요.
0: 어허.
2: 그리고 그 돌들이 그 옆에서 가까운 그 바닷가에서 실어온 원석들로 만든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0: 네.
2: 특히 거기 가서 보아야 될 거는 화장실이 특이해요.
0: 어떻게 특이해요?
2: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가셔야 돼요.
1: 화장실만 봐도 그는 네. 그냥 관광 코스예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샌루이스 오피스와 다운타운이 네. 또 얼마나 이쁘냐면은 캘리포니아의 대학 중에 칼폴이라는 공과 대학이 있습니다.
0: 네,
2: 거기가 공과 대학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2: 이 공과 대학이 거기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된 게 바로 샌루이스 오피스퍼라는 동네예요.
0: 네.
2: 그러면 다운타운이 또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쁘고 쇼핑몰이 있고
0: 네.
2: 거기 가면 특히 저 시애틀 가면 껌의 그 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껌들이 막 붙여 있는 거기도 있어요.
0: 관광지 가본 것 같아요.
2: 네, 거기도 있고
0: 네.
2: 거기 올라가는 게 이제 예. 와이너리가 쭉 있습니다.
0: 어허.
2: 와이너리 있는데 거기 와이너리가 파소 로블레스라서 거기는 와인 산지예요. 와인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나파밸리 있잖아요.
0: 네.
2: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파소 로블레스예요.
0: 그렇군요.
2: 예, 물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0: 와. 온천도
1: 온천이
0: 너무
1: 온천이 좋아요. 그
2: 아마 사람들은 좀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시카모 온천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0: 시카모 온천도 참 좋다고 하잖아요.
2: 좋아요. 그 산소 산 위에 이렇게 호텔인데
0: 네, 네,
2: 여기가
0: 네.
2: 우리가 가는
1: 아주 운치가 있고 멋있죠.
2: 리베라 옥이라는 그 온천인데
0: 리베라 옥?
2: 예, 리베라 옥이라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요 내일 모레 답사 가세요.
0: 아.
2: 일부러 가서 온천 한번 해보시라고.
0: 네네네.
2: 그게 백인들이 가는 그 온천인데
0: 네. 미네랄 온천입니까 아니면
2: 유황 온천에
0: 유황 온천이에요?
2: 예. 거기 와이너리 안에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2: 네, 한 터브 안에 네 명 다섯 명 들어가는데 그 너무 물이 좋다 보니까
0: 네,
2: 예. 그래서 거기서 온천도 하고
0: 아니 이 코스 너무 좋은데요,
2: 예.
0: 주빈이. 정말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셨어요. 와.
2: 또 와이너리가 있는데 예. 그림 같은 와이너리가 네. 한국분이 경영하고 계세요. 이 와이너리가.
0: 와이너리를 한국분이 예, 운영하시려고요.
2: 산 중턱에 있는데 네. 그냥 가도 옆에 와이너리 포도밭이 있으면서 와인을 갖다가 시음을 하게 되면은 한 4개 정도 시음을 하고 네. 이 시음한 사람은 와인값을 빼줘요. 시음비에서. 어떤 시음비 그 와인값에서 빼주는.
0: 예예예. 예, 예.
2: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한 그 호텔 좋은 데서 예. 주무시고 예.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 하루 갔다 오는 코스 또 1일 관광 코스 이거 한번 시간 내서 갔다 오면 좋습니다.
0: 아, 저는 1박 2일로 콜.
1: 힐링으로 그냥 예. 힐링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코스. 네. 그거 그리고 이제 와이밸리 가서 그럼 뭐 할 네. 거냐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관광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 기만 받고 그러 다녀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네. 가서는 동네를 그냥 둘러봐도 좋다. 그런데 네. 산에 좀 올라가면은 또 볼텍스가 좀 센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색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야외 그 책방이 있어요. 야외.
0: 야외 책방이요?
1: 중고 책들을 파는데요. 야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0: 아니,
1: 인사이드가 아니고 네. 그냥 아주 특이해. 그게 제일 크대요. 거기가.
0: 야외에다 책을 놓는
2: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책방입니다.
0: 예, 그 오, 진짜 가고 싶네요.
1: 가볼 수가 있고.
0: 예.
1: 그리고 그 스페인풍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아케이드 구경도 사진도 한번 딱 찍을만 하고. 그런 거기는 그 원래 누가 살았느냐? 여기는 예. 추마치 인디안이 살았어요. 추마시라고.
0: 아, 추마시 인디안.
1: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은 추마치 좀 되기도 하고 추마시라고 되기도 하는데 그 추마시 인디안이 살았는데 그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0: 네.
1: 벌써 2만 명 이상이 원래는 그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보이지도 않게 없어졌는데 네, 왜 네, 그렇게 네, 네. 숫자가 줄어들었나 하면은 특히 그 유럽에서 갖고 온 그 전염병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아,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빈대 하나가 물려도 그냥 사람이 걷다가 그냥 미쳐 죽었다 하는 정도니까
0: 세상에.
1: 그렇게 아니 원래 미국 땅에는 한 550만이 살았대요. 원래가
0: 네네네네.
1: 그래 살았던 인구가 지금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그리고 특히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스페인 그 선교사들이
0: 네.
1: 그 강제로 선교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생활하는 것을 거의 강제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게 원래는 그 다른 건데
0: 네.
1: 그 먹을 게 별로 없어졌다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하.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참 그 이 인류 역사 이래로
0: 네네네네.
1: 모든 게요 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균세로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어찌 됐든 간에 무기가 강한 쪽이 이겼어요.
0: 네.
1: 그 스페인 탐험대들을 오면서 무기를 갖고 왔던 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예,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추마치 인디안들이 거기서 좋은 곳이니까
0: 네.
1: 거기서 틀을 잡고 살았구나. 아, 이 좋은 데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돼요.
0: 많은 예술가들이 또 그곳에서 예, 영감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예, 예,
2: 우리 아리조나의 세도나 하면은 예. 예, 이게 신은 그랜드 캐논을 만들었지만
0: 네.
2: 신이 머무는 곳은 세도나라는 말이 있어요.
0: 어허.
2: 그런 것처럼
0: 네.
2: 이 오하이오 밸리는 그 기로서 유명한 세도야. 그 볼텍스라는 그 볼텍스의 기가 네. 있는데 기가 모두 24곳 정도인데 5군데 정도가 그 아리조나의 세도나가 있다 그러죠.
0: 네.
2: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길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리조나까지 가서 이렇게 세도나를 즐기는데
0: 네.
2: 가깝게 하루 가깝게 갔다 와서
0: 뭐 2시간 거리니까요.
2: 예. 그게 얼마냐? 요금이 지금 99불에
0: 99불.
2: 하루 갔다 오게
0: 그냥 언제 떠나요? 언제?
2: 그 우리 떠나는 게 일일 관광은 지금 23일 날 우리
0: 23일?
2: 다음 네. 연휴 요번에 연휴 있죠. 메모리얼 데이
0: 네,
2: 때.
0: 네, 네, 네.
2: 토요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30일 날 떠나요.
0: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2: 떠나신다고요? 연휴에 30일 날 걷고 그리고 30일 날 5월 30일 날 또
1: 그
2: 특별히
1: 24일 날 1박 2일 안 떠나요?
2: 1박 2일 이번에는 1박 2일에 저희가
1: 24일?
2: 호텔이 너무나 불리해서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요. 여기에는 1박 2일은 6월 달에 떠납니다.
0: 아, 그래. 네. 그럼 당일로밖에 안 돼요?
2: 예, 여기 당일밖에 그래서 예. 5월 달에는 5월 23일
0: 그러니까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2: 30일 이렇게 해서
0: 토요일이죠?
1: 그리고 버스도 예, 좋습니다. VIP 버스니까 버스도 좋았습니다.
0: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2: 있게 너무 좋은
1: 30명 한 버스에 30명
2: 이거는 예, 예, 저희가 예. 그냥 우리 아주광가를 아껴주시는 네. 많은 우리 저기 고객들한테 보답하는 네. 차원에서 네.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네. 하루 힐링하러 갔다 오긴 제일 좋고요.
0: 네,
2: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 제가 설명한 1박 2일 코스는 6월에 지금 우리가 두 번 떠나려고 지금 날짜를 호텔이랑 조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이제 연락하면은 네. 날짜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0: 그곳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6월에 떠난다고요?
1: 코스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네. 아는 솔방으로 갑니다.
0: 솔뱅
1: 첫날 네. 가서 점심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솔뱅 가봤는데 외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먹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0: 예, 살짝
1: 그 지나가는 길이니까 예. 예, 살짝 지나가는 네네네. 길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봐도 그게 뭐 괜찮아요.
0: 그쵸,
1: 그렇게 그 참 그 이쁘고 그냥 편안한 곳이니까
0: 정말 오늘
1: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가는 곳이 피스모 비치. 피스모 비치는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먹거리도 거기는
0: 너무 좋다면서요. 거기
1: 피스모 그 조개 그 예. 잡는 것도요. 시간 있으면은요 조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피스모 비치는 아주 유명해요. 사실 네. 저도 피스모 비치에는 그 전부터 한번 가고 싶은데 유럽은 1년에도 10번씩이도 가가면서 거기는 네. 내가 많이 못 가봤어요.
0: 가까운 곳은 안 가보셨네요.
1: 그래서 이제는 좀 가까운 네.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0: 야, 네, 오늘 그러니까. 정말 핫한 네. 여행지를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자,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1: 그다음에 샌루이스 오비스포 하면은 네. 중가주에서도 가장 그 평화로운 도시고 네. 아주 그 아름다운 문화 도시고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0: 평화로운 근데, 도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 코스는 그냥 짧은 시간에 잠깐 네. 힐링하자 하는 네, 이런 네, 네, 코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0: 고맙습니다.
1: 파스 로블레스는 그 주변이 네. 와이너리가 옛날에는 그 북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와인이 그 저기 뭡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나파밸리가 유명한데
0: 네.
1: 그쪽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와요 지금 그 와이너리가. 그래서 요즘 파스라블레스 근처에도 파이너리가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가 많기 때문에 파스라블레스도 가고
0: 네.
1: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날은 거기서 그 파스라블레스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호텔도 좋아요. 거기 1박 2일 코스 갈 때에
0: 네.
1: 그 거기도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오, 나도
0: 호텔이 뭐 파이브네요. 예.
1: 호텔이
0: 파이브.
1: 호텔이 좋아요. 그래서 1박 2일에 네. 어떤 분들은 그 가격을 아주 좀 낮게 책정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예, 예, 예. 호텔이 비싼 호텔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79불이면은 아주 뭐 1박 2일에
0: 네.
1: 그 호텔 식사, 관광, 네. 버스비만 해도 500불 되어 있습니다.
0: 여행 곳이고 너무 알차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벤츄라를 들어와서 네. 오하이밸리를 이제 둘째 날 들어갑니다.
0: 네.
1: 첫째 날 가는 게 아니고 네. 1박 2일 코스에서는 그래서 여유 있게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관광하고 내려와서 오하이밸리 와서는 LA까지 천천히 와도 한 3시간 트래픽 밀려도 이 정도 잡으니까
0: 네.
1: 그렇게 예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LA에서만 픽업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그 뷰에나파크에서도 네. 픽업을 하니까 아하.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픽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네, 저희가 일일 관광에 뷰에나파크 사시는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이 사실 일일 관광하면서 이 북쪽에 있거든요. 픽업하기가 네. 좀 힘든데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뷰에나파크에서 픽업해서 다 관광하고 끝나서 또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0: 뷰에나까지 네.
2: 그래서 1박 2일도 그렇고 하루 코스도 마찬가지 네. 일일 관광 코스도 저 오렌지 카운티 사신다 그래도 얼마든지 네. 합류할 수 있고 네. 또 편안하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정을 만들었고요.
0: 네.
2: 그래서 이번에 뭐 회장님 지금 다 조개 이렇게 설명하고 했지만요 이게 가 보시면은.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너무 좋은 코스니까
0: 네.
2: 가이드는 저는 제가 좋으면 손님들이 더 좋은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회장님이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아, 진짜 가고 싶다니까요. 당장.
1: 아니 그냥
0: 예.
1: 그 혼자서
0: 가까우니까 네. 부담이 없어요.
1: 그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예. 혼자서 운전을 했으라도 멀지 않으니까
0: 그쵸.
1: 가볼 만한 곳이다 네. 생각을 해요. 요즘 가스 비싸니까
0: 네.
1: 그냥 그 한번 갔다 오는데 한 100불 들고 깨스비가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느니 뭐
1: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게
2: 있죠. 식사 예,
0: 아주 좋죠. 와, 함께
1: 식사
0: 하면
1: 같이 드리고 우리는 지금 예.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0: 네네네.
1: 그리고
0: 아, 감사해요.
1: 이게 가까운 곳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제가 또 한 가지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0: 네.
1: 9월 14일 날
0: 예?
1: 예, 제가 그 아이슬란드를 갑니다.
0: 아이슬란드요.
1: 예, 네. 아이슬란드를 지금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가는데 네. 왜 이때를 정했나 하면은 보통 9월까지가 성수기예요.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추울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은 5월부터 9월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9월 한 중순께부터 오로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즌이니까 오로라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 때를 잡았어요. 9월 그러시군요. 14일로.
0: 네네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뉴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예, 박병식 대표님과 떠나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오로라. 예, 정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출발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도 출발합니까?
2: 아니요, 23일하고 23일? 30일입니다.
0: 아, 23일과 네. 30일 날 출발 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셔야 될 것
2: 네,
0: 같아요.
2: 그럼요.
0: 네, 그럼요. 네, 네, 네. 오하이 밸리와 이 파소로 블레스, 샌루이스 오브리스포 뭐 등등등 여행 코스가 굉장히 알찹니다.
1: 당일 코스는 네. 카스타스 레이크하고 아. 오하이 밸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벤츄라 지역을 돌아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더 멀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1박 2일로 시간을 아, 늘린 그렇군요. 거고 그렇습니다.
0: 네네네. 당일 코스입니다. 23일 출발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당일 코스예요. 당일로 가까운 거리에 예. 아주 알차게 코스를 이렇게 짧게
1: 정말 알차합니다. 예.
0: 예. 예. 이렇게 준비를 코스. 하셨으니까요.
2: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가면 됩니다.
0: 아, 너무 좋겠어요. 가족끼리
2: 가도 혼자 가셔도 상관없어요.
0: 네. 혼자 가도 됩니까?
1: 네. 그렇죠. 혼자 가도 두 받는 거 없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 웹사이트 usajutour.com으로 방문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 투어의 박병식 대표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웃음) 참 여행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3: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의 토요일, 기분 좋은 여유가 머무른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여유가 흐르는 시간, 훈훈한 카페 한훈, 후니후니 한훈입니다. 아, 오늘 오프닝 너무 올드한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무슨 80년대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이렇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1부, 여러분 정말 여신이 나오셨습니다. 건강의 여신, 우리 헬스코리아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제가
0: 네, 오프닝 너무 올드했죠.
1: 아니, 제 올드 제너레이션인가 봐요. 제가 네. 너는 저는 너무 좋더라고. 아니,
0: 저 순간 하다가 내가 원래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아니, 이 느낌 아닌데.
1: 그냥 제가 나와서 나이 든 사람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그래서
0: 제가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약간 좋았지 않았어요?
1: 뭐 그러지? 좋던데요.
0: 뭐 경아.
1: 아, 그거는 더 그거는
0: 추워요.
1: 저희 부모님 세대. 추워요. 그건 저희 부모님 세대.
0: 이리 와. 이런 거. 아무튼 아니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장인 장모님에 뭐 마더스데이 주말 때 갔어 왔는데요. 이지바이크 있으시더라고요.
1: 어? 아, 이지바이크.
0: 장모님 댁에 이지바이크.
1: 사드리신 게 아니에요.
0: 제가 산 드려 아니에요. 제가 안 사드렸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말고 저희 그러니까 장인모님이 저희 와이프가 셋째 딸이에요. 막내 딸이고. 네. 위에 큰 언니가 있고 그다음에 오빠가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니가 처형이 또 되게 잘하세요. 네. 처형이가 사주신 것 같아.
1: 와이프는 아니고.
0: 와이프는 아니에요. 와이프는 왜냐면 저를 통해서 하니까. 아, 네. 근데 의자 밑에 있는데 뭐가 하얗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 이거 이지바이크 있어요? 했더니 이거 하세요? 했더니 그거 자동으로 돼서 좋아. 있으신 줄 몰랐어? 했더니 이거 있어. 왜냐면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네. 아버님이 운동이 좀 필요하셔갖고. 근데 쓰신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놓쳤네요. 놓쳤네요.
0: 저야 뭐 감사하죠. 제가 안 하고도, 제가 안 해드리고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게 그 운동하기 조금 사실 버거우신 분들, 걷기 좀 힘드신 분들도 그냥 집에서 다리만 올려놓으면.
1: 맞아요.
0: 쭉 쓰니까 그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데 그 귀찮아하시는 장모님 어른이 그건 하신다고. 나가서 걷는 것도 귀찮아하시는데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나이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제
0: 하긴 해야겠고.
1: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0: 맞아, 맞아.
1: 젊었을 때 생각하고 막 마음은 20대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늘. 하시다가 또 막 관절에 무리 가고.
0: 맞아요.
1: 큰일 나요. 그러면 오히려 막 침대 생활하다 보면 다른 병까지 생기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건 옳지 않은데
0: 네.
1: 뭐 가벼운 등산 이런 건 좋죠. 근데 그 전에 워밍업으로 하셔도 좋고.
0: 아, 그러네요. 몸 풀기 살짝.
1: 그렇죠, 그렇죠.
0: 웜업.
1: 그리고 이제 관절에 무리 가는 운동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들은
0: 네.
1: 요거는 발만 딱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0: 맞아요.
1: 하체 근력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0: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막 뛰고 이러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건 안 되니까 그 지금 사시는 곳이 5층이신데 계단을 차라리 이동을 하신대요. 딴 건 귀찮으니까 안 하시고. 근데 아시다시피 계단 내려가는 건 안 좋잖아요.
1: 그쵸.
0: 무릎이 안 좋잖아요. 안 좋고.
1: 예.
0: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1: 헛디디면 큰일 나.
0: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하시는데 내려가는 게 또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놀러 가면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가자고 막 그러시거든요.
1: 네.
0: 그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아이고 절대 하지 마시라고 엘리베이터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이제 이지바이크 그냥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다고.
1: 근데 이지바이크가 만나보지 않으시고 네.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0: 네.
1: 이거를 정말 발만 얹어서 운동이 안 돼 안 돼.
0: 그렇지.
1: 얘기만 들어서는
0: 일단 의심하죠.
1: 의심하고.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0: 제가 이제
1: 저희 H솔루션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 H솔루션 작품입니다. 얘도
0: 맞아요.
1: 걸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0: 네.
1: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물건을 보기 전이에요. 온다고 하면서 컨테이너 왁스에 아니 뭐 발만 얹으면 되고 어쩌고 그게 무슨 운동이 되고 막 하체 근력 강화. 저 회의 때 말은 안 하고 운동이 될까요? 될까요? 그냥 그랬어요.
0: 네네네.
1: 그리고 그냥 어르신들 정말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0: 진짜 거동 어려우신 분들
1: 거동 어려우신데 움직이시기는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후에 막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신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런 좀 재활치료 운동 기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계 조절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는데 네. 1, 2단계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정말 슬로우로 요거는 재활치료 요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0: 이게 몇 단계까지 있다고 하셨죠?
1: 저희 5단계까지 5단계. 속도는. 근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5가지가 또 있는데 요거 1, 2는 너무 재미나게 뭐 빨리도 갔다 늦게도 갔다 뒤로도 갔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요. 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막 어깨춤이 둥실둥실 어깨가 막 들썩들썩
0: 올드합니다 올드 네 그래요
1: 아 이제
0: 네.
1: 그럴 정도로 네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만나기 전엔 네. 회의 때 막 이런 얘기 들어도 안 와닿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미디어 팀 사무실에 딱 왔어요
0: 회의할 때 회의적이셨구나
1: 굉장히 좀 지금에 와서 네. 고해성사 아저씨 제가 말씀
0: 솔직히 안 믿었다 본인도 네. 네.
1: 사장님이 들으시려나 근데 아 저는 그랬어요 조금
0: 근데 실물을 영접하기 전에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1: 근데 저 해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네.
0: 아 그러면 그거 할 때 직접 다 해보세요
1: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홈쇼핑도 이제 TV 홈쇼핑도 찍잖아요 이제 방송을 할 때 제품을 설명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사실 제가 편안하게 해요 네. 편안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설들도 붙이면서 하잖아요.
0: 예, 예.
1: 뭐 올드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네. 하면서 하는데 네. TV 홈쇼핑은 좀 임팩 있게 제품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제품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제가 체험해 보지 않고 그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지 않은 물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딱딱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제작 회의를 할 때 나온 얘기가 제가 이제 의심을 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사실 저도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좀 게을러하고 네. 짐도 끊어놓고 진짜 몇 달 만에 한번 갈까 말까 해서 맨날 애 아빠한테 혼나는데
0: 이런 분은 덕분에 짐이 먹고 살죠.
1: 네, 네 그렇죠. 네. 저 때문에 이제 제가 짐을 먹여 살리는데 네. 이 다리가 잘 안 쓰는 근육들
0: 아 뒤쪽이나 막 이랬는데
1: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뒤로도 간다 그랬잖아요.
0: 아 뒤로도 간다고 하셨죠. 예.
1: 예. 그리고 이 대퇴근이나 이런 허벅지 이런 근육들에 사용 잘 안 하는 근육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은 뻑적지근하면서 이렇게
0: 땡기고
1: 뭐 그렇지. 땡기고 막 그 신호가 오잖아요. 네네네. 몸에서.
0: 아, 그게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느껴져요.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느끼고 아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근력 강화 운동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젊은 분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상이 그러면 재활치료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 좀 거동이 힘드신 그런 분들의 한정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머나 세상에 저보다 젊은 분들이요 더 사가시고 왜냐면 요즘 또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0: 홈트레이닝 요새 유행이거든요.
1: 홈트레이닝. 그럼 이제 장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이거는 뭐 소음도 없으니까 뭐 위아래 그쵸, 이런 것도 그쵸. 없을 거고 그죠?
1: 맞아요. 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우리가 진짜 그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0: 맞아요. 네.
1: 시간이 그냥 더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도 많고 저희가 누리아이랑 요 이지바이크는 선물로도 너무 인기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해 보고 나서 여기저기다가 막 사가지고 막 진짜 선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정의 달 효도 선물. 네.
0: 아니 근데 저는 효도 선물도 효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좀 가지고 계신
0: 저는
1: 줄 알았어요.
0: 없어요. 왜냐면 저는
1: 운동 워낙 좋아하셔서 저는
0: 그러니까 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하셨죠. 네. 저도 아 이게 좋은 건 알지만 이건 어르신들 용이지 저처럼 이렇게 잘 뛰고 이런 사람들을 용은 아니다는 저는 그 생각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사실 이번 그 장문동에서 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해보고 싶은데. 밑에 꺼내놓고 안 끓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계속 그 얘기하면은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굳이 안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달라고 하기 그렇고
1: 보다.
0: 그러다 그냥 장기 한판 두고 왔어요. 못하고
1: 네. 근데 이게 너무 진짜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요.
0: 사무실 놔두면 그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현명하시고 이제 꼼꼼하시니까 그렇죠. 다 따져보세요. 근데 가격적인 것도 저희가 자체 브랜드니까 또 거품뺀 가격 그래서 타사 제품보다 가격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둘 다 시켜보고 비교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가격도 저희가 훨씬 착하지만 네. 성능 면에서도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마사지 볼이 있어요.
0: 아, 발바닥에요?
1: 그 어느 맞아, 비슷한 맞아, 제품에서도 맞아. 찾아볼 수 없는. 맞아. 그래갖고 마사지 네. 볼이 이게 움직이면서 그 용천혈 부분을 볼이 이렇게 지압돌기 같은 게 막 나와 있는데 꼭꼭꼭꼭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줘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0: 용천혈 누르면 피가 그리고 펌핑 팍팍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 아래쪽으로 간 혈액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물론 운동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네네. 또 이렇게 혈자리 막 눌러주면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니까 하고 나면 그냥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몸이 가뿐해지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만 꼭 써볼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안 그러면 네. 혼자서 그냥 돌리면 사실 재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다 말 텐데 이게 막 빨랐다가 천천히 네. 가다 뒤로 갔다 이러니까 그냥 리듬에 맡기면 되니까 자동으로.
1: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고
0: 얘기해요. 저는 사무실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1: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 중에 이 이지바이크 저희가 각 제품마다 그 건강 식품도 그렇고 네. 전도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0: 계실 것 같아. 계실 것 같아.
1: 그 제품이나 네. 그 그 식품 때문에 이제 너무
0: 효과를 보신
1: 효과를 봐서 네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건강해지고 이것 때문에 좋아졌어요. 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장이 안 좋은데 뭐 인치바인치를 드셔가지고 좋아지거나 네네. 뭐 3일의 약속 때문에 네. 또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당 오. 혈당 조절하는데 당뇨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유전적으로 그 당뇨병이 있어서 네. 이분 젊어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한 번은 쓰러져가지고 그 혈당 스파이크 팍 오를 때 쇼코가 와서 네. 응급실에 그러니까 앰뷸런스까지 왔었대요. 미국에서.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게 이제 스트레스고 병원에 가서 맨날 체크하고 관리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근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래요. 걷기 운동도 싫고 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막 이런 얘기면 더 스트레스고 네네. 그 운동해라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로 더 병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한번 혈당 스파이크로 쓰러지고 나서 쇼크로 쓰러지고 나서 운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막 억지로 나가고 산책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꾸준히 해야 되고
0: 예, 재미를 느껴야 되고
1: 하루 스킵하면 이게 이틀 삼일 또 그냥 넘어가고
0: 안 가 못하게 돼요. 또 귀찮아져서
1: 그것도 수치 재보면 막 겁은 또 나는데 있고. 또 운동 이게 숙제로 되니까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더하기가 싫더래요. 근데 그분은 저희 제품을 어떻게 알았냐면 TV를 보고 있는데 네. 나오더래요.
0: 쇼핑을 보셨구나.
1: 네, 그래서 아 저게 정말 운동이 될까 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사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네. 매장에 오기 전에 네. 이런 운동기구를 막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사면 도움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그러셨대요. 뭐라도 운동되는 건 하시라고.
0: 네, 네.
1: 그랬더니 부담이 안 되면 하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사신 거예요. 너무 신나서 네. 신나게 운동을 하고 아들이 본인 이렇게 그 저희 이제 고객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엄마 좋아하는 이지바이크 하라 그런대요. 근데 자동 프로그램이 30분이에요 이지바이크가. 그걸 앳리스트 하루에 4번 하시네요. 2시간 이상.
0: 그거는 운동 많이 하시는 건데.
1: 그 다음에 혈당 뭐 관리 이런 걸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게 돼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분들 뭐 당뇨로 고생하시거나 운동 부족으로 고생하시거나 이런 주변 분들을 그 이제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0: 전도하시는구나.
1: 전도사가 정말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저희 체험담 얘기하시는데도 나와가지고 본인이 방송하시겠다고.
0: 네.
1: 뭐 모델료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저희 나와서 지금 그분 TV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도 이지바이크 당뇨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0: 근데 그 꾸준히 운동을 재밌게 하시니까
1: 네, 그냥 뭐 근육 근력 강화 왜냐면 이제 그 하체 근력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제일 중요해요.
1: 그 장수하는 비결의 척도를 재는데도 네. 이걸 얘기해서 저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도 항상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네네. 근데 왜냐면 이제 저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 뭐 좋은 건 알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았던 누리 아이 뭐
0: 정적인 거
1: 그리고 이제 네. 제가 뭐 너무 덕을 받던 막 그라비티 막 이런 네. 거는 제가 이제 제 경험담에 계속 얘기하는데 네네. 이지바이크는 정말 그분 그분의
0: 아 생생하네요.
1: 네, 체험을 항상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0: 혈당도 그렇고 무조건 하체 운동은 필수예요. 그럼요. 필수.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은 다 하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따로 시간 내서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는 누구나 하지. 근데 다음날 힘들고 지치고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30분 그 프로그램 해놓으면 너무 재밌게 TV 보시면서 하셔도 네. 되고 우리 라디오 들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노래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야 이거 혹시 요새 응모권 하잖아요.
1: 아우 당연히 되죠.
0: 이거 혹시
1: 그리고 OTC 카드도 돼요.
0: 네, OTC 카드 되죠. 근데 이거 이게 선품이 들어가나요? 상품에? 상품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1: 상품에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5등까지 이번에 상품이 있는데 네. 뭐 이지바이크는 상품에는 안 들어가요.
0: 이지바이크를 구매하시면 1등 하시면 네네. 마사지 체험 받으실 수 있는
1: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지바이크 그냥 드려요. 그러니까 아, 이지바이크를
0: 그래요?
1: 공짜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1: 그라비티 뭐 무이자 할부하면은 이거 이지바이크가 지금 249불인데 네. 그라비티는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
0: 야, 그러면은 그라비티를
1: 그렇죠.
0: 사면서 이지바이크 생각하시는 분들 낫네.
1: 그럼 훨씬 낫죠. 83불 야. 플러스 택스면 여러분 한 달에
0: 그냥 제가 봤을 때 상사모 커피 한 잔 먹으면 이만큼 나와요.
1: 그 렌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렌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렌탈
0: 아 기기를요?
1: 네. 가격 아니요. 너무 싸니까.
0: 아 그치.
1: 왜냐하면
0: 오해할 수 있겠다.
1: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정수기를 물론 얼음 정수기긴 한데 네. 정수기가 거의 70불 나가더라고요.
0: 얼음 나온다 그거.
1: 네, 그 70불 나와요. 근데 그거 제가 다음 달부터 안 내면 그 가져가요.
0: 그럼 렌트니까.
1: 네. 근데 제가 네. 지금 그거를 1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기를 물론 이제 중간에 얼음 걸로 교체해서 그렇지 정수기를 뭐예요? 제가 이 오자마자니까 15년은 된 거죠. 이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렌탈해서 사용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제게 된 적이 없고 그냥 모델을 바꾸면서 이제 네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제가 이게 아틀란타 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오는데
0: 하셨구나.
1: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택스가 또 올라가지고 70불
0: 정도더라고요.
1: 근데 제가 딱 끊죠 그걸 네.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 여러분은 요거 48개월이에요. 금방 갑니다. 저 지금 15년 동안 돈 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제 거 아니에요.
0: 그러네. 아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네요. 진짜 한 달 84불 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4년 쓰고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1: 아니,
0: 있겠구나.
1: 아니요.
0: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거예요.
1: 그럼요. 마사지 체험은 10년 사용해요.
0: 10년 쓰죠. 그럼요.
1: 지금 제가 그라비티 사용한 지가 6년 넘었죠.
0: 예.
1: 그대로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AS라고는 와서 기름칠 한번
0: 그렇죠,
1: 해주신
0: 그렇죠.
1: 거. 그랬더니 그냥 새 것처럼 또 바로바로 돌아가더라고요.
0: 자, 요 지금 그라비티를 오늘 여러분 구매하신 분께는 우리 이지바이크 같이 나오는 사은품이 진행 중인데 요거는 잠깐 그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제가 돌아올 텐데 그 전에 전화번호 안내 한 번만 해드리고
1: 네, 가시죠. 대표번호 네. 2133851005번입니다. 385-1005번이니까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0: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헬스코리아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구글에 한글로 헬스코리아 찍으시면 또 홈페이지가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그 좋다는 그라비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1부 지금 현재 아주 코리아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호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지금 앞에 이지바이크에서 한참 신나게 떠들다가 이거를 선물로 준다는 게 또 그라비티란 말이에요.
1: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기회.
0: 그라비티를 그냥, 네. 그냥 구매하시면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라비티가 사실은 그 뭐 가성비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그럼요. 아닌 가성비라고. 가성비. 그 마사지 체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첫 입문하시기도 제일 좋고.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 마사지 의자계에 들어오실 때 가장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그냥 그 우리 타사의 어떤 그 제품보다도 아주 강한 힘을 자랑하는 우리 그라비티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지바이크가 선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배송도 당연히 무료로 해주실 거고 워런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라비티 3년이라고 풀이죠. 3년 풀. 이게 제가 저는 디바를 샀지만 여러분 뭐 아실만한 분은 하도 제가 디바였고 아실만한 분 다 아실 텐데 배송이 기가 막혀요. 이 큰 거를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배송을 해주시고 정말 원하는 곳에 딱딱딱 해주시는데 너무 그냥 깔끔하게 그래도 원하는 시간 맞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미국 생활하면 배사를 내가 시키는 건지 저 사람이 주는 걸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버려. 며칠 날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 올게요 이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미국 생활인데 우리 또 헬스코리아는 굉장히 그런 거 깔끔하게 해주시거든요. 자 우리 그 H솔루션의 그라비티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호스님 오셨으니까 그라비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무중력 마사지 그리고 이제 H솔루션의 그냥 효자 상품이잖아요.
1: 1호예요.
0: 1호. 예.
1: 지금은 H솔루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제
0: 그쵸.
1: 헬스코리안 마사지 체어의 명가다. 그리고 H솔루션 브랜드를 딱 떠올리시는데 네. 7가지 모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0: 그쵸.
1: 그 중에 큰아들 첫 번째 큰아들. 작품입니다.
0: 장남.
1: 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얘를
0: 그쵸.
1: 낳았겠어요.
0: 최초에 이걸 네. 했으니
1: 아시잖아요. 첫 아들 낳을 때 어떻게 아시는지.
0: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또 그만큼 좋으니까 그 다음에 쭉 시리즈가 그럼요. 나올 수 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쓰시죠.
1: 그럼요.
0: 색상 무슨 색깔 쓰시나요?
1: 저는 와인.
0: 와인 컬러.
1: 와인 색상.
0: 오. 그라비티가 색상이 몇 가지가 돼요?
1: 저희가 와인 있고 네. 블루오션 있어요.
0: 아 그라비티도 블루오션
1: 네,
0: 있어요?
1: 네 블루오션이 있는데 오.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디바 블루오션
0: 보이시죠?
1: 근데 그거랑은 약간 다르고 약간 젊은 분위기 세련된
0: 왜 저는 젊은 분위기
1: 아니야
0: 저도 그만해, 트렌디해요.
1: 그만해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고풍스러운 그 블루 막 이런데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1: 약간 그리고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오션 그리고 와인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운인데 그냥 브라운이 아니라
0: 칙칙한 브라운이 아,
1: 아니라 그냥 그 다크
0: 초콜릿 색깔
1: 고급스러운 그 네. 아시잖아요 막 깊이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0: 인테리어적인 것도 그런
1: 네, 발렌타인

0: 데이 때는
1: 네. 초콜릿 색상이
0: 초콜릿 색상이 한번 솔드아웃 된 적 있어요.
1: 근데 그거는
0: 진짜 그럴까? 막
1: 근데 그렇다면 진짜 멋있는 남자다.
0: 네네.
1: 남성분이 그래서 널 위해 초콜릿인데 초콜릿 칼라의 그라비티를 준비했다는 거는 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0: 초콜릿 색상은
1: 야, 멋있다.
0: 그렇게까지는 많이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때 솔드아웃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1: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 사시는 그 집안의 인테리어 칼라나 그런 톤에 그럼요. 맞춰서 얼마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라비티의 매력이라면 딱 뭐가 있을까요?
0: 매력은 네.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마사지 체어를 한 번도 이제 소유해보시지 않고 네네.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시고 가끔 가서 이제 체험만 해보시거나 네. 왜 요즘 예전에는 모래도 막 있었잖아요.
1: 그렇죠. 동전 뭐 하나, 넣고 하는 거 들고 네,
0: 돈 얼마 넣고 하는 거
1: 네네.
0: 그런 데서 이제 마사지 제대로 된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뭐 겉돌고 막 오히려 퉁퉁퉁 때리는 것 같고 아프고 몸이 더
1: 맞아요.
0: 그런 마사지 체어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마사지 체어에 대해서 딱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1: 아니 왜
0: 그런 막 비싼 거 같고
1: 왜, 그런데 왜 그라비티가 어떻게 안 올라가요?
0: 왜 저런 돈을 주고 그러니까요. 저걸 마사지 체어를 들여놓는 거야 막
1: 공항에서 좀 해봤거든요. 라운지 네네. 가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0: 맞아.
1: 아니 저는 집에서 디바 쓰는 사람인데
0: 저희한테 오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아니 왜 디바나 그라비티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쓰고 아 마사지가 좋구나라고 느낄 텐데 이거는 돈 주고 시간만 때우는 게 돼버리니까 저는 정말 후회 되게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죠.
0: 그런 분들이 이제 마사지 체어를 이렇게 좀 멀리 하다가
1: 네,
0: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또 마사지 체어 괜찮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제일 문제고
1: 네, 아,
0: 그다음에 그렇죠 뭐든지 이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시게
1: 그렇죠.
0: 되고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맞는 마사지 성능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 그렇죠
0: 발 부분 잘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1: 대부분이 발은 잘 안 되죠.
0: 네, 종아리 발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1: 포기하고.
0: 다니시면서
1: 네.
0: 그런 분들을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가
1: 유목민까지 가요?
0: 관심은 있는데 네, 네. 아, 하나 장만해볼까 하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가봤는데 좀 괜찮은 뭐 만불 넘는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주춤하게 되고 또 뭐 막 좀 싼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예산에 좀 맞나 했는데 갔는데 이거는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거죠.
1: 허술한 데도 있어요.
0: 뭐 겉도는 마사지로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발목 이런 데는 전혀 되지도 않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H솔루션 그라비티를 모르셨을 때는
1: 네.
0: 그냥 포기하고 사셨는데
1: 네.
0: 아신 거죠. 뭐 주변에 지인 집에 갔거나 아니면 뭐 광고를 받거나 해서 와서 해보시고는
1: 네.
0: 그냥 그때는 그라비티 나왔을 때 한 1, 2년 동안은요. 매장에 그라비티 그라비티 소리 지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분 집에 가서 해보고는 대박이다. 막 이러고 놀라가지고 그냥 난 색상 보고 선택하러 왔다. 전화로 시키려다가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았어요.
1: 그쵸. 이건 엄청 히트였죠.
0: 가성비 값. 아니라 이제 넘어서 가성비 값이라는
1: 가성비.
0: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1: 아니 근데 아까 진짜 다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H솔루션은 다리에 대한 되게 약간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으시잖아요. 원래 그 발 마사지만도 만드시고 옛날에
0: 사장님이
1: 따로.
0: 발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시는데
1: 그러니까 발에 무슨 패티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0: 저희 정말 발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까 발 제품들 H솔루션에서 이제 네. 발 마사지기를 비롯해서 뭐 발잡사 1, 2, 챔피언까지 거기다 최근에 이제 FM 푼 마사저까지 나왔어요. 이건 운동까지 같이 해주는.
1: 오, 그러니까 그건 몰랐네.
0: 다양하게 시리즈로 있어요. 원하는 취향도 다 다르고
1: 네네.
0: 마사지 맛도 조금씩 틀려요. 볼 사이즈나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1: 아.
0: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원하시는 게 다르죠. 네. 예.
0: 와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발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마사지 발 마사지기만 저희가 몇 개예요. 거기다가
1: 네.
0: 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으로 되는 것도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라비티 큰 아들한테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종아리 발 부분이 너무 너무 시원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발 부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발이 제일 중요해요.
0: 앞서 이지바이크 얘기할 때도 발 밑으로 이제 내려간 혈액이 네, 치고 올라올 때.
1: 네네네.
0: 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잖아요.
1: 그럼요.
0: 진행이 뭔가 다 느리고
1: 그러니까 네.
0: 외부에서 좀 자극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가격은 너무 훌륭하다 못해 착하다 못해 정말.
1: 그럼요. 요새
0: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니까.
1: 요새 실정에 4년 무이자 해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가격 자체가 체험해보시면 또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이 정도 이상의 가격을 하겠구나라는
0: 그렇죠.
1: 사람의 그런 기대치가 아니고 알잖아요 사신 분들은.
0: 그럼요.
1: 근데 그
0: 양심이 있는데.
1: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아까 4년에서 80 89불? 84불?
0: 83불 플러스 택스. 그러니까 90만 2불? 비슷하셔.
1: 야, 타주는 택스도 없을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택스 없어요. 와.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주에서 이제 연락 네. 오시면 네.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여쭤봐요. 어떻게 이제 에스코리아 알고
1: 아, 네.
0: 저희 뭐 LA 오셨다 방문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LA는 이제 많이들 오시잖아요. 뭐 친척도 있고 그렇죠, 여행도 오시니까 그렇죠, 예. 뭐 지인집에 가서 해보신 경우도 있고 친척집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TV 광고 봤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가
1: 네.
0: 좋은 정보 내가 알려줄게. 야 나는 택스 냈지만 넌 택스 안 내고 가. 무료 배송이다.
1: 오, 무료 배송에 택스도 안 내고.
0: 더 난 타주로 이사 가고 싶다. 너희들 대로 막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어. 알려주셨다고 연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 마사이처 원했었잖아. 근데 야, 내가 보증해. 막 이런 친구분들이 있어요.
1: 그 가격이 말도 안 돼. 지금 어디서 한 끼 먹기도 사실
0: 그럼요.
1: 이 가격이 아닌데.
0: 가족은 택도 없죠.
1: 그러니까요. 두 명이 먹어도 이 정도 값인데 이 가격에 여러분 360불 24시간 나만의 마사지를 해주는 나만의 마사지사를 집안에 나만이 아니지. 우리 가족을 위한
0: 그럼요.
1: 모두를 위한 마사지사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진짜 이건 매일 써보시는 분과 한 번도 못 써보시는 분과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 아까 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발은 뭐 종아리 눌러주는 건 좋은데 발바닥도 해주잖아요 얘는. 그죠? 어,
0: 바닥 발끝까지
1: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진짜 저 예전에 비싼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게
0: 꽉꽉꽉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사지거리 너무 시원해요.
1: 이걸 여러분 진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 가시면 될까요? 체험하시러
0: 체험 매장 네. 안내해드릴게요.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에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에나팍.
1: 네.
0: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그 비치길에 있는데 한남체인 몰 거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1: 코코오도랑
0: 네. 강남스테이션 고깃집 거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가 떡집 바로 옆이니까 네. 가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백견이 불여일행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네. 행동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체험을 해보셔야 이게 또 아닙니까? 가는데 그래비티 좋은데 나는 디바가 더 잘 맞아.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0: 그럼요.
1: 분은 난 디바는 좋은데
0: 많아요.
1: 근데 디바가 좋은데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비티가 몸에 잘 맞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겪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좋다고 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맞는
0: 맞아요.
1: 거니까.
0: 그리고 뭐 조건 같은 것도 다 따져보시고.
1: 그렇죠.
0: 근데 사은품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어.
1: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사은품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면. 네네. 근데 이런 상품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꼭 체험을 해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H 솔루션 이러면은 아까도 뭐 디바도 얘기했고 그라비티도 얘기했고 이지바이크도 얘기했고 했는데 그런 마사지에 대한 명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신뢰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난 마사지 의자는 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살 거니까. 그럼 나는 별로 해당이 없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많아요. 건강식품부터 해서 진짜 뭐 온갖 운동기구부터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것도 되게 많고 몸에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15년인가 사랑을 꾸준히 받는 게 이게 녹용홍삼 있잖아요.
0: 녹용홍삼
1: 이거를 여러분
0: 15년 이상 됐죠.
1: 그렇죠. 그거 옆에 또 뭐 성류 액기스 그다음에 뭐 저희 어머니 사드리는
0: 어머님이 너무 좋아.
1: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 많기
0: 우먼솔
1: 때문에
0: 우먼솔 루션도 굉장히 갱년기 여성들한테
1: 맞아요,
0: 인기예요.
1: 맞아요.
0: 네.
1: 아 맞다. 어머니
0: 도라지백
1: 성류 다 떨어진 것 같아 사러 가야겠구나. 네. 그거 여러분
0: 신하거든요. 저희 건강식품은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진짜 다르세요.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그 농축되어 있는 그게
1: 네.
0: 다르기 때문에
1: 물탄 맛이 아닌 거죠.
0: 맞아 맞아.
1: 저희 어머니가 빨리 드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성류 기스고를 어머니 골프를 되게 좋아하죠. 자주 가시거든요. 네.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니까 아 가시면 꼭 같이 가시는 라운드 하시고 이걸 돌려서 드세요. 이거 야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음료도 같이. 근데 드시는 분 다 좋아하시지. 그러면은 또 괜히 이거 뭐 아들이 사온 건데 약간 이런 거 그런 분 좋아하시 어른들은. 그러니까는. 보통 같으면 하루에 한 팩 드셔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시면 네다 팩이 그냥 나가니까 빨리 드시는 거예요. 근데 또 뭐
0: 어떻게 또 혼자 먹어요.
1: 근데 또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녹용홍삼 뭐 성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지금 녹용홍삼이 또 많은 디스카운트와
0: 저희 이제
1: 세일이
0: 가정의
1: 있죠.
0: 달이라 예. 선물도 많이 하세요.
1: 그 천진단을 선물로 주신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정품으로
0: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는
1: 네. 그러니까 녹용홍삼 어떤 두 박스는 기본으로 구매하시는 거고
0: 보약은 두 달 세 달 드시니까
1: 그럼 두 달은 드셔야 되니까 네. 아니면
0: 그러니까
1: 두 분이 드시더라고요.
0: 어떤 분은 요걸 선물하시나 했더니 천진단 저희 250불 요거 환으로 된 제품이에요.
1: 네네네. 정품
0: 요거 요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정말 원더풀 원더풀
1: 좋죠.
0: 하면서 사랑하시는데 요거를 다른 분한테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배송도 따로 해드려요.
1: 아 그냥 녹용삼은 내가 드시고 본인이 드시고
0: 녹용삼 두 박스 가격만 내시는데 네. 천진단 한 박스 250불이 딸려가는 거죠.
1: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목사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친척분한테 보낼 그치, 때 그치. 따로 배송을 네네. 하긴 이 자체가 선물이니까
0: 녹용삼은 부모님께 보내고 천진단은 본인에게로 이런 분들께
1: 보내세요. 아 그러네요.
0: 근데 천진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요. 녹용삼도 좋아하지만
1: 그냥 차나 이런 데 사무실 네네. 놔두면 편하게 드시고
0: 녹용삼은 사실 이제 환절기 때 한 번 딱 두 달 맘 먹고 먹지만 저는 천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환이니까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네네. 그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처럼 그렇게 이제 몇 개 갖고 다니다가 하나씩 드려요.
1: 아 정말요?
0: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1: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언정 씨에게 한 번도 천진단을 받은
0: 아니 제가 드렸을 걸요.
1: 저는 대표님한테 아니, 받았습니다.
0: 아니
1: 대표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0: 아니 대표님이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1: 아니 그때 같이 안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들으셨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나눠 먹는 천진단.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0: 다음에 갖고 와야겠네요. 네, 네.
1: 말씀으로만.
0: 근데 이제 지금 녹용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1: 네, 이 천진단 한 박스를 그러니까. 정품으로
0: 그리고 지금 천진단 세 박스 구매하시면 선물 많이 하세요.
1: 네.
0: 왜냐면 이거 받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1: 아, 너무 최고죠.
0: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3 플러스 1.
1: 홍삼을 세 박스, 녹용홍삼 세 박스 맞추면 한 박스를 받는다고요?
0: 아니, 아니. 녹용홍삼은 네. 두 박스 구매하시면 천진단 한 박스가 가는데
1: 그렇죠.
0: 천진단을 세 박스 구매하시면
1: 천진단 세 박스.
0: 천진단 한 박스 더 드려요.
1: 아, 정말요?
0: 3 플러스 1.
1: 천진단은 3 플러스 1. 이야. 네. 이거 고민되네 그러면.
0: 왜냐면 가정의 달에는 네. 선물할 때가 많다 보니까
1: 선물도 많아요.
0: 여러 개 사시거든요.
1: 근데 이거는 선물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근데 사실 뭐 장인 장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따져도 서너 개는 금방 필요하고.
0: 그렇죠.
1: 그것도 배송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0: 아 무료 배송 다 해드려요.
1: 와 이거 진짜
0: 여러 군데로 해달라고 하셔도
1: 해드려요. 근데 이게
0: 해드려요.
1: 사실 배송비가 요새 어마어마하거든요. 귀찮은 걸 떠나서 일단 네. 귀찮은 건 당연한 거고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떻게 해주시네 정말.
0: 저희는 이제 배송 그 업체에다 막 그러니까 아주 먼 뉴욕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맡기는 것 같은데
1: 네.
0: 이쪽 그 금방은 저희가 다 합니다.
1: 와.
0: 직원이랑 이제 저희 배송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1: 대단하십니다.
0: 사장님이 그래서 저번에 어디 가시는 길에
1: 네.
0: 막 차가 빨리 가더래요. 네. 막 속도 위반한 건 아니고 그래서
1: 네네네.
0: 급하게 가냐 막 이랬는데 저희 회사 배송 차들이요.
1: 아 진짜요?
0: 이때 그 얘기를 하시네.
1: 아 근데 그거 뿌듯하셨겠다.
0: 웃겼어요 회사.
1: 느릿느릿 간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0: 네, 빨리. 네. 번호판을 외우시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0: 네.
1: 아니 근데 이 녹용홍삼은 뭐 좋으신 분은 다 알지만 이게 또 어마어마 녹용이 3대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0: 네네 상대 중대 하대 이게 저희가 다들 아세요 가격이 좀 달라요.
1: 이게 그냥
0: 녹용은 잘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물론 이제 각질화가 이루어지면서 위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더
1: 네네.
0: 이제 밀집되어 있고
1: 그렇죠.
0: 세포
1: 네.
0: 활동이 이제 왕성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끝에 붕골 TV라고 불리는 그 맨 끝이죠.
1: 네.
0: 여기는 녹용의 펜트하우스라고 표현을 해요. 3%밖에 안 되고 워낙
1: 아,
0: 고가예요. 왜 펜트하우스겠어요? 고가고 펜트하우스
1: 귀하고 없고
0: 귀하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 저기 제품들은 거의 없어요.
1: 아 그러면 사실 앞으로 녹용 만들면
0: 녹용
1: 다리만 씹어야겠구나. 그냥 약간 끝에만.
0: 네, 이 붕골 팁까지 전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중대 네. 부분은 또 중대 부분대로 필요한 성분들 칼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1: 네.
0: 이 전지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산 최고급 원료고요. 이때 강원도 육령근 홍삼, 천삼을 사용했기 때문에 드셨을 때 이제 이 효과가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아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몸에 네. 좋다는 건 다 드셔보셨잖아요. 친구 따라서
1: 그렇죠,
0: 드셔보시고
1: 그렇죠.
0: 선물
1: 그렇죠.
0: 받아서도 드셔보시고 근데 이제 다른 녹용홍삼 제품들 드셔보시고는 이제 그냥 굳히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고객층이 있는 이유가
1: 네.
0: 그분들 중간에 딴 데 갔다 다 오셨어요.
1: 그렇죠.
0: 그냥 잠깐 다
1: 진짜 딴 것도 선물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0: 오셔서 또 얘기하세요. 네. 네. 먹어봤다 딴 거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다르다고 딱 얘기하세요.
1: 근데 그 저 느낀 게 진짜 같은 홍삼이 같은 녹용이라도 이 드시던 거에서 중요한 선물을 받거든요. 그러면 잠깐 딴 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게 스스로 진품 명품을 알게 되는 거죠. 드셔보시면 진짜 아니까 그런 분이 다시 돌아와서 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하시는
0: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좋은 거 딱 해보면
1: 그렇죠. 한번 그
0: 밑에 떨어지는 걸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안 되고는 못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녹용산 가격 지키고 있는 것도 너무
1: 맞아요.
0: 코리아에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고객분들
1: 맞습니다.
0: 정말 많습니다.
1: 지금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0: 저희도
1: 것도
0: 저희도 고맙죠. 고객층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렇게 물량에서 맞춰서 가격을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1: 네. 그러니까
0: 서로 이제 윈윈인 거죠. 이런 경우
1: 굉장히 선순환인 거네요. 네네. 진짜로. 근데 녹여홍삼은 정말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했는데 남녀노소가 다
0: 그럼요.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녹용이 예전에 네. 그게 이제 조선왕조 시대 때 그런 소문이 나서 어린아이들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막.
1: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녹용 먹이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있대요.
1: 못 먹게 하려고?
0: 그 네. 왜냐면 후궁들이 다 자기 아들한테
1: 줄까 봐.
0: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서 그 궁 안에 있는 왕실에서 네. 그 한의사들 사이에서 네네. 이제 소문을 살짝 어이들이 네. 퍼뜨린 거죠.
1: 근데 진짜 그때는
0: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 맞아요. 네. 민어도 그래서 민어잖아요.
0: 뒤로 막 빼돌리니까.
1: 좋은 거 사람 다 빼먹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구나.
0: 네. 옛날에 워낙 귀했잖아요.
1: 맞아요.
0: 진짜 왕에게 바치는.
1: 그럼 청소년들이 먹으면 사실은 거니까. 엄청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성장에 엄청 네네. 도움이 될 텐데.
0: 두뇌 양상에도 그렇고 칼슘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성장기.
1: 이거는 청소년들 다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럼요.
1: 너무 좋죠.
0: 오히려 체력 늘리고 막 이런 애들 운동하고 미국에서 네. 운동하는 애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부모님이 선물을 했는데 안 먹을 줄 알았대요. 근데 얘가 그 다음에 생일 선물로
1: 이걸
0: 엄마
1: 달라고?
0: 작년에 해달라 그거 생일 선물 해달라고 그랬다고.
1: 아니 아이
0: 타주에 생일... 계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 얘기 듣고.
1: 근데 운동하는 친구들은 알죠. 자기 몸에 도움이 되는 거를.
0: 특히 외국 애들한테 체력적으로 밀리잖아요.
1: 그 밀릴 수가 있거든요.
0: 타고난 게 좀 다르잖아요. 외국 애들이랑. 근데 본인이 먹었을 때 뭔가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애인데 엄마한테 딱 그러더래요. 엄마 나 생일 선물 이거 작년에 먹었던 거 해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타주에서 오셨어요.
1: 아기 생일 선물 좀 고가긴 하지만 자식이
0: 근데 운동하는 선수 아유
1: 근데 운동애들은 먹어야죠. 운동을 먹어야죠.
0: 다른 걸 줄이더래요.
1: 그만큼 다릅니다. 진짜 와 이거는 드셔보시면 여러분 뭐 면역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진짜 녹용에 들어있는 칼슘 이거 청소년들 아까 말씀하셨던 애들이 안 좋다는 건 정말 그쵸. 옛날 얘기고
0: 그리고 보혈 조혈 작용이 있어서 이제 출산
1: 맞다.
0: 후에
1: 네네네 산후조리
0: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말 기운 딱 빠지잖아요
1: 네네.
0: 이제 아무래도 혈액도 많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녹용홍삼입니다.
1: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거나 듣기만 해도 막 뭔가 몸에서 힘이 솟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들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0: 드시면
1: 한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드실 때 전화 주십시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어떻게 매점 한 번만 더 매장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0: 네. 저희 네.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습니다. 네. 거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에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인사 한 말씀.
0: 가정의 달.
1: 네.
0: 얼마 안 남았어요.
1: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0: 저희
1: 여러분
0: 행사도 하고
1: 있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리고 헬스코리아 가면 네. 가장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건강, 행복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행복의 기본이 되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헬스코리아로 꼭 달려가세요.
1: 좋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주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는 잠시만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 힐링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말 되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 못했던 휴식도 취하고 못 먹었던 야식이나 간식도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이번 주말 여러분 정말 특별하고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힐링하면 대명사죠. LA 최고 힐링 K힐링의 우리 케빈조 이사님 어가시죠? 케빈조 이사님 모시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 저희가 진짜 어렵게 이 자리를 모신 게 지난주 저희가 공개 방송했을 때 아주 정말 난리 났던 정말 파격 창고 대방출 창고 터리 세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너무 이틀만 반짝하니까 나 그 주말 시간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이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읍소하다시피 해서 이번 주말 한 번만 더 앵콜 세일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너무나 흔쾌히 맞습니까? 해주시는 거?
1: 네 저희가 저번 주에 한 것처럼 네. 내일 일요일까지 똑같은 네. 세일을 한 번 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기회 놓치면요 없어요. 이거 기회 놓친 다음에 지난번에 이런 세일 하던데 그때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10% 20% 이런 게 아니라 업투 몇 프로였죠 이사님?
1: 네 70% 되는 제품도 있고요. 일단 네. 저희 제품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0: 네네.
1: 그분들이 있어서 정말 좀 저희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꾸준하게 네. 인기를 네, 그래서. 쭉 신뢰와 인기를 갖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생뚱맞은 이게 청구 대일 세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그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에 있던 팝업 그 할인 매장을 정리하시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기간을 위해서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인가요?
0: 벌써 네.
1: 후에 저 물이, 네, 물이 완전히 난리가, 그 난리가 나가지고 네. 뭐 천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거의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옆에 네. 그 자리가 비어서 네네. 잠시 이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네네. 그런데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넓고 좋다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데요. 이제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이사를 네. 다시 원로의 자리를 네. 가야 되는데 좀 새롭게 꾸며서 네. 오시는 분들이 좀 보시고 아이고 더 좋아졌네. 그다음에 이제 좀 편안하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좀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품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0: 아니, 집만 이사해도 그 힘든데요.
1: 네, 맞아요.
0: 네, 와.
1: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공개 방송 한 그걸로 네네. 여기서 좀 남아있는 모든 제품들을 좀 드리고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0: 근데.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술은 새 잔에 담으라고.
1: 예.
0: 지금 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귀향이시지만 그래도 지금 레노베이션도 깔끔하게 또 하시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가시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여기 사실 저는 지금 할인 팝업 매장 넓고 저는 되게 좋거든요. 위치도 바로 이렇게 보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원래 우리 케일링이 있던 자리를 자꾸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렇죠. 이거 어디 갔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1: 정말 신기했는데요. 무슨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거기 가셔갖고 없어서
0: 그러니까요.
1: 찾다가 그렇게 오셨다는 게 여러 분 계셔갖고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0: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그 백마도 그랬지 않습니까? 취했는데 맨날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사람 몸이 가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남은 기회예요. 이사를 하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마지막 남은 정말 이번 주말까지 되는 전품목 최대 70%까지 파격 할인 그리고 각종 선물도 주시고요. 또 잊으면 안 되는 오불의 행복도 준비되어 있죠.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 해주시면 정말 알찬 정보 다 듣지 마시고요. 듣다가 아차시면 바로 가세요 지금.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수량이 다 떨어지면 없어요. 올림픽 갤러리아 2층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오바를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가보시면 압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정말 다 함께 합법적인 도둑이 돼서 창고를 털어보자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요. 워낙에 제품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데 가끔 가면은 요 한두 종 제품만 세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가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정말 좋은 제품들을 핫한 제품들만 골라서 좋은 제품 여러분께 가격 좋게 해드리는 거니까 가보시면 되는데 뭐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보죠.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이선 아무래도 넘버원은 눈이랑 뇌겠죠?
1: 네.
0: 이게 뭐 최고죠 지금?
1: 예, 저도 그렇지만 이제 네. 뭐 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네. 점점 나오잖아요.
0: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안 보이고
1: 안 보이고 네. 이상하다 할 정도로 네네네. 갑자시리 이제 정말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0: 그렇죠.
1: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0: 예.
1: 좀 좋은 영양제를 드셔야 되고요. 그렇죠. 눈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이제 좋아지는데 문제는 네. 눈이 나빠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뇌랍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걸 염두에 두고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연구 동안 해서 만든 것이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인데
0: 네.
1: 이 제품은 일단 저희가 오늘 140불짜리를 50불에 드리지만 하루 한 캡슐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비전 브레인은 노화로 오는 황반 변성이라든지 네. 눈에 안 좋고 그런 걸 막아주는 루테인, 뭐 지아잔틴, 아스타진잔틴, 그다음에 이제 뇌에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0: 네.
1: 빌베리가 굉장히 좋고,
0: 빌베리, 네.
1: 예, 그 이 서양에서는 의사들이 쓰는 게 포스파디딜셀린이라고 이런 약이 콩에서 추출한 그러한 제품인데,
0: 네.
1: 요거를 이제 노화 방지에 쓰고요. 그다음에 은행잎, 노루궁뎅이 버섯 까지 이렇게 넣은 제품인데
0: 네.
1: 사실 포스타비들셀린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노루궁뎅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잎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
0: 네네.
1: 훨씬 좋죠. 그래서 저희 건 하나의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눈하고 또 뇌의 건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거를 출시하면서 많은 네네.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5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140불인데 50불이고요.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정말 살짝만 말씀드리는 좋은 성분들이 다 꼼꼼하게 정말 황금 비율로 들어와서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게 근데 제가 말씀만 들어보면 단지 우리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새는 저희 같은 뭐 젊은 제가 젊다고 말씀하기 좀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뭐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눈의 환경이 안 좋아진 건 맞거든요. 밤에도 자기 전까지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젊은 아이들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차에서 이렇게 보는 건 보는데
0: 네.
1: 조금 멀리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겹치죠. 글씨가
0: 막 흐리고 투명하게 예, 예. 겹쳐 보이죠.
1: 예, 그런 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드셔 보시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0: 네.
1: 저희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거 드시고 나서 많은 그런 그 좋은 일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아서
0: 네네네.
1: 이 제품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50불에 한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눈 위에도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 치매 예방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 그게 꼭 치매가 막 정말 심한 치매가 아니라 나 저 사람 아는데 이름이 뭐였지? 약간 이런 깜빡깜빡하시고 정말 주위에 막 차키를 자기 주머니 있는데 차키 찾고 다니시고
1: 막 맞아요.
0: 이런 깜빡깜빡하시는 거 내가 어제 뭐 먹었지? 막 이런 거
1: 네, 내가 볼 거 일이 있어갖고 저걸 뭐 가져와야 되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에
0: 뭘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1: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죠.
0: 뭐 가져왔지? 이런 거요.
1: 예.
0: 저도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은데.
1: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0: 도움이 되는 거죠.
1: 많이 도움이 되죠.
0: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저와 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지금 140불이 50불이면요, 여러분 평소에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가족들을 위한 가족 그 건강 지킴이로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남자 얘기를 좀 해보죠. 남자들이 있으니까는
1: 네.
0: 남자분들한테 뭐 최고는 누가 뭐래도 마늘이잖아요.
1: 네.
0: 그 중에 왕은 흙마늘일 거고요.
1: 네, 그렇죠.
0: 그죠.
1: 예, 맞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옛날에 유명하시죠.
0: 네,
1: 송혜 선생님.
0: 네, 노래자랑.
1: 그분의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0: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셨잖아요.
1: 예, 그분의 건강 비결이 바로 마늘이에요. 항상 그 마늘을 준비를 해서
0: 송혜 선생님께서요.
1: 예, 예.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꼭 식사하시고 나서 마늘을 네. 챙겨 드셨을 정도로 아, 그렇게 이제 그 마늘이 원래 염증도 잡고
0: 맞아요.
1: 위도 되고 그러니까 피와 살이 모든 게 되는 게 이렇게 마늘이라는데
0: 네.
1: 사실 저희 매장에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저 아랍 쪽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실례지만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잘 안 써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이 사람들이 찾는 게 정력제를 많이 찾아요.
0: 그분들이 또 그쪽으로 또 발달돼 있어요. 네, 책도 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돌아댕길 때 다 돌아댕기다가 네. 이제 저희 매장에 왔는데 네. 제가 추천한 게 다른 사람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하는 걸 했는데
0: 네네네.
1: 이게 사실 스태미나 좋은 거는 딱 먹게 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확 올리기 때문에
0: 오.
1: 그래서 뭐 혈압이 있거나 이런 신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0: 네네.
1: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갖고 지금도 오시는데 흑마늘을 추천을 하니까
0: 오시는데.
1: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0: 왜요?
1: 모르니까.
0: 아 효과를 아예 모르시니까.
1: 그 스테미너의 흑마늘을 추천하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너 나 믿고 한 6개월만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가격도 그 저렴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보니까.
0: 네네. 약보다는 네.
1: 이분이 한 뭐 딱 3개월 딱 먹더니 맨날 와요 정말. 너무 좋다 굿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근데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되니까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랍분한테 흑마늘을 놓고
1: 아랍 쪽의 사람들은 네. 얼마나 정말 까다로운지
0: 까다롭죠 알죠.
1: 이거는 네. 와서 가격 얘기 안 하고 꼭 구입하고 이렇게 뭐 먹을 붙고 다 먹어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한테는 이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위도 굉장히 좋아지고 스태미너 뭐 이런 게 혈관 뭐 피로 회복까지 막 좋아지니까
0: 네네.
1: 이거 아주 애호가가 돼서 이렇게 자주 먹는데요.
0: 와.
1: 이 정도로 그 의성 흑마늘은
0: 네.
1: 그 장인이 이렇게 2대째 내려오는 장인들이 정말 아주 그 유황을 뿌려서 약 성분을 많이 해갖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정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가 안 좋거나 좀 기운이 없거나
0: 네.
1: 필요하신 분들은 의성 흑마늘을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오늘 이거 그 마지막 기회로 두 박스를 60포에 그러니까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두 박스 60포인데 그걸 100불에 오늘 구매할 수
1: 네,
0: 있는
1: 네.
0: 거예요. 야,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네,
1: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면 돼요.
0: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마늘 좋아하거든요.
1: 네.
0: 저는 정말 생마늘을 그냥 오독독 씹어 먹을 정도로 마늘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못 먹겠는 게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냄새가 나니까 외국 분들이랑 일할 때 못 먹겠어요. 그리고 먹기도 좀 힘들고 이제는.
1: 네,
0: 근데
1: 그렇죠.
0: 이거는 그냥 한 포 딱 뜯어서 쭉 먹으면은 맛도 막 이게 아니고 그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마늘을 생마늘로 드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이고
0: 이제 원래 못 먹겠어요.
1: 독이 있거든요. 마늘도.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원래 마늘을 구워서 먹죠. 이렇게 약간 그래서 그 아린 맛을 없애고 그 독성을 좀 없애는데 이제 그런 건데 이 흑마늘은 냄새도 없고
0: 네.
1: 이제 이렇게 한번 드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냄새가 없어서.
0: 아, 근데 위선님 말씀하실 때 약간 눈빛이 반짝이신 게 약간 직접 드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1: 뭐 저야 네. 뭐 많이 주워 먹죠.
0: 워낙 여러분 이사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진짜 건강해 보이시고 체격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진짜 우리 남자들끼리 약간 아버님 선물하기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죠? 야 이런 거는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뭐 넥타이라든가 무슨 뭐 장갑이라든가 목 이런 거보다 훨 좋습니다. 부모님은요. 건강 챙겨주는 자식 제일 좋아하시고요. 남편도요. 자기 건강 챙겨주는 와이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한번 제가 진짜 오늘 두 박스 60포에 100불입니다. 여러분. 의성 유황 흑마늘 놓치지 마시고요. 아, 요거 지금 나오는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구매해서 직접 선물을 드렸던 제품인데 요즘 여러분 아, 나 오늘 진짜 피곤해. 나 요새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아니면 좀 오래된 병원 치료하셔갖고 정말 힘이 없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제품이 바로 유황 오리고.
1: 네,
0: 맞죠?
1: 맞습니다. 유황 오리고는 정말 그 오리만 빼면은
0: 네.
1: 좀
0: 오리만 빼면
1: 오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네. 쉽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0: 그렇죠. 뭐 오리고기 뭐 생각하고 뭐
1: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하는 공진단에 무슨 환 그러면은 아, 이게 여러 가지 해 갖고 굉장히 좋은 걸로 했는데
0: 네.
1: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좋습니다. 오리고입니다. 그러면은 에이 이러거든요. 왜냐면 오리가 흔하니까.
0: 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1: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유황이라는 아주 이 물질을 예로부터 네. 유황을 약으로 쓰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0: 그렇죠.
1: 그 실패했던 이유는 유황이 맹독성이라 그 독을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서 이제 실패를 많이 했는데
0: 네네.
1: 이거를 완전 무결하게 그 독을 없애고 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경을 만드신 그 인산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뭐 워낙 그 명의로 소문이
0: 그럼요.
1: 나셨었고
0: 예.
1: 근데 이분의 방법이 바로 그 우리의 그 토종 오리가
0: 네네.
1: 바로 그 유황을 먹고도 그 독을 완전하게 분해를 해서
0: 와.
1: 자기 몸에 그 약 성분을 싸서 다시 2년이 지난 후에 그거를 이제 약으로 쓰는
0: 와.
1: 우려내서 약으로 쓰는 그런 방법인데
0: 네.
1: 그래서 이름이 그냥 유황 오리고예요. 오리고처럼 그렇게 그 무효처럼 이렇게 그냥 떠서 드시게 만든 아주
0: 네네네.
1: 편하게 만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식이라 그러죠.
0: 네.
1: 이거를 이렇게 비빔국수에 부겨 드셔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0: 특이하다. 네.
1: 이렇게 음식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처음입니다.
0: 샐러드에도 그냥
1: 예 맞습니다. 맛있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좋고 이 안에는 뭐 간하고 신장이 좋은 다슬기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0: 와.
1: 약재가 무려 23가지인데 다 해독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0: 최고 역시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알고 계신 분도 갑자실이 네. 대장암이 해서 요즘에 그 키모를 한 세 번 남겨놨는데 정말 옆에서 못 보겠어요.
0: 너무
1: 왜냐면
0: 힘들어시죠. 맞아요.
1: 배짝 마르시고
0: 네.
1: 처음에는 견디시는데 한 그 끝날쯤 되면은 완전히 기진맥진 하신 거를 보면서
0: 네네.
1: 이럴 때 이제 뭘 추천하냐 할 때는 바로 이제 유황 오리고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쌓인 독을 그 해독을 먼저 해야 그다음에 내가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 유황 오리고라는 이 제품은 바로 그 해독력에 그 강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장이나 간에 쌓인 해독 그 독을
0: 네네.
1: 해독하는 힘이 강해서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드시면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시면 이 혈색이 달라져요. 정말로
0: 와.
1: 그 정말 환자분 혈색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정말 변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러는데
0: 네네.
1: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한국의 유명한 방송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극찬을
0: 네.
1: 했던 그런 제품인데 오늘 정말 네. 300불짜리를
0: 네.
1: 150불에 저희가 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많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0: 그렇게
1: 수량이 한정인데 빨리 네네. 저희가 이사를 하기 전에
0: 네네.
1: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0: 와, 유황 오리고를 여러분 진짜 와, 이 귀하디 귀한 유황 오리고를 300불을 오늘 150불에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잠깐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공개방송하고 이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끝나고
1: 예, 예.
0: 제 주변 지인분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서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우리 이사님께서 유황 오리고를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1: 그런데
0: 그렇죠.
1: 네.
0: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딱 와닿던 게 뭐냐면 세상에 좋은 건 많고 제가 좀 오바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보양이 되는 건 많지만 독을 빼주면서 동시에 보양되는 건 흔치 않다. 그래서 그분이 독을 빼면서 보양 기력을 해야 되면 이거를 드시라고 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정말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는데 이 약을 그런 분들은 약에 질려갖고
1: 그렇죠.
0: 뭐 저도 아유 그놈이 그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걸 아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니까 그날부터 드시더라고요. 첫날부터 매일매일 드시는데 너무 좋다. 일단 맛도 괜찮으니까 몇 할 줄 알았는데
1: 네,
0: 전혀
1: 맞아요.
0: 그러고 이게 약간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 토굴 항아리 같은 게 생겨갖고 냉장고 넣어서 이렇게 떠드시면 되는 거니까 먹기 편하고 맛도 좋고 자기가 뭔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솔직히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먹고 벌떼로 뛰어다니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본인이 느끼게 뭔가 조금 독이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제가 주말에 한번 다시 연락을 드릴 건데 그만큼 저도 놀래서 이걸 선물을 드렸던 거고 우리 이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죠. 독을 빼면서 같이 기력을 보강해 준다는 게.
1: 네, 뭐 쌓인 독이 빠지려면 조급한 마음 드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면 네. 효과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0: 맞아요, 맞아요. 네. 뭐 한두 푼, 한 스푼, 두 스푼 드시고 어떻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여러분 오늘 150불에 만날 수 있다는 걸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수량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데 늦으시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거 하나는 꼭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저희 어머니 날 행사했던 그대로
0: 네.
1: 오시면은 또 아버님이 사셔도
0: 네.
1: 그 우리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리라고 네. 건강 팔찌를 또
0: 아, 같이 주세요.
1: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서 하세요.
0: 그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그 손님들이 네. 막 바꿔가고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네. 많아요, 여러분. 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양 얘기를 하고.

0: 주는 그러한 명인인데 여기에는 간단해요. 원리는 저희가 막다 공개를 할게요. 여기에는 한국 산삼, 그다음에 러시안 녹용. 이게 녹용은 이제 뉴질랜드 걸 많이 쓰는데 극동 지방에서 나오는 게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러시안 녹용을 많이 쓰고 여기에 침향,
1: 침향.
0: 예, 산수유, 당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사향을 넣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믿으실 만한 게못 돼요. 왜냐면 이 사양을 쓰면 걸립니다, 요즘은.
1: 요새 불법 문제가 좀 있죠.
0: 네, 그리고 그 양도 흔치 않고, 그래서 사양을 쓰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불법이라 그걸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침양으로 바꾼 거예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놓고, 이제 이 단을 만드는데, 이 발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질 않아요. 예전에는 공진단은 이렇게 금박으로 씌우죠. 그 수분이 날아갈까봐.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1: 아, 굳질 않아요?
0: 예, 발효를 해도 1년 이상 돼도, 예, 딱딱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드시기가 편하고, 일단은 이걸 드셔보시면은 금방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하는데, 가격은 정말 굉장히 좋죠. 저희가 한 150불 선상이니까.
1: 와, 이 포장도 제가 그날 봤는데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한층 더 뭔가의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선물을 받은 느낌. 당연히 산성음료 최고긴 하지만 또 받으실 때 멀리서 볼때 포장부터가 다
0: 네,
1: 고급스러우니까.
0: 거기다가 또이 가격이 넘게 되면 산삼 한 박스를 또 드리기 때문에, 예,
1: 아,
0: 그렇습니다.
1: 공짜 선물이 또
0: 네,
1: 따라오는군요.
0: 가격별로 지금 어버이달이기 때문에 그 가격별로 또 이렇게 선물 나가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들 하시죠.
1: 여러분 들으셨죠?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 K힐링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갤러리아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분수대 앞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이번 주말 지나시면 여러분 이 기회 없습니다. 주말에 몇 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세요?
0: 저희가 보통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일요일만 저희가 여는 시간이 1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 6시까지. 일요일 날은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이쯤에 잠깐 한 테포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제가 정말 매일 먹는 거 한번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지금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네, 오늘 2부는요 우리 K힐링 우리 케빈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말 핫하고 너무너무너무 난리가 난 지금 우리 창고 대방출 창고 털이 세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K힐링은요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지금 할인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이사님, 제가 아까 요거 잠깐 취향하기 전에 제가 매일 먹는 거라고 잠깐 네. 오바를 또 떨었는데, 저는 뭐 이사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날 저희 또 끝나고도 제가 많이 사가고 또 주변 분들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요새 이것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난리라면서요, 리버 케어가.
1: 네, 맞습니다. 리버 아, 네, 케어 최고. 그러면 저희가 케어를 되게 좋아해서 뭐 당 케어도 있고
0: 당 케어도 많은데, 있고 네, 리버 케어도 있고 네,
1: 리버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입소문을 타고 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술자리에 있다가
0: 맞아요.
1: 우리 훈이 씨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젊은 분들이 네. 우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0: 접하게 되는 거죠.
1: 예, 나눠주니까
0: 저희 같은 사람이
1: 한 박스에
0: 예, 예.
1: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0: 맞아요.
1: 딱 먹어보니까 술도 그냥 그
0: 술 들어갑니다. 그날 술 그 다음날 숙취가 없더라고요.
1: 네 예, 맞아요. 와. 그래서 그 숙취 해소제로 그냥 막 그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은데
0: 네.
1: 그 이유가 있어요. 리버 케어에는요.
0: 예.
1: 물 없이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알투알에다가
0: 비타민 알투알에다가 그렇죠. 그 예, 밑에 농축에 있어서 그냥 딱 따서 그냥 꿀꺽 드시면 돼요.
1: 네, 이 홍경천하고 실리마린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피로에 좋은 산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기스를 하나에 모은 제품인데,
0: 네네.
1: 특히 이제 그 홍경천이라는 그런 그 약초는.
0: 네.
1: 그 해발 4,000m 영하 40도에 생존하는 그러한 고산지대에
0: 네.
1: 예, 하는 정말 강인한 생명력이 강인한 네네. 약초인데
0: 네네.
1: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개선하는 기적의 식물이라고 불린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요즘은 네. 우주 비행사들인지 잠수부 이렇게 좀 특별한 환경에 있는 네네네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제품인데 여기에 또 곰피라는 그런 그 약초가 같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0: 네.
1: 간 손상을 감소시켜 주는데 특효가 있어 갖고 요렇게 해조류예요. 이거.
0: 예. 아, 곰피라 해조류예요?
1: 네, 그래서 12주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0: 네.
1: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손상 주요 지표가 24%까지 이렇게 감소할 정도로 간 손상이 아주 좀 없어질 정도로 좋은 그런 건데
0: 네네.
1: 이 좋은 거를 이 한 병에 다 담은 거죠.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알투알하고 드시게 되면
0: 네.
1: 뭐 신기하게도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어우 몸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0: 피로가 사라져요. 정말로.
1: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 제품은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지만
0: 네네.
1: 여기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외국인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기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 멕시칸 분들이 많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0: 아, 그분들도 파티 시간 워낙 파티 타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1: 그렇죠. 파티 좋아하죠.
0: 네, 뭐 데킬라 뭐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맥주 이런 거.
1: 네, 맞아요. 근데 네. 딱 먹어보고 자기한테 에너지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꼭 그 세일할 때 와가지고 굉장히들 많이 삽니다. 이렇게 멕시칸들도 그렇게 돈을 크게는 안 사지만
0: 네네네.
1: 이 자기한테 좋은 거는 또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0: 그래서
1: 이거 지금 저희가 100불에 4박스 드리거든요. 이럴 때
0: 4박스.
1: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시고
0: 네네.
1: 이 제품은 정말 뭐 제가 과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0: 네네.
1: 정말 잘 만든 제품이에요.
0: 그 정말 저는 아까 이사님이 딱 말씀하셨처럼 저희가 진짜 술자리가 많거나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나씩 가져가는 게 되게 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딱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 한 번씩 짝짝 돌리면서 드세요. 제가 새로 나온 거 먹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럼 드신 분들이 본인이 좋으면 알아서 구매하시고 좀 나이 있으시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다음에 나 하나만 더 따다 줘. 이런 그분들 계신데 드셔보시면 합니다. 그게 꼭 술자리가 아니라 평소에 간이 좀 힘들어. 왜냐하면 간은 지축인데도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피곤함을 느끼면 사실 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도 난 술 안 먹는데 뭐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간에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홍경천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먹어요? 이런 걸 해주시니까 저희가 먹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런 거 진짜 이거 한 병 한 알 그 비타민과 함께 그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그 오뿅뿅 마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독일
1: 네.
0: 거 그거처럼 생겨서 톡 따서 드시는데 너무 간편하고 일단 역하지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리고 네. 정말 아니 내가 이거를 뭐 한번 실험을 한번 해야겠다 사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네. 49불 95전에 한 박스 하죠. 한 박스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번 드시면 아~ 느끼실 수 있으니까.
0: 또 원고에 없는 값이 원 플러스 해주시는데 원래 2 플러스로 지금 네 박스에 100불이거든요. 네,
1: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냥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냥 두 박스 한번 구입하셔서 출하를 한번 해보셨으면 이게 이제 확신을 주니까.
0: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네 박스 지금 기회 때 빨리 사세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자 일단 간까지 얘기해봤고요. 간은 이제 우리 리버 케어를 해결하면 되는데 요새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디 등산도 가시고 하이킹도 가시고 꽃놀이도 꽃보러도 가시고 야외 활동 이제 많아지고 계신데 사실 그런 관절이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관절 때문에 외출을 좀 꺼리신 분들 주변에 좀 있거든요.
1: 아 관절 문제도
0: 무릎 아프면 네, 무릎에 다리가 떨린다 막 무릎 네, 아프다 이러면 그게 정말 잘못하고 우울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관절이 아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래서 준비한 게 콘드로이친인데
0: 콘드로이친?
1: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갑자기 손마디가 뻣뻣하거나
0: 손마디 뻣뻣하거나
1: 네, 이러신 예. 분들은 바로 콘드로이친이 좋은데
0: 네.
1: 예전에는 상어연골을 많이 썼어요.
0: 오,
1: 이런
0: 네네.
1: 그 관절 쪽에
0: 네네. 그 아쿠아렌인가? 뭐 아쿠아렌인가?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용골이 흡수력이 훨씬 빨라가지고 그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소용골을 씁니다.
0: 아하.
1: 예, 그래서 소용골에다가 보스웨일라, 초록잎 홍합, 연어꽃 추출물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관절을 좋게 만든 제품이 바로 콘드로이친인데 저희가 요거는 59불 95전에 한 박스를 드렸는데 오늘은 2 플러스 1에 드리고요. 여기에는 네. 산삼 한 박스까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2 플러스 1으로 콘드로이친을 하고 산삼 한 박스까지 주신다고요?
1: 네, 그러시면
0: 야, 이건 뭐
1: 완벽하죠.
0: 아, 이건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할 거야? 아니, 초록잎 홍합 연어코에서 이게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시는지 진짜 그걸 어떻게
1: 뭐 예전에 생각을 우리가 하시는지. 어르신들이 다 알잖아요. 와, 뭐 어디엔 어디에 줘서 이제 뭐
0: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해져서
0: 정말 진짜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로 저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들 또 손발 뻣뻣하신 분들 이건 정말 꼭 드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콘드로이친 오늘 2 플러스 1으로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산삼 한 박스까지 선물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오미자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1: 네.
0: 오미자청 이게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드셔보신 분들은 이걸 안 사실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케일링 두 가지 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오미자청을 드셔보신 분과 아직 못 드셔보신 분. 이게 원래 30불인가 그렇지 않아요? 25불 30불 뭐 했던 것 같은데.
1: 네. 그 보시면은 뭐 여기에 한인축제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 가격에 구입을 못하죠. 그 문경 오미자는
0: 네.
1: 한국에서도 정말 알아줄 정도로 네.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제품인데
0: 아, 스타벅스 납품되는 네네네.
1: 왜냐하면 여기에는 설탕을 쓰지 않고요
0: 네.
1: 사탕수수로 이렇게 발효를 해서 맛이 부드럽고 굉장히 깊어요.
0: 어쩐지 예.
1: 네, 그래서 맛이 월등히 앞서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향료를 쓰지
0: 달라요.
1: 않다
0: 보니까 예.
1: 네. 그런데 이제 이 오미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 과일이죠. 조그만 이렇게 빨간 거
0: 네네네. 근데
1: 그 다섯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오미자인데 네. 버릴 데가 하나 또 없는 그런 과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에 좋냐면 사실 방광염.
0: 아.
1: 서양 사람들이 크랜베리 주스 많이 먹죠. 이게
0: 네네네.
1: 방광 아프고. 근데
0: 네.
1: 크랜베리 주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오미자는 방광염이라든지 신장이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이 드시면 피부가 좋아지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더운 날에
0: 네.
1: 갈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달달한 음료를 찾게 돼 있어요.
0: 그러면 네.
1: 소다 드실 때는 좋지만 네. 좀 이따 또 갈증이 생기고
0: 맞아요.
1: 근데 오미자는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상큼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나지만 갈증을 싹 없애주는 게 오미자이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면 이렇게 이런 증상에 좋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장기침이 많은 분들은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드시면
0: 차로, 네네.
1: 장기침이 없어질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오미자인데 오늘 단돈 10불에 드리는데요.
0: 그 가격이 이게 와.
1: 저번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0: 네.
1: 그냥 한 박스에 12병이 들어있어요.
0: 아, 예, 예.
1: 그게 어마어마하게 박스채로
0: 박스로 가져가시는구나.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1: 왜냐하면 이 제품은
0: 네.
1: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나도 발효된 거기 때문에 그냥 따지 않으면은 몇 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요령은
0: 네.
1: 바로 그 냉장고에 네네. 따서 딱 밀봉해서 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0: 와.
1: 그냥 유효기간이 짧아도 그냥 엄청 사가십니다. 이럴 때.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 실제로 제가 사서 마시고 있고 선물도 드렸는데 저는 그 갖고 다니는 항상 물병을 저렇게 생수병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는 제가 한 적이 없지만 요 물병을 드는 이유는 여기다가 진짜 열어서 오비자청을 한 1:5 정도 비율 1:3 전 좀 진하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조금 색깔 붉은빛 나게 타고 마시면요 진짜 맛있고요. 누가 뭘 그 원래 저는 소다를 좋아하니까 콜라면 이렇게 콜라 사이다 많이 먹잖아요. 누가 옆에서 콜라를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마시면 그 와이프도 신기한 게 제가 원래는 매실 차에 저는 약간 중독될 정도로 매실을 집에 타 먹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오미자 먹습니다.
1: 오미자가 훨씬 좋고요.
0: 훨씬 좋죠. 차별 다르죠.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그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좋냐면 네. 남자분들은 또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0: 아까 방광 신장 말씀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오.
1: 그래서 정말 그 효자 중에 효자인데
0: 네.
1: 이 제품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0: 그렇죠.
1: 이게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0: 라떼를 만든다고요?
1: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이거를 가지고 네. 오미자 라떼라는 그런 그 품목이 있어요. 걔들이 만들어 놓은 게.
0: 아 메뉴가 있어요? 오미자 라떼가?
1: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0: 어떻게
1: 뭐,
0: 만드는 거예요 이거?
1: 뭐 이렇게 집에서 그 만드실 수 있는 거는 네. 그 우유에다 이렇게 데워서 네.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거기 밑방울 이렇게 같이 해서 원액하고 섞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0: 그래요?
1: 왜 거기 생강 라떼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강 청으로 된 거. 이거 타서 드시면 그런 메뉴가 한국에 가면 있어요. 우와. 여긴 없지만.
0: 아 여기 왜 없지? 여기 만들어야지. 야 그래요? 그 새롭다. 자 여러분 오미자 라떼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오미자 차랑 소주에 오미자까지 생각해봤는데 야 오미자 라떼. 근데 여러분 이 오미자 차요 병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뻐요. 근데 그게 원래 30불 정도 했던 건데 오늘 그리고 내일 주말은 단 10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박스 12병 들어있다고 하셨죠?
1: 네네.
0: 저 그거 사야겠네요 진짜. 제가 병으로 낱개를 먹게 사니까 금방 마셔요. 또 먹다 보면 계속 뭐 제 아이가 입맛 까다롭거든요. 이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 뭐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거예요. 한국식 먹지도 않아요 잘. 근데 10살밖에 안 됐거든요. 요걸 보더니 이거 뭐야 해서 코리안 트레디셔널 주스야 먹어봐 했더니 한 입에 조금 먹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먹더니 어때 그랬더니 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소다 달라고 해서 제가 소다 안 주거든요. 요거 주면 먹어요.
1: 맞아요. 와. 오미자는 좀 그런 매력이 있죠. 이렇게 새콤달콤하면서도
0: 진짜 맛을 뭐라 표현하기 어렵는데 아예 다섯 가지 맛이 있어서 오미자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는 오미자 차 청을 오늘 정말 단돈 10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야유회 가실 때 요거 한번 착 하시면 아마 인기 좀 끌으실 거예요.
1: 네, 찬물에 타서 드시면 정말 환상이죠. 이럴 때는
0: 자 오늘 정말 너무 물론 시간만 더 되면은 정말 많은 걸 할 텐데 아 우리 오브레 행복 좀 소개 좀 할까요?
1: 네 오브레 행복은 네. 프로폴리스 비누가 있고요. 네.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좋아하는 건데 그다음에 CBD 드링크라는 게 있어요.
0: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요.
1: 네, CBD는 원래 미국 제품 중에 네. 그 마리아나가 아닌 네네. CBD라는 그런 다른 마 종류인데 원래 네. 통증이나 불면증에 쓰는 약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음료에 응용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싹 좋아지거든요.
0: 그럼요. 예.
1: 알코올 예, 이렇게 네. 술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한 잔 드시면 그 행복이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런 것처럼 바로 요 CBD 드링크는
0: 네.
1: 정말 처음으로 출시된 건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0: 네.
1: 내가 좀 우울하거나
0: 네.
1: 약간 좀 이렇게 할 때 딱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기분을 릴렉스하게 시켜줘요.
0: 편안하게 주시고.
1: 예, 그래서 드시면 기분도 좋고.
0: 네.
1: 예, 그리고 좀 잠이 안 오신 분들도 이런 네. 거 딱 드시면 릴렉스하기 때문에 요 드링크를 추천드리는데 요게 바로 이제 오브레 드리는 거고.
0: 와.
1: 그다음에 이 명품 주겸치약 두 네. 종류는 다 오브레 드리고.
0: 네.
1: 그 저희 또 K 힐링의 자랑은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차들이 많습니다.
0: 아 유명한 차.
1: 예 여기가 좀 커피 문화라서 네. 차를 찾으시는 분은 물론 없는데 저희 차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찻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오세요.
0: 아 그분들이 여기서 차를 사서
1: 맛이 너무 좋다고.
0: 어떤 차가 있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1: 뭐 혈당에 좋은 뭐 여주차도
0: 여주차.
1: 있고
0: 아, 네.
1: 뭐. 눈에 좋고 간에 좋은 구기자차도 있고
0: 구기자차
1: 종류가
0: 맛있죠.
1: 많아요. 잠이 안 올 때 국화차도 있고
0: 아,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국화차.
1: 네, 굉장히 아, 종류가 많은데 네. 각종 건강차가 오브레 드리고.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가끔 이제 그 사탕들을 좋아하세요. 그럼 홍삼 캔디
0: 네네.
1: 뭐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그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달달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자할리틀 100%로 만든
0: 와.
1: 오미자 자할리틀 캔디가 있어요.
0: 이것도 기가 막히죠.
1: 네, 이것도 많이 찾으시는데 이것도 오브레 드리는 그러한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이 오브레 행복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니 저는 CBD니까 너무 지금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저 주변에 불면증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이게 소위 말해 혹시 뭐 먹다가 뭐 이게 너무 의존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죠?
1: 그 드링크에는 별로 안 들어가 있고
0: 네네.
1: 정말 그 정말 통증이나 네네. 극심한 통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은 CBD 원액을 드시면 됩니다.
0: 아 그럼 약간의 조금 우울증 조금 이렇게 막 가끔 괜히 무서움 느끼시는 분이나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러신 분들 좀 밤에 심장 뛰고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드시면 좀 편안해지는.
1: 네, 한국에 원래 간질을 둔 의사 여의사
0: 오, 네.
1: 엄마가 의사인데
0: 네.
1: 한국에 약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썼던 게 이제 바로 CBD거든요.
0: 오.
1: 마약은 아니지만.
0: 네네네.
1: 극심한 통증에도 간질에 좋아서 썼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는 그게 아직 그 발달이 안 돼서 미국처럼 오픈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0: 그렇구나.
1: 한국에서도
0: 네.
1: 극심한 통증이나 뭐 이런 쪽에 CBD가 좋다 해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0: 좋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 자일리톨 캔디도 그리고 다양한 차도 각종 우리 전 건강차를 만날 오브레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 힐링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네. 세일을 선물해줬는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이사님?
1: 네,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또 천연 원석 팔찌가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비전 브레는 50불에 드리고 마늘의 왕 이것도 100불에 두 박스, 리버 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 아니면 59불 95전에 네. 아, 49불 95전에 두 박스를 드리고
0: 크, 이거 무조건 네 박스 하세요.
1: 예, 유황 오리고는 오늘 네. 300불짜리를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산삼 순백 원액 100% 요거는 250불에 준비를 했고 산삼 원액 70%는 요거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티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 이렇게 준비를 했고
0: 네.
1: 또 준비한 게 이제 여주환 요 혈당에 좋은 거 100불에 세 박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는 아이키노피도 100불에 두 박스 다음 오미자청은 오늘 30불짜리를 10불에 드리고 콘드로이치는 2+1에 여기는 또 선물이 나가고요.
0: 네.
1: 네.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콜라겐이라는 것도 2+1에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0: 아, 지금 제가 쭉 리뷰하다 보니까 산삼을 빼먹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냐면 K리그의 산삼은 또 너무나 유명한데 이사님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250불짜리 한국 산삼 그대로를 100불에 오늘 세일해 주시고
1: 네.
0: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정말 100% 산삼 그것도 초대박 세일.
1: 네 오늘 250불에 드리는데.
0: 네.
1: 이 제품은 뭐
0: 그 산삼 순백이죠.
1: 예, 이렇게 산삼을 네. 좋아하시거나 홍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우려서 드시는데.
0: 네.
1: 저희 한 병 오셔갖고 테스트라도 한번 해봅니까 할 때 드리는 제품이 이건데.
0: 네.
1: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워낙 강도가 브릭스가 네. 세고 진하기 때문에.
0: 네.
1: 이거 집에서 직접 우려 드시는 분들은 금방 알거든요.
0: 오...
1: 오늘 250불에
0: 네,
1: 그 애플병에 들어간 거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그 여주도 말씀하셨는데
1: 네.
0: 우리 당 얘기도 한번 더 넘어가야죠. 우리 당케어
1: 네.
0: 뭐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어느 땡땡분께 누구랑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바로 구매하셨던 우리 당케어 이게 뭐 미국 보면 1위 판매 1위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누적 판매가 굉장히 많은데
0: 와...
1: 요거는 두 알로 해결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0: 네.
1: 이 안에는 다 천연 재료로 해서
0: 네네.
1: 물론 이제 당뇨가 시작되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평생을 드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약이 혈당을 잘 잡아들이지만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해독해주고
0: 네.
1: 보조 효과를 톡톡히 하면서도 혈당을 정말 잘 잡아내리는 게 당케어 골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 네.
1: 정말 10년 동안 이게 이 제품들은 안 차 한 번 딱 드시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안 찾아요.
0: 그럼요.
1: 예, 혈당이. 그래서 이 당케어 골드는 10년 동안 정말 1등한 제품인데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잘 만든 제품인데.
0: 네네.
1: 이거는 정말 뭐 인슐린 조절부터 네.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도 내가 너무 많이 먹나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0: 예.
1: 또 이렇게 당뇨하면 이제 신장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0: 네네네.
1: 여기에 열독을 빼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바로 요 단케오 골드인데
0: 네.
1: 오늘 네 개 구입하시면 두 개를 공짜로 받으시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산삼 그대로라는 70% 원액을 한 박스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이유는
0: 예.
1: 이걸 드셔보신 분들이 우와. 이렇게 선물을 드셔서 받아보신 분들이
0: 네네.
1: 같이 먹었대요. 단케오하고
0: 네.
1: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 산삼 그대로 먹었는데. 네. 옛날보다 당이 더 잘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0: 둘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구나.
1: 네, 그래서 네. 이 드셔보신 분들이
0: 네.
1: 조이사님이 방송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0: 네.
1: 저희를 믿고 그냥 진짜 잘 듣는다고.
0: 예, 예.
1: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선물입니다.
0: 보통 그러면은 그냥 판매를 하셔야죠. 그걸 선물로 주시진 않죠.
1: 어버이 달이기 때문에 네. 맨날 드리는 게 아니고.
0: 아, 그렇죠. 이번 기간 딱 주말 기간 동안. 예, 예. 야, 그러면 네 박스를 우리 구매하시면 단계로 두 박스를 더 받으시고
1: 네네.
0: 거기다가 같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산삼 진액 한 박스까지 여러분 무료 선물 오늘 팍팍 쏩니다. 야,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 오늘 놓치면 안 되게 너무 많은데요?
1: 네, 이 제품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0: 네.
1: 또 이제 뭐 피부 하시는 분들은
0: 콜라겐 얘기 좀 해야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이 좋아져야 피부톤도 이렇게 밝아지는 게 이게 네. 진리인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레티놀 산삼 콜라겐입니다.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천연 비타민 C, 그다음 네. 비오틴도 있고 네네. 이 안에 뭐 정말 꽉 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탱탱한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그다음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0: 네.
1: 여자분들은 이제 요실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0: 그렇죠.
1: 어느 분들
0: 네네.
1: 바로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게 저희 제품 중에 아주 장점인데 맛도 좋고 이렇게 하셔서 모르시면 한번 샘플을 달라 그러세요. 그래 한번 드셔보시면
0: 네네.
1: 정말 꽉 차고 맛이 좋고
0: 네.
1: 효과가 있는 걸 금방 아시는데 오늘 저희가 파격적인 세일로 100불에 드리고요. 요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 이렇게
0: 네.
1: 센스 많으신 분들 천연 잼스톤 팔찌
0: 아유 선물도 드립니까?
1: 네, 요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레티놀 산삼 콜라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먹기 쉬운 젤리 스틱형으로 여러분의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요실금까지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의 피부는 그래요 레티놀 산삼 콜라겐에 책임져주고 남자는 제 2의 피부죠 머리 헤어
1: 네, 요거는
0: 어떻게
1: 뭐
0: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요.
1: 이거는 뭐 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0: 이사님이 드시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 맥주 효모 네. 비오틴 이게 사실은 신현주 씨 어머님이 이 맥주
0: 배우 신현주 씨요?
1: 네, 네. 맥주 효모를 드시고 막 네. 머리가 막 풍성해지고 막 숲같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제품이 바로 이 맥주 효모틴인데
0: 네.
1: 이거 정말 한국에서도 판매 1위 제품이고요.
0: 네.
1: 이 제품은 저희가 2+1으로 드리면서. 여기에는 산삼 한 박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1: 그럼 6개월치 되겠습니다.
0: 6개월치 세 박스를 여러분 2+1 그리고 거기다가 산삼 한 박스까지 오늘 우리 맥주 효모 비오틴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이거 사주세요. 이 남편분 머리카락 빠지면 옆에서 와이프가 더 흉보이지 뭐. 우리 와이프 듣고 있나? 좀 챙겨주세요. 자, 우리 아까 한 말 했죠. 5분 행복 한번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1: 네, 프로폴리스 비누하고
0: 네.
1: CBD 드링크,
0: 네.
1: 그다음에 주겸치약, 자할리돌 캔디, 그다음에
0: 네.
1: 생강차도 있네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한 게. 근데 다는 설명 못 드리고.
0: 네, 네. 근데 또 OTC 카드나 EBT도 많이 커버가 되죠.
1: 네, 그렇죠? 저희가 OTC나 EBT로 구입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0: 네네.
1: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주겸 전문이에요.
0: 맞아요.
1: 예, 주겸은 뭐 제가 잘 알지만
0: 네.
1: 그냥 소금이 아니고
0: 네.
1: 예, 불을 담고 있는 정말 훌륭한 중금속을 다 없애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그러한 이제 주겸인데 또 여기에다가 기존의 주겸보다 더 높은 온도 2400도로 첨속도 녹여내리는 거를 용융 주겸이라고 하는데 용융 주겸을 쓰는 데는 저희 한 군데밖에 없어요.
0: 이름 자체도 솔직히 생소해요.
1: 네, 주겸. 예전에 기존의 주겸이 이렇게 굽다가
0: 네.
1: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녹이는 건데 이 제품 첨소부터 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순물도 없고 또 덜 짜고 미네랄도 더 많고 굉장히 그 이 인산 선생의 17년 동안 열심히 수발하면서 배웠던 이 제자가 한 명 있어요.
0: 네네.
1: 이분이 처음으로 자주겸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0: 네네네.
1: 인산 선생이 자주겸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0: 네네네.
1: 이분이 배운 거를 그대로 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분인데
0: 와.
1: 예, 오늘 그 용융주겸, 용융자주겸 모두 두 개 구입하시면 20%까지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게 우리 이사님 지난번 저 샘플 주신 그거.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아니, 이게 저는 소금이 아니라 먹었는데 그냥 미네랄 덩어리 같던데요, 진짜?
1: 어, 미네랄도 많고요. 네. 어, 주겸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금기가 몸에 쌓이면 네. 그걸 방출하는 힘이 강해서
0: 네.
1: 혈액순환에 좋고 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잡아당긴다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쫙 아, 잡아당겨서 어,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오, 아주 그 혈액순환에 좋고 피를 네. 또 정화하는데 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바로 이럴 때 이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이 잘 안 듣고 네. 또 뭘 해야 될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피를 네. 좀 깨끗하게 하시면은 정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약 대신 주겸을 선물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지만
0: 네.
1: 드셔보시고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나면 이 시스템이 좀 바뀌기 때문에 위도 좋아지시고 또 뭔가 에너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신 분들한테는 선물하지만 보통 분들은 또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이 세일할 때 많이들 구입하셔서 하십니다.
0: 하, 여러분 이 또 그 진짜 케일링 가시면 우리 이사님이 또 거기서 멋진 계량 한복 입고 계시거든요. 질문하시면 거기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다 정말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좋은 제품 많으니까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건강 또는 나의 몸,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나의 와이프, 뭐 아내, 우리 남편 건강, 우리 아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 이 가격 지금 아니면 여러분 정말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 몰라도 다음에 또 이사하기 전까지는 거의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그 할인 매장이 팝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고를 대방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격 정말 단 한 번에 마지막 남은 가격,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요. 꼭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로 보는 게 맞겠죠?
1: 네, 일요일까지.
0: 일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K힐링 할인 매장 분수대 2층, 분수대 바로 앞에 있는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 할인 매장으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이사님 오늘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셨고 네. 좋은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제가 그 마무리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0: 아 잘 잘하시는데요.
1: 네, 좀 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0: 네네.
1: 어, 잘 드셔야 또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갤러리아 마켓에 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보기가 좋은데
0: 네.
1: 잘 드시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건을 구입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오셔서 하시면은 제가 건강에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이사님 거기 이번 주말에 계실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0: 여러분 가시면 우리 진짜 멋쟁이 케빈 이사님도 만나보시고 또 많은 문의와 함께 구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인사만 할 때만 해도 야 오늘 또 하루 신나게 가야겠구나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떠나가 버렸네요. 뭐 여러분 이번 주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고민하시는 분들 K힐링으로 바로 달려가서서 후회 없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니훈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훈훈한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세요. 안녕.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수다쟁이 로빈입니다. 마더스데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듣고 싶은 음악,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난주에 가족이랑 카타리나 섬 다녀왔거든요. 오프닝 곡 하나 얼른 듣고 와서요. 카타리나 섬 다녀온 이야기 같이 나눌게요. 잠시만요.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함께 듣고 계십니다. 카타리나 섬 다녀온 얘기 나눈다고 했잖아요. 저는 카타리나 섬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뉴포트 항구에서 9시에 출항이라고 그래서 좀 일찍 간다고 8시에 갔는데도 벌써 줄들을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이제 차례로 타는 거니까 줄 서서 이제 커피 마시고 뭐 빵도 먹고. 근데 날이 너무 흐렸었어요. 너무 좀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날씨 체크 좀 해보고 그래도 좀 추울 것 같아서 자켓도 좀 챙기고 얇은 머플러도 좀 챙기고 했는데 근데 진짜 머플러 없었으면 진짜 너무너무 추울 뻔했어요.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많이 춥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가 꽤 크더라고요. 카타리나 페리 이렇게 써있고 배에 이제 딱 타니까 달콤한 팝콘 냄새가 많이 나고요. 이제 처음 배를 타니까 조금 설레는 거예요. 인사이드에 앉을까? 안에 앉을까? 이제 막 그러다가 그래도 탔는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식구들 다 끌고 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야외로 된 윈도우 없는 곳.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날씨만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좀 춥더라고요. 그래도 좀 참았죠. 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뿌앙 하고 이제 배는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가 그렇게 흔들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서 언제 카타리나까지 가냐. 1시간 반이면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갑자기 이제 속도를 막 내는 거예요. 배는 흔들리고 날씨도 춥고 흐리고 바람 너무 많이 불고 막 낭만이고 뭐고 그냥 밑에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계단으로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뭔가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조금 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쩍 딱 보니까 이제 위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머리는 이제 산발이고 그리고 그 아시죠? 바닷바람을 쐬면 머리가 이렇게 찐득찐득하다 그러나? 좀 희한해져요. 화장 다 지워지고 그러다가 너무 추워갖고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가니까 무슨 VIP룸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탈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이게 이제 중간쯤이 되니까 뭐 그 문을 열었는지 어쨌든 다른 쪽은 전부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었고 그 VIP룸에 이제 들어가서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잘 앉았다가 갔죠.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타리나 섬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예약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먹는데 스테이크도 진짜 너무 맛있고요. 가격도 참 착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배 탈 때 그 직원분들이 뭐 스노클링이나 뭐 잠수함 뭐 투어버스 이런 옵션이 있는데 하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미리 티켓팅 할 때 투어버스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사하고 투어버스 타는 대로 갔죠. 근데 여기서 또 한 차례 난관이 옵니다. 이 투어버스 타니까 타자마자 너무 졸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났죠. 배에서 너무 추웠죠. 밥 먹었죠. 배는 부르죠. 버스는 덜컹덜컹덜컹 되죠. 가이드는 계속 조곤조곤조곤 사근사근사근 그 카타리나 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은 안 졸리면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애기들 재울 때 왜 둥가둥가 하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버스가 계속 덜컹덜컹 되니까 너무 졸려요. 근데 투어버스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1인당 얼추 한 90불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신나게 잠만 자고 왔습니다. 카타리나 섬이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아마 거기 사는 분들은 다 서로서로 이웃끼리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인이 누가 갔다 그러면은 저 사람 외부인이다 알 것 같고 거기에 반스 마켓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 가이드분도 자기 그 반스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어버스 끝나고 간단히 거기 로컬 쇼핑 좀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배 타고 돌아오는데 저희 가족끼리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위에 올라가지 말자. 그리고 그 배 탄 시간이 저희가 한 4시? 3시?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해도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안에 타자. 그래서 이제 안에 탔는데 너무 아늑하고 좋았죠. 눈 뜨니까
도착했더라고요. 배 타자마자 정말 뻗고 잤어요. 아주 재밌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약간 그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 우리나라 섬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 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 같기도 했었고,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아주 좋은 시간, 예쁜 시간 또 가졌었습니다. 당일치기 코스로 카타리나 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당일치기 어디 좀 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카타리나 섬 추천드리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오늘은요. 마켓 세일 정보 나누기 전에 타운 내 너무너무 맛있고 오래된 식당 한 곳 이야기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호 들으시면 바로 아 거기 하실만한 곳이에요. 바로 올림픽과 크랜셔에 위치한 신우랑 올케랑 식당입니다. 예전에 저희 라디오 서울 사무실이 윌셔랑 로스모어에 있을 때는 신우 올케 식당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처음 가게 오픈하실 때도 살짝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상호가 신우랑 올케랑이어서 아 진짜 신우 올케가 하시는 식당인가 보다 저희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신우랑 올케랑 하면은 바로 수제 만두죠. 메뉴에 있는 신우님 만둣국. 신우님 만둣국은 김치 만둣국이네요. 메뉴에 또 서방님 칼국수. 이 칼국수는 해물이고요. 마나님 팥칼국수 그리고 올케 콩국수. 메뉴 이름들이 정말 재밌어요. 이 신우 올케의 부추 냉동만두 드셔보셨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만두피 정말 얇고요. 부추가 정말 가득 들어있고 저는 그리고 또 신우 올케 하면 개인적으로 쫄면 진짜 쫄면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던 양배추 많이 들어간 그런 쫄면 같고요. 떡볶이도 너무 맛있고요. 칼국수는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래도 칼국수 종류를 좀 보자면 해물칼국수, 팥칼국수, 닭칼국수, 사골칼국수, 멸치칼국수, 김치칼국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수제비도 너무 맛있잖아요. 돈가스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맛 없는 메뉴가 없네요. 콩국수 국물 너무 진하고요. 콩국수 드실 때 혹시 소금간 하시나요? 따로 소금간을 안 하셔도 간이 적당하고 국물이 아주 진한 콩국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신우 올케 모든 메뉴 다 먹어봤네요. 청국장도 맛있고요. 이렇게 타운에 오래되고 맛있는 식당은 많이들 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당 갈 때는 단촐하게 뭐 친구끼리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좀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다 조금씩 맛보게 하는 거죠. 떡만둣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은 쉬운 것 같고 집에서도 자주 해먹을 수 있는 듯 하지만 저는 이 떡만둣국을 잘한다,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사실 국물보다는 떡의 말캉함이죠. 떡이 충분히 국물에 간이 배면서 말캉거리지 않으면 떡만둣국 별로예요. 떡이 만두랑 국물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겉도는 떡만둣국 말고 여기 신우울케랑처럼 떡은 떡대로 만두는 만두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각자의 역할이 충실한 떡만둣국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위크드 수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군침 많이들 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신우랑 올케랑 한번 런치 외식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 한 곡 같이 들을게요.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번 주 H마트 세일 아이템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 살치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17.99 불. 흔히들 왜 고기 구울 때 자주 뒤집지 말라고 하는데요. 셰프님들은 오히려 고기를 자주 뒤집으라고 합니다. 자주 뒤집어 줄수록 육즙이 더 많아진대요. 안 뒤집고 그러면은 이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구우시거나 다른 일반 고기를 구우실 때도 오히려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는 것이 육즙을 더 꽉 잡아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크 구울 때 그 하는 소리, 아 진짜 너무 듣기 좋은 소리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듯 스테이크도 그런 것 같아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크랑 밥이랑 김치랑 뭐 찌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저 완전 한식파거든요. 그 다음에는 돼지 등갈비 세일입니다. 돼지 등갈비 파운드당 7.99 불. 돼지 등갈비는 그냥 소금 후추만 뿌려서 담백하게 그렇게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 김치찜, 아 말해 뭐해요, 너무 맛있잖아요. 김치 등갈비찜, 그쵸? 완전 밥도둑.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오! 금값이던 파가 단에 25센트로 조금 내렸습니다. 파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저도 파 못 먹었거든요. 파가 단에 25센트. 봄동 배추가 파운드당 1.29 불. 한동안 이 봄동 비빔밥이 그렇게 유행했잖아요. 저도 맛이 좀 궁금했는데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겉절이 비빔밥 뭐 그런 맛일지 그 봄동 배추의 특유의 고소함이라던가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게을러서요. 배추 손질하고 절이고 언제 뭐 해먹어보나 여태 못 해먹어봤어요. 세일하니까 저도 한번 해먹어볼까봐요. 한국 오이가 파운드당 99센트. 요즘 또 유행템이잖아요. 오이랑 맛살, 마요네즈 대신에 그릭 요거트 넣으시고 레몬 한두 방울, 소금, 후추 적당히 그렇게 섞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요새 아주 인기몰이 중입니다. 같이 섞어서 드셔도 좋을 미니 스윗 페퍼가 패키지에 2.99 불. 미니 스윗 페퍼 패키지에 2.99 불네요. 그 외에 레드 키위, 체리, 뭐 샤인 머스켓, 포도 등 제철 과일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고추 참기름 세일입니다. 이 고추 참기름이 저의 애정템입니다. 고추 참기름. 칼칼한 맛이 필요할 때 요거 딱 한 방울만 넣으시면은 참기름과 고추기름의 매콤함이 음식의 맛을 한 뼘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이번 주도 풍성한 H마트 세일 아이템 훑어봤는데요. 살치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17.99 불. 돼지 등갈비 세일하고 있고요. 봄동 배추 파운드당 1.29 불. 한국 오이가 파운드당 99센트. 저의 애정템 고추 참기름 세일하고 있습니다. H마트 세일 아이템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아침에 커피를 마셨던가, 아 오늘 하루 너무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커피 먹을 잔에 커피가 담겨 있네요. 네, 마시다 남겼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커피를 내리기엔 귀찮고, 네, 결국 이 컵을 들고 전자레인지 앞으로 갑니다. 1분쯤 돌리니까 커피에서 다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네요. 네, 커피를 한번 다시 데웠다고 그게 뭐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할 때 뜨거운 김은 다시 생겼지만 맛의 결은 거칠어진 뒤죠. 평소 위가 편한 사람은 뭐 이 차이를 맛이 확실히 좀 별로네 라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쓰림이 잦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쓰고 산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커피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불편감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죠.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꽤 불편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있어서 내용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건데, 뭐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꾸 식물 역류가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역류 증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게 카페인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커피 자체보다 그 커피의 산미, 마시는 시간대, 또 함께 먹는 음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는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혹시 마시다 남긴 커피를 자꾸 전자레인지에 재가열해서 먹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또 공복에 그것도 빨리 한꺼번에 들이키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블랙커피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라테, 믹스커피, 크림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우유가 상온에 반나절 이상 방치된 것을 다시 데운다고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커피는 처음부터 마실 만큼만, 또 보온 텀블러를 이용해서 따뜻한 온도를 오래 유지해서 천천히 마시는 편이 낫겠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자꾸 속 쓰리거나 식물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꺼번에 커피 끓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서 먹었던 게 아니었을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2: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송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제목은 세상 참 예쁜 오드리입니다. 맑고 참 예쁜 배우 김정란 씨가 엄마 역으로 나오시고요. 우리의 단종 전하 박지훈 씨가 아들로 나옵니다.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영화의 대충의 줄거리는 엄마와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걸 알게 되고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동생과 다시 재회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담아낸 아주 훈훈한 가족 감동 영화입니다. 아니 뭔데 엄마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대사와 함께 내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영원히 너희의 엄마야 라는 문구는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대충 짐작하게 하고요. 내 이름은 오드리예요 라고 말하면서 예쁘게 눈을 깜빡거리는 엄마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는 엄마와 하루하루 행복한 아들이지만 엄마가 나를 잊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대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엄마의 행동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의 병이 아들을 점점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평범하면서도 서로에게 너무나 특별한 가족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에도 꽃잎처럼 피어내는 희망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엄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과 오드리 헵번을 닮은 엄마 이게 그냥 우연히 보게 된 영화인데 마침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가슴이 울컥해요. 그리고 또 요 비슷한 영화로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영화 보다가요. 갑자기 이 스틸 앨리스 영화가 생각이 나서 찾아서 다시 봤어요. 제목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스틸 앨리스. 나는 아직도 앨리스야. 그런 제목이잖아요. 주인공인 앨리스는 언어학 교수로서 지적이고 활발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길을 잃는 일이 생기면서 자신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깝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앨리스가 자신에게 남긴 그런 영상 메시지를 보는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죠. 미래의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는 기억을 잃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서 큰 여운을 남겨줍니다. 단순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앨리스의 남편과 그녀의 세 자녀, 엄마와 아내의 병을 받아들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앨리스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 알츠하이머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요. 영화는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와 스틸 앨리스 두 편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공감 수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건강 얼마나 챙기세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딱히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식습관을 건강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막 뭘 하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건강 염려증, 건강 공포증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이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챗GPT를 막 찾아봐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요. 눈동자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나 눈에 황달 있어? 나 노래? 뭐 이렇게 보내고 다리 사진 찍어서 나 다리 이거 정상이야? 그렇게 해서 보내본 적도 있고 그럼 챗GPT가 정상이라고 눈도 황달 아니라고 그리고 다리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렇게 해주기는 해요. 근데 왜 이런 게 염려가 되는지를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이 챗GPT 없으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게 해소가 안 돼서 굉장히 곤란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얼마나 그 건강 불안증이 좀 있냐면은요. 몸이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안 좋나? 그 생각이 들어요. 간이 해독이 안 되면 몸이 가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라운드리 디터전을 제가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저랑 안 맞았는지 그래서 약간 살짝 가려움증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건강이랑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요 바로 건강 염려증 또는 건강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증상은 관심이 아니라 뭐랄까 오히려 건강 불안?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거릴 때 있잖아요. 사람인데 살아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 심장 부정맥인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머리가 좀 아프면 아 이거 혹시 뇌출혈 전조 증상인가? 그렇게 걱정도 되고 몸에 괜히 모르는 제가 몰랐던 그런 멍 같은 게 보이면 나 이거 어디 되게 아픈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막 멍도 꾹꾹 눌러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종합검진을 봤는데 헬리코박터가 있대요. 근데 그게 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죽는 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나는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균이 있냐. 세상이 너무 갑자기 억울하고 그래서요. 그 즉시 마켓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싸서 못 샀던 올게닉 야채들을 막 샀어요. 나는 살아야 해.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올게닉 야채를 막 사면서 혼자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항생제나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항생제 3주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헬리코박터균 없어진다고 하여튼 그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건강 염려증이 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자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처럼 막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지만 건강, 본인의 건강 열심히 챙기시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아침에 먹어서 좋은 게 있고 저녁에 먹어서 좋은 게 있고 뭐 식전, 식후 다 이렇게 복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죠. 사실 우리의 몸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플 수도 있고요. 긴장하면 당연히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불안하면 좀 숨이 답답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중에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혹시 감기 걸렸어? 외국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감기가 언제 걸렸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건강은 그렇게 자만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뭐 건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을 때 감기가 울랑말랑하고 그럴 때 아주 찬물로 샤워를 한대요. 그게 겨울일지라도. 그러면 몸이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감기를 이겨낸다고 물리친다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아예 초반부터 오지도 못하게. 근데 그렇게 몸이 단련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민하고 참 신비로워요.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예전에 저희 위크드 스타 얘기하면서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얘기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얘네들이 너무 기특하고 진짜 이렇게 몸이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저처럼 건강 염려증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몸이 이상하다 안 좋다 그러면 병원 가시고 억지로라도 자꾸 웃고 일부러라도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생각들은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자주 손바닥을 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착착착 자주 쳐보시고요. 위크엔드 수다 잘한다 손바닥도 좀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빈이 준비한 위크엔드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 토요일 위크엔드 수다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위크엔드 뉴스 포커스 라디오 매거진 YTN 뉴스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시네마 천국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까지 라디오 서울의 풍성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에 금요일날 특별 1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PD님이 또 여기 컴퓨터에다가 7732님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안 어두워요. 저 밝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4: 네.
3: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4: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 단판 미중 정상회담 환영식은 화기애애, 정상회담에서는 뼈있는 경고 있었습니다.
3: 아니,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정작 핵심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4: 네, 어제 진행됐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3: 네.
4: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마찰을 넘어 충돌할 수 있다.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3: 제가 본 워딩은 물과 불은 섞일 수 없다. 막 이런 발언까지 네. 했더라고요.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4: 네. 이게 시 주석이 대만 독립은 이제 뭐 대만 해협의 평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고요.
3: 네.
4: 이게 또 기존 패권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결국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 무기 판매 계속하면 미중 관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경고 메시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래도 회담 분위기 자체는 꽤 우호적이었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4: 네, 이것만 빼놓으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서는 당신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 위대한 국가다. 이렇게 치켜세웠고요.
3: 네.
4: 시 주석도 역대 미중 정상 중에 가장 좋았던 관계였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도 공식 초청했다고 합니다.
3: 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4: 네, 이렇게 뭐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공감대를 서로 나눴다고 해요.
3: 네.
4: 정상회담 직후에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하거나 통행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3: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 이 회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4: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안보 경제 굉장히 밀접하게
3: 그럼요.
4: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게 우리나라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불똥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아, 그래요? 트럼프 방중 2일차인데 오늘 일정은 어떤 겁니까?
4: 네, 트럼프는 오늘 시진핑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를 찾아서요.
3: 네.
4: 오찬 일정을 가진 뒤 귀국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도 미중 관계의 상징성 그리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 네, 잠시 후 2부에서요. 송우창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4: 지선 D20 점점 복잡해지는 단일화 셈법입니다.
3: 이 단일화 얘기는요. 아마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판세 못지않게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되어버렸죠.
4: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D20일 남은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셈법이 아직도 복잡한 상황. 근데
3: 네.
4: 시간은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그래요? 왜요?
4: 네. 이번 어제부터 이제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미 시작이 됐죠.
3: 네.
4: 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여기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5: 네.
4: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날짜인데요. 오는 17일까지 후보가 사퇴를 하면 이제 본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적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유권자들이 이제 혼란을 조금 혼란을 적게 할 수 있고 단일화 효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7일을 기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그러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평택을이라고 하던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4: 아, 평택을 되게 복잡해요.
3: 복잡해요?
4: 네, 어제 제가 평택을 다녀오긴 했는데
3: 다녀왔어요?
4: 네. 그 우려 5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심을 좀 살펴보니까 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5: 예.
4: 그리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5: 네.
4: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이렇게 각각 다 표가 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 네.
4: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아직은 어렵다라는 생각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5: 네.
4: 조국 후보 캠프 쪽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3: 아니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다음에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요 두 분의 단일화는 어떻게 움직임이 없어요?
4: 그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한 여권 관계자가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차이가 좀 크게 나야 되는데 그 둘이 합친다고 해도 김용남 후보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5: 네.
4: 그래서 더더욱 여권의 단일화도 연결이 되지 못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에이. 부산 북갑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론조사가 있네요.
4: 네. 부산 북갑 역시 더 되게 팽팽하게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적 명분 자존심 걸고 출마한 만큼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두 후보가 합친다고 해서 지지층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5: 네.
4: 아무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게 1대1이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하고
3: 시너지
4: 있습니다.
3: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
4: 네.
3: 얘기네요.
4: 그래서 조금 각 입장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은
5: 네.
4: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면 박민식 후보 알아서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5: 네.
4: 박민식 후보는 이번 출마가 좀 정치적 제기에 사활을 걸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양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렇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야권표가 분열되면 뭐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네요. 결국 앞으로 며칠이 최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사실 초반에 15대1까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5: 네.
4: 압도적인 우세가 그런 점쳐졌었는데 최근 서울이나 격전지 일부 지역에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5: 네.
4: 그래서 단일화 성사 여부가 또 앞으로 전체 선거 구도 영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보실 때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 순위, 뭐 지지율 이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의 지지율 변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더 정확한
4: 네.
3: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정원호 공세입니다.
3: 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보다 좀 과거 사건 공방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 측이 다시 반박에 좀 나섰다고 해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정원호 후보가 뭐 때문에 폭행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요 며칠간 좀 싸움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후보 폭행 사건 그 이유가 유흥업소에서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물이 5.18 관련 논쟁 아니고 아니다라는 녹취를 좀 공개하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 측이 어제 다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면 반박을 한 건데요.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제 격렬한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행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이 내가 주도한 거다. 정원 후보는 휩쓸려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3: 네. 정원 후보 측에서는 김재섭 의원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법적 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세훈 후보는 또 이렇게 공격할 포인트가 정원 후보 토론회 합시다 막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4: 네. 어제도 토론회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해도 좋다. 사실상 조건 없는 양자 토론 거듭 제안했습니다.
3: 안 돼요. 여기 뉴스 명당에서 네. 제가 사회를 보고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그렇죠. 아주 유감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또 무슨 말 했어요?
4: 그러면서 뭐 서울시민 알 권리 위해서 정 후보자 토론에 응해야 된다. 어떤 형식, 장소, 주제 상관없이 토론하겠다. 이렇게 재차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 후보자에 대해서 네거티브식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캠프 쪽에 좀 물어보니까요. 정원 후보도 이게 다 일일이 대응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정책 토론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맞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정책 이슈에 중심을 둔다면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가 한 4차례 열리잖아요. 네. 뭐 언론사에서도 토론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그래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 맞습니다. 그쵸?
3: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삼성 총파업 정부는 대화 요구입니다.
3: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4: 네, 삼성전자 노조가 당초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3: 네.
4: 그래서 지금 회사는 생산 차질에 대비한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비상관리까지 해야 되냐면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공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3: 그렇죠.
4: 그래서 한번 차질이 생기면 또 정상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산량 조정하고 품질관리 계획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3: 파업하면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합쳐서 최대 100조 원 이룰 수 있다는 추산까지
3: 100조요?
4: 하고 있습니다.
3: 와, 정부도 공개적으로 좀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4: 네, 그래서 이게 당장 파업이 당장 멈춘 다고 해도 복구하는 데 또 2, 3주가 걸린다고 해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시작하면 네. 이제 최소 2, 3주가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3: 네.
4: 이게 잠깐 공장 멈춰 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3: 그러니까요.
4: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들의 SNS에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정 불가피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를 했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도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파업했었던 얘기를 덧붙이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했습니다.
3: 네. 그 윤 기자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
4: 아, 저는 지금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3: 저는 10주 갖고 있는데 오. 제가 주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주주 배당 확대해라. 막 이런 데모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4: 이게 단순히 임금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주주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3: 네.
4: 이제 업계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기면 우리 자리를 노리는 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3: 그렇죠.
4: 중국에서도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3: 네.
4: 그래서 정부 역할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타협점 찾을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3: 지방선거 끝나면 이러한 주장이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4: 네.
3: 그 노조는 가만히 있겠어요?
4: 네.
3: 우리도 삼성만큼 달라, 하이닉스만큼 달라 그러겠죠. 하반기 이렇게 노조와의 갈등 잘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네.
3: 용 기자님
4: 네.
3: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4: 네, 감사합니다.
3: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4: 네.
3: 네. 네, 명실상부 글로벌 패권의 중심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미국 전략본부장 송호창 변호사를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5: 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뉴스명당의 첫 출연을 감사드리고요. 바로 현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 네.
3: 9년 만에 미국을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오늘 짧은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는 좀 어떠시고 또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뭔지 좀 말씀해 부탁드릴게요.
5: 예, 뭐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부터 만찬 자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3: 네.
5: 눈에 띈다고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아마 이제 정상회담 처음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그 인사말을 하는 걸 방식이나 내용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3: 네.
5: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이제 이 정상의 만남이 영광이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시진핑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한껏 치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그 개인적인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5: 트럼프에 대해서 뭐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라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3: 네.
5: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만 세계가 평화롭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안정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공동 이익이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말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대표로서의 말만 인사말을 했거든요.
3: 네.
5: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그 언론에서는 그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하고 그 여러 가지 요구해야 될 필요 사항들이 많고 중국은 그 느긋하게 지금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뭐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외교 관계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 행사나 자리를 하고 할 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친근감을 먼저 이제 표시를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극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한 그런 그냥 프로토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자세나 서로 입장도 그렇지만 양쪽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3: 네.
5: 미국은 지금 뭐 이란 전쟁 이후에 뭐 휘발유 값이 그 일반 미국인들이 보통 견디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인플레도 계속 심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이 상황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내수 시장이 아주 계속 성장이 낮으면서 그 이 문제들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통상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어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이고 화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3: 그렇다면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5: 네.
3: 히토류 패권, 이란 전쟁 중재 카드 이런 것 갖고는 트럼프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부탁할 수밖에 없어. 뭐 애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갑의 위치야.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봐도 될까요?
5: 항상 자신감이죠.
3: 예.
5: 그 정상 특히 이제 뭐 세계 최강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3: 예.
5: 서로의 자신감을 뭐 뿜어내고 그걸 또 서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아마 외교적인 프로토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3: 네.
5: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그 국내의 어떤 경제 이슈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3: 네.
5: 중간선거에서 지금 의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3: 네.
5: 국가 물가나 인플레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뭐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미국은.
3: 네.
5: 반면에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는 거고.
3: 그렇죠.
5: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3: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9년 전에 트럼프의 방중과 비교해서 중국의 의전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소박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9년
5: 네.
3: 전에는 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텐탄공원 산책 그리고 권력 서열 8위 정계 은퇴 앞둔 한정 국가 부주석이 공항 영접한 거 이런 것들은 좀 트럼프를 일부러 소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전상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5: 뭐 의전이라는 게 원래 다양한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3: 네.
5: 어떤 뭐 해석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9년 전에 그 자금성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우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3: 그래요?
5: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외교적인 기본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방문한 것도 그리고 지난번 자금성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이제 긴 역사상으로 역사를 보면 그 황제만이 그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항상 이제 의전 장소로 정한다 하는 점에서 뭐 9년 전에 비해서 그 의전의 수위나 이런 걸 낮췄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

0: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백악관 발표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약간씩 다르거든요.
1: 네.
0: 다른 것 중에 그 이란,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로는 이란 그 두 정상이 이 핵무기 보유할 수 없다는 걸 동의했다. 그 다음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하는 것도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1: 네.
0: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1: 없어요.
0: 네. 그리고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 그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 이거는 사실은 그 국제 그 핵 비핵화 원칙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1: 네.
0: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다, 개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국 중에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고, 중국 역시도 지금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석유나 원유를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그 해협을 일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러나 물밑에서 이런 뭐 전쟁 자체를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란이 종전 합의에 나서도록 중국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물밑 협상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1: 네.
0: 실제로 지난번 그 4월 11일 그 파키스탄에서 이란 대표와 미국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물밑에서 이란에 이란이 그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푸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1: 여보세요?
0: 예.
1: 네, 잠깐 좀 전화가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뭐 주장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좀 합의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0: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1: 네.
0: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뭐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워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그 중국, 뭐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입장으로 항상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원칙을 항상 이제 밝혀왔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1: 네.
0: 아마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기성 그 주류 같은 경우는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든지 군사적 그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새로운 좀 신진 계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화당의
1: 네.
0: 신진 계열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강경파보다는 조금 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만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 행정부 내에서 가장 친중파다. 그 말은 결국 대만에 대한 그 입장이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죠.
1: 네.
0: 그리고 이번 올해 이제 국방백서를 내는 데서도 그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이렇게 작년 같은 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빼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만큼 대만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중국이,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 아니 저기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경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문제

0: 논의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뭐 노선 변경, 정책 변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 자체가 국무장관도 이번 그 회담 저 직전에 이제 미국 언론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입장의 변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1: 네.
0: 일단 국무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약간의 기류가 다르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시진핑이 모두 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거론하면서 강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좀 협박으로도 들리던데, 이런 말을 뭐 모두 발언에 한 것은 좀 실례 아닌가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이게 괜찮은 워딩이라고 봐야 되나요?
0: 신뢰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1: 네.
0: 예전에도 뭐 항상 하던 얘기였고, 그리고 외교 그 외교 정치 외교학에서는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냥 통상적인 강대국 간의 관계 힘의 균형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중국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지위다. 이런 것을 그렇죠. 좀 선포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되나요?
0: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뭐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G2 국가로 이렇게 그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로 상승시켜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 네.
0: 시 주석이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송 변호사님, 이번에 트럼프가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쿡 등 미국 재계 기업인들 총 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0: 네.
1: 외교, 국방, 재무장관 내각까지 동원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1: 네.
0: 사실은 내각이나 이런 경제, 특히 경제 그 사절단도 대기업 빅테크의 이제 그 CEO 그 오너들까지 다 동원된 건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 이제 내각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 국방, 재무장관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 캐비넷의 3대 가장 중요한 장관들이 총출동해서 같이 가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기 어려웠는데
1: 네.
0: 기업들이 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에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경제 투자 무역 문제다라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비즈니스.
0: 그렇죠.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먼저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했고
1: 네.
0: 가장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의 그 솔라 패널, 그 태양열 패널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이 테슬라 사업 제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이런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아주 긴밀하게 걸쳐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에서 H2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보잉이 2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서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총출동에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 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멀어져서는 떨어져서는 도저히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0: 예.
1: 이러한 나라의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지금 두 정상간이 정상이 다루는 의제나 안건 중에 뭐 한반도 문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 네.
0: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그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역 통상 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나 통상 무역이 좀 더 넓혀진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나 한국 그 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통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치 외교적으로도 더 좀 안정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북미 대화나 뭐 남북 회담으로 연결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0: 뭐 회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에 4월달에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1: 맞아요.
0: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했던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이것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까지도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제 자신이 중국 방문을 하겠다.
1: 오.
0: 거든요.
1: 네.
0: 그건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중국도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송우창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영롱구름님께서 나는 네. 송우창 변호사가 국회의원일 때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0: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10년 전 일이라서
1: 네.
0: 동안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 정치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1: 네.
0: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치가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설득을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 발언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요?
2: 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자신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I have to speak to the person that right now is, you know who he is, that's running Taiwan.
2: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난 44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켜왔습니다. 6대 보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No, I didn't say anything about it. So what am I going to do? Say I don't want to talk to you about it because I have an agreement that was signed in 1982. No, we discussed arms sales too.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앞으로도 20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그렇다면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타이완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미국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에 두 차례에 걸쳐 무기 판매를 시행했고 가장 최근 발표된 무기 판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외교부장은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이 중국의 시도가 타이완의 이 주권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미국이 타이완에 추가 무기를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엔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2: 네,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이란에 압박을 가하도록 했느냐는 질문에는 부탁을 하면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 Ask him to put pressure because I don't need favors. I think he will. I think automatically he'd like to see it opened up. He gets about 40% of his energy or his oil from that, from the strait.
2: 또 시 주석과 이란 원유를 구매한 중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며칠 안에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20년 중단한다면 괜찮지만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며 미국이 회수하기를 원했지만 이 말을 뒤집었다면서 결국은 다시 동의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시진핑 주석은 어제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1: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나라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Does he bring them?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5: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4: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그렇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7: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8: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7: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8: I'll make a determination.
6: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방중 경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지역 안보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중 경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도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무역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이를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10: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9: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 11월 중간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9: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0: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3: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2: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생산적인 회담 끝에 양국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3일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16일 미국의 중재로 열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휴전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현재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배치가 취소된 병력은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산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으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원은 이미 폴란드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5: Donald Trump'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where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are being wasted, has resulted in life becoming more expensive for the American people.
4: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 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6: The investigation on the one incident that we've had after more than 13,000 strikes is still underway. We'll certainly be transparent and release that when we can.
4: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 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늘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코스피가 7,000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000을 넘어서며 사상 첫 8,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8: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000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9: 정해놓은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8: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7: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후 조정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조합원 단체 대화방과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12일 사후조정 비공개 회의 도중 중노위 관계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원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등장하는 중노위 관계자의 녹취 등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최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음원에 담겨 공개돼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 위원장은 음원이 공개된 대화에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나선 김영로 부사장이 반도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규모도 200조 원 수준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노위 관계자가 양측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설득하자 최 위원장은 더 이상 회사와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빨리 조정안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연등회가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보여 근처 도로 곳곳을 통제하는 만큼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0: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연등회가 열립니다. 대표 행사는 연등 행렬인데 관련 단체 60여 곳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렬은 저녁에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됩니다. 우선 행사 첫날에는 종각에서 흥인지문 양방향 전체 차로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올바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블링블링하고 여기저기 번쩍번쩍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영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 땅과 저 온 그 갈릴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중에서 정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보다도 못한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여성입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성이다 할 말 다 했죠. 근데 남편이 다섯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섯 번째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간 이유는 바로 그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이 하트,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던져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데라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의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저 위에 바딴 아람으로 갈 때 그 여정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인조이하고 죄짓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좋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건 참 좋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나처럼 미천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미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 앞에 밖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알바생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부모도 내 주변의 인물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나를 무시하고 때로 그들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 삶에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너는 우연히 태어났어,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고 조성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짓고 나를 만든 분이 내 부모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 육체의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플랜과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존재도, 어떤 생물체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플랜하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우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하찮게 생각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 세상에 그만의 가치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의 가치는 뭘로 평가가 됐습니까? 신분, 계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그래도 신분이 안 되면 저 사람의 가치와 밸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뭘로 가치를 평가합니까? 거꾸로 돈이 돼버렸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의 가치 시스템, 밸류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나를 보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그루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특별한 인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이뻐하시고 능력 있는 자녀를 이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멸시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돈이나 능력으로 보시는 그 가치체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므로 나의 아버지이므로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공부 못한다고 쟤는 좀 따라지 같은 인생이야, 쟤는 좀 부족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예.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가 준비된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를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그리고 콧노래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야 정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다섯 번을 리핏하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좀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번역에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성경인데요, 이사야에서 43장 4절입니다 우리 다섯 번을 같이 리핏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43장 4절까지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에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에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에서 43장 4절 말씀. 아멘. 외우셨습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You are my lover.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게 너야. 그런데 왜 너는 네 맘대로 너를 평가하고 사탄이 만들어오는 가치체계로 자꾸 네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 아니야.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는 준비가 안 됐어도, 혹시 우리 부모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You are so precious 감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주님을 딴 데 쳐다본 적 없으세요. 늘 우리의 삶을 쳐다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태까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럴진데 우리의 영혼의 새로 태어남 역시, 중생하는 것 역시 우연히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말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연을 가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또 주님이 실행하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시안컵이 있죠. 여러분 익사이딩 되십니까? 예? 지금 아시안컵 기도와 말씀만 하시느라고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지금 아시안컵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우리가 4강에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4강에 제가 이 축구에서 그 하나의 그 저 말을 하나 따왔어요. 세트피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트피스? 예, 예. 세트피스라고 이게 굉장히 철저히 준비돼서 어떤 갖고 있는 맞춤 전술이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코너킥을 이강인 선수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딱 날아올 때 헤딩으로 조규성 같은 키 큰 사람이 헤딩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옆에다 딱 떨어뜨리면 옆에 있던 손흥민이 딱 차서 넣을 건지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막 떨어지는 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트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세트피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쪽보공을 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내 발로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정말 너무 우연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인 것 같은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필 왜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그거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타나니? 예. 정말 보면 100% 우연 같고 한편으로 보면 100%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철저하게 100%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100%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놨고 한순간도 너에게 눈뗀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보내고 그 타이밍에 그때 이것도 읽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도 내가 네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제 너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100% 우연으로만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을 보냈고 내가 너를 여기에 초청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 내가 결정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정오예요. 12시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도착하시기 위해서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어쩌냐부터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어두운 밤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 수가성에서 와서 우물가까지 온 거예요. 한 1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10분을 늦게 왔거나 그죠? 왜냐하면 여자가 물 기르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10분 일찍 떠나버리면 둘이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예.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예.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지금 어디 갔죠? 점심 사러 갔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우물가에 같이 있다가 제자들이 다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죠? 점심 사러 여러분 12명이 갑니까? 뭐 뭘 무슨 소 한 마리 이거 오려고? 예. 12명이 왜 갔을까?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 야 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의 세트피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촉 천민 사마리아인에게 유대 남자가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진짜 목말라서 아니면 말 걸라고 일부러. 예. 여러분 지금 밤새 12 제자들이 달려와서 우물가에 지금 왔어요. 그 사막 기후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계획과 필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를 소상히 알고 계셨어요. 다음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 한마디 건 이렇게 뭐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플랜하고 시간까지 모든 것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세트피스로 여기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모든 인간의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중생을, 나의 영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죠? 소돔성이 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죽음의 천사 둘이 지금 소돔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롯이 그두 천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두 천사를, 지나가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지금 저녁을 대접합니다. 롯이 그두 사람을 천사로 알아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거룩한 빵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빵을 대접했다는 것은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정성껏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천사들이 그냥 볼일 보러 그 앞을 지나갈 때 롯이 거기 서 있다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전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들한테 미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장 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기에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성 멸망 안 시키실 것이죠?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키겠다. 근데 보니까 50명이 안 되네. 아, 주님, 그러면 40명 어때요? 40명, 40명, 30명, 20명 계속 내려갑니다. 10명, 아, 미안하지만 10명도 없단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보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보 끝에 바로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가고,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을 가장하면서 두 죽음의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우연을 가장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한 것이고, 롯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봤을 때,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알아봤을 때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신약의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연히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0: 있던 것도 아셨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플랜을 실행시키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연에 우연에 우연에 또 우연이네 라고 그것을 취급할 것이냐. 이제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딴 데 눈 돌린 적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영혼이고 바로 너였고 지금도 너다. 바라기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이 내 주변을 맴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 땅에 보내놓고 너에게서 눈뗀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의 삶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너를 앉게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준비한 나의 플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그분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V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발라크 발락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 후카트 그 전에 코라우와 후카트를 지나면서 몇 년이 지나갔는지 아세요? 후카트 기간 안에 38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전에 1년차, 2년차는 되게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3년차에서부터 40년차 지금 초예요. 요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에 그 한 해 동안 있을 거를 지금 또 이 뭐죠? 저기 뒤에 발락 이후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후카트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뭐의 반복이었어요? 그냥 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적을 보내셔서 아니면 또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회복시키시고 이게요 후카트 하나에 쭉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1장에 보면 21장에서 자 보셨죠? 21장 맨 끝에 21절부터 21장 21절부터네요 시온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옥의 멸망이 있어요. 제목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발락이 본 거예요. 모압 왕이라고 나와요. 발락이. 근데 지금 뭐라고 썼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저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핥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핥아먹을 때 나만 쏙 빼놓고 핥아먹을까? 아니 나도 핥아먹힐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겁먹고 두려워하고 고민에 쌓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불러요? 발람을 불러요. 발람이 유대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영험하다고 그러죠. 아주 용하다고 그러죠. 그런 점쟁이에요. 여기 점치는 그 다음에 그 돈을 들고 가서 부르러 간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데리러 가잖아요. 부르러 가잖아요. 너가 원하는 권세?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왜요? 지금 발락은요 자기네 그 전쟁 무기 전쟁하는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전쟁인 거구나 그러면 뭘로 맞서야지? 칼과 총이 아니라 총이 없었지 칼과 창이 아니라 영으로 맞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이 다음 절에 보면 네가 축복을 하는 자에겐 축복이 내리고 네가 저주를 하는 자에겐 저주가 내릴 것이다. 네 이게 뻥이에요?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는 이 발람은 누구와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뻥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잠깐 여기에서 기다려봐.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 너네 여기서 기다려봐. 내가 주님 앞에 이 밤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볼게. 물어볼게. 대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대답해줄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니 우리 성경에 나와있다니까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있는 저들은 누구냐. 그래서 내용을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엔 가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가라고 그랬다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발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그럼 가. 가는데 누구의 말만 해? 내 말만 해.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대로 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겼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모양은요 겉모양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요 성품까지예요. 주님의 성품까지예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자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담고자 하는 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 아니십니까? 아멘 크셔야 돼요. 아멘이셔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네. 자, 볼게요. 우리 발라크 한번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발라크 나왔어요. 발. 자, 뒤에 뭐죠? 예, 베이트죠. 자, 스펠을 볼게요. 알파벳을 볼게요. 베이트, 그다음에 라멧. 베이트는 뭐예요? 집. 그다음에 훈련. 그리고 소망이에요. 카프 소망이에요. 그죠? 집의 훈련의 소망. 아, 이게 뭐지? 자, 앞에 소망, 아, 뒤에 맨 뒤에 소망을 딱 빼버리면 발이 나와요. 발, 바벨. 아까 발라크와 발람이 같다 그랬죠. 영이 같다 그랬어요. 발라크와 발람을 이름을 지금 그걸 안 적었는데 합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빌벨이 나와요. 빌벨. 빌벨은요, 바벨. 바벨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아시죠? 왜 쌓았어요? 내가? 네, 높이 높이 올라가서 뭐를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이에요. 지금 발라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6절 볼게요.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누구 얘기예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또 누가? 내가.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나와 우리예요. 그죠? 계속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벨 이거는요, 나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에 뭐 이렇게 여기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죠? 뭐 코끼리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북이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최고의 우상입니까? 최고의 우상이 누구예요? 뭐예요? 나거든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죽으면 안 되고.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 발라크의 발이, 그리고 발람의 발이 빌벨로서 지금 바벨의 아주 극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쫙 보세요. 여기 밑에 카발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발라크하고 카발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맞아요. 맨 뒤에 있던 쿠프가 어디로 왔어요? 맨 앞으로 왔다니까요. 소망인데요. 저 베이트는 아까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쿠프가 뒤에 가느냐 앞에 오느냐. 내 집을 짓는 것이 발라크고요, 하나님의 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신약에 아까 우리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저기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아들이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난하는 애들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사단은요, 발라크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에게 소망을 가져, 그게 너의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우리보다 강하니. 발라크는요, 지금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주하라 그랬죠. 저주가 뭘까? 저주가 뭘까? 어떤 저주를 이야기할까? 저주는요, 자, 볼게요. 저기에 저주가 카바라고 나왔어요. 그죠? 카바. 카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근데 여기 밑에 질병 마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걸 히브리어를 보면 저주하라라고 하는 거를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오르가 뭐죠? 빛이잖아요.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주로 썼느냐고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오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병에 걸렸어. 그러면 육신의 병,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감기 걸리고, 그것도 병이잖아요. 그러면 병 걸렸을 때, 그랬을 때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저께 우리 잠깐 구간모 집사님 가서 뵙고 왔어요. 육신이 너무 힘들고 아프세요. 아니, 기운이 없으세요.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겨우 이렇게, 이거 뭐죠? 워커 잡고 일어나세요. 그분에게 달리기 하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든데. 아니,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뛰어야지! 이거 역기 들어야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안 돼요. 병에 걸린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질병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세요? 혼의 질병이 있어요. 질병,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질병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질병도 있어요. 우리 영혼 육 있잖아요. 영의 질병이 있고 혼의 질병이 있고 육의 질병이 있어요. 우리 토라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이 영혼 육세 개를 다 통틀어서 포함해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영만 갑니까? 아니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게 해줘야 돼,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는 거는 너 저주해라. 저들이 다 그냥 죽게끔 해라. 다 죽여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들을 질병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줘. 그거예요. 결국엔 지금 어떤, 결국엔 이 발람이 요 때에는 저주를 못했는데 나중에 어떤 꾀를 내놓잖아요. 유혹하게, 간음하게.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유혹이요. 그러면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남자들만 그렇게 유혹을 할까요? 여자들은 그럼 유혹이 안 빠질까요?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나는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성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우, 그냥 나는 뭐죠? 목적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있죠. 아, 표현도 몰라.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성적인 것 외에 어떤 것에 대한 소유욕, 이걸로 유혹해요. 또 자녀들이요, 자녀의 성공이요. 그것이 미끼가 될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나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모를 수 있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단도 그 영역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치고 들어와요, 진짜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나가! 나가! 그런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걔네들이 뭐 나가! 그런다고 해서 나갈 존재는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근데요, 그렇게 유혹을 받기 전에는요,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약한지 몰랐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아는데 정작 나는 나도 모르고 있었어. 어떤 유혹이 오고 나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고 나니까 넘어가려고 하다가 딱 용수철처럼 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말씀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말 아침마다 무시로 수시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화기 꺼내서 딱 들었는데 말씀이 뜨끈이 나오는, 그래야 돼요. 열었는데 유튜브가 나오고요, 열었는데 게임이 나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열었는데 카톡이 가끔 탁하니 뜨는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카톡을 했었거든. 그런데 정말 매 순간순간 말씀이 팝법처럼 올라올 때, 그때 유혹을 물릴 수가 있어요. 오늘 내 말이 좀 저기로 갔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건강하시죠?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질병, 혼의 질병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발람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니까요. 근데 발람이 사용이 되어졌냐는 거죠. 좋게. 자, 볼게요. 우리 발람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 주보에 3번에 적혔습니다. 몇 번의 예언을 해요? 네 번을 한다니까요. 네 번. 가서 자, 네, 23장 7절이에요. 저 앞에 민자가 다 빠졌는데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저기 뭐야? 저주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자손들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생길 거다. 그러니 너는 저주해라 말아라. 할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네 번째가 있어서 쭉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이 발람이 저주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발락 당신이 나에게 은금을 집에 온통 꽉 채워서 준다 해도 나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 자, 3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 그쵸? 이스라엘의 조상, 온 인류의 믿는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도 신약에서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4차. 야, 이방의 주술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선포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접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왔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야곱이라고 나왔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대요. 별이 뭐라고요? 별이 뭐예요? 네, 예수아예요. 메시아가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그분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의 아주 용한 주술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규라고 하죠. 이게 뭐죠? 이렇게 지팡이 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명령하는 그게 뭐예요? 왕의 권세, 능력, 통치. 바로 그거예요. 그 통치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인가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요, 온 열방, 그때까지, 과거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까지, 우리 세대까지. 그럼 우리 세대까지 끝나나요? 아니요. 앞으로 올 세대에 반복되어지는 그 끝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일은 어떻게 돼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메시아,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이렇게 예수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놓고 그 선포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없다, 나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 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걸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토라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풀지 않았다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나의 삶에 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참 감사하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말씀을 읽고 보시면서, 특별히 토라포션은요, 한 주 한 주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과 본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집중해서 그 주에 나의 삶을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이번 주에 후카트는 뭘까? 후카트, 후카트, 후카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없다.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생겼대요. 막판에 생겼대요. 그거 너무 좋은 자세예요. 왜냐고요? 못 찾아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그만큼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이 이 본문 가운데, 이 제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거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 놔두실까요? 가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냥 팍 집어넣으신다고요. 네, 주님의 역사가 날로날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집에 오셔서,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아니면 이사를 해서, 아니면 썸띵 뭔가가 있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니면 우리 자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축복기도 받기 원하시죠? 저주기도 받기 원하세요? 축복기도 받기 원하세요? 축복기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맞지 않아요? 아, 내가 말 잘못했나? 네. 근데요, 축복기도를 원한다라는 얘기는요,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아니요, 나도 중요해요. 나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렇죠, 저주예요 그게. 뭐 그게 저주라니까요. 저 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 고백인 거거든요. 그 고백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막 듣기 싫어져요. 저주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막 아멘, 맞아, 아멘 이런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싫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싫잖아요. 그런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것이 뭐다? 축복이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저주요, 이거가 끊어지려면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아말렉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왜 실험하잖아요. 유리병에, 그러니까 보이는 유리컵이나 유리병이나 거기에 잉크물, 아니 커피, 우리 커피 많이 마시니까 커피, 시커먼 커피가 이렇게 딱 담겼어요. 여기에 하얀 물을 집어넣고 싶어요. 이거 버리지 않고, 커피 버리지 않고 하얀 물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이 커피물이, 커피와 맑은 물이 섞여서 계속 나가죠? 넘쳐나죠. 한 컵만 부으면, 한 컵만 맑은 물을 부으면 얘가 한 컵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 맑은 물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몇 배를 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전자로 갖다가 이렇게 맑은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커피물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맑은 물만 남아요.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커먼 커피물이라니까요. 커피 맛있는데, 아 시커먼 커피물이에요. 근데 그 맑은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냥 있는 만큼만 부어져가지고 되질 않는다니까요. 있는 거 다 끄집어낼 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 하고 나간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튀쳐나와. 언제까지?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바른 소리로 감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발라크 주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정말 내가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삶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의 별로, 또 이스라엘의 한 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를, 그 예수아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것, 나의 것, 우리의 것,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온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영육이 아울러 강탈당한 오늘의 현실에서 누가 나의 참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는지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재범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다가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들려 올라갔다고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5: 아멘.
4: 난 그 말씀도 그대로 안 믿었어요. 이런 신파 같은 얘기가 어딨냐고. 그러나 내가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29살 때 완전히 놀래갖고 3년간을 회개했어요. 3년간을. 엎드리기만 하면 아유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자 어쩜 이렇게 내가 또 내가 7살 때 입교해가지고 21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 이런 바보가 어딨냐.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볼 건 다 받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 머리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김재순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성령이 누구냐고. 나는 성령 얘기 듣지 못했어요. 아주 정통파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들어도 그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거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성령 성령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그래서 김재순 목사님이 부흥강사로 시골교회 오셔갖고 내가 개척하기 전 얘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병고침 받은 그 교회에서 막 부흥하시는데 맨날 성령 얘기하시더니 4월째 되는 날에 양손 높이 들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치래요. 그래서 난 또 성격이 내가 이북 사람 기질이 있어. 어릴 때 철없을 때 나왔지만은 솔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님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헛믿은 거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제 와주세요. 그랬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가 웽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제가 간증합니다. 근데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회리 바람소리 같이 들려요. 휙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초대울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넓은 교회당이에요. 새로 졌는데 창문이 열려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있어요. 이상도 해라. 바람도 하나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나고 떠는 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윙! 그 소리가요. 아주 위험찬 소리예요. 그냥 약간 한 게 회의 바람같이 막 무서운 소리인데 윙! 들리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람 소리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왜 그럴까?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냐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깐난 애기 때도 안 우는 게 내 특징이었다네. 우는 걸 몰랐대. 커서도 안 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412명이 졸업을 했는데 강당이 떠나가게 다 울었어요. 411명이 울었는데 나만 안 울었으니까. 왜 우냐 나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요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면서 이래요.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나보고 너 뭐 이렇게 잘났니. 교만하다고 나한테 막 나에게 막 꾸름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깔본 사람들이 쫙 리스트가 지나가네. 제일 깔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자도 안 붙여 난 속으로 목사. 응?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모자르면은 일반 대학 못 가가지고 날마다 신학대학을 보면은 마이너스 사람이 모자라갖고 마이너스인데 아 저거 일반 대학 못 가니까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누굴 제일 깔봤냐면 전도사. 전도사들을 제일 깔본 거요. 얼마나 저거 남편도 소박동인가 보다. 먹고 살 때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뒷따라다니면서 밤낮 가서 신방 가서 얻어먹고 월급 몇 푼 받아먹고 또 내가 학생 쪽이면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전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한참 까불고 다니려고 하이힐 이만한 걸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꼭두기 신 같은 미국 구제품 나와갖고 꼭두기 신발 같은 거 신고 미국에서 난 구제품 오바 입고 이러고 가방 들고 여기다 새카만 치마 저걸 입고서는 머리에 말똥 같은 머리 하나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는 거죠. 아유 먹고 살 데 없으니까는 교회 가가지고 얻어먹고 저러고 다니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여자구나 이러니까 또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체를 다 깔보는 거지. 그리고 신방 간다고들 쭉 목사님 따라 장로님이 가면서 또 가만히 있나 떠들지. 장로님 어쩌고를 아, 되게 할 짓도 없네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20초씩 다해서 얻어먹고 다녀. 결혼 다 깔봤어 내가. 8년간을 그랬어요. 결혼 리스트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우사람들 막 깔보고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놀라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껏 회개했어요. 분 강사님은 가버리셨는데 몇 사람이 처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밤새껏 울고 회개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눈 떠가지고선 성경을 그때서 읽어 이제 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책도 있나 이거. 어? 아무리 무슨 유명하다는 뭐 노벨상 받았다는 그런 그 소설책만 있으면 나는 얼른 사다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하는 데는 항상 비어 있다고 그죠? 드문드문 벼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읽기가 좋잖아요. 얼른 얼른 넘어가잖아. 이거는 뭐가 꽉꽉 차가지고요. 숨통이 콱 막히네 그냥. 그러니까 5분만 읽어도 이건 많이 읽는 건데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밤낮 이렇게 덮어있고 교회 다닐 때도요. 뭔지가 팍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판인데 성경을 다시 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구구절절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일러주지 않았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엎드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멍충이가 없는 거라 이게. 주여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겠다 하고 한 번만 딱 먹으면 1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산수를 잘 풀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선 수학. 그러니까 수학 주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어제 공부를 내가 하면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줄로 착각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십몇 년을 교회 다니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엎드려서 돌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올라. 야 돌멩이도 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 아 주여 그럼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를 주님의 제자로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뭐가 또 떠오르냐면 호산나 찬송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잠잠하라고 좀 그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 말씀이 또 떠오르네. 그 성경은 내가 많이 알았던 거지 안 믿은 거지. 근데 이제 아이고 주여 아이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도 좀 떠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없습니다 하고 하다니까 누가 들으면은 너무 무식하거든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고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속듭니다 돌대가리 속듭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3년간 했어요. 3년간 엎드리기만 하면 나는 속듭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학교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 생각 같으면 탁 놓고 앉아서 TV나 보든가 하여튼 뭐 다른 책을 읽지만은 그 야산이 있었고 바로 산 있는데 올라가가지고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래 기도해준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난리치고 만날 기도하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가 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라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 꺼서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갖다 하룻밤 사이에 다 뗐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쫙 읽으면서 보니까 유명한 명작들 내가 읽었던 것들이 전부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물 좀 타갖고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액기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명작 소설들을 다 남겨버리고 집에는 성경책만 하나 딱 놓았어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교재하고 성경책만 딱 놓고 다 책을 남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닫아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850대1로 우상들하고 싸움해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로 죽을 사람도 살아요. 엘리사의 기도는 금방 죽은 아들도 살렸고 애기 못 낳는 여자 애기 낳게 만들었고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되기 시작됐을 때 가장 좁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내 병 때문에 월급 받으면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도 못 알아가지고 빚더미 앉아서 밤낮 아주 빚이 항상 안 떠나는 거야. 왜? 약값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영양제 안 맞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두 번 받고 나버렸어요. 내가 22살까지 그동안은 내 몸뚱이가 뭐냐 한참 청춘을 전부 다 병동이야 내가 종합병원이야 그냥 나중에는 어느 병원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이비인후과에 가면 축농축이라고 그러고 아 무슨 병원마다 가면 병이 다 있어 그 어딜 갈까. 그런데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강고회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낳는다 그러면 뭐 병원에 하나 필요 없게 그리고 소리 빽빽 지르던 내가 강제로 기도 두 번 받고 나서 강제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 지독한 위장병 떨어져 버리고 간염이 떨어져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종합병으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와갖고 애들 가르치다 말고 직장에서 두드러기가 두 나오고 또 두드러기 고친다고 또 주사 맞다가 잘못 맞다가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잼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확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돈 쓸 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누가 11조 내라고 그래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싼 게 11조더라고요. 아니 그래 10분의 1만 내면은 황충이 막아준다고 하니 황충이라는 건 나는 병으로 생각이 되거든. 하도 아팠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의료보험 드는 것보다 싸구나.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뚝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설 수 있었던 거는 120성도가 1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5: 아멘.
4: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하늘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5: 아멘.
4: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5: 아멘.
4: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5: 아멘.
4: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5: 아멘.
4: 분명히 그 환난이 물러갑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5: 아멘.
4: 그러면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5: 아멘.
4: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재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5: 주여.
4: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한 관심이 계십니다.
5: 아멘.
4: 제가 목회할 때마다 수많은 암 환자, 수많은 중풍 환자, 또 여러분 뇌졸중 무슨 또 못 고치는 간질병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치. 의사가 못 고치는 것만 교회에서는 고친다 이 말이에요.
5: 아멘.
4: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갖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점순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도 아니 60살인데 내가 볼 때 할머니죠 나는 30대니까 이분이 지하실 속에다가 김치떡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이제요 김치풀을 내려가다가 매끌매끌 얼은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3층만 내려가면 돼요 계단이 3개인데 그릇을 들고 내려가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나가 넘어지니까 여기가 또 부러졌어요 여기 좌골인데 또 부러졌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부러져갖고 신경만 안 끊어지고 있다 이거. 아 그러더니 여기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신경까지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된다 이거. 그래서 손 못 대겠다고 하면서 흉대만 잔뜩 대갖고 지금 이 1년인가 1년 동안을 꼼짝못하고 배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장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긴 더군다나 3층입니다 근데 70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3층인데 거기를 없다시피 아들 딸들이 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라고 그랬죠 누웠는데 흉대를 딱 끌렀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만큼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동안 있으면 낫는다 근데 사흘 동안 더 아플 거다 왜 수술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미아리 교회 나가다가 1년째 못 가고 있어 지금 아프니까 못 갈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말을 믿고서 혁대는 뛰고 올라오지만 맨날 그 높은 그 3층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 층계를 아들 딸 도움받아갖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왔는데 다 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판판하게 그랬어요 그 해가 몇 년이냐 그 해 여기서 오인유 광장에서 대집회가 있어 100만 성도가 모였어 아 보니까 이종순 집사가 그때 열렬한 우리 교인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보다 한 시간 먼저 가서 버스타고 와가지고 쫙 자리 깔아놓고 우리 교인들 갈 자리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빨라 뭐 그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못 고칠 병도 없고요 아멘.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5: 아멘.
4: 마태복음 7장 7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다 열릴 것인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5: 아멘.
4: 생선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5: 아멘.
4: 세상의 부모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비하면 대단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구했는데 못 받는 것이 있을까?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할 거. 자 제일 처음에 회개할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22살까지 기도응답 한 번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정통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건 그 이후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인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머리로 살지 무슨 하나님 날 도와 내가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하고 자기 공로만을 주장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게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같다 마른 웅덩이 파는 것 같다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파는 것 같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막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건지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소나 여러분 뭐 말이나 또는 뭐든지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만은 하늘로 머리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날로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천국의 지부입니다. 지부. 브랜치 오브 헤븐이에요. 천국의 지부인데 이 내가 성령을 받아봐서 알아요. 성령 받고 정말로 확신이 생기니까요.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요, 아, 거기서 내가 묵념을 하는 거요. 어떤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귀한 곳이 있나.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 바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경외스럽고, 목사님들이 그전엔 막 허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뽑아내서 기름 부신 분들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 이름 내가 천사같이 바라봤어요. 자, 오늘 죄는 뭐가 죄냐. 그것은 이제 처음 제 1차 죄고,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옆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딱 퍼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레위기 17장 9절로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 나도 내 마음이 참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인지 알았지만은, 성령 받고 보니까 아이고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코멜리언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그 도마뱀이 있어요. 이거 아주 희한한 뱀이래요. 이거는 길에 나가면요, 길바닥 흑색하고 똑같이 변해요. 하여튼 나무 꼭대기로, 나무 있는 데 가면요, 나무 색깔로 변해요. 그때그때 그 주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노란 바위에 올라가면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아주 징그러운 그런 뱀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사복을 잘 빼입고 교회 가면은 혼자 신사이고 가장 잘 믿는 교인인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알아봅니다. 우린 모를지라도.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각각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데 온행심사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내가 혹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또 내가 진실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이 되려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 나가지고 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요? 믿음이 적은 인간이라. 오늘 믿음이 적은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냥 근심 걱정에 눌리고 막 야단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담대하고 믿음이 클수록 침착한 겁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그 광부들이요, 거기 팀장 특별히 믿음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크면 침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다. 모여 앉아서 기도. 그 다음에 다 건진받고 나와서도요, 그들이 칠레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모여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미리 예비해 놓으시기도 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딸 시집 보내려고 뭐 예장 준비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죠. 땅을 밟고 사는데, 만약에 이 땅이요,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우리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렇죠? 또 너무 딱딱하면 곡식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밟아도 빠지지 않고 곡식은 곡식대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구가 둥근가? 둥그러야지 공기들이 전부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담담을 주신다.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생각지 않은 병이 들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환란이 오기도 하고, 엉뚱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요, 인간의 머리 막 굴리면서 먼저 그거를 인간의 수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기도. 기도부터 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45-8955 213지역 245-895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실용단계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직도 내가 떡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하고 계심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기 사랑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아 지금 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네. 아유 그래 감사하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거로 넘어가야지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갖고 난 너무 불쌍해 나는 왜 이런 취급만 받고 살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거기를 딱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 그러면 넉넉히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봐라. 하나님 이런 일 하고 계시네. 그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내가 바꿔서 나가면 되는 거야.

0: 그럼 나는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생겨. 별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왜 불쌍해? 하나님 지금 사랑해서 이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안 불쌍해요. 이게 바라보는 척도 너무 나 자신에게 빠져서 바라보면 너무 불쌍해. 그냥 콱 이혼해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봐야 돼. 나를 위해서. 아,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배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아직 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앉아 있었더니 누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뭘 물어왔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죠. 그죠? 왜냐하면 물은 여기 있으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이제 엘리야가 거기 있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누가 까마귀를 시켰습니까? 물어다 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자는 다 누굽니까? 까마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하심.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준다 생각하잖아.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로 사용하신다니까.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돈을 벌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 속에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안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걸 인정해야 돼. 물질이 오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래요? 이 사람, 이 까마귀를, 이 미친 까마귀야. 왜 안 갖다 줘? 왜 안 갖다 줘? 너 다리를 하나 그냥 콱 분들이나 빼 그냥 막. 너 일로 와봐. 까마귀는 다리 내봐. 그냥 콱 분들어 버릴 거야 그냥. 왜 제대로 일을 안 해? 근데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요. 물질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이 까마귀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줘라 주지 마라. 갖다 줘라. 갖다 주지 마. 아직 갖다 줄 때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아직 훈련이 덜 돼가고. 그렇잖아요. 돈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돈이 뭐가 그렇게 큽니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충족한 거예요. 아멘. 거기다 이상 사실 뭘 바래요? 응? 내가 뭐 그 돈 더 있으면 뭐 옷 더 잘 입고 딴 남자 만날 건가? 아니잖아요. 메이비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진짜 또 하나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가요.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걸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눈이. 그게 영적 지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영안만 열어서 천국과 지옥만 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는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죠. 늘 사람을 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늘 사람이 하는 짓만 보면은 그냥 확 죽이고 싶지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삿대질하고 사람을 미워, 이게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사람에게 삿대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게 누구를 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 지족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밭에 심고 그 밭에서 거둔다.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게요, 하나님의 밭에다 심는 거예요. 밭에다가 심고 하나님 밭에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거둔다. 예. 여러분이 물질, 자,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 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밭에다가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가 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데,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쓰고 거기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분도 같이 해요. 5분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온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심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써라 그래, 그 물질을. 그럼 그분한테 쓰는 것이, 그 밭에다가 쓰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 있지만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상 심리가 생겨. 내가 저거한테 50%, 100% 썼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쓰네. 그렇잖아요. 그런 보상 심리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불 줘도 내가 100불, 그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이웃에게 주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서운함이 없고 내 공로가 없고 자랑이 없고. 우리는 내한테 들어왔으면 그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해. 내 돈이 아니라 남에게 쓸 때도, 남에게 줄 때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드리는 자는, 어요? 자꾸 드리는 자는 어떨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줍니다. 왜? 올바로 쓰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니까 더 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흘러야 돼. 위에서 내리면 밑으로 내려야 돼. 흘러야 돼. 이게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흘러야 돼. 흘러. 그럼 계속 받잖아요. 썩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써도.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을 가지고 저 이집사한테 쓴다. 그러면 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뭘 선물하겠지? 어? 그런 보상심리.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게 아닌데 뭐뭘 아까워 아깝게는. 아까운 생각 있다 없다. 이게 없어집니다. 왜? 내게 아닌데 뭐. 하나님은 잠깐 나에게 맡겨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흘러가게끔. 제가 전에 한번 누구한테 옷을 한 벌, 이 모교 성경반에 오신 분인데, 영성훈련반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슈트가 뭐죠? 양복, 바지하고 위에 마이하고, 그분은 까만 것도 있고 밤색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원이신데, 간호원을 오래 하셨나 봐. 근데 저를 보고 집에 한번 오시라 그러더니 밤색 슈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주 새 거야, 진짜. 자기도 한 번인가밖에 안 입었대. 근데 이걸 드리고 싶대, 목사님은 나한테. 근데 내가 받아놓고요. 저도 딱한 번인가 입고 그냥 모셔놨어요. 나한테 딱 맞아. 맞는데도 안 입어지는 거예요. 괜히 손도 안 가고, 괜히 입어지지도 않고. 그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저께 진짜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왜 내가 손이 안 가고 왜안 입어지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를 거쳐서 그분한테 주려고. 그분은 정말 옷이 없는 분이거든요. 응? 근데 옷이 진짜 필요한 분이야. 막 버스비도 없어서 막 걸어 다니고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옷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내한테 있다는 생각 못하고 딴 사람한테 오히려 사갖고 주려고 그랬는데 산 거는 5불씩 주고 샀어요. 그럼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몇개산건안 입겠대. 그거는 좀 후줄거려하게 보였나 봐 그래도. 근데 제가 그거 슈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탁 갖고 와서 이거 제가 봐도 참 이뻐.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는 갖고 가겠대. 근데 제가 딱 든, 아, 이 주인이 바로 이자였구나.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거쳐서 내게 아닌 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거쳐서 가게 하신. 제가, 저도 그 옷이 안 입어지는 거예요. 안 입어진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왜 하여간 하나님은요, 우리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이 물질도 우리 게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먹고 입을 거 외에는 우리 게 아니라는데,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옷이 내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별로 없어지잖아 사실은. 그래서 싹 거쳐서 가버리는 거 봐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나한테 그왜 왔으면 그게 내가 왜안 입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때가 되니까 딱 가는 거 봐요. 그 사람 너무 감사해 갖고 가세요. 너무 잘 입을 거야 그거. 저랑 똑같거든 사이즈가. 저랑 같이 쓰면은 언니냐 그럴 정도로 나랑 또 닮았어요. 하여간 그 슈트가 내가 보기엔 한 2-300불은 할것 같아요. 싼 거에 아니에요 절대로. 한 몇백 불 하는 것 같아. 아주 천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줄 때는 여러분 물질을 줄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 받는 사람이 물질을 받지만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공로가 나가면 안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물질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는 것처럼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주는 거거든요. 물질은 누굴 주는 거다?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주는 것이. 근데 나를 줘버리면요. 나를 줘버리면. 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잖아요. 사람의 냄새.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받아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버려 사망의 일이 되어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물질을 이웃에게 줄 때, 물질을 이웃에게 베풀 때 누구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야 돼. 그 이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이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인 음처들 되돌리지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한테서 받는다. 내가 이 집사한테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김 집사한테 거둬요. 하나님 김 집사로부터 오게 하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 저거는 내가 많이 베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베풀고 말이야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사를 통해서 주지도 안 해. 거두게도 못 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받으려면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스는 여러 군데예요. 이 집사한테 줬으면 이 집사로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할 능력이 없어. 줄 능력이 없는 거야. 항상 베품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한테 베푼 자가 아니에요. 베푼 자는 따로 있어. 아멘입니까? 그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아멘. 늘 베풀더라도 늘 하나님한테 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다 거두게 하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합니다. 내가 심은 짓는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는다는 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있어야 후이 넘쳐서 하나님도 되돌려 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한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에 예. 6절, 7절. 예, 한번 읽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이나 도와줄 액수는 마음에 딱딱 오는 거 알죠? 이게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읽으면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씨앗을 반드시 씨를 주신다는 것이죠. 씨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가난에 있으면 가난에 심어야 될 씨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거두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 실용 단계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물질 2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실용 단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물질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누가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울고불고 할 일도 없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 날 좋게 하려고 하실까? 안 좋게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 날 망하려고 하시려고 돈을 안 주실까? 날 좋게 하려고 돈을 안 주실까요? 생각을 해봐. 지금 불편하지만 나를 정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걸 그들 자녀에게 마련해서 생각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하고 계신다잖아. 아멘. 누구한테요? 통과되는 자한테. 아무한테 나는 게 통과되는 자. 가나안을 아무나 주는 게, 가나안은 뭐예요? 현세 천국이거든요. 현세 천국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나안.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 저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1불도 딱 1불 50전 있을 때가 있어서 50전 코로 두 개. 근데 그것도 왜 내가 갖고 있었냐, 속옷발 그 론드리 가면 속옷발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코로 두 개 갖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 그때 코로 두 개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코로 두 개. 그래서 아, 속옷발 옷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예배를 볼 때 수요 예배 때 가부의 두 랩진을 생각하면서 랩돈을 생각하면서 두 개를 다 내버렸어요. 그러면 속옷발 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녹음되면 좀 그런데. 근데요 참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정말 돈 수중에 하나도 없어도 그때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어?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주면 안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설마 날 굶어 죽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여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고 앉아있을지 하는 맨날 라면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여동생이 와갖고 언니는 라면 끓여놓고도 감사하냐 이러더라고. 나보고 감사하다 야. 저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애들 지금 200만 명이래. 200만 명. 내가 굶어 죽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 굶어 죽는 애들 200만 명이래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양심에 지금 가치가 막 올라 그래요. 어? 한 달에 10불. 근데 우리가 나가는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하여간 어린애들 도와주는 또 돈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 지금. 한 300불, 200몇 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려니까 사실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이제 부담감이 오고 이러면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액수를 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는 건요 엄마 있으면 되고 먹는 거 있으면 돼요. 그게 분깃이야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근데 더 주신다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를 안 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시나 보다, 나보고 쓰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내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아들이고 지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왜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돈 쓰고 내 남편을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걸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이 싹 바꿔져서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쓰는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긴 자녀를 잘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하고 내 새끼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안 아까운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려요. 상이 틀려요.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바꿔지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부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만이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인과 흑인 사이에 협력 증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인들은 미천이 모자라 소상인이 되어 그들의 이웃이 되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민생활 초기에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서 경제 구조상 상품 제조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 상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나는 1988년까지 경영하였던 웨스턴 바디샵에서 굿니어 타이어를 특정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인 미국 대기업과 소비자인 소수민족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의 중간업자로서 역할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중간 판매 역할을 UCLA 등 학계에서도 폭넓게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인이 된 이선주 목사가 쓴 사이국 폭동 백서를 나는 읽고 이러한 해석을 비롯하여 많은 일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이국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40여 명의 한인 소상인들과 학자들을 만나 겪은 순환을 듣고 그 원인을 파헤쳐 책을 썼기 때문에 폭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4.19 인종 폭동 이후 미주 한인사회와 교회에서는 한옥 갈등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한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비즈니스로 번 돈의 일부를 모아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한인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흑인 사회의 지도자들을 조국에 초청하여 두 인종 사이에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흑인 지도자들을 돕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기와 시련을 새로운 시작과 기회라는 입장에서 한흑 두 공동체는 사이구를 기점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연대운동은 한인들이 겪은 환란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 곧 보다 나은 기회를 위한 시련이라는 역사에 대한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19 폭동 직후 한인타운 거리를 누빈 평화행진으로 시작된 한흑사이의 화해운동은 그 뒤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본래 로스앤젤레스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아틀란타, 달라스에서도 두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분규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가족 이민이 시작되면서 소수계 상인들은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역사에 들어가서 영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자 상인과 고객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도난과 살인사건이 따르게 되어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19 폭동을 계기로 한인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해와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의 평화행진이 일으킨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지도자와 신학자 그리고 지식인들은 미국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전개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인권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 운동이 같은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 오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2세와 3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과 헌신을 자주 칭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4.19 폭동 직후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의 평화행진이 낳은 하나의 열매라고 평가할 수
1: 지금까지 많이 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이 미국 측이 답변을 전달해 왔다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가지수는 많지만 다섯 개의 핵심 사안으로 축약해 보면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은 첫째,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거부한다. 둘째, 60% 농축 우라늄 400kg은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이 보관하겠다. 셋째, 이란 핵시설은 단 한 곳만 유지하도록 할 것. 그리고 넷째, 이란 동결자산의 25%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한다. 그리고 다섯째, 위에 네 가지가 합의되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이렇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에게 먼저 보낸 다섯 개의 핵심적인 조건은요,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동결자금 25% 이상 해제, 전쟁 피해 배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미국 측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르스 통신은 이에 대해서 네, 이런 조건을 이란이 혹시라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위협은 여전하다며 이 답변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미국이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답변서라는 종이 몇 장으로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무장 세력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라크 민병대 카타입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인 모하마드 알사디가 지난 2월만 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최소 20건의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벨기에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와 파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에 대한 테러 등을 계획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욕의 유대교 회당을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터키를 경유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터키 보안군에 체포됐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 이후 이란 대리 세력들이 미국 본토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카타이버 헤즈볼라는 이제 전쟁 지역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 단체 카타이버 헤즈볼라는 최근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속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 경고를 내놓으면서 중동 공급 불안 우려가 다시 커진 것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의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압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기준 브렌트유 7월물은 1% 넘게 올라서 배럴당 $111에 근접했고 서부 텍사스 원유 6월물도 1.75% 상승해 배럴당 $107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주에만 약 8% 급등했습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현재 해협 통과 물동량 평시 수준을 크게 밑도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판매 관련 제재 유예 조치를 종료한 점도 공급 압박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번에 중국 방문에서 또 대만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미사일 각종 방어 체계가 포함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진핑과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한 것이 6대 보장에 어긋난다라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80년대는 꽤 먼 과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1982년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중국과 대만 무기 수출의 점진적 감축을 약속하는 제3차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 불안을 느끼는 대만을 달래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달한 안보 약속이 있습니다. 무기 판매 종결 시한을 미설정하겠다. 또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금지하겠다. 양안 관계 중재를 거부하겠다. 대만 관계법 수정 불가, 또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겠다. 중국과의 대화 강요 금지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친대만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 문제 자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닐 테고요. 또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대만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쿠팡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쿠팡 주식을 무려 45만 9천여 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공시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300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4차례 걸쳐 수령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합니다. 매각 예정 주식의 시장 가치는 약 168만 2천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이번에 매각분은 전체 보유 지분의 22.3%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분할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나머지 지분에 대한 추가 매각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준 윤리 규정상 의장과 이사가 개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워시는 지난달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취임 전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금융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독립성과 재무기록의 투명성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금융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대부분의 자산은 취임 전에 처분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쿠팡 이사로 활동해왔던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이미 이사로 활동해왔고요. 지난 13일 연준 의장으로 상원에서 인준받으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케빈 워시는 이외에도 금융자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 중 최고 자산가로 꼽히는데요. 특히 사위입니다. 누구의? 그 화장품 기업으로 유명한 SD 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의 사위입니다. 네, 지난 4월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와 배우자의 공동 보유 재산 최소 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액, 초고액 자산가가 일반 서민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자를 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글쎄요. 네, 이런 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인들이 가계 연료비로만 450달러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미국인이 가솔린 구입에 지출한 누적 비용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0억 달러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에너지 교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 또 미국이 이에 맞서서 대이란 해상 봉쇄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전에 지금은 정말 그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죠. 갤런당 평균 3달러 선을 밑돌았던 미국의 가스 가격, 전쟁 이후 50% 넘게 급등하면서 갤런당 평균 4.5달러, 이건 평균입니다. 전국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만약에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1720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연료비 상승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 미국인들의 관광 부문 지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소득층에 관련 지출은 이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먹고 사는 거 이외에 생각할 겨를이 없이 빠듯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의 평균 주유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육 부담은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국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경영대학원이 이 MBA 과정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학비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2년제 경영학 석사, 즉 MBA 과정에 지원하는 수요가 최근에 급격히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경영대학원들이 학위를 파격 세일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원 학위 가운데 하나인 MBA가 이제는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면서 점점 더 많은 경영대학원들이 학비를 할인하고 있고 연간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기존 학비의 50%까지 할인해주는 대학원도 수두룩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실제로 퍼듀대 미치 데니엘스 경영대학원 아주 유명한 곳이죠. 지난해 처음 학비 할인 정책을 시작했고요. 신청자가 몰리자 올해도 등록금을 40%나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바인의 폴 메이지 경영대학원, 직장인을 위한 플렉스 그리고 최고 경영자 과정 학비를 38%나 인하했습니다. 할인 규모가 그래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존스홉킨스 대학의 캐리 경영대학원도 학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학비 할인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이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MBA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AI 발전으로 인한 고용시장 변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커진 환경에서 예전 같으면 나는 여기에 머물기 싫어, 좀 더 MBA 과정을 하고 시간을 갖더라도 좀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 아 그냥 현재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통상 고용시장이 불안할 때는 학위 취득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고용 불안이 AI 발 고용 불안이기 때문에 커리어 전환보다는 현 직장에 그냥 만족하면서 가능하면 오래 길게 가고 싶다라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터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6: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5: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6: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10: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te.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1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 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주말 동안 잠시 심심하셨죠? 자, 오늘부터 또 한국일보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크루즈선 혼디우스 호에 탑승했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해당 선박에서 하산한 이후 자가 격리 중이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환자는 이틀 전부터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여서 빅토리아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진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격리 중이고 안정된 상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분명 우리가 바랐던 결과는 아니지만 대비해온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혼디우스 호에서 하산한 캐나다인이 모두 4명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들 여행객이 빅토리아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후 일반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 그리고 관련 의료진들도 전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전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BTS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BTS가 캘리포니아에서 매진 공연을 연다라며 그들의 전용 색깔이죠. 보라색 하트와 이모티콘을 곁들여 환영 메시지를 게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BTS의 문제가 아니라 주지사가 10대 소녀처럼 행동한다라며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BTS가 노숙자 텐트를 밟지 않고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범죄 문제를 언급하고 주지사가 팬처럼 행동할 시간에 주 현안을 좀 더 챙겨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혐오 증후군이 있다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무려 2천만 달러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돈 역시 세금일 테고 이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캘리포니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네, 저도 캘리포니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6월 2일에는 LA시장 예비선거가 있죠.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감정의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죄, 세금, 노숙자 문제, 경제난에 지친 LA 시민들 사이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정서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캐런 베스 현 시장이 3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0% 과반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11월 3일 결선 투표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2위 자리입니다. 공화당 출신 리얼리티 TV 스타인 스펜서 플랫이 22%, 진보 성향의 LA시 의원 니티아 라만이 20%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스 시장은 흑인 유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여성 유권자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결선 진출은 어느 정도 유력합니다. 하지만 UC 버클리 여론조사에서 LA 유권자 56%는 베스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호감도는 31%에 그쳤습니다. 현직 시장이다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안 좋은 수치죠. 네, 이번 선거 특징은 정책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 분노와 좌절감이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공화당의 프렛 후보는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 출연해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화난 납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노 그 자체로 규정했습니다. 또 최근 공개한 선거 광고에서 베스 시장과 라만 시의원의 고급 주택 앞에 서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혼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LA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 노숙자 문제, 치안, 세금 부담, 화재 복구 모두 한인 사회와도 직결된 사안이죠. 코리아타운의 노숙자 문제, 자영업자들이 늘 느끼는 치안 우려, 부동산세 부담 등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현상 유지가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참에 변화를 해봐? 이런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17: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주말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휴전 선언으로 중단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동지역 당국자 두 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태세에 착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중동사태 출구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이란 공격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오후 강요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의 전투 상황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확인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제임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일곱, 엉덩엉덩,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하나.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0: 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0: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4: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5: 누구랑? 우리끼리?
4: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6: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7: golfpromi.com.
8: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6: 골프.
8: 누구랑 해?
6: 프로랑
8: 어떻게 해?
6: 골프 프로미에서
4: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6: golfpromi.com.
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0: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9: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9: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잘 아시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미 5월 18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5.18을 맞아서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이 대통령은 참석을 해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면서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라고 전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넘어 대한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날이 밝으면 19일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경북 안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다카이 지사내 일본 총리가 방문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친교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번 회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꽤 자주 만났네요. 두 정상이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 나라는 사나이 총리의 고향이고 또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다카이 총리는 대구공항에 도착해서 외교부 2차관, 주일대사, 의전장 등의 영접을 받은 뒤 이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강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구에서 다카이 총리를 영접하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한다며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하는 등 국빈 방안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지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동이니만큼 하웨마을 나루터로 이동해서 이 다카지 총리를 위한 특별한 전통문화 선유 줄불놀이 그리고 판소리 공연, 흩어지는 불꽃처럼 이런 공연들이 펼쳐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강수석 대변인은 또 다카지 총리가 머무는 숙소에는 안동의 밀과 참마 등 로컬 푸드로 만든 월영약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로 구성된 웰컴 선물을 비치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하면서입니다. 수원지법이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제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쟁의 행위 중에서도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 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 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 의무로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또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쟁의 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이틀 전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년 만이자 회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기업 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 시각으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이 회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였는데 8문장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 사과, 사죄, 죄송 이런 사과 표현을 세 차례 이상 담았습니다. 이날 사실 해외 일정이 있었는데 변경하면서 귀국했고 공개 사과를 넘어 직접 책임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공개 속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죠. 메르스 사태. 또 2020년 5월에는 경영권 승계 및 노조 문제 관련 사과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회장이 직접 나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가 만약에 일정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1700여 개 협력사 피해,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출 손실만 최대 30조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내린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뿐이 아니고 사실 내부 조직원 간 극한 대립을 치유하는 과정에 막대한 시간 또 막대한 비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초인류, 원팀 이런 이미지를 중시했던 삼성전자에서 내부 노사 갈등이 분출되고 총파업 위기에 놓이면서 기업 이미지 타격마저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어제는 세계 고혈압 연맹이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 나머지 364일은 우리가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혈압에 관해서는요. 네, 특별한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립니다. 자, 그동안 고혈압 치료는 혈압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생활습관 관리, 특히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혈압 수치가 조절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는 물론 꾸준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는 운동의 강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숨이 많이 차는 고강도 운동 비율을 별도로 분석해봤더니 고강도 운동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사망 위험 14% 낮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병행할 때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환자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고혈압 환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 조금씩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달리기, 인터벌 운동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운동은 물론이고요.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혈압기 꼭 가까운 데 두시길 바랍니다.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제79회 깐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의 최고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예술 공로훈장은 예술가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했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받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2002년 김정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에 지휘자 정명훈, 그리고 지난해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서 박찬욱 감독이 코망드르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네 번째로 받는 것입니다. 박 감독은 훈장을 받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프랑스에서 받은 모든 영향이 내게 종합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어보는 것,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며 훈장 수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 미국 정부 대표단과 취재진이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모든 물품이 수거 후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외국에서 받은 물품을 수거해 폐기하는 것은 중국 방문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정보 유출과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영공 재진입 전 폐기 처분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국 방문 시에는 좀 더 엄격합니다. 실제 미 정부나 의회 인사들이 중국 방문 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앞서 트럼프 휴대폰 없이 중국 정상회담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행단과 마찬가지로 해커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도 휴대전화를 쓰지 못할 정도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과거 냉전 시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45년 당시 구소련의 한 어린이 단체가 주소련 미국 대사에게 우정의 증표라며 미국 국장 독수리 모양의 목조 조각상을 선물했는데 7년 뒤에 이 조각상이 도청 장치라는 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16: 미국이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면 유럽에서 미군을 빼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계속 주둔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핀란드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툭하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또는 유럽 주둔 미군을 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미국이 말은 그렇지만 유럽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나토 동맹을 탈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도 그저 정치적인 수사, 즉 레토릭으로 평가된다면서 미국은 동맹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의 핵무기 대부분이 우리 핀란드와 가까운 러시아 서북 쪽에 몰려 있고 이 핵무기들은 사실상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거나 유럽 내 미군을 빼내는 행위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핀란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마스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이란은 우리는 외교적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미국이 협상장에서 잇따라 배신을 했는데도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를 환영하고 있고 또 회담에 성실하게 전문적인 자세로 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라고 위협한 데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하고 파렴치한 발언이었다라며 절대 권력에 대한 환상과 오만, 협박, 탐욕, 무분별한 폭력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레오 14세 교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어서 교황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리 이란에 대한 공격을 놓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황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약하고 형편없는 교황이다. 교황 후보 명단에도 없었는데 내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았다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5: 5월 18일 오늘은 1980년의 오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날 새벽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인 학생들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휴교령에 반발하며 시위를 시작합니다. 전날 자정을 기해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 수천 명을 예비검속 명목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러자 광주의 대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 퇴진하라, 김대중은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7공수특전여단은 대학을 점거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켰고 오후가 되자 공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쳐서 진압봉뿐만 아니라 소총 개머리판과 대검까지 휘둘러가면서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조차 까닭없이 폭행당해야 됐고요. 옷이 벗겨진 채 군용 트럭에 실려가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하루에만 학생 224명, 일반인 181명을 포함해 모두 405명이 연행됐습니다. 자, 이때 광주 시민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노인이 까닭없이 매를 맞고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시위는 시민 봉기로 다시 무력 항쟁으로 상승해 갔으며, 5월 21일에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고요. 시민군이 결성되어 한때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27일 새벽 계엄군의 상무 충정 작전으로 도청이 함락되면서 열흘간의 항쟁은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더욱 또렷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간 모닝 리포트는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루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원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잘 아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로는 지난주 그리고 주말 구름도 좀 많이 끼면서 다소 선선한 느낌의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구름 걷히면서 해가 강렬하게 여러분 머리 위로 떠오릅니다. 아, 낮 기온도 많이 오르네요. 80도 근처, 그리고 내일 모레 80도 이상으로 좀 덥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네, 일교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주교차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주 단위로 이렇게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LA런 그 어느 곳보다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 핑계로 뭔가를 하지 못할 정도의 날씨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요. 뭐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에 올림픽 갤러리아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네, 5월은 가정의 달, 아내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죠. 바로 우리 병원의 환자분 최재희 씨도 항상 그런 문제로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왜? 바로 아내가 별것도 아닌데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고 삐지는가 하면 심지어는요 하루 종일 며칠 대화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평상시에는 명랑하고 발랄한 스타일, 그런데 갑자기 생리 때가 되면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구에 사는 많은 생명체는요 각자의 그러한 중심, 즉 주기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태양에서 행성들을 맞춰 그 주기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경우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는 해를 기준으로 살고 여자는요 달을 맞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자 달걀이 한 달에 한 번 생리의 주기를 달걀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달에 맞춰서 생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월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은 어떻습니까? 닭은 해의 주기로 살고 있습니다. 왜? 닭은요, 일거리라고 합니다. 왜? 매일 한 번씩 해의 주기로 배란, 즉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분들은 달을 맞춰 살기 때문에 월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남성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성들은요 생리를 하는 과정, 호르몬 분비 패턴이 계속 변하고 그에 따른 신체적인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체온까지도 변하는데 4주마다 한 번씩 생리하는 여성은 전반기 2주 동안은 보통 체온으로 살지만 배란이 될 때는 약 한 0.3도가 올라가서 그때 몸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5월 가정의 달은요 우리 여자분들의 몸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즉 남자친구, 남편, 아빠는 여성들의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알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1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증 따라하기 강병선 침증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증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9: 장례비는요?
2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9: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20: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2: Air.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3: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4: 아빠!
23: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5: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2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2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의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14개 조항으로 된 이란의 이전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란은 이전 제안을 일부 수정한 뒤 기존의 형식대로 14개 조항의 새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새 제안은 종전 협상과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또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전 제안과 달리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 또는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협상과 관련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우리가 14개 조항의 제안서를 전달한 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주안점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상응해 우리 역시 입장을 다시 전달했고 지난주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전달한 다음 날 미국 측의 수정 의견과 주안점을 파키스탄에서 전달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서둘러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이란의 수정 제안을 받은 후에 한 말인지 아니면 받기 전에 한 말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안보 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참모들을 워싱턴 DC 인근의 골프장으로 불렀습니다. 이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과 위코프 특사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군사작전 재개를 논의할 안보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Just to be clear, I mean, what's next? Are you, is the threat of the bombing starting again? How realistic is that?
3: I don't want to say that. I mean, I'd like to tell you. I'd like to say on a certain hour, a certain day, the bombing is going to start. I don't want to say that.
1: 이란과의 전쟁이 석 달째를 향해 달려가면서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중 회담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마지막 총 공세를 퍼부은 뒤 중동의 혼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집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안에 수정안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이런 가운데 한국의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란 측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전력이 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을 이란이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공격 주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 민병대 공격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란과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란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친정부 이란 언론들도 별다른 보도를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 역시 특정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고 이란이 위치한 동쪽 대신 서쪽에서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란이 아닌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무렵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공격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두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 측 세력이 영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주변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발언이나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5: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4: 아랍에미리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기간 비밀리에 이란을 공습했다는 외신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란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란의 협상이 계속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향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이스라엘이 이라크 영토에서 복수의 비밀 군사기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의회에 낸 비공개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이 기존에 드러난 서부 알루카이브 인근 비밀기지 이외에도 또 다른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존재가 공개된 이스라엘 비밀기지 위치는 서부 사막 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라크 영토 내 이스라엘의 비밀기지 운영을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 보도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 직전 이라크 서부 사막 지역에 비밀기지를 건설해 공군의 물류 거점이자 특수부대 전진기지로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대관계인 이라크 영토 안에 비밀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라크군이나 정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군은 지난 3월 알루카이브 비밀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군은 당시 교전 이후 미국 측과 통화를 통해 자국군을 공격한 군대가 미군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이란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군이나 정부 측은 해당 비밀기지가 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용으로 비밀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란을 상대로 장거리 공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내 기지를 활용해 전투기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0: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1: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9: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9: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3: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4: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즌이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6: 융자나라 좋은 나라.
15: 융자라면 콜미.
16: 213-388-5600. 213-388-5600.
17: 융자 나왔어요.
18: 우와 빠르네.
17: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8: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9: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20: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9: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20: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의 영주권자들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기준 약 2,890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지만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만 명 규모의 영주권자가 추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연방이민서비스 국내 신설된 전술작전국 산하부서입니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재심사뿐 아니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부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이 조직을 사실상 영주권자 추방기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강화와 이민사기 적발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심사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관련 범죄 연루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가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사례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조직 활동을 인정한 정황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실제 수치를 보면 행정부의 대대적 재심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상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비율은 전체 심사 대상자의 약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 서비스국의 심각한 업무 적체 문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민 혜택 관련 미처리 신청 건수는 1,100만 건을 넘었고 2019년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민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공격적인 재심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납세자 번호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납세자 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점 때문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 계좌 개설, 일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등에 활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기관인 국세청은 신청자 이민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이민 신청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명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만으로도 접수된 신청이 뒤늦게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국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라도 기각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에도 유사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신청자들도 어떤 서명이 허용되는지 혼란이 많았다라고 설명했고 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방식은 여전히 잡힐 서명입니다. 원본 자필 서명을 스캔한 파일이나 복사본,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서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이 디지털 서명, e-sign이라고 하죠. 이 디지털 서명이나 자동 생성 서명, 도장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는 6월 2일에 실시될 예비선거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열기가 서서히 이제 투표 얼마 남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하비어 바세라 후보가 상승세를 타면서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칼리지가 지난 9일과 10일 실시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비어 베세라 후보가 19% 선두, 스티브 힐튼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과 민주당의 톰 스타이어가 각각 17%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체드 비앙코와 케이티 포터, 맷 마한 등이었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12%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 파인더 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11일까지 실시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스티브 힐튼 후보가 23% 지지율로 1위에 오른 가운데 바세라 후보가 2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하비어 바세라 후보는 연방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예비선거일 이제 이렇게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등록 마감일 오늘입니다. 캘리포니아 총무처와 LA 카운티 등 각 지역 선거관리국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받으려면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도서관, 차량국, 선거국 등에서도 신청서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넘긴 유권자는 우편투표 용지는 받을 수 없지만 오는 23일부터 설치되는 이 현장 투표센터를 직접 찾아가면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우편투표 추적 자료 기준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체 등록 유권자 규모는 약 2,31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약 589만 명, 오렌지 카운티 약 19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별로는 LA시는 약 22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LA 한인사회에서도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부스를 마련해 유권자 등록, 우편투표 신청, 주소 변경, 정당 변경, 한국어 선거 안내책자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이 한인단체들 해당 부스 오늘까지 운영이 됩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드허트 LA 10지구 시의원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지난 15일 지난 주말이었죠. LA 시청에서 각 분야를 이끄는 한인 여성 리더 4명을 표창했습니다. 이날 시상 행사에서는 허트 시의원과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요. 레이진, 앤더스, 멍거, YMCA 사무국장, 비비안 김, 한미은행 법무총괄 최고인사 책임자, 허트 시의원, 알렉산트라서 한인타운 노동연대, 허연이 LA 한인 체육회장 이렇게 네 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을 포함한 LA 카운티 일대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를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또 메가더팍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시켜왔던 일당이 추가 체포되는 등 남가준의 마약 거점들에 대한 연방, 지역, 경찰 당국의 소탕 작전 연일 이어지고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검찰과 마약단속국 그리고 LA경찰국 마약전담반은 메가더팍 맞은편의 이 스트릿 일대에서 상가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마약 관련해서 5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활동을 포착한 뒤 인근 업소 내부에서 활동하던 용의자들을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펜타닐, 처방약, 다량의 현금을 압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5명은 우선 주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연방검찰은 마약 단속국과 함께 마약 혐의 적용 여부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차려놓고 대규모 위조 명품을 유통시켜왔던 일당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유명 명품백 짝퉁을 만들어 포함해 약 1,000달러 상당의 1,000만 달러 상당의 가짜 상품들도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위조 명품의 소지 및 판매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추적해 다운타운 LA 패션 디스트리 일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6가와 메인스트리트 인근 건물에 진입해 창고 두 곳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이 급습 현장에서는 핸드백, 액세서리 등 고급 위조 명품을 비롯해 유명 브랜드의 가짜 명품 가방 그리고 다양한 가짜 상품들이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압수된 물품의 시가가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짝퉁 명품과 관련해서 두 명,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체포됐는데 아직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스튜디오 시티 인근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도로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170번 프리웨이 서쪽 지점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구조대원들은 차량 내부에 갇혀있던 60대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했으나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직후부터 해당 구간 남쪽 방향 전 차선에 정체 경보인 시그알러트가 발령됐으며 도로 통제는 아침 5시 30분까지 이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양방향 통행은 모두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 LA에서 납치 용의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총격전까지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체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성인 납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얼마 못 가 후버와 85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멈추어 섰으며 이 과정에서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으며 추격과 총격전이 벌어질 당시 차량 내부에 납치 피해자는 동승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부러진 잔해를 뚫고 피해자 2명을 극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 4명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극도로 위독한 상태였던 환자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부상자 1명 역시 현재 위중한 상태이며 나머지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낮 카노가 파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 밑으로 파고들어 끼이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슈프 에비뉴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더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픽업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픽업트럭의 뒷바퀴가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 사이로 승용차가 파고들어가 끼인 채 앞에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SUV까지 연쇄적으로 밀어붙인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정확한 부상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가 스스로 차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재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동네 주민들은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에도 불법 도로 레이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한 타코 노점상 인근에서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2시쯤 홈즈와 슬라우슨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다 시비가 붙었고 이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고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30세인 다시온 콜먼 씨로 밝혀졌으며 유족들은 고인이 모두를 잘 챙기던 다정한 사람이었다며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타코 노점상에서 일하던 목격자는 심한 욕설과 함께 싸우는 소리가 들린 뒤 약 7, 8발이 총성이 울렸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스틴에서 40대 여성을 총격 살해한 뒤 멕시코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국경을 넘다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더스틴 경찰국은 유바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한 42세 여성 산드라 페르난데스 씨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호손 출신의 47세 후안 마르케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페르난데스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마르케스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숨어 기다리다 퇴근하던 피해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세니시드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곧바로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당국이 미 세관국경보호국과 공조해 추적한 끝에 금요일 오후 국경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마르케스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르케스는 현재 보석금 없이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아침, 샌버나디노의 한 폐쇄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5분쯤 디스트리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연기를 확인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길을 잡은 뒤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이번 화재로 약 1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다친 소방관은 없다고 밝히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족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숨진 남성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전국의 한인사회에서 정부기관, 지인, 거래처를 사칭한 이메일 피싱 사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웃케어 역시 최근 이메일 해킹 피해를 겪으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당

0: 한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LA 카운티 지역 계획국 명의를 도용한 피싱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실제 정부기관 공문처럼 보이도록 꾸며졌으며 일부 주민들에게는 공식 행정 안내나 업무 연락을 가장한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LA 카운티는 공식 경고문을 통해 지역 계획국의 정식 이메일은 반드시 이 지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 외 다른 지역 주소에서 발송된 메시지에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절대로 간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운티 기관은 이메일을 통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전자송금, 결제, 송금 요청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수상한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 회신하지 말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도 내려받지 말 것, 다운로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의 진위 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나 공식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메일 해킹 그리고 피싱 피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의료복지비영리기관 이웃케어는 최근 내부 이메일 계정 해킹 정황이 발생했다며 긴급 공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케어의 김형재 대외협력 매니저는 긴급 주의를 안내를 드린다. 불미스럽게 이메일 해킹이 발생했고 방금 전 발송된 이메일은 절대로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강한 돌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친 가운데 엔텔로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랭캐스터 지역 110가 일대에서 발화한 코랄 산불이 빠르게 번졌고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와 함께 실내 대기를 지시받은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인력을 투입해 지난 주말 진화 작업을 진행했고 약 160에이커를 태운 뒤 100% 진화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피해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라크 민병대 고위 간부가 LA를 포함해 뉴욕, 애리조나 등의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카타이브 헤즈볼라 고위 간부인 모하마드 알 아사디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최소 20건의 서방 국가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벨기에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와 파리의 밴쿠버 아메리카 건물에 대한 테러 등을 계획한 인물로 지목됐고 미국에서도 LA와 뉴욕, 애리조나 등 유대교 회당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고령화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8만 9,887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2만 2,900여 명으로 전체 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을 인구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5%를 넘어선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간절했던 목소리가 댈러스에서 기념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년 전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라며 댈러스 한인사회를 찾아서 호소했는데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인권과 평화를 향한 이정표가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1: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이옥선 할머니. 2000년 고국땅을 밟은 뒤에는 전 세계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며 평생을 인권운동에 투신해왔습니다.
2: 나 어린 거 전 모르는 거 모두 끌어갔거든. 끌어가다 뭐라는가 다 죽였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지.
1: 이 할머니가 연고도 없는 미국 달라스를 처음 찾은 건 지난 2016년. 전쟁 범죄의 참상을 알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고령의 몸을 이끌고 태평양을 걷는 겁니다. 당시 할머니는 남부감리교대학 SMU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흐른 지난달 22일 할머니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할머니의 증언을 담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5월 할머니가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일궈낸 결실입니다.
3: 위안부들이 절대 잊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1: 현장을 찾은 인권 전문가들은 이 기린비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It will serve as a reminder for anybody who stops and reads the memorial. It will serve as a needed reminder that Grandma Lee was here and that this institution i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people's dignity and people's rights.
1: 한인 농파와 지역 후원자들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린비에는 10년 전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힘을 보태온 후원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5: 이옥선 할머니의 기린비를 기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1: 10년 전 할머니가 흘렸던 눈물과 간절한 호소는 이제 캠퍼스에 단단한 기린비로 남아 다음 세대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먼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먼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먼 213-503-1669 213-503-1669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6: 융자나라 좋은 나라.
15: 융자라면 콜미
16: 213-388-5600 213-388-5600
17: 융자 나왔어요.
18: 우와 빠르네.
1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라면서 수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관련 소식일 수도 있고 중국 관련 소식일 수도 있고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이 연루돼 있어서 제가 한국 뉴스로 분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무역 관련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 재개 소식도 알렸습니다.
2: Trade has been very strong. We're getting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We're doing a lot of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ing with for the farmers. He committed to 200 Boeings, big ones.
1: 다만 백악관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선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경제성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등한 미중관계 설정을 시도한 시진핑 주석에 비해 단기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했습니다. 오늘 5월 18일입니다. 광주가 지킨 대동세상 정신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YTN입니다.
3: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3: 5.18 정신 덕에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4: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청사를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시민들을 참배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수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5: 유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3: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등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주주단체, 경제계까지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YTN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7: 최 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6: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8: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6: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9: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6: 주주운동 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6: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6: 올림픽 골프니까.
1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9: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0: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21: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저희가 이란 때문에 살짝 보도를 덜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러시아가 전승절 휴전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를 대대적으로 공습하자 우크라이나도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1: 모스크바의 고요한 휴일 아침. 드론이 아파트를 때리자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심 하늘에 소형 비행체가 끊임없이 목격되고 시내 곳곳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정유시설과 유류 저장소, 무기 제조를 위한 반도체 생산기지 등이 정밀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만 500대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방공망을 뚫은 드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기관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하자 이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드론의 타격 능력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중재하던 협상이 이란 전쟁 이후 중단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전승절 기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사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서로 상대편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관계가 깊은 울체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체성 심장병을 영어 약자로는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단어 그대로 뭔가 꽉 들어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장에서는 계속 펌프를 해서 혈액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혈관 속은 압이 높음으로 혈관 내에서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장이 수축될 때 좌심실에 있는 혈액을 다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혈액은 좌심실에 남게 되면서 다시 심장에 채워져야 할 혈액이 양은 줄어들고 심장의 수축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피를 다 내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보상을 하려는 노력으로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또 혈관에서는 저항하는 압력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심장이 펌프를 하다 보면 심장 근육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심장의 크기는 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심장 비대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의 왼쪽 심방에서는 심장 근육이 약화로 피가 늘 고여있게 되므로 자연히 피를 받아들이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허파에서는 심장으로 미처 들어오지 못한 피가 폐에 고이면서 심장 오른쪽이 무리가 가면서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우선 EKG, 즉 심장 박동 검사를 하고 또 트레드밀 검사, 기계에 올라가서 천천히 걷다 점점 빨리 뛰는 것이죠. 또 필요하다면 에코그램이라고 심장 내부까지 모니터로 보는 초음파 검사, 더 나아가서는 관상동맥 내부까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심장병 중 부정맥은 진맥으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한약으로 치료도 잘 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맥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6: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6: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5: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1: 리스 받나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1: 진짜 감쪽 같네.
12: 역시 벤트웨이야.
1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소식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약을 실은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은 종전협상 관련 수정안을 어젯밤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입니다.
4: 미군 수송기가 탄약을 싣고 이스라엘에 착륙했다고 알자지라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독일 기지에서 탄약을 실은 수십 대의 미군 수송기가 텔아비브에 착륙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방송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미군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각 일요일에 30분 이상 통화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채널 12 방송사는 둘의 대화가 이란에서 재개될 전투 준비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로이터통신이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란의 수정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시점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밤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파키스탄 중재를 통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요구사항에는 동결자금 해제와 제재 해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방관형 통신사 ISA는 이스라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 중재를 통해 수정 의견이 전달돼 이란은 이를 검토한 뒤 다시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협상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이란은 해상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다면서 이란은 오만과 접촉하며 지난주 무스카트에서 양국 간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다른 드론 두 대도 성공적으로 격추했고 이 드론들은 서부 국경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잇따른 드론 공격에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UAE는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 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의 주권과 안보, 국민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 시도에도 즉각 조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상대로 벌어진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오만은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을 또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각각 규탄하고 연대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알려져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 이민사회 긴장감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전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허위 진술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기준 약 2,800여 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지만 검토됐거나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만 명 규모의 영주권자가 추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강화와 이민 사기 적발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서비스국 대변인은 심사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관련 범죄 연루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가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사례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조직 활동을 인정한 정황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납세자 번호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납세자 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도 소득세 신고, 은행 계좌 개설, 일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등에 활용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게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기관인 국세청은 신청자 이민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 절차에서 서명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서비스국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라도 기각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에도 유사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신청자들도 어떤 서명이 허용되는지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 새 지침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필 서명입니다. 원본 자필 서명을 스캔한 파일이나 복사본,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서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디지털 서명, 자동 생성 서명, 도장 서명 등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아 보이는 규정 변화지만 실제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하비어 바세라 후보가 상승세를 타면서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힐튼 공화당 후보와 톰 스타이어 민주당 후보 그리고 하비어 바세라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6월 2일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늘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총무처와 LA 카운티 등 각 지역 선거관리국은 6월 2일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받으려면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선거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도서관, 차량국, 선거국 등에서도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넘긴 유권자는 우편투표 용지를 받을 수 없지만 오는 23일부터 설치되는 투표센터를 직접 찾아가면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드허트 LA 10지구 시의원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지난 15일 지난주 LA 시청에서 각 분야를 이끄는 한인 여성 리더 4명을 표창했습니다. 레이진 앤더슨 멍거 YMCA 사무국장, 비비안 김 한미은행 법무총괄 최고인사 책임자, 알렉산드라 서 한인타운 노동연대 소장, 그리고 허연희 LA 한인체육회장 등이 예, 한인 여성 리더 4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인타운 맥아더팍을 포함한 LA 카운티 일대에서 마약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또 맥아더팍에서 5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과 마약단속국, LA경찰국 등은 맥아더팍 맞은편 상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6일에 실시됐던 대규모 연방작전 후속 조치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맥아더팍 단속과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LA카운티 내 알케디아 지역에서 대형 펜타닐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고 대량의 마약을 압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로폰타 법무장관은 장기 수사 끝에 알케디아에서 주요 펜타닐 밀매 용의자를 검거했고 현장에서 분말 펜타닐 17kg, 코케인 1kg, 권총 한 정을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이 짝퉁 명품 오래간만에 적발된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차려놓고 대규모 위조 명품을 유통시켜왔던 일당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다운타운 LA 패션 디스트릭 일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해 핸드백과 액세서리 그리고 고급 위조 명품 등을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압수된 물품의 시가가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사요원들이 급습한 장소에서는 자바시장 내 로열 잉크라는 상호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작전에서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체포됐지만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강한 돌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엔텔로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랭캐스터 지역에서 코랄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와 그리고 실내 대기 지시가 내려졌는데 약 160에이커를 태우고 100%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소방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 고위 간부가 LA를 포함해 뉴욕, 애리조나 등의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카타이브 헤즈볼라 고위 간부 모하마드 알사디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최소 20건의 서방 국가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기습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저가 항공사들의 도산과 합병이 잇따르면서 서민들 여름휴가철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스피릿 항공 측 변호인은 파산 법정에서 그동안 비용 때문에 항공 여행이 어려웠던 서민 고객들에게 저가 항공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에 대해서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항공권 가격과 수수료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동적 가격 책정 알고리즘과 프리미엄 좌석을 통해 연료비 상승 압박을 상쇄하고 있는 반면 가격 경쟁력만을 내세웠던 저가 항공사들은 인플레이션, 유가 폭등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저가 항공사 연합이 연방정부에 2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연방교통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업계의 줄도산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레지안 항공이 선컨츄리 항공을 인수합병하는 등 저가 항공업계 지각 변동이 빨라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독과점 심화로 인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항공권 가격 부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간절했던 목소리 지금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기린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를 찾아서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말했던 고 이옥선 할머니 그 자리에 기린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인권과 평화를 향한 이정표가 된 현장 YTN이 보도합니다.
5: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이옥선 할머니. 2000년 고국 땅을 밟은 뒤에는 전 세계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며 평생을 인권운동에 투신해왔습니다.
6: 나 어린 거 전 모르는 거 모두 끌어갔거든. 끌어가다 뭐라는가 다 죽였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지.
5: 이 할머니가 연고도 없는 미국 달라스를 처음 찾은 건 지난 2016년. 전쟁 범죄의 참상을 알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고령의 몸을 이끌고 태평양을 걷는 겁니다. 당시 할머니는 남부감리교대학 SMU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흐른 지난달 22일 할머니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할머니의 증언을 담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5월 할머니가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일궈낸 결실입니다.
7: 위안부들이 절대 잊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5: 현장을 찾은 인권 전문가들은 이 기린비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It will serve as a reminder for anybody who stops and reads the memorial. It will serve as a needed reminder that Grandma Lee was here and that this institution i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people's dignity and people's rights.
5: 한인 농파와 지역 후원자들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린비에는 10년 전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힘을 보태온 후원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9: 이옥선 할머니의 기린비를 기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5: 10년 전 할머니가 흘렸던 눈물과 간절한 호소는 이제 캠퍼스에 단단한 기린비로 남아 다음 세대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로컬 뉴스로 이어집니다.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4: 베틀리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5: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5: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4: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1: 류마티스 관절염,
18: 어깨와 허리 통증,
1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8: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1: 진통제 없이
1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0: 엄마 집밥이 최고지.
1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9: 밥 한 그릇 더요.
2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9: 웨스턴 도마 칼국수.
2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LA시 정부가 개최하는 대규모 환경 미화 행사 샤인 LA가 한인타운 등 LA 곳곳에서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행사에는 캐런베스 LA시장이 직접 참석해 한인 참가자들과 함께 아태 문화유산의 달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이 자리는 한인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단속에 나서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허스피스 및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800곳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행정책임자인 메유메트 오즈 박사는 해외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된 조직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즈 박사는 이들이 돈만 훔치는 게 아니라 환자 건강까지 위협하는 전문 범죄 집단이라며 취약한 환자들을 이용해 의료 시스템을 부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단속이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며 의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즈 박사는 미국의 의료 지원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사기와 낭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이 메디케어 단속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스튜디오 시티 인근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도로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170번 프리웨이 서쪽 지점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구조대원들은 차량 내부에 갇혀있던 60대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했으나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직후부터 해당 구간 남쪽 방향 전 차선에 정체 경보인 시그 알러트가 발령됐으며 도로 통제는 아침 5시 30분까지 이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양방향 통행은 모두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 LA에서 납치 용의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총격전까지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체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성인 납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얼마 못 가 후버와 85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멈춰 섰으며 이 과정에서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으며 추격과 총격전이 벌어질 당시 차량 내부에 납치 피해자는 동승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경찰과 셰리프국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합동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낮 호손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0: 원인을 조사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낮 카노가 파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 밑으로 파고들어 끼이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슈프에비뉴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더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픽업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픽업트럭의 뒷바퀴가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 사이로 승용차가 파고들어가 끼인 채 앞에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SUV까지 연쇄적으로 밀어붙인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정확한 부상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가 스스로 차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재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동네 주민들은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에도 불법 도로 레이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한 타코 노점상 인근에서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2시쯤 홈즈와 슬라우슨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다 시비가 붙었고 이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고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30세인 다쇼운 콜먼 씨로 밝혀졌으며 유족들은 고인이 모두를 잘 챙기던 다정한 사람이었다며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타코 노점상에서 일하던 목격자는 심한 욕설과 함께 싸우는 소리가 들린 뒤 약 7-8발이 총성이 울렸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터스틴에서 40대 여성을 총격 살해한 뒤 멕시코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국경을 넘다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은 요바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한 42세 여성 산드라 페르난데스 씨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호손 출신의 47세 후안 마르케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페르난데스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마르케스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숨어 기다리다 퇴근하던 피해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세니시드로 국경 검문소를 통해 곧바로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당국이 미 세관국경보호국과 공조에 추적한 끝에 금요일 오후 국경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마르케스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르케스는 현재 보석금 없이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아침, 샌버나디노의 한 폐쇄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5분쯤 디스트리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연기를 확인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길을 잡은 뒤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이번 화재로 약 1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다친 소방관은 없다고 밝히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족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숨진 남성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Morning News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롱비치 프라이드 페스티벌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롱비치 시와 주최 측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축제 열기 다행히 이어갔습니다. 롱비치 시와 관광청은 축제 취소로 아쉬워하는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제 정오부터 무료 프라이드 파티를 전격 개최해서 이 아쉬운 사람들을 달래준 것입니다. 앞서 롱비치시 당국은 지난 금요일 공공안전 요건과 관련된 서류 미비를 이유로 기존 페스티벌의 중단 명령을 내려 주최

0: 측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라이드 재단 측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연중 가장 큰 모금 행사였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내년에 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취소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노점상과 후원사들에게 비용을 전액 환불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롱비치 시 당국은 몇 주 전부터 프라이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행사 주최 측에 서류 미비를 요청하고 추가 서류 보완 작업을 요청했지만 그 서류가 접수되지 않자 결국 행사를 모두 취소시켰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취소 변경 일정에도 실망하지 않고 축제 참가자들은 어제 하루 종일 무료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편 공개된 세무 기록에 따르면 롱비치 프라이드 재단은 최근 5년간 25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LA 카운티에서 목격돼 화제를 모았던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이번에는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쿠아이아 국립공원에 진입한 야생 늑대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늑대 재단은 이 암컷 회색 늑대가 최근 세쿠아이아 국립공원 동쪽 끝 피커링산 인근으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센츄럴 밸리 인구 밀집 지역을 거쳐 LA 카운티에 100년 만에 나타난 최초의 늑대로 기록됐습니다. 오레건주에서 유입된 늑대들이 간혹 가축을 습격해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야간에 주로 활동하면서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농가에 가축 보호견을 활용하거나 야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늑대 접근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당부했습니다. LA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국과 우정의 종재단이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아태 문화유산의 달 그리고 가정의 달 기념 출범과 비상행사를 지난 9일에 개최했습니다. 소식 너무 늦게 전해드리고 있죠. 네, 그래도 우정의 종각에서 소식 전해와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타종식과 함께 산물놀이, 난타, 전통공연과 무술시범, 합창공연 등등이 이어졌고 팀 맥코스터 LA 시의원도 축사를 함께했습니다. 샘표, 네. 간장 뭐 쓰십니까? 네, 간장, 뭐 여러 가지 조미료, 샘표 많죠? 한국 식품 이름입니다. 이 샘표가 H마트와 협업해서 K푸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샘표는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오는 20일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 LA 시간인데 이 오후 3시 30분에 음식 요리 같이 할 LA 주민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부에서는 많겠죠. 동부 시간 6시 30분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줌으로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샘표 본사에서 그리고 미국 각지 참가자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김밥 그리고 계란국 만드는 요리 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H마트 매장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받고요. 100여 명이 넘게 이미 신청을 했지만 또 신청도 받고 줌 링크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H마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3782-8600, 3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조언자가 우려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익명으로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 조언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당신들 미국과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위치로 중국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인 앞으로 대만이 5년 안에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는 신호를 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 뒤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거리가 한참 멀 것이라며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반에 있어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대만 TSMC의 반도체 공급을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될 경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손으로 왔다. 뭐 여러 가지 악평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회담이 화려한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두고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실속 없는 외교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지난 2017년 첫 방중 당시 2,5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상업적 대박을 터뜨렸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대규모 투자 발표도 화려한 서명식도 없이 비교적 조용히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다소 밋밋한 성적표란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회담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 There were no signing ceremonies. The Chinese did not confirm or announce any major new investments. They left it to President Trump to express his expectation that certain deals will materialize.
2: 회담이 다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이미 올가을을 향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오는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패를 가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시진핑 주석 9월 미국 초청은 선거판을 뒤흔들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현안에 밀려 선거판이 불리해질 때쯤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만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며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확보한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 역시 이때 실제 계약 서명식으로 연출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농가와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치적을 들이밀며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4: President Xi and I agree on many things, and we agree very much on trade. We'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trading. Our farmers are going to be taking in.
2: 타이완을 압박해 얻어내려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미국 유치 성과 역시 이 시점에 맞춰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도에 순순히 들러리만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문제 개입 수위를 낮추거나 반도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팽팽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이 탐색전이었다면 워싱턴 회담은 선거 승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를 챙기려는 시진핑 주석의 치열한 본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후 두 달 만에 미국인들이 가계 연료비로만 무려 450억 달러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에너지 가격 정보 업체 OPIS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누적 비용이 450억 달러나 증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달러나 더 높은 가솔린 가격을 부담하고 있어서 이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더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과 군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배팅 의혹이 잇따르면서 사법 규제 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칼시, 폴리마켓 등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정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당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정치, 군사 이벤트 배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창 진행 중인 연방 상하원 의원 경선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응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토머스 메시, 이 켄터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하원 의원 메시는 감세, 국경 장벽, 우리 군대 및 법 집행기관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며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켄터키요, 화요일 내일이죠. 이 게으름뱅이에게 투표를 해서 퇴출시켜라. 우리는 이 말썽꾼과 인연을 더 함께할 수 없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렸던 루이지애나 연방 상원의원 후보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도 자신을 둘러싼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빌 캐시디 현역 상원의원을 저격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하원의원 낙선운동 광고에 수억 달러의 거액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머스 메시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한 광고비 지출이 3,2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원 의원 프라이머리 사상 최대액입니다. 막대한 금액의 상당 부분 친이스라엘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채권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채권 금리에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 주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베이징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12%까지 상승하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섰습니다.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혼란까지 겹친 영국의 30년물 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던 일본의 10년물 금리도 갑자기 폭등하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채권 금리가 폭등한 건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4월 물가지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시장에 팽배했던 불안감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6: And the longer that oil prices stay up, the longer we're going to have rising inflation. And this is the first time we've really seen the 10-year inflation expectations cross 2.5%.
5: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당장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연일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이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빈 리입니다.
1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트럼프 모닝뉴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다저스가 하필이면 엔젤스를 만나서 세 경기 모두 대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침울했던 분위기를 싹 갈아엎었습니다. 어제도 엔젤스를 10-1로 대파를 했죠. 그리고 마이너리그에 있는 고우석 선수 지금 무실점 행진 배지환 선수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어제 LAFC의 손흥민 선수 리그 9호 도움을 벌였지만 내쉬빌의 팀은 2-3으로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각 주어 파이널에는 디트로이트가 뉴욕과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오클라마시티와 경기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4000번입니다.
19: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4: 213-383-3838, 213-383-3838.
25: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26: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25: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6: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2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한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2: 이제 걱정 그만.
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9: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2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9: 올림픽 골프니까.
2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3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Any child witnessing those events. But there was that almost sacred phrase, that sacred phrase in the Pledge of Allegiance we would recite each morning. One nation under God. And that gave me a quiet confidence that no matter what was happening around.
0: 자, 일요일이었던 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종교국가가 아닌데 건국기념 대형 예배가 정부 주도로 열려도 되나 하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대규모 예배는 사실상 백악관 지원으로 열린 행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축하를 하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한복판의 그 내셔널몰에서는 리데디케이트 250이라는 예배가 열려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내셔널몰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등이 모여있는 백악관 인근의 굉장히 광활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예배의 제목이었습니다. Rededicate 250, 직역하자면 재헌신 250이라는 의미인데 일단 250은 미국 건군 250주년인 올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목되는 점은 Rededic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직역하면 재헌신이라는 의미인데 비종교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어제 행사는 분명히 예배, 즉 종교 행사였고 그러니 종교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Rededicate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으로는 다시 바치다, 다시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존에 하던 결심, 노력,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온 힘을 쏟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된 만큼 어제 대형 예배에 이 Rededicate 250이라는 제목은 결국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라는 영적 다짐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의 권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면서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과 조국에 다시 바치자, 리데디케이트 하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어제 예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20명 정도의 종교 지도자가 연단에 서 있었는데 한두 명 말고는 모두가 다 극단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어딘가 이름이 좀 낯익지 않으신가요? 네, 과거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하루 최대 동원 무려 110만 명, 5일간 누적 인원 350만 명이 동원됐던 대형 예배를 이끌었던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어제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53년 전이었던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2: What a moment to receive Christ.
3: 예수를 믿는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다.
2: Let him come and change your life.
3: 예수가 여러분 마음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2: Now it'll cost you something.
3: 대가가.
2: You can't take your sins with you.
3: 여러분이 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You have to give up all of the gods.
3: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2: And turn to Jesus Christ only as your savior.
3: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야 됩니다.
2: If you'll do that,
3: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4: He'll come to live in your heart.
3: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실 겁니다.
4: He will give you a new love for everyone.
0: 자, 그리고 53년이 지난 어제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도 서울 여의도 집회처럼 하나님을 외쳤는데 다른 점은 어제는 세니터, 즉 연방 상원의원 등 고위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외쳤다라는 점입니다.
5: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o the stage Senator Tim Scott.
6: It's prayer that transforms our world. There is no way to grasp.
0: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하는 등 기독교적인 전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헌법에 정교 분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행사가 위헌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앤드류 코플먼 교수는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다라며 특정 종교를 분열적으로 포용하고 행정부를 특정 종교와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노바 대학 로스쿨의 마이클 모어랜드 교수는 공적 영역과 종교적 신앙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행사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생각은 좀 과도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여하튼 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니 스토리를 다 듣고 나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6: How many of you love Jesus? I can't hear you. I said, How many of you love Jesus? Oh.

0: 이어서 중국에서 받은 선물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린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정부 인사들과 백악관 직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함께 갔던 기자들까지도 중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임시 출입증 또는 일회용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모두 중국에서 버리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안 우려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선물 안에 도청장치 또는 추적장치 등이 숨겨져 있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인 에밀리 구디는 미국 측 직원들은 중국 당국이 당시 나누어졌던 모든 물건을 귀국 직전에 수거해서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국 귀국 비행기 길에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받은 물건은 그 어떤 것도 대통령 전용기에 들고 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모든 미국인이 감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미국 전화 대신 일회용 휴대전화를 중국에서 사용해야 했고 돌아오기 전에는 또 이를 모두 폐기해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어서 우리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미국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미국 자기 사무실에 다 놔두고 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가져갔더라도 비행기에 두고 전원을 끈 채로 놔뒀다.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감시기술 진화와 또 간첩활동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간첩활동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미친 듯이 감시하고 있으니 그들도 우리를 감시할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준 모든 것을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중국을 미친 듯이 감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분기 수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증권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이 인용한 미국 정부윤리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에 행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기업 증권 거래를 무려 3,700건 이상 했습니다. 이 기간 각각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매입한 기업 증권은 엔비디아,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스코 등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한 기업 증권 종류가 주식인지 회사채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가치는 정확한 금액 대신 범위로 명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트럼프 대통령의 1분기 누적 거래액은 최소 2억 2천만 달러, 최대 7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블룸버그는 정확한 거래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거래량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역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권 거래를 두고 미친 양의 거래라며 막대한 알고리즘 거래라는 헤지 펀드와도 같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증권 거래 내역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을 꾸준히 따라다닌 이해 충돌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79회 깐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의 최고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예술 공로훈장은 예술가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했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받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2002년 김정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에 지휘자 정명훈, 그리고 지난해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서 박찬욱 감독이 코망드르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네 번째로 받는 것입니다. 박 감독은 훈장을 받고 자신의 작품 세계에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프랑스에서 받은 모든 영향이 내게 종합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어보는 것,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며 훈장 수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 3단계까지 취소했던 국제선 항공권 유리 활증료가 다음 달에 소폭 내려갑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료 가격을 기준으로 3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데요. 전쟁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며 5월 발권분에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6월 발권분부터는 27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약 20% 낮아지면서 유류 할증료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이 최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112만 8천 원이었는데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보면 최장거리 노선이 왕복 기준 95만 2,400원에서 76만 5,600원으로 약 18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유류할증료가 소폭 하락하며 여행 수요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또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해서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기준 약 2,890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거나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만 명 규모의 영주권자가 추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이민국 내에 새롭게 신설된 전술작전국 산하 부서입니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재심사뿐만이 아니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이 조직을 사실상 영주권자 추방기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영주권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과거 사건, 또 경미한 범죄 기록, 그리고 오래된 이민 서류의 작은 불일치까지도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 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IN은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번호로 ITIN을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 계좌 개설, 또 운전면허 취득 등에 그동안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소위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기관인 연방국세청은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체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려 했었고 법원에 의해서 중단되기 전까지 약 4만 7천 명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단속국에 이미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버젓이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차려놓고 대규모 위조 명품을 유통시켜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명품 백을 포함해서 총 천만 달러 상당의 가짜 상품들을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산하 주요 범죄 수사국 요원들은 위조 명품의 소지 및 판매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추적해서 지난 14일 새벽 5시 다운타운 LA 패션 디스트릭 일대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유가와 메인스트리트 인근 건물에도 진입했고, 또 이외에도 500 LA 스트리트의 한 소매점, 또500 사우스 메인스트리트의 창고 등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이날 급습 현장에서는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 고급 위조 명품을 비롯해서 코치,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명품 가방, 또 룰루레몬, 헬로키티의 위조 상품 등 다양한 가짜 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압수된 물품의 시가가 무려 약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체포됐는데 아직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단속에 나서면서 캘리포니아 주내 호스피스 및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800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범죄 조직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서 막대한 세금을 빼돌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단속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소위 재외 국민들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 8만 9,88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만 2,973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2월 조사 때 25%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지금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4명 중에 1명 이상은 65세 이상 시니어인 셈입니다. 남가주 한인 골프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골퍼들의 모임이다라고 불리우고 있는 미주 한인 골퍼 모임 카가 KAGA 이 카가 회원들이 이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인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에 전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50명이며 이 가운데 20여 명은 티칭 프로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역 또는 프로 골퍼 출신들입니다. 카가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서 프로와 싱글 핸디캡 아마추어들이 실전을 치르면서 기량을 겨루는 단체로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가의 윤규현 회장은 미국에서 골프를 즐기는 한인들은 많지만 진정한 경쟁 무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올해 백상배에는 카가 회원 전원이 참가해서 챔피언조와 시니어조를 모두 석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0: 때는 뭐 웬만한 계약서 같은 건 챗GPT 등이 소위 AI에게 작성해 달라라고 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뭘 계약 하나 짧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전문가답게 변호사가 만든 것처럼 프로페셔널리 만들어줘라고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한국어로 넣으니까 영어로 정말로 변호사가 만들어준 것처럼 멋들어지게 챗GPT가 만들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써먹었군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AI가 이제 사람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 대체하겠지. 그럼 그게 언제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또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사람 변호사보다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떤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변호사를 아예 그냥 파이어하고요. 본인이 직접 이 인공지능만을 이용해서 재판을 계속 본인이 직접 감당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를 이겼습니다. YTN 해보도입니다.
1: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2: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1: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2: 이런 법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라는 되게 신기함이 들었어요.
1: 비록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래서 요즘 법대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 고생해서 변호사 라이센스 따봐야 지금 당장도 아니고 4년, 5년 뒤에 따봐야 그때 되면 정말 AI 세상이 될 텐데 그럼 이거 생고생만 하고 4, 5년 뒤 변호사 라이센스 따봐야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법대 지원자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법대 말고도 또 경영대학원 MBA 기업체에서 이 MBA 졸업을 했다, MBA를 이수했다 그러면은 연봉도 더 주고 또 승진도 시켜주고 하죠. 그런데 MB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AI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MBA 다 필요 없지 않을까? AI가 우리 MBA 이수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MBA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MBA 그 학교가 지금 대박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대박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여전한 듯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아, 이어서 콧대 높던 MBA 학비 요즘은 대박 세일 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경영대학원이 MBA 과정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학비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2년제 경영학 석사, 즉 MBA 과정에 지원하는 수요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둔화하자 사실상 경영대학원들이 학위 파격 세일로 내몰렸다라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원 학위 중에 하나인 MBA가 이제는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라며 점점 더 많은 경영 대학원들이 학비를 할인해주고 있고 연간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기존 학비의 50%까지 할인해주는 대학원도 수두룩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퍼듀 대학의 미치 대니얼스 경영대학원은 지난해 처음 학비 할인 정책을 시작한 뒤에 신청자가 다시 늘어나자 올해도 등록금을 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바인에 있는 폴 메라즈 경영대학원은 직장인을 위한 플렉스 및 최고 경영자 과정의 학비를 38% 인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캐리 경영대학원도 학생들에게 학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학비 50% 반값 할인을 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학비 할인 이유는 MBA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발전으로 인한 고용 시장 변화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진 환경에서 직장인들은 MBA 과정을 통한 더 나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가능한 한 현재의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근무하고자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고용 시장이 불안할 때는 학위 취득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AI발 고용 불안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커리어를 늘리거나 학위를 더 취득하거나 하는 전환보다는 현 직장에 좀더 오래 머무르려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제는 세계 고혈압 연맹이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 나머지 364일은 우리가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혈압에 관해서는요. 네, 특별한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립니다. 자, 그동안 고혈압 치료는 혈압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생활 습관 관리, 특히 운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혈압 수치가 조절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는 물론 꾸준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는 운동의 강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숨이 많이 차는 고강도 운동 비율을 별도로 분석해 봤더니, 고강도 운동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사망 위험 14% 낮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병행할 때, 네,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이 될수 있는 환자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고혈압 환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 조금씩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달리기, 인터벌 운동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운동은 물론이고요.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혈압기 꼭 가까운 데 두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7: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8: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6: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 탑승했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해당 선박에서 하선한 이후에 자가격리 중이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틀 전부터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여서 빅토리아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진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병원에서 완전 격리 중이며 상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분명 우리가 바랐던 결과는 아니지만 대비는 해온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선 이 혼디우스호에서 하선한 캐나다인은 모두 4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여행객이 빅토리아 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이후 일반인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관련 의료진들도 현재 전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치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세운 자선단체인 게이츠 재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전량, 즉 모두 매도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70만 주를 약 32억 달러에 전량 매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우고 현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이츠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이 재무적인 관계가 재단 설립 25년 만에 완전히 끊기게 됐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빌 게이츠와 전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가 질병, 기아, 그리고 불평 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재단 자산 규모가 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민간 재단으로 그동안 자산의 상당 부분은 빌 게이츠가 기부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빌 게이츠가 향후 20년에 걸쳐서 재단의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자산 소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빌 게이츠는 여전히 430억 달러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억 3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재단 보유 분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최대 개인 주주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추가로 지출한 연료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 미국인들이 가계 연료비로만 450억 달러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에너지 가격 정보 업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에 미국인이 가솔린 구입에 지출한 누적 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5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이 에너지 교역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로 맞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평균 미 전국 평균 3달러 선을 밑돌았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에 50%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는 미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은 휘발유 가격이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미국인들이 작년 대비 무려 1,720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구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중산층 및 고소득층 미국인들의 관광 부문 지출은 전년 대비 조금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관련 지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가솔린 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의 평균 가솔린 주유량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어서 정치권의 이상한 돈 내기 배팅을 조사하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치권과 군 내부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소위 내부자 거래 배팅 의혹이 잇따르면서 사법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칼쉬 그리고 폴리마켓 등 특정 정치적 또는 사회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 돈을 거는 소위 예측 시장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정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예측 시장 플랫폼이지 사실상 예측 시장 도박 플랫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몇 달간 칼시와 폴리마켓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정치 또는 군사 이벤트와 관련된 배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칼시의 내부 조사팀은 미군 배우자들이, 즉 미군 장성들의 부인들이 미공개 군사 정보를 이용해서 이 같은 도박시장에 배팅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제 금융시장 거래에서의 정보 유출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과 규제당국은 지난 3월 23일에 발생한 석유 선물 거래 급증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일단 보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을 SNS에 올리기 직전 석유 선물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관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사건 다음 날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한 선물시장 투기 행위를 삼가라라고 경고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 정보를 이용해서 폴리마켓에 돈을 베팅해서 하루 만에 무려 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군 장성이 한 명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사건들은 이것만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서 사실상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여러 건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0: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4: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지난주 베이징 회담이 화려한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실속 없는 외교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니, 실속 없이 정상회담을 끝낸 게 어떻게 고도의 계산이 된다라는 건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YTN의 보도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8: 지난 2017년 첫 방중 당시 2,5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상업적 대박을 터뜨렸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대규모 투자 발표도 화려한 서명식도 없이 비교적 조용히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다소 밋밋한 성적표란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회담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9: There were no signing ceremonies. The Chinese did not confirm or announce any major new investments. They left it to President Trump to express his expectation that certain deals will materialize.
18: 회담이 다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이미 올가을을 향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오는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패를 가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시진핑 주석 9월 미국 초청은 선거판을 뒤흔들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현안에 밀려 선거판이 불리해질 때쯤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만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며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확보한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 역시 이때 실제 계약 서명식으로 연출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농가와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치적을 들이밀며 효심을 결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20: President Xi and I agree on many things, and we agree very much on trade. We'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trading. Our farmers are going to be taking it.
18: 타이완을 압박해 얻어내려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미국 유치 성과 역시 이 시점에 맞춰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가도에 순순히 들러리만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문제 개입 수위를 낮추거나 반도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팽팽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이 탐색전이었다면 워싱턴 회담은 선거 승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를 챙기려는 시진핑 주석의 치열한 본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이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면 유럽에서 미군을 빼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계속 주둔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핀란드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툭하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또는 유럽 주둔 미군을 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미국이 말은 그렇지만 유럽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나토 동맹을 탈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도 그저 정치적인 수사, 즉 레토릭으로 평가된다면서 미국은 동맹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의 핵무기 대부분이 우리 핀란드와 가까운 러시아 서북쪽에 몰려있고 이 핵무기들은 사실상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거나 유럽 내 미군을 빼내는 행위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핀란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1: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2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LA 지역은 오전에도 비교적 햇살이 괜찮은 상태죠. 오렌지 카운티는 좀 구름이 많습니다. 오전에는 헤이지 선샤인이겠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모두 맑아지겠습니다. 네, Let the sunshine, 햇빛을 비추라 라고 번역하면 요건 이제 지겨. 그리고 이제 진짜 의미는 사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가 맞겠죠.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함유기입니다. 어우, 모처럼이요.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나고 참 기분 좋은데요. 저쪽 워싱턴주 뉴포트의 깊은 숲속에는요, 매일 아침 소형 SUV만한 거대한 야생 무스와 다정하게 눈인사를 나누는 72살의 게리 씨가 살고 있습니다.
1: 주변 땅들이 온통 개발되면서 말이야, 야생동물들이 아우 너무 힘들어해요.
0: 주변 땅들이 5에이커, 10에이커씩 쪼개지면서 개발되는 동안 이 게리 씨는 무려 965에이커나 되는 거대한 숲을 야생동물들의 안식처로 홀로 지켜왔는데요. 자식이 없는 게리 씨가 최근 아주 멋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평생 가꿔온 땅, 이 넓은 땅을요, 원래 아메리카의 주인 이러면서 바로 인디언 부족에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에게 영구 기준키로 한 거죠. 동물들이 영원히 집을 잃지 않도록 법적인 개발까지 꽉 막아두게 하는 선택이었죠. 내 손에 쥔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파헤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 쓰다가 원래 주인이었던 대자연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삶. 참 닮고 싶어지는 그런 분이네요. 자, 한 주의 시작. 오늘은 또 5.18. 아우, 기념을. 응? 우리의 또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런 소중한 희생들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 한 자락을 돌려주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좀 또 저 들판 좀 뛰어 다니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윤도현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광야에서.

주말에 광야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에너지 좀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한국의 그 민주주의 이정표가 되었던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죠. 바쁜 시간 중에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서서요. 지난 2014년부터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아칸소에서 벌통 26개를 자신의 미시시피 목장으로 들여왔고 또 클로버, 라벤더 또 여러 꽃들로 이 들판을 조성을 해서 목장 전체를 꽃가루 매개 곤충들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취미로 시작됐지만요. 점점 본격적인 자연보호 프로젝트로 발전했다고 하는군요. 이 벌은 전 세계에 꽃이 피는 작물의 약 80%를 수분시키는데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먹는 과일부터 해서 견과류 또 채소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건강한 벌 한 군집은 하루에 최대 3억 송이의 꽃을 수분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냥 벌들이 그냥 매조조이지 왔다 갔다 해야 이 수정이 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벌이 사라지면 생태계도 무너지고 결국 우리는 망했다죠. 그렇기 때문에 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벌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말벌이 꿀벌의 몇 배의 몸집을 갖고 너무 잔인하게 꿀벌들을 마구 사륙 도륙하는 그 다큐를 한번 봤어요. 근데 꿀벌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우리 영왕벌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 다치리라 하면서 그 조그만 것이요 그냥 뭐 상대도 안 되는 말벌 한 마리가 뭐 순식간에 꿀벌을 몇십 마리를 해치우던걸요. 그래도 정말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연은 정말 놀라운 또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마침 또 레이타호에 관한 얘기를 다큐를 잠깐 봤는데 이 레이타호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동부에서도 저도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레이타호 이러면서 레이타호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 천혜의 수중 냉장고라고 그래요. 워낙 그 눈이 온 그 물이 내려서 여름에도요 그 물이 얼마나 차갑든지 수영을 잘 못하는 그리고 최대 수심 1645피트로 이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는 최대의 고산지대 호수이자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깊은 호수입니다. 이 수온이요 화씨 42도 정말 쌀쌀하죠. 그래서 세균이 겨우 없는 거의 없는 멸균 상태인데요. 재작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9피트나 그 수심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쓰레기들도 많고요. 거기는 또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너무 좋은 투명한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1940년대 50년대 호수 주변에 카지노와 리조트가 급격히 들어가면서 붐이 일었을 때 그때 당시는 정말 무식했던 거죠. 환경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또 회사들에서 환경 폐기물을 이 호수에 무단으로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클린업 더 레이크 이 다이버들이 그 수위가 낮아진 연안을 수색하면서 또 다이빙을 한 결과 그 안에는 정말 그 옛날 그대로 간직한 그런 자동차부터 해서 드럼통에 독성 폐기

폐기물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메가서 그 공원도 수심이 낮아졌을 때 보니까 그 안에 그 시신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 옛날 이권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깊은 호수에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 이용했다라는 전설이 또 사실처럼 확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출되는 드럼통, 산업 폐기물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굉장히 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끌어올리다가 잘못해서 그 안에 있는 오염물들이 나오면 어떤가? 이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인간이 갑작스럽게 산업화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치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라도요, 좀덜 죄를 지으면서 좀 깨끗하게 쓰레기도 좀덜 저기 하고요, 낭비하는 음식물도 없이 그리고 일회용도 좀덜 쓰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3: 사미

0: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우리는 뭐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의료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입니다. 대형 메디컬 그룹으로는 LA,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료 픽업 서비스를 해서요. 전용 차량과 기사님이 항상 대기 중이시고 여러분의 집 앞까지 무료로 픽업해드리고요. 또 리퍼럴이 빠릅니다. 당일 리퍼럴을 처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조기 암검진이라든가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한방치료, 물리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생활 밀착형 진료와 의료기기 지원까지 또 이미징센터, 의료장비, 전문 랩검사 등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어서요. 한 곳에서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죠. 센터 메디컬 그룹 대표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오늘은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또 소개를 해주신 브릿지원 재정회사의 김혜은 에이전트님 모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에 관한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머니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에이전트님 모시게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방송은 처음이라.
1: 네, 많이 떨립니다.
0: 근데 하나도 안 떨리시고 인상이 근데 참 좋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일단 인상이 좋으셔서 그냥 이렇게 에이전트로서 손님 만나면 반은 탁 네. 네, 쥐고 가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네.
0: 먼저 한번 우리 네. 들어가 볼까요?
1: 네네. 네.
0: 우리 손주들을 위한 최고의 자산 선물 복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제가 이제 우리가 사실 돈을 네. 모으는 거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핵심 그 중요한 단어가 네. 복리라는 단어거든요.
0: 복리 들어보셨죠? 놀라운 마법과 같은 거다.
1: 제가 오늘 준비한 멘트인데
0: 그렇게 많이 봤어요.
1: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복리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자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뭐 네. 단리 이자를 받을지 복리 이자를 받을지 우리가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단리하고 복리는 이제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단리 이자는 우리가 원금을 맡겼을 때 정해진 이자만큼 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복리라는 거는 네. 원금에다가 이자를 받아요.
0: 받아요.
1: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네. 원금에다가 이자가 더해진 게 다시 원금이 되는
0: 거기에다가.
1: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자가 받은 것도 다시 재투자가 되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인
1: 네.
0: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재투자가 되니까 그거에 따른 또 이자가 아무래도 단리보다는 조금 높겠죠. 네.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세이빙 구좌에 넣어도 이게 단리도 있고
1: 복리도 있고 합니다. 예.
0: 아, 이걸 잘 봐야 되겠군요.
1: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내는 것도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낼 때도 우리가 네. 단리로 내는지 복리로 내는지 좀 알고 네. 내셔야 돼요. 이왕이면 어떤 걸로 받고 싶으세요?
0: 복리.
1: 그렇죠. 어떤 걸로 내고 싶으세요?
0: 단리.
1: 그렇죠.
0: 그러네요.
1: 뭐 그런 거 네. 조금만 알아도 사실은 네. 단리랑 복리는
0: 그거를 안 따졌네요.
1: 그렇죠.
0: 바보처럼.
1: 아니
0: 바보야.
1: 이제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0: 네. 진짜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숫자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1: 네, 제가 네. 조금 비교를 이제 준비해봤는데요. 할머니 이제 두 분이 뭐 네. 귀여운 할머니도 계시고 예쁜 할머니가 계세요. 귀여운 할머니는 만불을 5% 네. 연 5% 되는 단리에. 네. 투자를 하셨고요.
0: 네.
1: 또 예쁜 할머니는 네. 만불을 연 네. 5% 되는 복리 상품에 투자를 하셨어요.
0: 네.
1: 네. 네,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면
0: 네.
1: 단리에서 네. 만불을 넣었잖아요. 그럼 네. 1년이 지나면 몇 프로 이자를 받으시나요? 받게 되나요?
0: 5%면 100불이면 네. 5불.
1: 그렇죠.
0: 1000불이면 50불.
1: 그렇죠.
0: 만불이면 500불이네요.
1: 맞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계산 능력이 뭐
0: 어렵다 어려워.
1: 그렇죠. 네. 500불을 받게 됩니다. 네. 잔리는 500불을 받고요.
0: 네.
1: 복리 또한 첫 번째 네. 해는 500불을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 원금이 만불이니까.
0: 네.
1: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해는 원금 단리는 만불이 또 들어갔죠. 그럼 네. 똑같이
0: 500불만 받아요.
1: 500불 받고요. 그럼 복리는
0: 만 500불에 대한
1: 그렇죠.
0: 5%죠.
1: 그렇죠. 그게 525불 정도 되네요.
0: 오,
1: 네.
0: 25불이나 네. 차이가 나네.
1: 뭐 별로 차이는 안 나죠.
0: 그렇지만 나중에는 네. 극지겠죠?
1: 맞습니다. 그게 네. 키포인트인데요. 사실 네. 처음에는 뭐 몇십불 차이가 나고
0: 네.
1: 조금 많게는 몇백불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아이 뭐 그거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0: 네.
1: 복리는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엄청나게 단위하고 비교되게 네. 차이가 납니다. 네.
0: 네. 어, 정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1: 네네.
0: 오.
1: 그래서 복리를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하세요.
0: 네.
1: 그 눈덩이. 눈덩이 한국에서 눈 많이 올 때 눈덩이 눈사람 만드라고 네. 굴려보셨죠?
0: 네.
1: 처음에는 막 조그만 게 굴르는 게 잘 안 굴려지잖아요.
0: 네.
1: 이렇게 커지지 않는데
0: 네.
1: 어느 순간에 보면 한 번만 굴러도 막 엄청나게 그쵸. 커지잖아요. 그래서 복리를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하십니다.
0: 그래서 네. 그 정말 시드머니 요만한 눈덩이 같다.
1: 그렇죠.
0: 나중에는 확 굴리면 그냥 한 번에 두두둑 되는 걸 키워야 된다. 자산은
1: 네네.
0: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 이게 복리를 바로, 잘하다 보면
1: 네 바로 그거입니다. 네.
0: 복리만 잘하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1: 복리 일단 복리부터
0: 그렇다면 이 손주가 30살이 됐을 때 두 통장의 잔고는 어떻게 변할까요?
1: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네. 단리는 뭐 연 500불을 받아서 30년이 되면 535 15,000불을 더 받게 되겠죠. 이자로
0: 15,000불 네,
1: 그래서 원금이랑 네. 25,000불이 됐어요.
0: 네
1: 그러면 복리는
0: 네.
1: 자, 복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43,200불이 됐어요.
0: 와, 엄청난 차이네요.
1: 네, 자, 와. 우리가 원금 만불을 빼고 네. 나면요.
0: 네.
1: 33,200불이 네. 더 이자로 받은 거예요.
0: 네.
1: 차이가 많이 나죠.
0: 네.
1: 사실 단리랑 복리의 차이가 벌써 한 18,000불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만약 저희가 지금 제안한 건 만불이잖아요.
0: 네.
1: 이게 5만불이거나 10만불이거나 네. 또 혹은 이게 30년이 아니라 40년이거나
0: 네.
1: 50년이 된다.
0: 네.
1: 그러면 단리와 복리의 그 격차는
0: 몇십만 불이
1: 그렇죠.
0: 되겠네요.
1: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0: 네, 집한채 값이네.
1: 네.
0: 야.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복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더욱 효과가 있나요?
1: 네, 그럼요. 금융에서 이 불가사의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복리가
0: 네.
1: 시간이라는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0: 네.
1: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기다리는 거.
0: 아, 성미가 급해서.
1: 네, 저희가 사실 잘만 기다리면
0: 네.
1: 좋은 복리 상품에 넣어서
0: 네.
1: 시간만 기다려주면 사실 엄청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그 유대민족들이 사실 재정으로는 아. 저희 되게 똑똑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유대민족들은 유대인 성인식을 해요.
0: 네.
1: 그 바르 미츠바라고 불리는데
0: 네.
1: 12세, 13세 때쯤에 그
0: 네.
1: 성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친척, 뭐 가족,
0: 네.
1: 뭐 지인들이 다 모여서 최대한 이제 선물을 해줄 거예요.
0: 네.
1: 네, 우리 선생님 어떤 거 받고 싶으셔요? 만약 지금 12세, 13세다.
0: 내가?
1: 어.
0: 그러면 나 근데 그걸 속일 수가 없죠.
1: 뭐 뭘까요?
0: 무슨 뭐 금융 상품 뭐 이런 거.
1: 12세, 13세 때?
0: 아니 이게 지금 알아버렸는데 어떡해요?
1: 아 그렇지.
0: 네.
1: 아, 네.
0: 근데 다시 돌려서 옛날 같으면 뭐.

0: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네. 돌잔치 때 뭐 네. 선물 주잖아요. 네. 좋은 거. 네. 반지.
1: 반지.
0: 네, 금반지로 우리가 네. 선물을 줘서 그걸로 또 이렇게 부모들이 네. 좀 약간 요긴하게 사용도 하시잖아요.
1: 애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한번 써버리고 그러면 안
0: 그러니까요. 네. 저도 썼습니다.
1: 네. 아, 그러셨어요?
0: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네. 그 지혜가 네, 네. 이 복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유대인들은
0: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그런 부분들은.
1: 네. 네. 그... 카 포 키즈라고 해서 그 넌프로핏에서요. 네네. 아이들을 위해서 자동차 기증하세요. 뭐 이런 이게 캠페인이 있어서 넌프로핏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나 이랬더니 이게요. 네. 네. 그 유대인 그 넌프로핏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네. 그 뉴저지에 있는 어떤 유대인 젊은 친구들이 뭐 매치 메이킹 하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가고 이런 여행 경비로 쓰여지고 이래서 예. 제가 지난 주말에 무슨 뉴스 보다가 그래서 소송을 누가 걸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거 이제 광고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0: 좋은 의도였는데
1: Cars for Kids 그러면 예.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나 보다. 그렇죠. 불우한 어린이.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네, 그거 좀
1: 그렇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보고 돈을 정말 써야 돼.
0: 맞아요.
1: 그리고 어디 예. 그 정말 도네이션 할 때도 이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뜻이 잘 쓰여져서 전해질지도 잘 봐야
0: 맞습니다.
1: 되고 그래서 공부도
0: 같아요.
1: 하고 뒤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 갑자기
0: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1: 유대인 분들 복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얄밉잖아요. 안
0: 맞아요.
1: 그래요?
0: 그런 부분은 네.
1: 우리도 그래도 어려서부터 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융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아이가 크면 짠 하고 내놓는
0: 너무
1: 그런
0: 좋죠.
1: 지혜
0: 네.
1: 그런 금융상품 그런 걸 진짜 꼭 해놔야 되겠어요. 돌반지 네, 말고 더 좋은 거.
0: 돌반지는 엄마 아빠가 네. 쓰니까 네.
1: 그럼
0: 그렇죠.
1: 이 복리로 우리가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 품들이 있나요?
0: 네, 당연히 많고요. 실제로 네. 뭐 은행에 가셔도 복리 상품이 있고 네. 주식 하시죠.
1: 네.
0: 주식을 보통 하면 1,000불을 네. 만약에 넣으셨어요. 네. 그러면 500불을 수익을 보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선생님은 500불은 빼고 1,000불을 다시 재투자하시나요? 아니면 1,500불을 재투자하시나요?
1: 그냥 거기 이렇게 놔놓는데
0: 두겠죠? 보통
1: 그냥 놓으면 거기 네. 이렇게 있어도 빼지 않고 놓으면 지가 그냥 같이
0: 자라니까.
1: 키운 거 아닌가요?
0: 네. 그게 바로 복리랑 네. 같은 원리예요.
1: 근데 알아서 네. 크게 지하고 내버려두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한참 뭐 브릭스 이래가지고 한국에 그게 100% 넘게 튀었어요. 그래서 야,
0: 100%요?
1: 네. 네. 100%도 더 튄 것 같아요. 한참 그 중국, 브라질 이런 게 튀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상품에 넣었다가
0: 네.
1: 미국에서 뭐 한국에 갔더니 축하합니다 이래서 좋아라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가니까 그게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공부하고 돈을 저기 하려면 공부도 하고 이런 전문가의 의향을 들어야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고 약간 이제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금융은 네. 좀 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만약에 내가 좀 네. 여유 또는 주식에 네. 가면 좋은데
1: 네.
0: 전 재산을 주시는 거는 조금
1: 그런 건 아니죠.
0: 불안한 느낌은 있죠.
1: 네.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복리로 넣어놓으면서 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주식 전체에 골고루 투자가 되면서 이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0: 네, 많죠. 네. 제가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네.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형 보험
1: 네.
0: 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1: 아, 저축형 네. 보험 계좌. 이건 뭔가요?
0: 이제 사실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저축형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0: 우리가 사실은 보험을 사는 거는 데스 베네핏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코스트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내가 낸 일부 중에서는 코스트로 나가지만
1: 네.
0: 또 그게 잘 쌓여서 캐시 밸류로 내 자산 가치로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게 네. 복리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하고 주식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비과세. 텍스가 네. 프리거든요. 그래서 네. 좀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미국에서 그 돈이 쌓이면 뭐 네. CD에서 돈이 쌓여도 그다음 주식을 팔고 나면 바로 1099이 날라와요. 네. 저기 텍스 보고 할 때 같이 해라 이렇게 네. 하고 날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 상품들은 그런 경우가 내가 내 돈이 아무리 잘

0: 자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택스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아, 좋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 아이들을 손주들을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네. 줄 수 있는 선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네. 아이들은 사실 데스 베네핏이 있어도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정말 창창하고 아기들인데 우리 네.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보험 상품에도 네. 아이들이 들어가는 보험은 사실 코스트가 되게 작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나머지
1: 뭐, 창창하니까 네, 없으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트가 작고 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캐시 밸류에 현금 네. 자산으로 쌓여 가게 됩니다. 네. 그럴 때 그렇게 이용하시면 참 좋죠.
1: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네네. 어릴수록 보험 자체 비용이 저렴하니까
0: 그렇죠.
1: 아이 이름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좌를 열어주면 얼마 들지
0: 좋죠.
1: 않는 비용으로 시간이 네. 복리에 쌓이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면 이거야말로 할머니 할매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하고
0: 네 맞습니다. 네. 네.
1: 근데 미국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돈이 많으면 대학교 학자금 보조를 받을 때 불리하다고 또 그러는 것 같던데.
0: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 보통 529 플랜 같은 거가 사실 텍스 프리거든요. 낸 네. 돈에 불어난 거에 대해서 텍스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텍스 프리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 이름으로 529 플랜이 있거나 아이 이름으로 세이빙 계좌에 돈이 있으면 네. 아이가 학교를 대학교로 갈 때 합산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1: 네.
0: 그 제한이 좀 있어요. 네. 너 자산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합산을 네. 요만큼 해줄 싶었는데 너 자산이 있으니까 좀 줄일게 하고
1: 네.
0: 이렇게 많이 못 받는 그런 네.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FAFSA 지원서 자체에 생명보험 네. 란이 없어요.
1: 네.
0: 체크업하는 란이 없어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사실 100%
1: 네.
0: 우리가 내 나는 우리 아이는 자산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딴주머니처럼 내 우리 아이의 자산은 잘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1: 네.
0: 네, 비밀 금고처럼 네,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0: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1: 네.
0: 그 529 플랜 같은 경우는 네. 참 좋은데 그 학자금으로 쓰지 않으면 학자금을 쓰지 않은 이제 돈을 내가 다시 찾겠다. 그러면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택스를 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고요. 네.
1: 네. 네. 이렇게 저축형 생명보험은 네.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아무래도 네. 있네요. 네. 사실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죽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0: 맞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 어린애가 한창인데 뭐 벌써 생명보험을 들어놓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험이고요.
1: 네. 네.
0: 요즘 이렇게 빠르고 발빠른 AI 시대에 진짜 네. 똑똑한 보험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죽어서 받는 보험이 아니고요.
1: 네.
0: 살아서 내가 네. 다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저축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이 보험을 이제 일석삼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태 말씀드렸던 그 캐시 밸류를 잘 쌓아서
1: 네.
0: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필요할 때 돈을 내가 꺼내서 쓸 수 있을 때 쓰면 좋잖아요. 사실
1: 네.
0: 은행에서 론을 받으려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1: 네.
0: 네, 뭐 인컴 스테이먼도 떼고 뭐 택스 보고한 거 몇 년치 갖다 주고 뭐 신분도 돼야 되고
1: 네.
0: 영주권자는 론도 안 나오고 막 네, 요즘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1: 네.
0: 그리고 뭐 크레딧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1: 네.
0: 뭐 준비도 많고 그리고
1: 네.
0: 또 그 과정도 길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이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내 보험 계좌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기지만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럴 때
1: 네.
0: 우리 데스 베네핏에서 이제 우리 일부를 찾아서
1: 네.
0: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뭐 치료비라든지
1: 네.
0: 그런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1: 비상금으로.
0: 네, 비상금으로도 쓸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 생명보험의 가장 큰 목적이죠. 가족 보호.
1: 네.
0: 이제 언젠가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손자들도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네. 이제 남은 가족들 뭐 아이들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또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이 일석삼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여러 혜택들 있고 네. 그걸 잘 맞는 거를 골라가지고 쓰시면 네네. 좋겠네요. 네네. 근데 돈을 낼 때 매달 쪼개서 내는 방법 말고 네. 그냥 한꺼번에 퉁 내놓으면 네, 그걸 좋죠.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돈을 네, 어디 맞습니다. 뭐 애매하고 네. 그냥 퉁 넣어놓으면 그만큼 또 어떤 베네핏이 있는 그런 플랜도 있나요?
0: 네 그럼요 있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사업,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돈을 다 자녀에게 주면 네. 내 소중한 손자에게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렇죠.
1: 분산 투자처럼 네. 나눠주는 거지 미리.
0: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돌반지를 미리 다 썼듯이 이렇게 네. 다 못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네. 이제 그런 플랜들이 당연히 있는데 PDA라는 네. 플랜들이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생명보험이 되게 이자가 잘 자라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전에 앞서 말한 듯이 제가 한꺼번에 큰 목돈 이 처음부터 들어가면 엄청 잘 자라겠죠.
1: 네.
0: 쪼개서 들어가는 돈보다는 처음에 네. 많은 돈이 들어가서 굴러가면 네. 훨씬 잘 자라요.
1: 네. 근데 확확 타오르겠네요.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네. 못하도록 IRS가 네. 제재를 하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네. 1년에 넣을 네. 수 있는 보험금을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할머니가 네. 목돈을 주셨다.
1: 네.
0: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1: 네.
0: 매달 쪼개서 내주는 플랜으로
1: 넣어놔요?
0: 넣어주세요.
1: 넣어줘요. 대신 그럼 이자는?
0: 이자는 네. 제일 중요하죠. 주죠.
1: 이자도
0: 목돈,
1: 줘요?
0: 목돈에 들어간 네, 맡겨놓은 네. 돈이잖아요. 네. 큰 돈이니까 이자도 주고
1: 네.
0: 또 매달 우리 손주들 그 네.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1: 아, 네. 프리미엄에는 네. 딱 그렇게 넣는 규정이 왜냐하면 네네. 이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투기 상품으로 간주해서
0: 네네.
1: 왜냐하면 이거 비과세고 그러니까
0: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게 넘어버리면 다 네. 과세 상품이 돼버려요.
1: 네.
0: 네. 저희가 이 생명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과세인데
1: 네.
0: 과세가 되어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1: 아, 네. 그러니까 보관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면서
0: 네.
1: 구세청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만큼
0: 네.
1: 알아서 쏙쏙
0: 맞습니다.
1: 넣어준다는 거죠.
0: 근데 이제 뭐 사실 네. 목돈이 많으신 어른보다 목돈이 없으신 어른들도 많으셔요.
1: 네,
0: 뭐
1: 네.
0: 저도 없고요.
1: 네.
0: 근데 없으시면 그냥 네. 소셜 연금 받으셔서
1: 네.
0: 100불이든 200불이든
1: 조금씩
0: 네, 조금씩 우리 손주들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지요.
1: 정말 네.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조부모님들이 가입하실 때 세금이나 양도면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 점 있을까요?
0: 네, 이제 우리가 딱 두 가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는 이제 그 텍스 중에서 그 기프트 텍스가 있어요.
1: 네.
0: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에게 네. 줄 때 연 19,000불까지 줄 수
1: 네.
0: 있습니다. 네, 내가 더 주고 싶어도
1: 네.
0: 네, 그것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고요.
1: 텍스가 붙는군요.
0: 네, 텍스가. 기프트 텍스도 네. 있으니까 우리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네. 보험을 들면 오너가 있어요. 오너.
1: 네.
0: 네, 이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네, 그다음에 피보험자. 그러니까 인슈러일 때 우리 아이들이 되겠죠.
1: 베네핏.
0: 네. 네, 그다음에 베네피셔리. 네. 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누가 받을지 앞으로 네. 그거는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1: 네.
0: 페이얼. 근데 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1: 네.
0: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1: 네.
0: 이 그 오너를 그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셔서
1: 네.
0: 우리 손주들이 이제 뭐 요즘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들어놓은 거를 알면
1: 네.
0: 이제 더 좀 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잘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1: 네.
0: 뭐 우리 뭐 스물 몇 살 넘었는데 나 여자친구 생겨서 명품 가방을 사주고 싶다.
1: 네.
0: 그래서 그 귀하게 모아놓은 캐시 밸류에서 돈을
1: 네.
0: 우리 친구들이 뽑아서 명품 가방을 사주면 어떨 것 같아요?
1: 이 누가 돌려가지고 이놈 쉽게 그러면서
0: 그렇...
1: 할머니 그냥 노발대발 이게
0: 그렇죠.
1: 어떻게 해서 모은 돈
0: 네.
1: 내가 소셜시큐리티에서 선물해 주려고
0: 그렇죠.
1: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0: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결정하고 네. 찾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언어거든요. 언어거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항상 그 오너를 할머니 할아버지,
1: 할머니
0: 이름으로,
1: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고,
0: 해놓고 기다리다가
1: 네.
0: 진짜 우리 손주가 집을 사야 되거나
1: 네.
0: 뭐 결혼 자금이나 뭐
1: 네.
0: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딱 크게
1: 네.
0: 딱 내주면 너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1: 그랜마.
0: 그렇죠. 연락이라도 한 번 더 오겠죠.
1: 아, 네, 그랜마. 뭐 꼭 그 때문이 아니고 네, 우리 그럼. 집의 전통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이러면서 어, 미리 땡겨서 조금의 돈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게 눈두덩이처럼 시간이 약인 것처럼 맞습니다. 시간이 돈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아, 미리 땡겨서 진짜 옛날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지금도 늦지 진짜. 않습니다.
1: 어, 늦었어 지금은.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미국 금융 시스템의 봉이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게 정말 영리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 지금 낯선 미국 땅에서 이렇게 되게 고생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덕분에 저희 세대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우리 귀하신 손자들, 귀한 손자들에게도 네. 귀한 선물로
1: 네.
0: 네, 이 복리랑 이 네. 복리의 시간을 붙여서 네. 택스프리 상품으로 귀한 네.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네. 나중에 네. 어, 역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네. 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낄 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네. 아, 단리는 안 돼. 제 친구 이름이 단리거든요. 단에다가 단리 안 돼.
0: 네.
1: 복리로 바로 영리한 그런 금융 플랜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전문가랑 또 영리한 에이전트랑 여러분 상의하셔서 귀한 여러분의 돈을 잘 투자를 하셔서 복리로 눈두덩이처럼 불리시기 바랍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브릿지원 네 재정 전문 에이전트 김혜은 씨였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0: 네,
1: 562-922-5540-5540-562-922-554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요즘은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은행에 가만히 또 뭐 어? 세이빙에 넣어놓으면 바보라고 그러고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날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전한 저축성 보험, 아이가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조금의 돈으로 복리로 불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산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3: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2: 두 번째 참가자.
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2: 세 번째 참가자.
5: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2: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낀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88-4000.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1: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5: 세종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5: 세종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5: 세종송보감이잖아.
12: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3: 213-383-8899 383-8899
14: 세종.
1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6: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7: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8: 유지승의 모닝 뉴스.
2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8: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7: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8: 유지승의 모닝 뉴스.
1: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7: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3: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2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C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6: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4: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6: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4: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7: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8: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7: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8: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7: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8: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6: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27: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8: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31: 공로로 갈까요.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3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4: 6월 27일
3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늘은 드디어 화창한 햇살이 뜨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우 좋아라. 호니 씨.
3: 네.
1: 아우 주말에 잘 쉬셨나 봐요.
3: 왜요? 응?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 보이나요?
1: 뽀송뽀송해졌어. 원래 아... 뽀송하지만.
3: 제가 네. 토요일날은 일이 좀 있어서 바빴고요.
1: 네.
3: 어제는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침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1: 저는
3: 먹고
1: 제가
3: 자고
1: 방송에서
3: 먹고 자고 네.
1: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주말을 길게 느끼기 위해서 네. 저는 계속 뛰었어요.
3: 뛰다니요?
1: 뭐 계속 이벤트가 있었죠.
3: 아 진짜요?
1: 네.
3: 와.
1: 뭐 어떤 분이 오토샵인데 거기 한쪽에다가 피클볼 코트를 마련해서 그 오뎅국 같은 거 끓여놓고 사람들 와서 파티했어요. 피클볼하고 뭐 족구하고.
3: 야.
1: 어. 이제 또 메모리얼데이 위켄드가 오죠?
3: 다음 주죠.
1: 네.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아... 큰 수영장 어디게요?
3: 제일 큰 수영장이요?
1: 네.
3: 미역시 뒷마당 있는 거 말고요?
1: 아,
3: 그거 말고 뭐가 있지? 어떤 거지?
1: 왜 오번 타고 가다가 네. 한센댐이라고
3: 네네네
1: 거기에 인공호수 그 수영장이 제일 큰 풀인데 이번 그, 토요일날 문 연대요.
3: 그게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데요?
1: 그럼요. 어른은 4불 아이는 1불밖에 안 하는
3: 오.
1: 거기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되게 좋다니까 오. 꼭 가보세요.
3: 저는
1: 수영장의 계절이 왜
3: 아직 몸매가 완성이 안 됐어.
1: 어떻게
3: 네? 아직 못 가.
1: 아니 그 네. 어제 그렇게 침대와 한 몸도 했으니까 그러죠.
3: 아니 그런 날도 있어야죠. 너무 피곤한데.
1: 하긴, 맞아요.
3: 자도 피곤한 거예요.
1: 아,
3: 그래서
1: 그때는 계속
3: 딱 밥상에 차려지면 네, 네. 와이프가 식사하세요. 그럼 딱 가서 딱 먹고.
1: 어제는 왕처럼 지냈군요.
3: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 딱 그리고 다시 또 침대 가서 게임 좀 하다가.
1: 설거지도 안 하고.
3: 아유 무슨 설거지
1: 그냥 손에, 어제는 그냥 프리
3: 손에 물 묻힌 거 샤워할 때만
1: 아
3: 내 몸 닦을 때만
1: 어머나 네.
3: 그리고 또 누웠다가 네. 잠깐 잠들었다가 마사지 했다가 네. 또 아이랑 잠깐 놀아주다가
1: 네.
3: 또 점심 드세요 그럼 또 이렇게 먹어서 또 이렇게
1: 드세요.
3: 먹고
1: 아 애처가에 또
3: 네? 아, 어제는...
1: 효도하는 아들인 네?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 평상시 잘하니까 어제 같은 하루는 와이프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 있죠?
3: 어제 또 와이프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요?
3: 그래서 뭐 사줬어요.
1: 아 그랬어요.
3: 네.
1: 아.
3: 뭔가 다 이벤트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3: 네.
1: 자 오늘은요 우리 네. 순매남 순위를 매기는 남자
3: 네.
1: 오늘은 너무 재미난 주제인데요.
3: 이거는 제가 매일 느끼는 아주
1: 네.
3: 짜증나는 사람들.
1: 아...
3: 오늘의 주제는
1: 바로
3: 카톡에서
1: 네.
3: 깨톡에서
1: 응.
3: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유형 탑텐.
1: 아...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하고요.
3: 그러니까요.
1: 카톡으로 하니까 어쩔 때는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3: 귀찮아요 솔직히.
1: 바쁠 때는 너무 공예스러운 것도 많아.
3: 맞아요.
1: 절제 좀 해야 돼.
3: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카톡이 오는데 안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옥 씨는 그때 보세요 안 보세요? 솔직하게
1: 개인적인 친구 중요한 내용은 그때 보죠. 그리고 바로 답을 하는데
3: 네.
1: 뭐 이렇게 막 단체톡 같은데 막
3: 단톡을 저도 안 봐요.
1: 올라오고 이런 거는
3: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 주변 분들이
1: 네.
3: 그 카톡을 정말 케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 네.
3: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1: 네.
3: 내가 아무 말을 뭐라고 막 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면
1: 있어. 맞아.
3: 한마디. 아니? 오케이. 뭐 한마디.
1: 네.
3: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1: 난 그런 거 아예 안 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도 전화 받는 것만 하는 전화기는 전화용.
3: 좀...
1: 아 있어요.
3: 진짜요?
1: 네, 구석기 시대.
3: 그거 너무 시대 떨어지는.
1: 근데 싫대요. 어떻게 하겠어.
3: 근데 뭐 본인이 심할 수 없지 뭐.
1: 네.
3: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알았어.
1: 단답형으로.
3: 오케이.
1: 성의 없는
3: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응 이응 두 번 쓰는 사람.
1: 아 이응 그래.
3: 따. 아 그럼 뭐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1: 그러지,
3: 그게 쉽인데.
1: 네.
3: 지금 럭키비키님 이응 이응 네. 쓰셨어 맞아요.
1: 이응 이응.
3: 요게 막 대화가 오갈 때는 귀여워. 근데 내가 뭔가를 대답을 기대는데 응 한마디만 딱 오면 뭔가 섭섭해.
1: 그치. 뭔가 성의 있게 이렇게 쭉 몇 줄을 보냈는데 나의 진심을 담아서 이응 이응 하면 좀 그렇죠.
3: 그렇죠. 그게 10위였고요. 9위는 저 주변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대화 중에 갑자기 사라져. 막 얘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그래서 어떻게 내일 뭐 할까? 내일 뭐 내일 그러면 오후에 뭐 3시쯤 어때? 좋아. 그럼 이거 어때? 좋아. 그러면 내일 이거 할까? 연락이 없어.
1: 바쁜 일이 있겠지.
3: 그러면 바쁜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잠깐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지.
3: 갑자기 자기는 뭔 일이 생겼겠지. 전화가 왔든지 뭐 깜깜 무소식이야.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미안. 이러면 좀 무시당한 느낌 들지 않나요? 자기 주신인가?
1: 아, 급한 일이 있어 잠깐만 뭐 좀 이렇게 얘기를 미리.
3: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요. 연락이 중간에 딱 끊겨서 어 애가 바쁜가 보다. 근데 빠밤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와.
1: 아, 딴 데 가서
3: 친구들 올 사진을 어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죠.
1: 딴 데가 더 좋다 이거지.
3: 이거는 조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파리는요 질문을 아예 안 하는 사람.
1: 대화할 때.
3: 대화할 때.
1: 나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밥은 먹었어? 어디 갔었어? 주말에 어땠어?
3: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만 대답도 안 해. 근데 보통 뭐 먹어 저한테 식사했어? 그럼 그럼 여기도 먹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뭐 할 거야? 그럼 그냥 나한테는 질문 자체를 안 해. 요즘 너무 짜증나요.
1: 그게 톡뿐만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요.
3: 그쵸, 대화 화법도 그렇죠. 화법도. 7위는요 아까랑 비슷한데 너무 늦게 답장하는 사람. 그게 뭐 몇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말에 뭐 해? 근데 월요일 날 별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이미 그
3: 모먼트는 갔어.
1: 갔어.
3: 타이밍은 갔어.
1: 타이밍이야 타이밍.
3: 인생은 타이밍인데. 근데 여자분들 이런 사람 되게 많다. 네. 그거 알아요?
1: 여자.
3: 어장 관리하는 애들.
1: 아 은근히.
3: 은근. 아예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1: 뒤늦게.
3: 잊을만 할 때쯤. 아, 그래서 오빠는 뭐해? 뭐 이러면 아 이거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방생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1: 방생하려고 있는데?
3: 그럼 순간 애매. 아 얘가 뭔가 급했나 보구나. 또 그럼 그래 또 좋다 또 받아줘요. 그럼 또 한동안 연락이 없어. 일할 때 연락도 안 해.
1: 아, 답장을 그때 타이밍에 맞게 해줘야 돼요. 네.
3: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이거 있죠. 안 읽어.
1: 일십이라고 그러죠?
3: 일십이죠. 읽고 씹는다고 씹는 표현하는 게 일십인데 안 일십.
1: 안 일십.
3: 안 읽고 씹는 거.
1: 아, 일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3: 그거요. 한 이틀 남아 있으면 불안합니다.
1: 블락을 날 시킨 게
3: 아닐까. 그러면 블락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방생할 하고 있는데 또 답변이 또 온다.
1: 방생하려면 빨리 해야지. 뭐 이렇게.
3: 근데 방생을 빨리 하는 게 맞을까요?
1: 그럼요. 못하러 이렇게 얽혀
3: 반나절 있어. 연락 없으면 방생해야 돼?
1: 그럼요.
3: 그래요?
1: 인생 짧아. 좋은 사람만 맞아, 챙기기에도 맞아. 짧아.
3: 새로운 애 잡기도 바쁜데 뭘.
1: 어장관리 이런 거는 방생을 빨리 해주고요.
3: 좋습니다. 보기나 받아야지. 네. 자, 5위. 하나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구구장창 이모티콘만 보내는 저 같은 사람.
1: 아니 귀엽고 분위기 좋으라고.
3: 한두 번은 오케이. 근데 뭐 말끝마다 이거 어때? 막 하트 뿅뿅뿅. 그 귀엽죠? 그 귀엽지. 근데 이따 몇 시에 볼까? 그 막 달려가는 이모티콘. 그러니까 어쩌라고 답을 하라고.
1: 아 빨리.
3: 야 이따가 저녁 뭐 먹을래? 그러면 막 밥 맛있게 먹는 이모티콘 막 이런 거.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대답을 안 하고 이모티콘만 보낸 친구들 있어요.
1: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지. 나의 의사 표현을 절대로 대신 할 수가 없죠.
3: 그럼요.
1: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돼.
3: 하지만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냥 화냈다는 거를 대신에 너 이렇게 주먹질하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그걸 끝나고
1: 적시적소에 날리는 이모티콘은
3: 그거는 유머로고
1: 너무 좋죠.
3: 유머지.
1: 네 잘해야 돼 이것도. 네.
3: 자 4위입니다. 말투가 갑자기 바뀌어서 차가워지는 사람.
1: 말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
3: 평소에는 그런 거 있잖아. 맨날 그래 크크크 뭐 맞아.
1: 왜냐면
3: 뭐, 하트,
1: 이게
3: 하트 이러다가
1: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3: 어감이를 모르잖아요.
1: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3: 맞아, 오해 진짜
1: 너는
3: 많이
1: 왜
3: 받아.
1: 그렇게 막
3: 쌀쌀 맞니?
1: 근처 저도 호호히히를 괜히 붙여요.
3: 끝에요?
1: 잘난 척한다. 뭐 이럴까봐 막 이렇게 괜히 굽신거리는 거죠. 그랬어요. 용.
3: 맞아. 용.
1: 그랬어요.
3: 용체.
1: 이렇게 하면 너무 용 붙이고 그냥 히히 붙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걸 안 하면
3: 그래서요. 이 대답할 때도 예전에 누가 설문조사했던 게 있는데 네라는 표현을 할 때요.
1: 냉.
3: 그게 그냥 제가 말씀하셨죠. 아, 네. 이게 자기가 물어본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1: 맞아.
3: 네. 약간 띠껍게 속된 말로 아, 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1: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 소리만 듣고 자기 해석 자기가 나름대로 하잖아.
3: 왜냐면 저도
1: 문제야.
3: 이분이 기분 나쁠 것 같은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직원 뭐 직장끼리.
1: 그렇지.
3: 직장 상사가 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네가 좀 이거 좀 해 줘라. 그럼 네, 그래 아무 상관 없이 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런 것 좀
1: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3: 그래서
1: 거기다 냉 붙이는 거.
3: 냉 붙이면은 약간 놀리는 것 같고 까부는 것 같고.
1: 넵이라고.
3: 넵이 좋다고 그러고요. 넵.
1: 맞아.
3: 근데 또 그거는 또 친구들끼리는 좀 안 쓰는 거니까.
1: 얍 그래. 친구들끼리는 얍.
3: 얍 이런 거. 나도 그것도 기분 나쁘던데. 예. Yeah,
1: 아 어떻게 해? 그냥 응? 전화로 해. 전화로. 요즘 전화를 너무 안 해 또.
3: 전화면은 실례예요. 요새는 요즘은 카톡으로 실례지만 네. 지금 전화 드려도 될까요?
1: 맞아. 일이 이중이야.
3: 두 번 물어봐야 돼. 그리고 좀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아, 연락 주세요. 그럼 전화해. 힘들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그냥 하세요. 내가 못 받아도 못 받으면 받은 받는 거지. 뭘 물어봐.
1: 저도 몇 명 친구들한테는 그래요.
3: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1: 24 hours, 7 days 아, you can call me anytime. 아.
3: 그러니까요. Decision is mine. 내가 받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걸어.
1: 그냥 전화해.
3: 그렇죠. 저도 그래요. 걸어 그냥. 처음엔 그냥 걸었어.
1: 아우, 네. 야, 오늘도.
3: 자, 3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필요한 말만 막 하고는 쑥 사라지는 사람. 야, 그때 미호가 그때 우리 밥 먹었던 그 식당 어디지? 그거 거기? 그거 기억나? 우리부터 먹었던데? 그 어디야? 이름이 뭐야?
1: 정보 딱 알려줬어.
3: 그 다음에 쏙 뭐 고맙다도 없어.
1: 그냥 슉?
3: 그냥 슉 받아가는 거야. 야 주소 뭐야? 빨리 빨리. 그리고 슉.
1: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3: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채취피트냐고요.
1: 예의는 지켜야 돼.
3: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이건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1: 보이지 않는 이 대화, 이 톡에서는 문자에서는 특히 예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특히 이거 오해 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3: 2위 짜증나는 카톡 대화 상대 2위 자기가 대화 끝난 다음에 갑자기 혼자 딴소리 하는 사람. 막 진지하게 우리가 막 회사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근데 너 아까 옷 이쁘더라? 뭐 그거 어디서 샀냐? 얼마냐? 너 그 짝퉁이지? 막 이런 거.
1: 실제 대화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
3: 있죠. 있어요. 우리가 속담에 4차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막 뭐 중요한 얘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특히 단톡방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막 내가 이게
1: 분위기 파악 못하고
3: 근데 이거를 1대1은 어떤 것 같아요? 1대1에 만약에 제가 미옥 씨랑 이제 약간 썸? 썸이든 썸 갈 때든 이런 거야. 근데 제가 막 그래서 미옥 씨 뭐 우리 전 영화 좋아해요? 뭐 이번 새로 나온 영화 있는데 뭐 왕관 하나 남자 봤어요? 근데
1: 오빠 오늘 입은 그 자켓
3: 그러니까
1: 저희
3: 생각 맞은 얘기하는
1: 뭐
3: 거지.
1: 이런 거.
3: 그러면 그것도 방생해야겠죠?
1: 아우 왜 만나요? 이상한 거지 정신.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진심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주파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어가나.
3: 마음과 마음의 주파수는 안 맞지만 또
1: 또 딴 게 맞아.
3: 시각적으로 뭔가 또 맞아.
1: 나 진짜 미친.
3: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맞고 있잖아.
1: 안 돼. 아 정말.
3: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모든게 싫은데.
1: 그럼 인생이 꼬여요.
3: 시각적으로 너무 완벽해.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1: 시각, 아니
3: 뭐 다니엘 헨이 좋아하세요 혹시?
1: 아니 좀 이제 들어봐요.
3: 알았어.
1: 시각이 뭐 중요해.
3: 중요하죠.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1: 촉각이 중요해.
3: 아 청각 촉각 이렇게 더 좋아요?
1: 아 네.
3: 아 근데 시각적으로 너무 완벽해. 내 너무 완벽해 나한테. 근데 마음이 안 맞는 거 나도 알아. 서로 막 삐끄덕삐끄덕 돼.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1: 근데 뭐 오래 못 가요 시각.
3: 왜 오래 갈 생각해요?
1: 아니 훌륭한 시각들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3: 아, 그렇게 여,
1: 구경만 되게, 하세요.
3: 되게
1: 보기만 하세요.
3: 능력이 많으신가 보다.
1: 아니 많잖아요 그런. 단세포적인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은 주위에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나와 마음이 맞는 그 주파수의 대화가 되는 사람은
3: 방송용으로
1: 정말...
3: 말씀하지 마시고요.
1: 아 진짜요? 난 진짜 그런데.
3: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인 뭐야 아토피란다. 유토피아.
1: 아, 나
3: 아토피아야. 피부질환.
1: 네.
3: 유토피아적인 게 맞는데.
1: 네.
3: 가끔은 젊었을 때 어릴 때 가끔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1: 그렇죠.
3: 거죠.
1: 그렇죠. 네. 뭐 그러다가 깨닫는 거지. 그럼요. 아, 이 눈을 빼고 싶다.
3: 그러니까 이 눈은 아무 쓸데없는
1: 괜히.
3: 죽으면 썩으러 무너지는 육체.
1: 카톡 짜증나게 하는 사람 1순위 과연 누르릉 뭔가요?
3: 결국 지금 쭉 왔던 게 종합적으로 되면 이거예요.
1: 네.
3: 종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 안 듣는 사람 결국은 이거지 뭐.
1: 네.
3: 근데요 이런 거 있어요. 진짜 막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답변을 막 줘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한 얘기 기억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한 거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 거야.
1: 길게 얘기하지 마. 짧게.
3: 아니 저는 다 카톡 길게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도 그냥 그러잖아. 하다못해 아까 영화 얘기해서 뭐 왕관 사는 남자 봤어. 나는 못 봤는데 너 봤니? 이러다가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난 못 봤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왕 사람 봤냐? 야 내가 못 봤다 얘기했잖아. 언제? 아예 카톡 옹한 거를 자기가 말한 거 빼고는 기억 자체를 안 하는 거야.
1: 대화할 때요. 물론 나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네. 상대방도 아, 내 얘기 잘 안 듣고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서로 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3: 그럴 때는 시각적으로 만족하면 된다니까.
1: 아 몰라.
3: 알았어요.
1: 청각적으로. 네. 청각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청각적으로. 일단 네. 가볼게요.
3: 어디 네. 불렀나요?
1: 어디요?
3: 시미밸리에?
1: 어머 그러네요.
3: 브러쉬 파이어 버닝. 이거 빨리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3: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떴어요.

0: Don't forget to remember. 비지스의 노래.
1: 너무 좋은 노래죠.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 하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shopping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굿모닝 차차차. 오늘 굿모닝 게스트 모십니다. 바로 올가리노. 요즘은 올가닉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잖아요.
4: 그럼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 올게닉 모든 분들이 너무나 올게닉. 관심 있죠.
3: 무엇보다도 더군다나 이 침구 우리 일생의 반 이상을
4: 그럼요.
3: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4: 그럼요.
3: 이불 덮고 자잖아요. 이불이 그럼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4: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불도 바로 올가닉 녹색 소비자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 피부에 닿는 침구 올가닉 침구 전문점 올가리노의 100번 0번
5: 왜 웃으세요?
4: 100번 대표님.
3: 1순위.
5: 저 1번 아니고 0번이에요.
3: 0번 네. 대표님.
5: 제가 1번이고 우리 집사람이 0번이에요.
4: 곧 선거 시절이 다가오는데 0번 대표님이십니다.
5: 아, 우리 교회에서 저는 0번이고 우리 집사람이 1번이라고
3: 불렀어요. 네, 어머나.
4: 자, 백현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네, 대표님.
5: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5: 저 2% 처음 나와봅니다.
3: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네. 네. 한번 들으면 안 잃어버리죠?
5: 안 잃어버리죠. 별명이 네. 많아요. 그래서.
3: 그래서 뭐예요?
5: 학교 다닐 때 뭐 네. 놀림 많이 받았죠.
4: 네. 아, 놀릴 게 뭐 했어요? 0번인데?
5: 0번, 빵번, 공번.
4: 아, 그 너무 이상해.
3: 아니, 근데 성도 100시야.
5: 네, 100.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네. 21301101잖아요.
3: 네.
5: 그거를 0101번이에요.
3: 0101.
5: 아~ 네. 뒤에는 100번이고 전화번호는 0번, 101번이고.
4: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0번, 거예요?
5: 0번. 아니요. 얻어 걸린 거예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3: 얻어 걸린 거.
4: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백현민 네. 대표님 그 솔직히 100% 천연 올게닉 그 명품 친구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네. 올가리노잖아요.
3: 아, 그렇죠.
4: 뭐 아시는 분은 너무나 유명하게 다 아시는데
3: 올가리노.
4: 5월달 가정의 달에 안 그래도 백 대표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3: 네.
4: 또 이렇게 친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5: 예.
4: 어떤 거를 또 저희 청취자분께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5: 어쨌든 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4: 그렇죠. 네.
5: 또 주변에 네. 선물하실 분도 많고
4: 그럼요. 네.
5: 그리고 수고한 나한테 또 선물도 해야
4: 그렇죠.
5: 되고
4: 그렇죠.
5: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는 거예요.
4: 나를 위해서
5: 내가 잘 자야 돼. 사실.
3: 네. 아,
5: 내가
3: 그렇죠.
5: 편하고 내가 좋아야 네. 남한테도 잘하지.
4: 그렇죠. 네.
5: 내 불편한데 남한테 잘 안 돼요.
3: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5: 네, 네, 네.
4: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누굴 챙겨요.
5: 맞습니다.
3: 잠을 잘 자야 네.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이불입니다.
5: 그래서 올가리노가 벌써 네. 이제 10년 다 돼가요.
3: 그런데 네. 이게 뭐가 네.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5: 그 국가적인 비밀을 알고 싶은데
3: 풀어주세요.
4: 오늘 좀 풀어드릴 겁니다.
3: 네.
5: 뭐가 좋냐면은
3: 네.
5: 일단은 침구도 이제는 올게닉 시대예요.
4: 아 그럼요. 네.
5: 이제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 외에 뭐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4: 네.
5: 올게닉이 좀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3: 네.
5: 사실은 그 침구에 대해서는 올게닉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3: 네.
5: 침구가 정말로 올게닉이 중요해요.
3: 그렇죠.
5: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사용하고 있는 침구들의 대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3: 네.
5: 거의 다가 폴리에스터 제품이에요.
3: 그렇죠.
5: 폴리에스터는 뭘로 만든 거예요?
4: 플라스틱.
5: 석유화학 제품이죠.
3: 네.
5: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3: 네.
5: 얘네들은 그 정전기를 많이 일으켜요.
3: 네.
5: 정전기를 일으키면은 폴리에스터는 정전기만 일으키면 다 하는 얘기예요.
4: 네.
3: 네.
5: 정전기 일으키면 뭐가 많아져요? 먼지가 많아져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이불에 어마어마한 먼지가 빨려 들어와 있어.
4: 네네.
5: 그리고 얘네들은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뭐냐면은 네. 습도 조절, 온도 조절을 못해.
3: 네.
4: 그렇죠.
5: 그러니까 열을 가둔단 말이에요.
3: 네.
5: 이불 속이 열을 가두고 있으니까 이불 속 온도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36.5도의 체온이 들어가 있잖아요.
3: 네.
5: 그 더워. 좀 걷어차. 자다가 걷어차. 그런 경우 많죠.
4: 엄청,
5: 더우니까. 걷어차고 좀 있으면 또 캘리포니아는 또 춥잖아요.
3: 네, 네.
5: 끌어당기고. 걷어차고 끌어당기고 다섯 번 하고 나면 아침이야.
4: 맞아.
5: 기분 어때요, 그러면?
4: 찌뿌둥하죠.
3: 그렇죠.
5: 아주 안 좋아요.
3: 네.
5: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생기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 그럼요.
5: 우선 어르신들 보면은 네. 치매의 원인도 있어요.
3: 아.
5: 잠을 못 자면 치매의 원인도
3: 네.
5: 되고,
3: 네. 네.
5: 그다음에 비만의 원인도 되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3: 네.
5: 근데 왜 잘 때 우리 사람의 인체는 뭘 하냐면은
3: 네.
5: 그냥 우린 잘 때 그냥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4: 네.
5: 그게 아니고 참 우리 조물주가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3: 네.
5: 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신체를 리페어하는 시간을 신체뿐만 아니고 뇌까지.
3: 네.
5: 그러니까 낮 동안 흡수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 네.
4: 그렇죠.
5: 그런 얘기 들었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4: 네.
5: 진짜
4: 네.
5: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3: 네.
5: 살면서.
3: 네.
5: 그래서 그 많은 정보
4: 네.
5: 들어온 정보들을 내가 왜 네. 말을 더듬지?
4: 오늘 5만 개 이상 잡으셨나보다.
5: 한우씨 오래간만에 봤을 때 내가 좋아서 그러네.
4: 네. 5만 개 이상의 정보를 받으셨어요 네. 지금.
5: 근데 네. 그 정보들을
3: 네.
5: 뇌에서 자는 동안에 네. 쓸데없는 건 다 없애버려. 그래야 꼭 필요한 것만 기존의 정보에다가
3: 네.
5: 애드시키는 일을 하는 게 뇌가 하는 일이야.
4: 수면하는 네. 동안.
5: 그러니까 네. 잠 잘 못 자면 치매 걸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잘 자요. 그리고
3: 네.
5: 몸도 우리 잘 때 보면 사람들은 네. 그거 못 느끼는데
3: 예.
5: 땀을 물병 한 병 정도 흘려요.
3: 아.
5: 그거 노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3: 네.
5: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3: 네.
5: 유난히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 한우 씨처럼.
3: 네.
5: 근데
4: 제 아들은 진짜 많이 흘려요.
5: 네. 근데 많이 흘리는 것도 안 좋지만 전혀 안 흘리는 것도 나쁜 거예요.
3: 네.
5: 그러면 그때 뭐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3: 네.
5: 그래서 땀을 잘 흘려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땀이 문제가 뭐냐면은
3: 네.
5: 땀이 많이 흘려 나오면은
4: 네.
5: 이불이 눅눅해지잖아요.
4: 그렇죠.
5: 네. 그리고 꿉꿉하고 축축해.
3: 네.

0: 혈관 구조를 크림프라고 하는데
1: 네.
0: 이 크림프 구조는 60% 공기를 머금고 있어요.
2: 네.
0: 그럼 얘네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을 해.
1: 네.
0: 그러니까 겨울에는 찬 공기, 여름에는 더운 공기를 차단을 하고
1: 네.
0: 이불 속에 있는 열기하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
1: 네.
0: 그러니까 이불 속 온도가 내 체온하고 거의 비슷한 온도예요.
1: 아.
0: 그러니까 여름에 뭐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원하겠어요? 근데
1: 네.
0: 이게 덥지 않고 내 체온하고 똑같으니까 덥게 네. 안 느끼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리고 겨울에는 내 체온하고 네. 똑같으니까
2: 춥지 않고.
0: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2: 오.
0: 그러니까 내 체온하고 네. 똑같은 온도를 이불 속에서 유지를 해주니까
1: 네.
0: 사람이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숙면하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침구는 유일하게 올게닉 양털밖에 없어요.
1: 양들이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0: 그렇죠.
1: 그 들판에서
0: 예.
1: 양털이 그렇게 좋은 거군요. 예.
0: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저는 또 두 가지 더 신기한 기능을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서 보면 라놀린이라는 오일이 많이 나와요.
2: 네.
0: 라놀린 오일인데
1: 네.
0: 이 오일은 현존하는 최고의 보습제예요. 양들이 스스로를 벌레로부터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1: 네.
0: 양털을 깎아서 라놀린 오일을 추출을 해서
1: 네.
0: 화장품 원료로 써요.
1: 아.
0: 그 유명한 바셀린 있죠.
1: 네.
0: 바셀린의 원료가 석유예요.
1: 네.
0: 근데 석유인데 석유니까 보습력이 제로잖아.
2: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여기다 보습력을 주기 위해서 양털에서 추출한 라놀린 오일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양털 바셀린 발레 뭐 주름살 없어지고
1: 네.
0: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1: 네. 네.
0: 그게 라놀린 효과예요. 라놀린 화장품 하시는 분들을 물으면 다 알아요.
2: 그렇죠.
0: 최고의 아직부터 이거보다 더 좋은 보습제는 아직 없다고 알려졌어요.
1: 네.
0: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세일 얘기 들어갈게요.
1: 네.
0: 하나는 뭐냐면은
1: 네.
0: 양털은 신기한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1: 네.
0: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 양털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크림프는 뭉글뭉글하지만은
1: 네.
0: 양털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1: 네.
0: 스케일이 있어요.
1: 어.
0: 비늘처럼 생긴 스케일이 있는데
1: 네.
0: 이 스케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1: 네.
0: 이게 수분을 수축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축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양털에 있는 먼지를 안 붙게 하고 다 털어내는 역할을 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침구를 썼을 때 냄새가 나고 꿉꿉하고 이런
1: 네.
0: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땀,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각종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다 묻어서 거기서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1: 네.
2: 진드기도 있잖아요. 진드기도.
0: 그렇죠? 뭐 그 라놀린 이제 진드기를 없애는 역할을
2: 하고. 그거
0: 없애는 역할.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그 중화시켜서
1: 네.
0: 각종 화학 성분을 흡수해서 중화시켜서 없애버려요.
1: 어.
0: 그러니까 양 올게닉 양털을 쓰시면은
1: 네.
0: 냄새도 나지 않고 먼지도 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쾌적하고 꿉꿉하지
1: 네.
0: 않고 눅눅하지 않고
1: 네.
0: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침구가 올게닉 양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양들한테
0: 아까 얘기한
1: 한우
0: 씨에게 네. 먼지 진드기 얘기.
1: 네.
0: 모든 침구에는 먼지 진드기가 다 있어요.
2: 아니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진드기가.
0: 우리가 쓰는 침구에는 보통 20만 마리 정도 있어요.
2: 이거 봐요. 엄청 많아.
0: 먼지 진드기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1: 네.
0: 근데 그 먼지 진드기가 하는 짓 알죠? 알러지도 이렇게 아토피,
1: 네.
0: 비염,
1: 네.
0: 호흡기, 피부질환 다 이렇게 해요.
2: 네.
0: 근데 그 먼지 진드기는 정말 퇴치해야 되는데
1: 네.
0: 스스로 먼지 진드기를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침구는 유일하게
1: 네.
0: 올게닉 양털밖에 없어요.
2: 얼마나 좋아요.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침구는
1: 네.
0: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1: 예.
0: 내 뇌 건강, 신체 건강
1: 네.
0: 모든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1: 네.
0: 그리고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1: 네.
0: 분명히 침구는 올게닉 양털 침구를 쓰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 일생의 3분의 1을 쓰는 건데
2: 그럼요.
1: 이거는 진짜 잠자리는. 필요한 주자죠.
2: 네.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가리노는
1: 네.
0: 주상품이 이제 올게닉 양털 제품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이거를 지금까지도 성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1: 네.
0: 워낙에 품질이 좋아서예요.
1: 아, 써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0: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우리 침구를 쓰시고 뭐 이렇게 그 효과 많이 보신 분들
1: 네.
0: 그런 분들이 테스트머니 그러니까 후기를 많이 와서
1: 네.
0: 써주세요. 후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사용해보고 후에 쓰는 거잖아요.
1: 그 감동이 있으니까 후기가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2: 그러니까요.
1: 거지.
2: 그러니까요. 친필로.
0: 근데 재구매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1: 응.
0: 재구매를 하실 때 우리 여쭤봐요. 어땠습니까?
1: 네.
0: 좋았다.
2: 네.
0: 한번 그거를 후기를 한번 써주십시오.
2: 네.
0: 그래서 그게 지금

0: 지금 한 천여 장 있어요 우리 가게. 근데 야, 네. 지금 이제 몇 장만 가지고 몇 왔으니까 주셨죠?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우리 훈이 씨가
2: 네, 제가 지금 아주 글씨체가 아주 이쁘신 분이 있어요. 네.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진작 이 소비자분께서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산의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여러 친구류 종류를 알아보던 중에 올가리너 제품을 만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컴포터만 구입하려 하려고 방문하였으나 사장님의 권유로 인해 풀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풀 세트를 안 샀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컴포터도 너무 좋지만 네. 타퍼가 정말 저희가 올해 구입한 모든 제품 중에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1: 이분은요. 저는 네. 아고라힐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올가리노 이불과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러지가 심했는데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이불 커버도 저에게 얼굴에 알러지도 없어지고 특히나 장기 출장에 다녀와서 양모 이불과 커버로 되어 있는 저희의 럭셔리한 침대에서 자고 나면 항상 가던 마사지 지압을 받지 않아도 피로가 완전히 없어져서 저는 이 올가리노의 매력에 푹 빠져서 다시 재구입을 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건이 되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2: 이분은요.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분이 이분께서 네. 어르신께서 네. 반신반의하면서 사랑하는 손주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손주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네. 며칠 동안 이 선물을 사주고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손주의 피부도 좋아졌고 재채기를 안 하고 이불을 덥다고 잘 때 발로 차는 걸 안 하더라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손주가 땀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네. 이불에 냄새도 안 나고 항상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사줬습니다. 손주 사랑하는 손주 알러지 때문에 사주셨다가 네. 너무 좋아서 아들인데 사주셨대요.
1: 이분은 60대 남자분인데 네. LA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쌀쌀한 날씨라서 꽤나 춥습니다. 평소에는 자다가도 자주 한기를 느껴서 밤에 깨곤 했는데 양모 이불을 사용한 이후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하고 있어요. 열흘만 쓰시면 이불값이 전부 보상받았음을 느낄 정도로 흡족합니다. 여름 이불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운 여름 같은데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2: 시간에서 하나만 더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 이분은 너무 와닿는 게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좀 파더스데이 선물이셨대요. 네. 남성분께서 2주 정도 사용하셨는데 관절염, 망손피로, 다리 쥐까지 너무 없어지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힐링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이 최고예요. 이제는 어느 고급 호텔도 여행하기 힘들어졌어요.
1: 아, 이불 때문에.
2: 이불 때문에.
1: 이불 들고 다니셔야겠다. 아니, 야. 이 세리토스에 사시는 김정신 씨, 정신 씨. 네? 저는 1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몸이 항상 건조해서 가려웠어요. 근데 이 양모 이불을 쓰면서 그 현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전기 매트를 쓰지 않아요. 오. 1분 정도만 있으면 체온과 이불 온도가 딱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셨어요.
2: 이런 생소한 후기들이 정말 많은 네.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너무 네. 재밌다.
0: 저희 오가리노.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더 많은 정보들이 많이 네. 올려놔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2: 근데 한결같이 정말 피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알러지라든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만성 피로 이런 네. 이거 한결같이 말씀하시네요.
0: 아토피에도 굉장히 좋고
2: 비염에도 네. 되게
0: 비염.
2: 좋고
0: 네. 알러지, 아토피, 비염,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에 다 좋습니다.
1: 네, 네. 이 올가리노는 네. 올가리노 이불은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213-531-0101 0101 0번 0번이네요.
2: 네.
0: 아니 1번이죠.
2: 01번
1: 01. 네,
0: 01번 01. 0101번이에요.
2: 아, 0101번. 아, 그렇죠. 0101번.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 푸드코트 바로 앞에 가장 네. 아름다운 이쁜 또 우리 여러분 보시면 우리 올가리노 볼 수 네. 있는데 이게 대표님 그냥 우리끼리 막 올가리노 좋다 좋다가 아니라 국제 인증 받으신 거죠?
0: 그렇죠. 네. 이제 내 맘대로 올가리노 되게 많아요.
2: 그래서 누구나 막
0: 지 맘대로 올가리노 붙이는 사람 많은데 네. 저희는 국제 유기농 섬유 기준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1: 네.
0: 이 사람들은 생산지로부터
2: 네.
1: 네.
0: 목장부터요.
1: 네.
0: 목장부터 소비자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은 인증 박탈.
2: 오.
0: 그래서 우리 창고에도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2: 와.
0: 나와서 물건을 랜덤으로 뜯어요. 막 아무거나 골라서.
1: 네.
0: 그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네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자격 박탈시켜요. 그래서 매년 리뉴얼을 해요.
2: 네네.
0: 그만큼 까다로운 곳인데
1: 네.
0: 예, 가치 그러니까 글로벌 올가닉 텍스타일 스탠다드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네. 우리는 국제 공인을 받은 제품은 한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올가리노밖에 없어요.
1: 올가리노 바로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올가리노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분들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대표님 제품의 구성과 오늘 그냥 나오지 않으셨을
2: 절대
1: 것 같은데.
2: 절대 아니실 거예요. 네. 네.
0: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올 가정의 달이고 이제 세일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세일 품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 네.
0: 참 우리 교포사에 감사하죠.
2: 그럼요.
0: 한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가리노가 존재하고 또 우리 한인들에게 작은 암학에도 건강이 일조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20에서 50% 특별 세일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가격과 품목에 따라서 감사의 선물도 드리는데 저희 샵에 오셔서 300불 이상 구입 아무거나 좋아요.
2: 네.
0: 구입하시면은 25불 상당의 라벤더 향주머니가 있어요.
2: 오.
0: 되게 좋아요. 이거 차에도 놔도 되고 머리맡에도 놔도 되고 향이 좋은데 이걸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 독일산 우리 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제품이 독일에서 만들어 오는 올게닉 담요예요.
2: 오.
0: 이것도 가치롭도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에요.
1: 네.
0: 올게닉 담요 미들 사이즈를 선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200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 이 독일산 올가닉 담요 대자하고 그다음에 앞치마를 선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2: 이야,
0: 이번에
2: 좋습니다.
0: 방수되는 앞치마 새로 만들어 왔어요. 되게 이뻐요.
2: 와.
0: 선물로 드리고 또 겨울에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최상급 프리미엄 양모를 100% 올게닉 양모예요.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 20% 특가에 모시고 이불하고 이불 커버를 구입하시면은 올가닉 담요 미들 사이즈 150불짜리예요. 이거하고 앞치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 오, 좋습니다.
0: 그렇고 풀세트 8피스예요.
2: 또 있습니다.
0: 8피스는 뭐냐면은 이불하고 이불 커버, 요 커버, 베개 커버,
2: 벽에 커버
0: 이렇게 해서 8피스인데 벽에가 두 개니까 8피스예요. 8피스인데 이거는 담요 대자 하나하고 앞치마를 드리고 또 우리 라벤더 향주머니 이거를 또 선물로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불 커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불 커버는 다른 이불 커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이불 커버도 올게닉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사용하는 칼라도 전부 다 올게닉 칼라를 천연 칼라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품 정도 퀄리티로 블루밍데일리 같은 데가 사시려면 800에서 1000불 주셔야 돼요. 이불 커버 하나만. 근데 저희는 그거에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우리 올가리노 벽이에요. 양털로 가득 넣어서 만든 벽인데 양털 베개가 얼마나 좋냐면은 사람이 잘 때 뒷목이 뜨겁고 그다음에 한 옷씩 쓰시니까 알잖아요.
2: 저랑 아이를 씁니다. 저 샀어요.
0: 근데 요거는 뒷목이 뜨겁고 그다음에 잘 때 뒤척거리는 이유가 목이 덥고 뜨거워서요.
2: 맞아요.
0: 땀나고.
2: 땀차고.
0: 근데 올가닉 양털 벽에를 쓰시면은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척거리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올가리노 베개 종류는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것도 30% 특가에 저희가 모시고요.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 뼈와 압점을 분산해요. 그래서 어깨, 허리, 골반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울 라텍스 요가 있어요.
2: 라텍스 요.
0: 이거는 요인데 기가 막혀요.
1: 네, 울로 만들었어요.
0: 울을 밑에 쫙 깔아요. 그 가운데에다가 라텍스를 천연 라텍스를 다시 집어넣어 탄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위에다 양털을 깔아 3인치 두께로 두툼하게 만든 요인데 요거는 정말로 뼈의 압점을 진짜 분산해요. 그래서 어깨, 허리, 골반 통증 있는 분들한테 최고고 특히 한국 어르신들 딱딱한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죠. 이거 가져가시면 그 다음날 친구분 손 붙들고 와요.
1: 그렇게 좋은
0: 이 울 라텍스 타퍼도 30% 특가 저희가 모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린이 체온 조절, 감기 예방, 알러지, 아토피, 기저귀 발진에 좋은 크립 사이즈 어린이용 사이즈 이불이 따로 있어요. 아기용. 이것도 30% 특가에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면실크 잠옷. 정말 이거 인기 좋아. 그다음에 최고 프랑스산 타월. 그다음에 가운 네. 앞치마, 네. 고급 디퓨저, 아. 각종 어린이용 선물용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 100일 선물로 아, 네. 어, 그런 것도 있고 최고급산 프랑스산 비누. 근데 이 비누 정말 좋아하는데 요거 지난번에 오픈뱅크에서 자기네 무슨 선물용으로 몇백 개 가져갔는데 네. 그거 받은 분들이 지금 사러 와요. 아. 향이 네. 좋아서 네. 안 쓰고 그냥 화장실에 놔둔대. 아. 그럼 비누, 올가닉 세제. 네. 그다음에 요즘 모자가 잘 팔리는데 네. 저희 모자는 호주에서 만들어 오는데 네. UV 프로텍션이래요. UV 프로텍션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네. 얼굴 덜 타. 네. 그다음 이런 모자, 뭐 각종 고급스러운 품이 있는 200여 종의 침구와 선물용품을 지금 20에서 50% 특별 네. 세일을 해요.
1: 네.
2: 저는 원고에 벽에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 꺼내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벽에 진짜 좋거든요.
1: 네. 아니 우리 원래 우리 네. 그 울양말 어. 백패킹하는 사람들이 울로 많이 하는 게 몇 날 며칠을 안 빨아도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만큼 양털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침구류에 흡수를 시킨다면 건강에도 좋고 잠의 그렇죠. 수면질이 높아져서 기본이에요. 기본.
2: 맞습니다. 아. 여러분 올가리는요. 928 사우스 웨스턴 아베뉴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푸드코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213-531-0101 213-531-01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올가리노 하고 구글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실 수 있고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너무 좋은 세일을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 올가리노 가셔가지고요.
2: 매장 그냥 네. 제일 이뻐요. 가면 제일 이쁜 매장 딱 보여요. 아, 네.
1: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에 그렇죠. 올가리노 다 가리지 그러니까
2: 그만하시죠.
1: 가리지
2: 뭘 가리노
1: 그냥 다 벗고 그냥 이 양털 위만 덮으면 양털 같은
0: 맞아요.
2: 그런 보습 효과도 있고
0: 응? 맞아요.
1: 응. 아 얼마나 좋을까.
2: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머릴린 먼로가 물어봤대잖아요. 잘 때 뭐 입고 자냐고. 샤넬 넘버 5 그랬잖아요. 미옥씨는 올가리노
1: 올가리노
2: 좀
1: 됐고.
0: 맞습니다.
1: 자 지금까지 네? 올가닉 침구 전문점 올가리노의 100번 0번 대표님이셨습니다.
0: 너무 웃지 말아요. 웃어.
2: 너무 좋아하시네.
0: 내 이름이 웃겨요?
1: 최고의 최고의 이름. 아우,
0: 0101번. 101번입니다. 네. 531에 0101. 예.
1: 13531-0101 올가리노. 531-0101로 전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0: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2: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박정수의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아 얼마나 좋을까. 양털이 불닿고
1: 그러니까요.
0: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는 더워 저리가 뭐 이러는데 양털 이불 탁 덮으면 이게 습도와 온도를 탁 유지해주니 너무 쾌적하겠다.
1: 진드기도 없고요. 땀도 흡수해주고
0: 진드기와 동침하고 있어 나는. 진드기와 자고 있어. 네.
1: 진짜로 엄청 많이 먹는데요. 자는데.
0: 진짜 투자해야 되겠어요.
1: 좋습니다. 네, 태경씨 우리 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80년대 네. 외화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외화 중에
0: 네.
1: 정격 대치작전 그거 아세요?
0: 네. 키트 키트
1: 그 마이클이 손목시계도 키트 도와 그러면 네. 오는 자동차
0: 네.
1: 그거 아시죠?
0: 네.
1: 그거 그 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0: 그렇죠.
1: 그 키트라는 키트. 거잖아 키트 그게요 얼마 전에
0: 네.
1: 사실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에 박물관에 키트 복제 차량이 있는데
0: 네.
1: 그 앞으로 고지서가 티켓이 나왔죠.
0: 박물관으로 티켓이 왔어?
1: 뉴욕에서
0: 네. 네.
1: 속도를 오버했다. 스피딩 티켓을 온 거야. 50불짜리.
0: 세상에. 박물관에 얌전히 있는 차에. 차한테. 네. 왜 그렇지?
1: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뉴욕 어떤 운전자가 거길 놀러 갔다가 기프샵에서 그 자동차의 플레이트를 산 거예요.
0: 장난감인데.
1: 번호판을 장난감 산 거야.
0: 차에다 그걸 달았구나.
1: 그걸 단 거지. 좋으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는 이게 스피딩 이분이 한 게 걸린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고지서가 그냥 그대로 네. 박물관으로 간 거죠.
0: 아~
1: 말이 됩니까?
0: 요즘은요 최첨단 인공지능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요. 그 웨이모 자동주행 차량이 네네. 어느 집에 마구 몰린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그 뭐라고 컬트싹이라고 그
1: 구석에
0: 끝에 구석에 이렇게 네. 동그랗게 돌아가는 네네네네네. 데인데 네네. 잘못 돌려서 거기서 차가 엉켜서.
1: 아 진짜?
0: 예, 10여 대가 막 이렇게
1: 어떻게 그렇게
0: 그래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뭐 고치고 뭐 이랬다나 거기에
1: 아, 그것도 아직 못 믿겠구나.
0: 운전자가 없는 차량들이 우글우글하니 얼마나 놀랬겠어 동네에서.
1: 황당하다.
0: 네.
1: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네. 그렇게 실수해요.
0: 네. 그러니까
1: 사람을 얼마나 더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실수해도 오늘 월요일 실수해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아유 그러구나 하고 서로 좀 이해해주고
1: 그렇죠.
0: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네. 이 시간은요
1: 네.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전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0: 주위의 터치 바이 터치 들으면서요 굿모닝 차차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모처럼 햇살이 나서 분위기 괜찮아요.
1: 좋아요. 내일도 네. 좀 더워질 것 같고 점점 올라간다고 네. 합니다.
0: 집에만 계셨던 분은 나가셔서 좀 걸어보세요. 걸으면 네. 햇살도 받고 이러면 우울증도 좀 없어지고
1: 그렇죠.
0: 또 잠도 잘 자고 뼈도 튼튼해지고
1: 뭐 일단 걸으면 무조건 좋아요.
0: 네.
1: 무조건 좋습니다.
0: 네. 네. 활기찬 월요일 맞으시고요.
1: 좋은 아침 자차차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더 유쾌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팀장미역이었습니다.
1: 지금 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7: 누구랑? 우리끼리?
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8: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9: golfpromi.com.
10: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8: 골프.
10: 누구랑 해?
8: 프로랑.
10: 어떻게 해?
8: 골프 프로미에서.
6: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8: golfpromi.com.
3: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3: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류마티스 관절염,
17: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1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2: 엄마 집밥이 최고지.
2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1: 밥 한 그릇 더요.
2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1: 웨스턴 도마 칼국수.
2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4: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9: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30: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1: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과거 이미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허위 진술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 약 2,890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거나 현재 심사 중이며 최소 10명이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관련 범죄 연루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잠재적 추방 대상이 전체 심사 대상자의 약 2%에 불과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 1,100만 건이 넘는 미처리 신청 건수를 안고 있어 업무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번 조치를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공격적인 재심사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가주 앤틀러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 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반쯤 랭캐스터 지역 110 가 일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코랄 산불로 명된 이번 화재는 당시 강한 돌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피경보와 함께 실내 대기지시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지상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재는 약 160에이커를 태운 뒤 17일 기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봄철 산타나 바람이 부는 시기에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 고위 간부가 LA와 뉴욕, 애리조나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무장 세력이 미국 본토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 모하마드 알사디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최소 20건의 서방 국가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벨기에 유대교 회당 화염병 테러와 파리 밴쿠버 아메리카 건물 테러를 계획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LA와 뉴욕 애리조나 스카치데일의 유대교 회당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체포는 중동 무장 세력의 테러 위협이 미국 본토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방당국은 이란 지원 세력의 미국 내 테러 시도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1: 한국의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장관은 17일 칸에서 박 감독에게 코망대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집니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은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데르 3등급으로 나뉘며 코망데르가 최고 등급입니다. 한국인으로는 2002년 김종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과 2011년 지휘자 정명훈 그리고 지난해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네 번째 수훈자입니다. 박 감독은 현재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은 후 자신의 작품 세계에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박 감독의 작품이 국제영화계에서 인정받아온 결과로 평가됩니다.
8: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식별하기 위해 납세자 번호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납세자 번호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납세자 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이민 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30: 상당수 불법 체류자들이 소득세 신고나 은행 계좌 개설에 활용해왔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에게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연방국세청이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자 옹호단체와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이 발급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버슨 전 국세청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이 납세 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 노동시장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납부하는 연방소득세는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법원에 의해 중단되기 전까지 약 4만 7천 명의 납세자 정보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환경미화 행사 샤인 LA가 지난 16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타운 현장에 직접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베스 시장은 로버트 안 LA 한인 회장과 스티브 강 LAC 공사업위원회 의장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샤인 LA는 매년 LA 시정부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여는 대표적인 자원봉사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 거리와 공원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LA 시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과 환경의식 향상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LA 카운티 일대에서 펜타닐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과 마약단속국 그리고 LA 경찰국 램파트 경찰서 마약전담반은 지난 14일 저녁 메가더팡 맞은편 600블럭 알바라도 스트릿 일대에서 5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펜타닐과 처방약 그리고 다량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6일 실시된 대규모 연방 단속 작전의 후속 조치로 당시 메가더팍과 칼라바사스 샌게브리얼 사우스 LA 등지에서 25명이 기소됐고 18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갱단과 연계된 인물들이 메가더팍 주변의 펜타닐과 메탄페타민 거래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아케디아 지역에서 펜타닐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고 분말 펜타닐 17kg과 코카인 1kg을 압수했습니다. 주 검찰은 이 양이 최대 850만 회의 치명적 투약분에 해당하며 LAC 전체 인구를 두 차례 이상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년 4월 이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압수된 펜타닐은 알약 약 1,730만 정과 분말 약 7,170파운드에 달하며 체포자는 621명을 넘었습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7: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7: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7: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9: 누구랑? 우리끼리?
8: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0: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1: golfpromi.com.
12: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0: 골프.
12: 누구랑 해?
10: 프로랑
12: 어떻게 해?
10: 골프 프로미에서
8: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golfpromi.com.
13: Hi, I'm Maria Gobat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ti, for Judicial Seat 64.
1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6: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홀인원 상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업회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팜플렛 인쇄 오타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홀인원 보험은 16번을 기준으로 가입돼 있었으며 대회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공지됐다는 것입니다. 사업회는 제이정 씨와 크리스틴 정 변호사 측이 12번홀 티샷 전 이미 해당 홀이 공식 상금 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웠으며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홀이 실제 지정 홀인지 말이 엇갈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행사 종료 후 곽도원 회장이 만 달러를 지급하되 5천 달러를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나 조율이 이루어지 않아 공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17: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집권 노동당 내부에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은 스타머 총리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사임한 지 이틀 만에 당대표 경선 출마 의향을 밝혔습니다. 43살의 스트리팅 전 장관은 한 싱크탱크 콘퍼런스에서 최적의 후보들이 제대로 경선을 펼쳐야 한다며 자신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도 같은 날 당대표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56살의 버넘 시장은 ITV 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라의 변화를 위해 이 싸움을 최고조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규정상 현직 하원의원만 당대표가 될 수 있어 버넘 시장은 메이커필드 선거구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고 당 집행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앤젤라 레이너 전 부총리도 세금 문제가 해소되면서 출마 가능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 소속 하원의원 20% 이상의 지를 얻은 도전자가 공식 경선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당권 경쟁의 윤곽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BBC 방송은 버넘 시장이 출마할 메이커필드 보궐선거가 이르면 다음 달 6월 18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일부 드론이 모스크바 도심을 강타하면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드론 81대가 격추됐지만 고층 아파트와 석유가스 정제시설 인근이 파손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이 5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1년여 만에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5일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으로 27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재하던 종전 협상이 중동 사태로 중단되면서 양국 간 전쟁은 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드론 500대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드론들은 약 500km를 비행해 모스크바 일대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며 일부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해 감행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으로 기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9: 러시아는 또 한 번 반격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8: 모스크바의 고요한 휴일 아침, 드론이 아파트를 때리자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심 하늘에 소형 비행체가 끊임없이 목격되고 시내 곳곳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정유시설과 유류 저장소, 무기 제조를 위한 반도체 생산기지 등이 정밀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만 500대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방공망을 뚫은 드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기관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하자 이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드론의 타격 능력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 디스탄ція до цілей цього разу більш ніж 500 кілометрів. Це вагомо ще й тому, що московський регіон найбільш насичений рос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ППО.
18: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중재하던 협상이 이란 전쟁 이후 중단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전승절 기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사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서로 상대편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픈 AI가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코덱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챗 GPT 모바일 앱에 탑재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자들은 코덱스를 쓰려면 항상 전원이 켜진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거나 노트북을 켠 채로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항이나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노트북을 반쯤 열어둔 채 이동하는 모습이 밈처럼 퍼지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는 복사기 위 차량, 조수석 화장실 변기 위에 반쯤 열린 노트북 사진을 공식 계정에 올리며 이런 현상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파일과 인증 정보는 노트북에 유지되고 코드 변경 내역과 테스트 결과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됩니다. 원격 보안 접속 기능도 추가돼 회사 서버 내 코덱스에도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스크톱에서 시작한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한 개에 묶이지 않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덱스 기능은 우선 애플맥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향후 윈도우 사용자로 확대되며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합니다.
0: 캘리포니아의 공립대학들이 재정난 속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됐지만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계속 오르면서 대학 예산이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과 주립대학교 시스템 일부 캠퍼스는 학과 통합과 행정인력 감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상담이나 취업 지원 같은 서비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장기적으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의 교육 예산 지원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립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 없이는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공공보건 예산 삭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세수 감소와 연방지원금 축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지역진료소 운영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예산 지원을 종료한 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응급의료와 감염병 대응 같은 핵심 서비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단체들은 공공보건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보건재정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넘었다가 하루 만에 7,500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15일 코스피는 장 초반 8,046까지 올랐지만 결국 전날보다 6% 넘게 떨어진 7,493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변동폭은 8.76%로 올해 3월 이란 전쟁 발 직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이 5조 6천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 투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 1위와 2위를 기록했는데 두 종목 모두 장중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각 7%와 8% 넘게 하락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천 단위 고지를 넘을 때마다 외국인이 사들였지만 이번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전망과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들어 코스피 목표치를 9천에서 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 계열사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에 힘입어 5월 초 이후 20%에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시즈, 정성과

0: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7: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3.8% 올랐습니다. 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2월에는 2.4%였고 3월에는 3.3%였습니다. 한 달 사이 오름폭이 크게 커진 겁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휘발유와 난방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이 전쟁 발 이후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과의 점심 식사 기회가 경매에서 9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이베이에서 진행된 자선 경매에서 익명의 입찰자가 900만 100달러를 써서 버핏과 함께 식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행사는 버핏이 2000년부터 시작해 2022년 중단한 뒤 4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2022년 경매는 1900만 달러에 낙찰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누적 모금액은 50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6월 24일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리는 이번 점심 식사에는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타 선수 스테픈 커리와 그의 배우자 아이샤 커리도 동석합니다. 수익금은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단체 글라이드 재단과 커리 부가 설립한 자선단체 잇 런 플레이 재단에 전달됩니다. 95살의 버핏은 작년 말 최고 경영자 자리를 그레그 에이블에게 넘겼지만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여전히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에이블이 이끄는 버크셔는 올해 1분기 델타항공 지분을 대규모로 매수해 3월 말 기준 약 2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불 4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0: 봉쇄가 9월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배럴당 167불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맥쿼리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제 원유 현물 가격이 초여름까지 배럴당 200불에 도달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차는 이란 전쟁 이전 내연기관 차량보다 주행 거리당 연료비를 평균 약 60% 절감했습니다. 만약 올여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불 50센트까지 오른다면 절감폭은 약 74%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운전자는 연간 평균 약 1,600불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수 오토모티브와 IC카스에 따르면 중고 전기차 가격은 동급 중고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최근 일부 전기차 모델의 경우 평균 중고 내연기관 차량 가격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 3월 미국 중고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고 전달인 2월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나흘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최근 미중무역 협상의 결과를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미중 간 협의 내용을 공유받음으로써 향후 대미 외교 전략 수립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3: 中俄两国元首将就双边关系、各领域合作以及共同关心的国际地区问题交换意见。
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4: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2: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캘리포니아 농업계가 노동력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인건비와 운송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물류비 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근로환경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 없이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결국 식탁 물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농산물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만큼 이번 사태는 전국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로봇택시 사고 17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6일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게시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했던 사고 경위를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사고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원격 조종자의 개입 이후 발생한 충돌 두 건입니다. 지난해 7월 오스틴의 한 도로 우측에 정차한 테슬라 차량이 전진하지 못하자 지원을 요청했고 원격 조종자가 제어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원격 조종자가 차량을 조작하던 중 연석을 타고 올라가 금속재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구동되던 중 벌어진 사고도 이번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테슬라는 그간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사고보고서의 사고 경위를 대부분 영업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해왔습니다. 이번 공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9분 LA 한인타운 유가와 노르망디 에비뉴 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LAPD 올림픽 분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통제 부서와 협력해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나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 현장 정리가 곧 완료될 예정이며 교통통제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0: 어제 밤 11시 53분 노스 할리우드백 에비뉴에서 금속 막대기로 무장한 강도가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강도 행위 중 금속 막대기를 흉기로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 헬기 지원팀은 현장 상공에서 서치라이트를 가동하며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 헬기가 현장을 비추며 용의자를 추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재 경찰은 흉기를 사용한 강도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7: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8: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7: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8: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7: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8: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 정말? 어떤 건데?
4: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0: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1: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9: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9: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5: 구글 전 최고 경영자 에릭 슈밋이 지난 토요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청중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슈밋은 연설 도중 인공지능 덕분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발언했고 졸업생이들은 즉각 야유와 항의로 응답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미국 청년들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미국 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이 발언에 야유가 쏟아지자 슈밋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다. 들을 수 있다면서 여러분 세대의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고 기후는 무너지며 정치는 분열되고 있다. 여러분이 만들자는 엉망인 상황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을 향해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 평등을 포용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축사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AI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블록 등이 AI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개선으로 잇따라 감원을 진행하는 가운데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IT 전문 매체 기즈모드에 따르면 올해 3월 설문조사에서 AI에 대한 순 지지율은 -2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순 지지율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미국인들이 정부 이민 정책보다도 AI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15: 누가 아랍에미리트 핵시설을 공격했는지 아직 밝혀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주도권 다툼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7일 아랍에미리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으며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핵 합의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공격이 발생해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측도 공식적인 배후 주장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우리 한국전력이 지은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공격한 주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8: 네,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란 측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9: 최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친정부 이란 언론들도 별다른 보도를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 역시 특정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고 이란이 위치한 동쪽 대신 서쪽에서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란이 아닌 신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무렵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공격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두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 측 세력이 영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주변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발언이나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20: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19: 아랍에미리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기간 비밀리에 이란을 공습했다는 외신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란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란의 협상이 계속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향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5: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에는 조합원 수만 명이 참여해 주요 생산시설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8: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잇따라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1: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우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2: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21: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23: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21: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4: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21: 주주운동 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7: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면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 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빈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섭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5: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북한 헌법에는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을 맞댄 적대국가로 표현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삽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체제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본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남측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조항까지는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2: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1: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1: 최근 확보된 북한의 개정 헌법을 보면 김 위원장이 예고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쪽으론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영토를 규정했는데 남북 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NLL 등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국방부나 조국 통일 등 종족이나 통일 개념을 통째로 드러내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3: 정상국가화라는 북한의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1: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치료, 대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5: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지자들이 불법 계엄 저지를 반대하는 것은 계엄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5월 6일 헌재 인근에 모여 탄핵 인용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행위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게임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자는 건 불법 게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4: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다른 핵심 내용인 5.18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여야가 모두 언급했던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막는 건 권리 침해이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들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당론 반대를 못 박았다며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 등 위헌적 행태 속에 개헌을 입에 담는 건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열한 겁박이라며 선거용, 야당 분열용 개헌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정당은 모두 이번 개헌에 합의한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론을 거스른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6: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섭취하는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포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박호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주말 동안 충전한 에너지를 가득 안고 다시 달릴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가 오늘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두지 마라. 윌 로저스의 명언인데요. 자,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비틀즈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회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병에 지기에는 우리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를 좀 다독여 봅니다. 예, 오늘만큼은 벌써 월요일이야? 대신에 드디어 월요일이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만의 긍정 에너지를 풀 가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멋지게 해낼 여러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는 항상 우리 해피님들 응원합니다. 자,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어느새 5월의 셋째 주 월요일이네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행복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77밀리언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연애 소식을 봤더니요, 박찬욱 감독이 상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인 이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은 이 박 감독에게 꼬망데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꼬망데르 훈장 굉장히 그 등급이 높은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예술 공로훈장은 예술, 문학 또 분야에서 이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또 프랑스 문화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훈장으로 이 슈발리에, 오피시에 또 꼬망데르 세 등급 가운데 꼬망데르가 최고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박찬욱 감독 하면은 뭐 영화 예 명작들이 너무나도 많죠.
1: 그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2: 제가 사라진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최근 영화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다 보셨습니까?
3: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0: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3: 여기 당신 분재 잡지 끊고 그리고 우리 집.
4: 어?
0: 자, 박찬욱 감독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이 프랑스 영화와 철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이 프랑스에서 받은 모든 영향이 내게 종합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네요.
5: 죽여버려. 죽여버려.
0: 아, 조금 살벌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도 국제적으로 참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0: 알겠어요.
1: 네, 산울림의 그래 걷자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한없이

0: 협의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 계세요. 오랜 시간 침과 뜸 그리고 한약으로 우리 한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오고 계신 분이시죠. 지친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받는 곳 김영숙 침뜸병원의 김영숙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0: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아이고. 네. 자,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1: 네.
0: 자, 한방 치료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침, 뜸, 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네, 네. 네,
0: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한약 우리 한의원에 사는 거는 이런 이제 침, 뜸, 네. 한약인데.
0: 네, 네, 네.
1: 일단은 제가 그 치료 사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0: 네, 네, 네.
1: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하나 분이. 이분은 이제 어르신인데 이제 여성분이고
0: 네네.
1: 70대 어르신.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왔냐면은 등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온 거예요.
0: 오.
1: 근데 이 통증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0: 네.
1: 그동안 검사는 많이 해봤고 양방적으로.
0: 네네.
1: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도 해봤고.
0: 네네네.
1: 아하.
0: 참 그 환자분들을 워낙에 네. 많이 이렇게 네. 이제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침뜸으로 치료된 케이스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먼저 이 침과 뜸 한약의 명가 마음을 당한 다 하는 김영석 한의원
1: 네. 네.
0: 이 전화번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LA 오피스는요 3460 올림픽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323-733-881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B3 블루바드 부에나파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오실 때
0: 네네네.
1: 그... 첫째 너무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0: 네네.
1: 두 번째는 이제 잠을 못 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병원 가서 해결도 안 되고 뭐 네. 어떤 치료도 안 되고 물리 치료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그래요.
0: 아.
1: 의사인데 아들한테 의사한테 얘기해봐야 그냥 병원 치료나 열심히 받으세요 이렇게 대답밖에. 안 해줘서
0: 네.
1: 참 마음도 속상하고 이렇게 아들이 의사인데 나를 이렇게 치료를 못 해줄까
0: 네.
1: 좀 방법이 없을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들도 지쳤나 봐요.
0: 아.
1: 너무 아프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혼자 그냥 침 뜸 저희 병원이 그 이제 뭐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이
0: 네.
1: 입소문으로 거기 가면 낫는다 해서 이제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왔는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는 너무 많이 아프게 생겼어요. 등도 많이 휘었고.
0: 아이고야.
1: 병원 가서 진단이 안 나와요.
0: 그러니까
1: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통증만 좀 없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첫날은 제가 항상 그 환자들이 침뜸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0: 네.
1: 사실 아프지는 않은데 무서워하니까 제가 약하게 항상 해드리는데
0: 네, 네.
1: 그날 따라 이분은 침뜸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아프게 침뜸이 안 아프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아프게 해주면 안 돼요? 통증이 더 심하니까
0: 아하.
1: 침뜸은 별로 이렇게 그 자극이 심하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약하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그날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또 왔는데 이분이 밤을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0: 아이고, 다행입니다.
1: 모처럼.
0: 아이고 세상에.
1: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이제 그동안 그 오랜 동안 못 고쳤는데 내가 이걸 고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0: 네.
1: 예,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저는 이제 어떻든 병이라는
0: 네.
1: 거는 오래된 병이고 또 병이라는 게 지금 아픈 거가 금방 생긴 병이 아니고 벌써 오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데는 물론 병원에서 진단은 안 내려졌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다른 시각적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네. 진단한 건 뭘로 봤냐면요. 신경염으로 봤어요.
0: 아,
1: 근데 신경염이 뭐냐면은 바이러스 그 등 갈비 쪽으로 그러니까 그 등 쪽으로 이 우리가 그 대상포진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상포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아프죠?
0: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것도 바이러스가 신경에 들어가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
0: 아하.
1: 그다음에 이제 신경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두피에 가끔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런 것도 신경염이나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0: 네네네.
1: 그것도 이제 통증인데 그런 통증은 사실은 병원에 가면은 진통제밖에 없어요. 치료약이. 뭐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대상포진이면은 이제 바이러스 약 아니면 염증약을 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아는 건 없는데
0: 네.
1: 아, 등 통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못 고치니까 이제 뜸을 뜨고 효과가 오니까
0: 어허.
1: 이제 본인이 아, 나을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네. 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15번 치료받으셨나? 지금은
0: 아.
1: 다 나았었어요. 완전히.
0: 오, 세상에 다행입니다.
1: 예, 그게 이제 한 2, 3년 동안 아팠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0: 그러니까 2, 3년을 이 통증이 시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이게 신경염이라고 네. 이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1: 네네.
0: 병원에서는 진단도 뭐 병명도 없었다는 거죠?
1: 네, 그냥 근데 근육통 뭐 이 정도로 아. 생각한 건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한테 치료받고
0: 네.
1: 이제 깨끗이 나은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 손가락이 관절이 있었는데 엄지손이에요.
0: 네.
1: 엄지손인데 이게 그 구부리면은 안 펴져요. 또 필라고 하면 너무 아프고
0: 네,
1: 이게
0: 네,
1: 이제
0: 네.
1: 방아쇠 수지 증후군인데 이분이 병원 가서 치료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주사를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거기다가.
0: 아하.
1: 그런데 한 번 맞으니까 3개월은 괜찮았대요.
0: 네.
1: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또 아프겠어. 또 갔더니 또 한 번 맞았대요. 그 두 번
0: 네.
1: 맞았어요. 그때는 한 달밖에 안 가더래요. 효과가. 그래서 또 갔더니 또 아파서 또 갔는데 또 주사를 맞을 거냐고 물어봐서 이제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0: 네.
1: 이제 물론 이런 분도 경쟁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또 염증인데 염증은
0: 네.
1: 염증인데 염증으로 통증 오는데 무슨 염증이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인대와 힘줄의 염증이거든요. 결국은
0: 네.
1: 그러면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만져보면은 이렇게 쌀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 아파요. 그곳이
0: 아프죠.
1: 네.
0: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1: 예예. 예, 예.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제 침 뜸을 해서
0: 예, 예.
1: 치료를 해드리는데
0: 예, 예.
1: 이분이 이제 저 표현이 네, 스테로이드 주사 두 번 맞았고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수술은 하긴 싫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치료를 침과 뜸을 같이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치료받고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이제 손가락이 펴지고 이제 자유자재로 되고 이게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이면 한 10번에서 15번 치료받았겠죠.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겨는 자기가 이제 주사도 맞고 양방에서 여러 가지 해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 했는데 안 나왔는데 침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기적이다. 자기는
0: 네.
1: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러면 지금은 정말 완벽하냐 그랬더니 100%가 아니라 200%래요.
0: 200% 네, 완벽하게 이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아니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LA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1: 네네.
0: 그 마우스를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져가지고 그때
1: 네.
0: 기억나세요,
1: 네.
0: 원장님?
1: 압니다. 네.
0: 그때 갔었는데 네. 침 맞고 뜸을 떴는데
1: 네.
0: 너무 신기하게 괜찮아져서 제가
1: 네.
0: 너무 신기하다고 그때
1: 그럼요.
0: 말씀을 드렸었는데
1: 그럼요.
0: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 요거는
1: 네.
0: 진짜 이 침 뜸의 효과가
1: 네.
0: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1: 제가 그
0: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1: 네, 환자분을 그
0: 말씀드릴 수
1: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니
0: 예.
1: 그렇게 많은가 봐요.
0: 예.
1: 몇만 명이 와서 그걸 본 거예요.
0: 아하, 예.
1: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0: 예.
1: 그랬지만 뭐 유튜브에 저 김용석 한의원치만 그 치료 사례들 쭉 있습니다.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의학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을 주로 많이 네. 치료를 합니다.
0: 아하.
1: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좀 주제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정신 건강이 있고 육체적인 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병이 있는데 우리가 몸이 안 아플라면은 일단 네.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너무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이 정신 네. 건강이 무너지면은 내 몸이 다 무너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병이라 하면은 뭐 혈압, 당뇨, 뭐 관절통, 육체적인 병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몸도 함께 무너지는 게 문제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0: 그렇죠.
1: 보면은 그죠?
0: 네, 네.
1: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또 아내 걱정, 또 생활 걱정 그런 걸 보면서 암만 달려왔겠죠.
0: 네.
1: 그런데 정작 내 몸은 얼마나 돌보며 살아왔을까요? 아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모든 분들에게. 예. 늘 참고 견디며 살아온 마음 속에는 정말 피로와 외로움,
0: 네.
1: 또 어떤 서운함감, 많은 그 스트레스가 아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예.
1: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혈이 막혀요. 기혈이 소통이 안 돼요.
0: 아, 우리 몸에 기혈이
1: 네,
0: 막힌다.
1: 조금씩 조금씩 다 막혀와요.
0: 아.
1: 그러면 기가 막히면 결국은 몸으로 병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신선 에너지가 이제
0: 네.
1: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이제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고
0: 병이
1: 몸이 내 몸
0: 거죠.
1: 같지 않게 몸이 굳어지고 네. 뻣뻣해지고
0: 네.
1: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하루에 운전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어지럽고
0: 네.
1: 이렇게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요. 근데 그분도 육체적인 병보다도 뭔가 몸이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안정지고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그것도 이제 많이 쌓여서 이제 쉽게 해서 번아웃이 된 거죠. 몸이 마음이.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몸에 내 몸을 가지고
0: 네.
1: 내 몸아 참 고맙다.
0: 내 몸아 참
1: 그동안
0: 고맙다.
1: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0: 예.
1: 너만 내 몸만 이렇게 혹사를 시켰구나.

0: 한첫 치료가 돼요.
1: 아,
0: 그 시작이.
1: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좀 다독여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1: 너무 열심히
0: 나를 좀
1: 달려온
0: 다독이고,
1: 인생을, 네.
0: 나를 좀, 내 몸을 좀 돌아보고, 내 육체적인 거,
1: 네.
0: 마음적인 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좀 나한테, 많은 칭찬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번아웃 되기 전에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좀 돌아볼 필요가
0: 그럼요.
1: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침으로 기를 조절한다, 뭐 기혈을 뚫어준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뜸으로 혀를 소통시킨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나를 갖다가 정말 모험을 했다. 그러면 모험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1: 그쵸.
0: 막 뒷목이 뻣뻣하고 막 진짜 피가 거꾸로 막 치솟을 정도로 막 그런 정도로 그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기가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기가 막히면은 사람이 뒷목이 뻣뻣하고 정신이 없어요. 막 분노가 생기고 막
1: 그렇죠,
0: 그렇게 되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막 손발도 떨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침을 탁 놓으면은 기를 뚫어줘요. 막혔던 기를. 그러면 또
1: 아하.
0: 그 기가 착 뚫려서 이제 몸이 착
1: 릴렉스하게
0: 편안해지죠.
1: 되나요? 앵거가 가라앉고?
0: 가라앉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를 소통하는
1: 아,
0: 거는
1: 네.
0: 침을 꼭 해야 되고,
1: 뜸의
0: 이제
1: 메커니즘은 좀
0: 뜸은 우리가
1: 뭘까요?
0: 이제 이게 침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근육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육으로 들어가죠. 경혈, 침 자리. 경혈에다 침을 놓지만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고, 뜸은 우리 피부 밖에, 말초, 피부에 이제 갖다가 온기를 줘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자극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침과 뜸의 작용이 틀려요. 이게 침의 치료 방법이 다르고, 뜸의 치료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은 뜸은 우리가 온기를 들어가서 안에,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방아쇠 수지 증후군 염증 같은데, 염증을 없애는 게 아주 탁월합니다.
1: 뜸은 염증을 없애준다는 말씀이시죠?
0: 그래서 모든 통증은 염증이에요. 모든 통증은 염증인데,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으로 이렇게 부어서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일단 물을 뺍니다. 근데 물 빼고 나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거의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움직여요. 그럼 좀 이따가 또 부어요. 그러면 또 가요. 그럼 물또 뽑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근본적인 그 염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관절염이. 그러면 관절염을 없애려면은 결국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병원에서는 물론 염증약을 쓰겠죠. 뭐 쓰겠지만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뜸은 그 부위 직접 아픈 부위에 바로 뜸을 뜨기 때문에 염증을 바로 이렇게 없애줘요.
1: 염증을 없애주는
0: 염증을
1: 효과가 있군.
0: 가라앉혀줘요.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물을 또 말려요. 염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부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그 대부분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부어서 오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소개를 받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다 나은 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관절염이 한번 생기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관절염도 다 똑같은 관절염이 아니고, 어떤 분은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생기는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 몸이 너무 약해서 생겨서 오는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또 근육이 빠져서 오는 관절염이 있는가 하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균으로 오는 거, 그런 게다 달라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번에 그한 청년이 등치도 좋은데 스키 타다 내려오다가요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 아이고,
0: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서부터 장단지까지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완전히. 근데
1: 세상에.
0: 걷질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근데 병원을 가려고 해도 너무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잖아요. 허가서
1: 그렇죠.
0: 받아야지. 뭐 MR 하나
1: 맞습니다.
0: 찍으려면 또 주치의 만나서 또 해야지. 그게 한 달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한테 침 뜸을 했어요. 진짜 처음에는요, 목발 짚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정말 저한테 열심히

0: 치료받고 15번 좀 왔겠죠. 한 10번 정도 왔겠네요. 그래서 치료받고 그 멍이 시퍼런 거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1: 네.
0: 부은 거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1: 아하.
0: 자기 발로 이제 지팡이 짚고 걸을 정도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일단 MRI 신청해주신 거 찍어보는데 내가 보기엔 수상하다. 이게 좀 찢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결과가 찢어졌어요. 근데 병원서는 이거를 수술하라고 하지만 저는 수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1: 그럼 어떡해요?
0: 그래서 제가 침투물로 지금 완전히 고쳤어요. 네, 그래서
1: 아니,
0: 침투물로 그럼요.
1: 찢어졌는데도
0: 그럼요.
1: 그게
0: 저는 그런
1: 치료가 되는군요.
0: 사례들이 많아요.
1: 오.
0: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고
1: 예.
0: 그 찢어졌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제
1: 네.
0: 어깨도 찢어졌어요.
1: 인대가 찢어졌다는
0: 폐전근이
1: 거죠? 예. 회전근 파열이 됐군요.
0: 찢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병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1: 예.
0: 근데 수술을 안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마비도 올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말 들으면 겁나죠.
1: 그렇죠. 겁나죠.
0: 또 하고 싶고 이거 해야 되나?
1: 예.
0: 근데 저는 많이 치료를 해봤잖아요. 어깨 아픈 환자도요. 정말 수술
1: 뭐
0: 안
1: 수많은
0: 하고도 치료를
1: 환자분들
0: 했기 때문에
1: 치료하셨으니까요. 예.
0: 그 내가 치료하는데 왜 나도 내가 치료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침뜸 해가지고 완치시킨 거예요. 저도 제
1: 어깨
0: 어깨도
1: 괜찮으세요?
0: 그러니
1: 요새?
0: 멀쩡하게 다 올라가고 아무 이상 없잖아요. 온 힘든데 지장 없고.
1: 예.
0: 그럼요.
1: 아니, 가끔씩 뭐 통증이
0: 아
1: 있다거나.
0: 없죠. 또 조금 이 통증 오면은 뭐또 침뜸 하면 되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1: 네.
0: 창조주가 결국은 우리 몸을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내 몸에 도와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1: 그렇군요.
0: 되고.
1: 아하.
0: 그래서 아까 정말 스키타다 넘어져가지고 그 청년도 결국은 수술 안 하고
1: 네.
0: 저한테 깨끗이 나은 거예요.
1: 치료됐군요.
0: 지금은
1: 어우, 다행입니다.
0: 그래서 모든 거는
1: 네.
0: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왜냐 수술해도 6개월 잡아야 되고요.
1: 그렇죠.
0: 왜냐 회복되는 데까지 뭐 물리치료해야지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침뜸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수술을 웬만하면 권하지는 않고
1: 네.
0: 침뜸으로 하라고 하죠.
1: 제가 아는 지인도 이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요. 그리고 땡땡 부었어요. 예,
0: 이게
1: 그래서.
0: 결국은 물이 부었다는 건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고 염증
1: 아하.
0: 물이 고여 있는데 병원 가서 주사기로
1: 물을
0: 뽑으면은
1: 뺐다고
0: 물이 맑은
1: 하더라고요.
0: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고여요, 금방. 이게 근본적으로 물이 안 고이도록 물을 말려야 돼요. 말리는 치료예요. 그게 바로 염증 치료거든요. 염증이
1: 아하.
0: 없어지면은 물이 안 생겨요.
1: 네. 근데 뜸을 뜨는데 반드시 직접구로 떠야 되는 겁니까? 뜸도 종류가
0: 우리가
1: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뜸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찜질하는
1: 네.
0: 뜸도 있고. 근데
1: 네네네.
0: 그 자리는 염증이 있는 부분, 이게 리그먼 텐던 안에 염증이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뜸도 간접구로 다 들어가는데요. 그
1: 네.
0: 뜸이 그러니까 뜸이 들어가서 염증을 없애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뜸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그렇군요.
0: 우리가 침뜸 하지만
1: 네.
0: 또 때로는 약을 또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한약을. 이제 만약에 지금 관절염 같은 분은 제가 꼭 한약을 권하는 이유가
1: 네.
0: 안에 부어 있는 물을 말려야 되잖아요.
1: 네.
0: 그때는 한약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한약은
1: 아.
0: 아까 침은 아까 근육 속에 들어가서 경혈에다 침 놓는 거고 뜸은 피부 밖에서 뜸을 떠서 치료하지만
1: 네.
0: 약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1: 네.
0: 오장육부를 다스려요.
1: 아,
0: 오장육부.
1: 오장육부를 다스리기 때문에 때로는 한약도 필요하다라는
0: 그래서 한약이 필요한 거죠.
1: 말씀이시군요.
0: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부어
1: 아하.
0: 있는 물을 말려야 된다면은 한약을 써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한약을 써서 치료하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간, 심장, 비장, 폐, 콩팥 이렇게 오장 있잖아요.
1: 네.
0: 그 장기마다 흐름이 다 달라요. 간은 내 흐름을 좋게 해주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혈액을 저장했다가 공급하고 또 심장은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혈액을 전신에 순환을 해줘요. 그리고 비장은 우리 소화 기능과 에너지를 주고 흡수해주고 그다음에 폐는 호흡과 면역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신장은 우리 원기와 노화 방지, 몸을 늙지 않도록 뼈를 튼튼하게 이런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약이 필요할 때는 네. 한약을 써서 아하. 저희가 같이 써야 되는데 특히 무릎 관절이 부어서 많이 부은 분은 꼭 네. 쓰게 해드리는데 그거 신기하게요. 물을 쫙 말려요. 한약을 먹으면.
1: 한약을 먹으면. 네. 아 그러면은 침뜸 한약을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필요할 때는 같이 병행해요. 물론 침뜸으로 다 되지만 네. 어떤 경우는 필요를 해요. 오늘 퀘스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매일 머리가 아파요.
1: 네.
0: 근데 지금 편두통약을 너무 센 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아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왔겠어요. 근데 밥도 못 먹어요. 어지러워요. 속이 메스꺼워요. 기운 없어요. 매일 힘이 없고 매일 통증 때문에 막 정말 힘들어하는데 근데 배를 만져보니까 복직근이라는 근육, 배 복부의 근육이 단단히 굳었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배가 자주 아파요. 그리고 편식을 하게 되고요.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아 편통이 여기서 바뀌었구나.
1: 네.
0: 이걸 약으로 했더니 그게 싹 풀어졌더니 이제 배가 안 아파요. 이제 머리가 훨씬 이제 안
1: 다행입니다.
0: 아파요.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의학은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1: 네.
0: 네.
1: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항상 뭐 저는 이 손가락 관절이라든가 좀 통증이 있고 이러면 이제 김영석 원장님께 가서 이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침뜸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0: 네.
1: 치료 원리가 이거구나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0: 네.
1: 자, 침과 뜸 한약의 명가 마음을 다하는 김영석 침뜸 병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LA 클리닉 위치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5831 B취 블루버드 부연합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원장님께서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멕시코라든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0: 네.
1: 이렇게 특별 의료 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0: 네네.
1: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환자들 뭐 그런 현장에서는 뭐 기적도 나타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0: 네.
1: 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네. 의료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의료 봉사는 제가 네. 왜 하냐면은
1: 네.
0: 그곳에 정말 그 너무 이렇게 열악합니다.
1: 네.
0: 이게 오지라 보니까 어떤 데는 약국 병원도 없고
1: 네.
0: 그리고 아픈 분들이 보면은 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1: 네.
0: 근데 때로는 저희가 상상도 못한 그런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아이가 못 일어났는데 5살 동안 정말 안진병으로 살았는데 침실로 걸어 다녔다는 거 그건 기적이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 네.
0: 뭐 제가 지난달에 그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멕시코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딸이 아파서
1: 네.
0: 저한테 치료받으러 한 얘기가 있어요. 치료받고 간 뒤로 그 환자들이 자기한테 다리를 못 걸었는데 걸어요. 아팠는데 다 나섰어요. 이런 이 얘기들을 해주는 거 보고
1: 네.
0: 정말 놀랐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갔다 오지만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 네.
0: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보통 가시면은 네. 스태프분들 몇 분이나 가시나요?
0: 10분에서 16분 정도 갑니다.
1: 꽤 많이 가네요.
0: 네.
1: 가서 그러면은 몇 박 며칠로 이렇게 봉사하고 오세요?
0: 이제 길게는 보름도 가고 짧게는 이제 일주일, 더 짧게는 1박 2일로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1: 참 대단하십니다.
0: 지금도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지만 또 저희가 또 시간을 스케줄 봐서
1: 네.
0: 시간이 좀 내서라도 네. 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영석 원장이나 김영석 침뜸 클리닉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침뜸으로 치료된 케이스들이 쭉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해피투게더는 김영석 원장님과 함께 침뜸 그리고 한약의 이 신비로운 효능부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한방의 지혜 그리고 의료봉사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많은 환자들 치료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7: 화로로 간다. 집 세계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6: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7: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8: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9: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8: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7: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8: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7: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빅데이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샌디송님 어서 오세요. 예, 건강하시죠? 예, 정신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라는 댓글 적어주셨고요. 김영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남겨주셨는데요. 샌디송님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터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화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77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셨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LA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1도로 글쎄요.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저녁에는 체감온도 춥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LA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이고요.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 장시간 실외 활동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일몰 시각은 저녁 7시 47분이고요.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여는 해 뜨는 시각은 아침 5시 51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1,500원대를 치솟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환전이나 송금을 계획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유가 변동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평균 가스값 현황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여름철 이 드라이빙 시즌 진입으로 인해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갤런당 6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LA 카운티의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6달러 21센트 기록하고 있네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평균 6달러 17센트 선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가스값이 6달러 초반대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뉴욕 증시는 다가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0: 네,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부른 노래 Beyond the Blue Horizon, 푸른 수평선 넘어라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루 크리스티가 1973년에 발표한 앨범이죠. Sail the Wind와 함께 Beyond the Blue Horizon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30년대에 나온 오래된 영화 음악이었는데 이 루 크리스티가 편곡하고 또 이렇게 부르면서 팝의 명곡이 됐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 가사도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1988년도죠.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레인맨. 예, 이 레인맨의 수록 돼서 보다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 수평선 너머, 파란 수평선 그 너머로 아름다운 날이 펼쳐져 있어요 라는 가사가 참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이제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요. 새로운 수평선이 열리고 나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저 파란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리고 행복해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277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4: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6: 융자나라 좋은 나라.
15: 융자라면 콜미
16: 213-388-5600 213-388-5600
17: 융자 나왔어요.
18: 우와 빠르네.

0: 자,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 스포츠라고 하면 미주 한인 골프의 살아있는 역사,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필드 위에서 펼쳐질 감동과 화합의 축제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일보 김재승 사업국장님.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넘치는 이 운영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전익환 프로님.
3: 안녕하세요.
0: 인사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자,
0: 좀 더 본인 소개들부터 좀 해주시면서 시작할까요?
3: 네.
0: 네, 먼저.
2: 예, 네, 저는 저 한국일보 사업국에서 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승입니다.
0: 네. 네. 오, 김재승 국장님.
2: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 PGA 클래스의 멤버고,
0: 네.
3: 그리고 골프 칼럼니스트고, 지금은 이제 샌드캐년 칸트리클럽에서 디렉터로 있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니,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일보에서 골프 칼럼을
3: 네.
0: 쓰시죠?
3: 네, 네, 맞습니다.
0: 와, 아, 그분이 주인공이 이분이시군요. 아, 참 궁금했습니다.
3: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0: 자, 이 백상배 예, 이 그 미주 골프 대회,
3: 네.
0: 예,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3: 맞습니다.
0: 예, 요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3: 네네.
0: 이 행사 때문에.
3: 네.
0: 아,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3: 네.
0: 자, 이 먼저 이 유소기품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3: 네.
0: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3: 네.
0: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2: 네, 저 전 프로님이 뭐
0: 네네네.
3: 내가 제가 그날 이제 경기원을 맡게 됐는데요.
0: 네.
3: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카츠에서
0: 네.
3: 이제 백상배를 미주 오픈 백상배를 하는데
0: 네.
3: 이제 그 관록이 벌써 46년이나 됐어요.
0: 46.
3: 그래서
0: 46회.
3: 네. 네,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코리안타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큰 시합 하는 데는 우리 한국일보
0: 네.
3: 백상배가 유일하고
0: 네.
3: 그리고 역사와 전통
0: 와,
3: 네, 아주 그냥 그
0: 역사와 코리안, 전통을
3: 네.
0: 자랑합니다.
3: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리안타운에서는 이제 흔히 그 메스터스 시합이다.
0: 네,
3: 코리안끼리 하는 메스터스
0: 네.
3: 시합이다.
0: 네,
3: 해갖고 이런 역사가 참 그 길고
0: 네.
3: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백상배를 통해서
0: 네.
3: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0: 그렇군요.
3: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케빈나 선수도 그렇고
0: 네네네네.
3: 뭐 진박, 남영우, 펄신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0: 네.
3: 많이 배출된 아주 유명한
0: 네.
3: 우리 백상배 그 시합인데
0: 네.
3: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경기원장을 맡으면서
0: 네.
3: 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멋져요. 최고입니다.
3: 네.
0: 뭐 골프 대회 하면 최고가 아닐까
3: 그렇죠.
0: 싶은데요.
3: 네.
0: 자, 백상배는 미주 한인 골프 대회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0: 처음 이 대회가 그 출범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고
3: 네.
0: 그리고 백상배라는 명칭에 담긴 특별한 그런 뭐 의미라고는 할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3: 백상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일보 회장님 호가
0: 아~
3: 백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0: 네. 아, 그래서 백상배군요.
3: 네, 그 호 있고
0: 아~
3: 또 이 세대 그 권위 중에 하나가
0: 네.
3: 전통 중에 하나가
0: 네네네.
3: 시합 내용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0: 예.
3: 코스 관리도 그렇고 프로들을 그 일반 시합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0: 네.
3: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3: 물론 룰도 그렇고
0: 네.
3: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에 심사위원도 그렇고
0: 네.
3: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도 그렇고 일반 그 PGA 시합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저희가 경기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3: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이제 한인 골퍼분들이
0: 네.
3: 이제 아주 선호하고 그리고 한번 1년 이제 기다렸다가
0: 네.
3: 한번 출전해보고 싶은 그런 백상배 시합인 줄 알고 있습니다.
0: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예,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모이지 않을까 싶고요.
3: 네.
0: 경품도 아주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제가 백상배 경품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들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신다고, 경품을 많이 쏘신다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2: 저희가 뭐 매년 경품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는데 예, 그래도 예. 이제 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맞게끔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경품을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0: 네.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참가자분들 모든 분들에게는 그 저희가 그 성식껏 준비한 그 저희 상품과 네. 후원업체에서 주는 그 후원해 주신 물품을 그 참가자 전원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한 것도 있고,
0: 네네네네.
2: 그다음에 이제 뭐 경품은 뭐 이제 뭐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그 건강 식품 뭐 상품권,
0: 네.
2: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골프 용품 뭐 드라이버, 버터, 골프배, 골프공, 뭐 네. 하여튼 골프 용품 등,
0: 네.
2: 그리고 또 한국의 롯데월드 숙박권도 한국 가시는 분들 아마 네네네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0: 오, 좋네요.
2: 네, 그런 것도 있고,
0: 네.
2: 그다음에 여행 상품권, 미즈 서부 여행 상품권,
0: 와.
2: 그것도 뭐 액수로 따지면 거의 한 800불 정도 되는 상품권이거든요.
0: 그렇죠,
2: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0: 좋습니다.
2: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또 참가를 하시지만
0: 네.
2: 진주 목걸이, 뭐 액수로 꽤 큽니다, 그것도. 그리고 네. 경품에 이제 추첨되시면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고,
0: 그쵸.
2: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공기 청정기
0: 뭐 필수죠.
2: 그것도, 예, 그것도 이제 네. 저희가 경품을 준비했고
0: 네.
2: 경품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한국 비행기표, 한국 왕복 항공권,
0: 왕복 항공권.
2: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0: 네.
2: 시장 다 끝나시고 나서 이제 경품 추첨하고 이제 식사 드시고 나서 이제 경품 추첨할 네. 때 아마 이거 받아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성심껏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0: 경기도 즐기고 선물도 받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언제 있습니까?
2: 다음 달 6월 4일.
0: 6월 4일.
2: 네, 그 미디어 네. 있는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0: 네.
2: 정각 낮 12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신데
0: 네.
2: 저희가 이제 요번 주 정도 이제 마감 예정이기 때문에
0: 네.
2: 뭐 아직 그 신청 못 하신 분 계시면
0: 네.
2: 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분들은 막판에 또 전화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면 좀 곤란하죠.
2: 저희가 이제 그거를 네. 또 받죠. 주신 분한테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저희가 받으면 또 이게 또 인원수가 또 초과되기 때문에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0: 네.
2: 그 미리
0: 미리 예, 이번 주 내로 좀 네, 예약해 주시길 내로? 바라겠습니다.
2: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예, 6월 4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예,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약해 주세요. 빨리빨리 예약을 서두르셔야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어디로 전화를
2: 네,
0: 하면 될까요?
2: 한글버 사업국
0: 네.
2: 그 213
0: 네.
2: 304 3471번
0: 3471
2: 네.
0: 예. 한국일보로 여러분들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13-304-3471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네, 네. 참 예, 우리 한국일보가 주최해서 지금 4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골프 팬들과 참가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 경기 방식이라든가 또 네, 코스
3: 경기
0: 특징?
3: 방식은 이제
0: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3: 예, 일반 시합이랑 똑같이
0: 네네.
3: 그로스로 이제 채점 방식을 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0: 네.
3: 우리가 이제 네트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은 진 넘버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진 넘버가 뭐냐면 USGA에서
0: 네.
3: 소속된 자기 핸디 공인 핸디캡이 있어요.
0: 그러니까
3: 여자부만 진 넘버를 본사에 제출하셔야지
0: 네.
3: 그 진 넘버 핸디캡에 따라서
0: 네.
3: 저희가 이제 1등, 2등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본다면 대회 참가 자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
3: 네,
0: 구성이 되는지.
3: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백상배는 이제 미주 오픈이기 때문에
0: 네.
3: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어요.
0: 아.
3: 그 규정이 없습니다.
0: 챔피언조나 뭐 이렇게 일반조,
3: 네, 일반조나 네. 이제 일반부나 시니어부나 네. 이제 골프에 좀 자신 있다.
0: 아하.
3: 그래서 진짜로 아, 내가 이런 시합 같은 그 분위기에 한번 네. 그런 분위기에서 네.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3: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참가하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아마 백상배 미주오픈에 딱 참가하시면
0: 네.
3: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0: 오 그렇군요.
3: 시합하는 분위기랑 거의 똑같아요.
0: 오 진짜 네. 그렇게.
3: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분위기도 그렇고 예. 우리가 시사 그 경기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엄격하고 공정하고 아, 룰에 그렇군요. 의해서 하기 때문에
0: 네.
3: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윙이 확실히 있어야지 아. 실력 발휘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뭐 아마추어 골퍼부터 실력파 뭐 선수들까지 두루두루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3: 네.
0: 뭐 경기 로컬 룰이라든가 운영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3: 네.
0: 그러니까 공정성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골프 대회가 되겠네요. 예.
3: 네.
0: 자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제 프로 골퍼로서 그 주실 수 있는
3: 네.
0: 이 백상배 맞춤형 코스 뭐 공략 팀,
3: 네.
0: 티 이런 공략 티. 이런 네.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3: 사실
0: 주실까요?
3: 사실 이제 골프는
0: 살짝 공개해 주세요.
3: 네, 골프는 제가 네. 느끼기에는
0: 네.
3: 어제 오늘이 다른 게 골프예요.
0: 아 그렇군요.
3: 네, 이게 또 네.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고.
0: 네.
3: 그러니까 골프의 진정한 실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0: 네.
3: 제대로 된 이런 조직에서
0: 네.
3: 한번 그 시합을 하실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제일 중요하냐면
0: 네.
3: 이 마인드가.
0: 마인드.
3: 네, 마인드에 따라서 스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3: 좀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좀 하면 골프 스윙이 안 돼요.
0: 오,
3: 그리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0: 네.
3: 그래서 예, 이런데 백상배 한번 출전하게 되면
0: 네.
3: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조금 늡니다. 왜냐하면 아. 마인드가 한번 리셋이 되기 때문에
0: 아.
3: 아, 내가 이런 마인드로 공략을 해야겠구나 앞으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인드가 단단해지고 골프 실력도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0: 와 멋진 표현 해주셨네요.
3: 네.
0: 오 많이 배우게 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네.
0: 저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일보에서 골프 칼럼을 쓰시는 분이세요.
3: 네.
0: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3: 네.
0: 자, 좀 전에 그 이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그 경품 리스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골프 대회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하고 그리고 뭐 경품.
2: 네, 네 뭐
0: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2: 일단 날짜는 다음 달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0: 네.
2: 그
0: 언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좋을지.
2: 아,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번
0: 네.
2: 주에 이제 저희가 마감을 해서 이제.
0: 네.
2: 엄격하게 이제 조편성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심판위원장님이신 그 저 프로님께서 또 조도 편성 또 보셔야 되고 해서
0: 네, 네, 네, 네.
2: 미리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0: 네.
2: 이번 주 안으로 꼭 연락 주셔서
0: 네.
2: 그 등록해 주시면은 뭐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 네네.
2: 다 끝난 다음에 전화 주셔서 저희가 또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네.
2: 가능하시면 이번 주 안에 그 저 전화해서 등록하시면 저희가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매 해마다 몇 분 정도 참여를 하는 편인가요?
2: 뭐 저희가 이제 뭐 골프는 이제 144명이니까요.
0: 네, 네 144명.
2: 네,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매년 성황리에도 저기 그 저희가 치러졌고 올해도
0: 네.
2: 지금 그렇게 지금 순항 중인데
0: 네.
2: 아직은 약간 좀 모자란 거기
0: 아~
2: 있기 때문에 이번 주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2: 이번 주 안에 전화 주시면 아마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144명이니까 빨리빨리 서둘르셔야
2: 네,
0: 되겠습니다.
2: 네, 네, 네, 네.
0: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그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를 많이 기다리시지 않을까 쉽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번 대회에 대한 뭐 바램, 당부, 희망의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3: 네. 네. 좀 매년 그랬듯이
0: 네.
3: 이제 여기 백승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0: 네.
3: 일반 그런 동네나 뭐 어떤 동호회에서 그런 치는 분위기가 아니고
0: 네.
3: 이제 진짜 시합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0: 아.
3: 그런 자세니까 모든 면에서 그 오시는 분들의 복장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0: 아.
3: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합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데 올해도 역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이제
3: 실력을 또 이제 얼마큼 더 많이 쌓아갖고 또 이제 오시는지
0: 네.
3: 아주 기대가 6월 4일이 아주 지금도 설렙니다.
0: 네, 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3: 네.
0: 오후 12시 정오에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컨츄리클럽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전화번호 213-304-3471 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일보 이 신문의 골프 칼럼을 항상 꾸준히 매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3: 네.
0: 이렇게 써주고 계시는데
3: 네네.
0: 이 골프가 좋은지요? 스포츠 이 골프를 치고자 골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프로시지만
3: 네네.
0: 아마추어들에게
3: 네.
0: 좀 권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3: 골프를 이제 네. 왜 하셔야
0: 네.
3: 되냐?
0: 네.
3: 제일 먼저가 건강 때문에 하셔야 되고
0: 건강을 위해서
3: 네. 예. 나이 들수록 또 이제 대인 간의 관계가 또 필요한 거고
0: 대인 관계
3: 대인 관계
0: 네. 네.
3: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골프를 하면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또 생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3: 근데 골프하고 나하고 시합이니까 자존감
0: 네.
3: 그러면서 자존감을 하면서 자기도 성취감이 생기고
0: 네.
3: 그리고

0: 기분 좋거든요.
1: 네네.
0: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팁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필드에 나가서 자주 치는 것밖에는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1: 네, 좀 좋은 예. 질문인데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1: 제 골프를 제일 하시려면 네. 제일 먼저 건강해야 돼요.
0: 제일 중요하네요.
1: 운동을 기본 운동을 하셔야 돼요.
0: 예.
1: 뭐 스쿼트라든지
0: 아,
1: 뭐
0: 스쿼트.
1: 빨리 걷기라든지.
0: 아하.
1: 그래서 건강 관리 된 사람이
0: 예.
1: 아무래도 골프에 더 이렇게 잘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정말 예, 올해 펼쳐질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예, 한인 커뮤니티가 다 함께 웃고 즐기고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자
1: 네.
0: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대회. 예.
2: 네. 뭐 예. 저희가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백상배 미주 오픈 이제 다음 달 6월 4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시려고
0: 네.
2: 열심히 기량 그 닦으시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셔갖고 그 많은 분들이 예전에 또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도
0: 네.
2: 하고 계시고
0: 네.
2: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나오셔서 그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신 그 기량 마음껏 한번 펼쳐보셔서 뭐 우승도 하시고
0: 네.
2: 또 거기서 잘 되시면 또 더 좋은 데로 또 이제 좀 더 프로로 나가시고 대회도
0: 네.
2: 나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0: 멋지네요.
2: 네. 많은 네. 저희 백상배 네.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익환 프로님 예. 끝으로 네.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1: 네. 아무튼, 아무튼 6월 4일이 기대되고요.
0: 네.
1: 우리 이제 이 코리안 타운에 골퍼들이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0: 네.
1: 참 궁금해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홀인원 하신 분들한테도 상금이 있잖아요. 홀인원.
2: 네. 예. 홀인원 저희가 좀 특별하게 준비해서 캐시 2만 불을 준비했습니다.
0: 와, 캐시 네. 2만 불.
2: 네, 네,
0: 와.
2: 네.
0: 근데 홀인원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2: 마음을 비우면 될 것 같은데.
0: 네. 홀인원 하시는 분들께는 분께는 한
2: 네,
0: 분이죠.
2: 네.
0: 네, 한 분께는 2만 불의 상금이 또 네. 걸려 있습니다.
2: 네, 네.
0: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하시고 이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네.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재승 사업국장님 그리고 전익환 프로님께서 오늘 이 시간 빛내 주셨습니다.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 와 화이팅입니다.
2: 네,
0: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화요일은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277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이승철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아요. 예, 이승철이 불러준 My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죠, 여러분. 월요일은 9988 건강 코너가 있는 날인데 오늘 준비한 내용이요.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1위. 무심코 먹었다간 폭상 들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복한 시니어 생활 이 코너에 있습니다. 건강 코너.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먹으면 이렇게 폭삭 늙는다는 거야? 어떤 음식들이야? 하고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그 전에 예, 간추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간추린 소식 후에 요9988 건강 코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소개해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미밸리 남부 지역에서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여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 샌디 파이퍼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오전 10시 50분쯤 샌디 에비뉴 인근에서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최소 10에이커를 태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종전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 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ITIN을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점 때문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 계좌 개설, 일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등에 활용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급식 지원금 사기 사건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이 연방 하원의원 이란 오마르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 발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프로그램인 Feeding Our Future를 통해 연방 자금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다오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컴파이터 스카이즈 에어쇼 도중에 미 해군 비행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군 태평양 함대 항공부대 대변인 아말레아 우마얌 중령은 사고 당시 두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의료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의 시장 선거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아내 하이디 몬테그의 짧은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몬테그는 최근 X에 단 두 단어 웨이크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만 건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지금 위에 제가 간추린 소식 골라본 내용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 들어봤습니다. 그네였어요. 세모시 옥색 치마. 참 많이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 건강 코너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1위, 무심코 먹었다가는 폭삭 늙어요. 이 기사가 엄청나게 아니 진짜 폭삭 늙는다고? 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얼굴을 못생겨지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성형외과 전문의 최연남 원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탑5를 공개했는데요. 5위로 꼽힌 음식이 뭘까요? 5위. 이거는 이 유혹은 저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면. 가끔씩 라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라면이 땡길 때는 계란 하나 풀어서 파 많이 넣고, 어떤 때는 건강 생각해서 그 양파도 좀 썰어 넣고 그렇게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5위로 꼽힌 음식이 바로 라면과 짭짤한 과자입니다. 이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얼굴이 항상 붓는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종이 생길 수 있대요. 몸에 나트륨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 이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 안에 수분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예요. 밥 먹고 나면 좀 달달한 게 땡기기도 하잖아요. 오후 되면은 당 떨어져. 예, 이런 생각에 또 달콤한 디저트를 찾게 되는데요. 이 케이크나 그 두종쿠 같은 음식은 콜라겐을 손상시켜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콜라겐이 손상돼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 분비와 염증 반응이 늘면서 여드름, 아니면은 뭐 피부 트러블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위, 튀긴 음식. 이건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피지 분비를 늘려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가 칙칙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튀긴 음식은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늘려서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과다 섭취할 경우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햄과 소시지. 가공육이 올랐어요. 이 가공육에는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과 방부제 등이 첨가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같은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육류를 선택하는 한편, 콩류나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1위. 1위 뭘까요, 여러분들? 술이에요, 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술을 안 마시면 하루가 심심해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된 뒤에 피부 보호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타치온을 감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뺏어서 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알코올은 신체 수분량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셨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술 자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막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약주 정도로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늘 9988 건강 코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 음식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가 경고한 얼굴 못생겨지는 음식 1위, 알코올이에요, 여러분. 무심코 먹었다가는 폭삭 늙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내용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곡으로 리차드 마크스 노래 골라봤습니다. Right Here Waiting.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님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듯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8-8500. 2138-85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8-8500. 2138-85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네, 어제는 세계 고혈압 연맹이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 나머지 364일은 우리가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혈압에 관해서는요. 네, 특별한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립니다. 증상 없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고혈압. 혈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생활습관 관리, 특히 운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혈압 수치가 조절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는 물론 꾸준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는 운동의 강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숨이 많이 차는 고강도 운동 비율을 별도로 분석해봤더니 고강도 운동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사망 위험 14% 낮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병행할 때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환자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고혈압 환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있죠. 자, 이에 따라서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 조금씩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달리기, 인터벌 운동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운동은 물론이고요.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혈압기 꼭 가까운 데 두시기 바랍니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어김없이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TK님이 개근상 타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구의 통계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유난히 월요일이 되면 말이죠, 주말 이틀밖에 안 쉬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느낌도 들고, 직장을 가도 직장 동료들한테 뭐 주말 사이에 별일 없었냐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너무 반가워서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맛있는 점심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날씨는 따사롭고 바람은 살랑살랑 코코스를 헤치는 월요일입니다. 아, 기분 좋죠? 일단 기분 좋게 출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0: 네, 오늘 라디오는 낸 친구 월요일 첫 곡으로 이태원의 고니를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고니가 이태원 씨가 부르는 고니는 새 이름이고 제 이름도 고니입니다. 같은 고니인데 우리 TK님이 고니 이태원 노래 아니에요. 우리의 고니 고니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H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들 다 한껏 잘들 보내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다음 주면 또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라서 그래도 모처럼만에 또 여행 가시는 계획하신 분들 아마 오늘서부터 조금 설레이는 마음이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저와 함께 같이 나누는 음악 몇 잔들 나누시고 또 이야기들 또 이런 추억으로 가는 시간 여행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을 듬뿍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들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 아시죠? 아,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드디어 다가온 월드컵. 아, 우리 최세형의 파워스포츠. 어떤 보따리가 있을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에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여러분들 이 노래만 들어도 어떻게 마음이 좀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벌써부터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벌렁. 자, 최세영 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역시 붉은 악마시네요.
1: 입었죠? 빨간 예. 걸로 입었죠?
0: 아, 여러분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붉은 악마 기분이 제대로 납니다. 아,
1: 날 이게 축구 끝날 월드컵 끝날 때까지 네. 밤잠 못 자.
0: 아, 저도 6월서부터는 빨간 티 입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공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보따리부터 풀어주시겠습니다.
1: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마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0: 아, 그렇죠.
1: 에스올렉시드로 예, 예. 갔을 텐데 네네. 일단 26명의 선수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0: 발표가 됐어요.
1: 발표가 돼서 네. 뭐 다 알겠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뭐가 또
0: 그렇죠.
1: 당첨이라고 이제 선발이 됐나 한번 훑어볼게요.
0: 네네네.
1: 일단 뭐 26명 중에 이제 특징 있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은 크게 보면 유로파 중심 네. 경험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멀티플레이어 그렇죠. 위주로 뽑았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격이라 그래도 급하면 수비도 할 수
0: 그렇죠.
1: 있고
0: 물론이죠.
1: 수비수가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선수 위주로 선발이 됐고요.
0: 네.
1: 공격진은 아무리 봐도 이제 주장 손흥민이 네 번째 월드컵이면서
0: 그렇죠.
1: 전체 팀을 이끌어갈 그런 주장으로 이제 네. 예, 플레이어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이강인도 이제 유럽스 쌍제르반 같은 그런 팀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팀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거기서 잘 겪었기 때문에
0: 네.
1: 이강인이 드리블이 그렇게 좋아요.
0: 아, 예.
1: 그런 점이 발탁 이유고 황희찬 스피드가 아주 빨라요.
0: 네.
1: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이 키가 좀 크고
0: 예.
1: 이 저 포스트 플레이에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강점이 있는 선수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발이 됐고 오현규도 역시 활동량이 돋보이는 그런 위주로
0: 네, 네,
1: 뽑았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들필드로 내려가서요. 핵심 황인범이고요. 핵심에는 이재성, 활동량 많은 선수 양현준,
0: 네.
1: 이동경 등이 중원을 책임지고
0: 네.
1: 공격진의 연결을 과연 얼만큼 빠르게 잘해주는가
0: 그렇죠.
1: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0: 네,
1: 아무리
0: 네.
1: 중원이 잘해도 공격진이 공격 못하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1: 공격진에서는 잘 받아먹어야 되고 중원에서 잘 리드를 해줘야 된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진에서 공을 잡아서 중원에 연결해서 중원에서 공격진에 연결하는 그런 3단계가 잘 이루어지는 선수로 위주로 했다. 그래서 중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0: 그렇죠.
1: 미드필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0: 네네네.
1: 있죠. 그래서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수비진에는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0: 아, 그럼요.
1: 기둥이에요. 그리고
0: 예, 예.
1: 볼 이제 공중볼 장악이 뛰어나고 김민재 선수는요. 그리고 설영우는 좌우 풀백을 다 소화 가능해요.
0: 그렇죠.
1: 왼발 오른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0: 네네네.
1: 그리고 김문환 선수, 그다음에 이번에 깜짝 선발된 신예 전북 출신의 이기혁.
0: 아, 요사이 K리그에서 아주 예. 활활 나른다고.
1: 요게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0: 네, 예.
1: 아, 참 걱정이에요.
0: 예.
1: 아무튼 수비에는 모든 자리에서 가능한 풀백으로 다 알려진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3백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0: 네네.
1: 제가 자세히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3백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가 백업을 해줘갖고 4백도 4백. 되더라고요.
0: 아, 아, 그렇죠. 3,
1: 4, 3, 뭐 꼭 4-3-3이라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4-3-4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모든 자리에 가능한 풀백으로 알려졌어요. 이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골키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골키퍼에는 뭐 반사신경이 뛰어난 조현우.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격이 그렇게 좀 몸싸움에서 좀 능하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골키퍼 차징들도 허거든요.
0: 네.
1: 그래갖고 이 공격수들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골키퍼 가서 한번 이렇게
0: 부딪혀서
1: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겁을 주는
0: 겁을 주는 건데
1: 그래서 저는 이 생각 되어봤어. 야, 골키퍼는 럭비 선수 중에서 하나가 떠오르면 좋겠다.
0: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골키퍼에도 관심이 많은데
1: 네.
0: 김승구냐 조현우냐인데 조현우가 어쨌든 지난 월드컵에서는 활약을 많이 했는데
1: 그렇죠.
0: 또 해설위원들의 시각은 김승규가 땅볼에 능하고
1: 네.
0: 조현우는 공중볼에 능하는데 땅볼은 좀 약하다. 뭐 이런 뭐 판단도 있어요.
1: 조현우는 공격, 공중.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김승규는 땅볼.
0: 네, 네, 네.
1: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순발력이에요.
0: 그렇죠. 순발력.
1: 골키퍼는 순발력이 꼭 필요하고.
0: 그렇죠.
1: 저도 군대 있을 때 골키퍼만 봤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왜냐면 럭비 선수 경기가 없으니까. 골키퍼 보고 딱 있으면은 공들 내 앞에서 점프 못해.
0: 그렇죠.
1: 받아버리니까.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범근 선수라는 게
0: 네,
1: 선수가 이 골키퍼로 다 발탁이 됐어요.
0: 네네.
1: 깜짝 발탁이죠.
0: 네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26명이 조금 전에 도착해서
0: 네.
1: 솔렉시리로 가고 있겠죠. 예,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0: 그럼요.
1: 가까우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그런 국민들은 또 특히 그 재외 동포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여느 어떤 월드컵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고 깊은 것이 바로 이 금년 2026년 있죠. 월드컵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세계 나라 팀들이 다 올 자기 팀에서 스톱을 하고 이제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월드컵 준비를 하는 거죠.
1: 거의 다 월드컵
0: 거의 다 시기적으로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0: 자국으로
1: 거죠.
0: 돌아가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이 금년도는 축구의 어떤 축제의 해다 이렇게 볼 수
0: 그렇죠.
1: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달간 계속될 텐데 아 대한민국 어떻게 봐요? 다시 돌직구로 한번 달려.
0: 저는 체코 2대0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 체코 2대0.
0: 예.
1: 그다음 멕시코하고 비기고.
0: 멕시코는 1대1.
1: 1대1.
0: 예.
1: 그다음에
0: 아프리카는 1대0 정도.
1: 사우스 아프리카 네. 1대0. 네. 나하고 똑같아.
0: 예. 네. 저도 그 정도.
1: 사우스 아프리카는 2대0으로 봤어.
0: 아,
1: 그 차이였어.
0: 네네네.
1: Anyway 우리는 2승 1무로 월드컵 32강 간다.
0: 자, 여러분들 예고했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체코 6월 12일 날 경기에서 지는 건 안 되고 이기는 것만 점수를 예상해서 맞히신 분은 제가 꼭 기입해 놨다가 결과 이후에 준비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게시판에 또는 카타오코에 한국 대 체코 예상 점수를 올려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1: 그래서 이제 대표팀 특징을 좀 보니까
0: 네네.
1: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표팀에 어떤 선수가 뽑혔나 특징을 보니까 유럽파하고 해외 리그 유경험자를 많이 뽑았어요. 아무래도
0: 그렇죠.
1: 이 월드컵은 국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0: 경험이 중요하죠.
1: 그럼요. 네. 그런 걸 좀 위주로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많이 뛸 수 있는 활동량이 좋은 선수.
0: 예, 예.
1: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고지대잖아요.
0: 그렇죠.
1: 활동량이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잘 판단을 못 한대요. 이게 동그란 공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감을 잡아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네네.
1: 엉뚱한 데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뽑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중심으로 선발이 됐다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지대 환경을 고려해서 체력, 적응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고요.
0: 아.
1: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유튜브 아저 기사를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 고지대 적응 전문가들 세 명한테 많은 조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두 명 정도는 자진해서 따라오지 않았을까
0: 뭐
1: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명보 네. 자신도 뭐 눈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거 뭐 좀 반대 세력
1: 예, 예.
0: 그런 거 왜 안 보겠어요.
1: 그럼요.
0: 근데 아마 내심 이번에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1: 그렇죠.
0: 내심 그럴 거예요 아마.
1: 아니 오기가 생기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게.
0: 그렇죠.
1: 속으로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것뿐이죠.
0: 그 얘기까지 했다가는 큰일 나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문성희 같은 친구는 홍명보가 아는 재미로다가 유튜버잖아요.
0: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유. 이제 우리가 예상대로 이겨서 32강 올라가고 16강 올라가고 이런 결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1: 그렇지. 다음부터는 이제 유튜브 끝나는 거야.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1: 전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그래서 하여튼 홍명보 감독도 나름대로 뭔가 달라진 걸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 뭐 32강은 간다고 꼭 확신을.
0: 아니 전...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축구 선수가 네. 그냥 있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진 않잖아요.
1: 공밥 먹은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더군다나 그때 2002년도에는 홍명보가 주장이었다고요.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좋은 그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0: 네.
1: 홍명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수를 기회로 바꾸겠다 하는
0: 네,
1: 그런
0: 네.
1: 각오를 보여줬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니네 아무리 떠들어도 난 각오하겠다
0: 그렇죠.
1: 이런 얘기고
0: 네, 네.
1: 아무튼 국민의 기대에 어울리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겠고요.
0: 네.
1: 이번 대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차 없이 응원할 수 있는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재미동포들은
0: 아마
1: 특히
0: 우리가 역대 이래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월드컵을 보는 일은 아마도
1: 처음이죠.
0: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1: 우리 생애에는 이제 이게
0: 이제
1: 아마
0: 이게 마지막일 거야.
1: 마지막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힘찬 응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첫 경기 상대 체코는 지난주에 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0: 네네.
1: 다음 주에는 뭐 딴 스포츠 얘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네.
1: 다음 주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멕시코에 대해서
0: 네네.
1: 알아보도록 하고요.
0: 네네.
1: 야구로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야구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좀 많은 게
0: 그러니까.
1: 우리가 그 물가에 대해 내놓은 어린이 같다고 김혜성 선수 네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혜성 선수가 어제 3타수 2안타
0: 잘 쳤죠.
1: 1득점 2타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렇다 맞습니다. 하여튼 타점까지 올리는데 득점 둘에다가 타점 한 개. 그 선전하면서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됐는데
0: 네.
1: 이게 선수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작은 그런 팀에서는 내가 주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팀 내 그렇죠. 라이벌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제가 잘 못해야지.
0: 그렇죠.
1: 그 속으로 저거 좀 부상 좀 당해라 이런 네, 얘기도 네, 할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아무튼 근데 일단은 그 20 로스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김혜성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득점 2개 타점 1개로
0: 네네.
1: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부진했던 사사키 투수가 7이닝 동안에 점수 하나만 내줬어요.
0: 네네.
1: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사사키에 대한 걸 좀 알아보니까 연봉이 나는 그 친구도 많이 받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규정에 묶여 있어갖고
0: 아.
1: 24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76만 불 받았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3년 계약했어요.
0: 어.
1: 근데 이게 지나야만.
0: 그렇지, 이제 또.
1: 제재로. 그러니까 예.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24살 이 친구가 어린 나이인데 장관 더 빨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니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린 선수가 아, 저는 오타니 선수의 그 구위라든가 이런 거. 구력이라든가 이런 네. 힘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약한 것 같아.
0: 어.
1: 가슴이 약해서
0: 네.
1: 한 방 맞고 나면 얼굴색이 변하는 게 TV에 보여요.
0: 에이.
1: 그래서 사사키 선수도 좀 잘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사키 야마모토 오타니에서 전부 일본 선수.
0: 그렇죠.
1: 그래서 혹시 로버트 감독이 데뷔 로버트 감독이 태생이 일본 오키나와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네, 네, 드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스사키는
0: 네. 네.
1: 그래서 다저스가 그 프리웨이 시즌, 프리웨이 시리즈죠. 그럼 프리웨이 시리즈가 뭐야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구경도 차 타고 갈 수 있는 위치고 또 선수들도 비행기로 안 가고 버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프리웨이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츠하고 뉴욕 양키스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0: 글쎄요.
1: 그거는 이제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그래요.
0: 서브웨이 시리즈.
1: 저도 매치 구경하러 갈 때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양키스 팬들이 지하철 타고 매치에 가서 응원하고 매치 응원단들이 지하철 타고 양키스에 가서 응원한다 그래서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저스는 프리웨이 시리즈에서 3전 전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2차 전승 15점이 나오죠.
0: 예,
1: 무지막지하게
0: 예,
1: 패대기를
0: 예,
1: 쳤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김혜성 선수는 당장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
0: 예.
1: 이대로 좀 가고 조금 더 빠른 발을 이용한 그런 어떤
0: 그렇죠.
1: 안타가 나왔으면
0: 네네.
1: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다저스로서 야구 팬으로서 고무적인 거는 오타니가 조금 타석에서 부진했잖아요.
0: 예, 예.
1: 투수로서는 괜찮았는데 근데 오타니가 5타수에서 3안타, 2타점 등을 올리면서요. 부활의 조짐을 보였어요.
0: 아, 예, 예.
1: 그때 그리고 3, 뭐죠? 저 3드까지 가는 그 장타를 때리고서는 그 얼굴 표정이
0: 예, 예.
1: 그 뭐랄까? 봤지. 뭐 하는 예, 그런 예.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타니도 살아나야.
0: 예.
1: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타니에 대한 의지가 많다 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이대로 홈런 너무 의식하지 말고
0: 그렇죠.
1: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점수 내는 그런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저스가 지금 서부지구 1위인데 지금 샌디에고 반게임 차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29승 18패인데 샌디에고가 28승 18패예요.
0: 아.
1: 그래서 반게임 차이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0: 오늘부터
1: 3년
0: 전인데 이게 아주 또 빅 매치가 되지 않을까.
1: 예전에 보셨어요? 그 그 친구 생각 안 나는데 그 치구서는 배트 플레이 막 집어던지고 가고 오타니가 또 감정이 나니까 또 그런 정도로 다 선수들끼리의 감정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기일수록 부상 조심해야 돼요.
0: 그렇죠.
1: 감정적인 거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오늘 샌디에고 3연전이 다저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0: 네.
1: 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1: 자 이렇게 이제 축구 얘기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했고 다저스 신나는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축구 김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예.
1: 축구 김새는 얘기. 일단 LAFC가 작년에 손흥민이 오면서 막 분위기 떴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시즌 초반에 방방 떴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4연패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다가 어제 그 내슈빌이라는 그런 조그만 그 음악의 고향인데 내슈빌이라는 도시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예, 진짜 예. 볼 건 없고 작은 도시인데 내슈빌 팀한테도 깨졌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3-2로. 근데 손흥민은 아홉 번째 도움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지금 현재 전체를 보니까 14경기에서요 6승 3무 5패예요.
0: 아.
1: 이건 LAFC. 그래서 지금 LAFC에 대한 관심이 지금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여자들도 모이면 야 손흥민 나오는 경기 한번 가봐야 돼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흥민 얘기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0: 와.
1: 근데 물론 손흥민도 월드컵을 의식을 해서 몸조심을 했겠지만
0: 그렇죠.
1: 아무튼 내슈빌한테도 질 정도라면은 최하위인데 그 팀이 네.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마르코 도스 산토스 감독 캐나다하고 포르투갈계인데
0: 네.
1: 이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어요.
0: 아.
1: 근데 제가 봐도 이 감독이 선수를 제대로 기용을 못 써먹어.
0: 뭐 그 판을 잘 못 짜는 거
1: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변화를 주고 싶은데 하루 아침에 변화가 됩니까?
0: 그렇죠.
1: 우리도 쓰리백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손흥민은 골을 넣는 선수인데. 골을 넣고 물론 어시스트도 하지만은 골을 넣고 골을 만드는 선두인데 만들어주는 그런 중원에다 갖다 처박아 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1: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이 저 산토스 감독은 뭐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단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고
0: 네.
1: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기빠진 경기가 될 수밖에 뭐
0: 그럴
1: 없어요.
0: 그럴 수도 있죠. 예.
1: 네. 그래서 4연패 늪에 빠졌고요. 손흥민은 일단 대표팀으로 합류를 하겠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 이제 월드컵에서는 볼 수가 있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서부 컨퍼런스 아 이게 뭐 중위권으로 7위권으로 내려앉았어요. LAFC가 그리고 시즌 초반 무실점 공격력 손흥민 보안과 조합 이걸 갖다가 강팀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보면 좀 판을 다시 짜다 보니까
0: 네, 네.
1: 이런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저스 잘하고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축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습니다.
0: 그렇죠. 네.
1: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뜨겁게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희 씨는 어디서 볼 예정이에요?
0: 아직 정해지 않았어요.
1: 하도 여러 군데서 하니까.
0: 아, 뭐 여러 군데 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은 데서 뭉쳐서 볼 것만은 사실이에요.
1: 그거 집에서 혼자 보면

0: 그럼요, 무조건 뭉쳐서 봐야죠. 이유 없이.
1: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산에서 점심을 먹고 왔잖아요.
0: 네네.
1: 산에서 두 가지 메뉴를 새로 했더라고요.
0: 오, 그래요? 뭐를요?
1: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 한정식 2인 이상만 받아요. 예약제 점심.
0: 네.
1: 그러는데 10매까지 반찬이 나오는데 말이 반찬이지 그건 진짜 최고의 요리예요.
0: 어.
1: 미쉐링 그것도 도전을 해보겠다 할 정도로 그 대머리 사장이 각오가 심한데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중간 초대받아서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정말 음식을 예술같이 했더라고요.
0: 예.
1: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저 강된장 이거요. 강된장 비빔밥이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서 드셔도 돼요. 이건 20불 때니까 19불 얼마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리를 주시는 산식당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항상 대머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0: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제 멕시코의 전력. 근데 뭐 박문성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멕시코는 절대 못 이긴다.
0: 아.
1: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0: 근데 뭐 그건 다 이제 낭설로 비교하고
1: 네.
0: 우리는 나름대로 특히나 뭐 유럽 쪽이나 제가 체코를 2대0으로 예상하는 거는 체코가 유럽이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가 유럽엔 강해요.
1: 그렇죠.
0: 아프리카는 모르겠어요. 개인기가 워낙 뛰어났는데.
1: 근데 거기는 일단은 조금 제쳐놓고 중요한 게 체코 그다음에 멕시코 아니에요. 근데 체코 우리나라 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제 남미 애들한테 좀 약해.
0: 예.
1: 근데 유럽한테 강해.
0: 강해요.
1: 왜냐면 유럽 축구 약간 뻥차 그러니까 축구거든요.
0: 뭐 스타일이 우리가 유럽 식을 많이 전수 받아서 그런지 네. 비슷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인상에 남는 게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저희는요 혼자 가서 안 되면 둘 셋이 가서 막아야만 돼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 히딩크의 철학이기도 하고 히딩크의 축구 철학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둘 셋 막기 위해서 짧은 왕복 달리기 훈련을 시켜서 체력을 비축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옛날부터는 100m를 11초에 뛰면 왕이다 그랬는데
1: 그렇죠.
0: 히딩크가 그걸 깼어요. 축구는 100m가 필요한 게 아니다.
1: 50m가
0: 필요하지. 그렇죠. 20m가 필요하지.
1: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0: 그래서 맞아요. 이천수가 그 왔다 갔다 그거 체력 훈련 자기 죽는 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서
1: 그거 안 해본 사람 이해 못하죠.
0: 그래서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혼자 있으면 둘 셋이 맞고 체력으로 맞아요. 그게 우리 전술이었는데,
1: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해설위원 수준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0: 아니
1: 좋은 얘기예요.
0: 그게 오래 전에 네. 박종환이 벌떼 축구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의 원조가 벌떼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
1: 멕시코 가서 3위했잖아요.
0: 그러니까 박종환 씨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개인기가 모자르면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는 게 축구더라고요 보니까.
1: 간단한 얘기 하나 할게요.
0: 네.
1: 제가 고1 때 우리 팀 명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선수생활할 때 우리가 중하위였어요.
0: 아, 예.
1: 그리고 코치가 바뀌었는데
0: 예.
1: 그분이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운동장 뺑뺑이 도는 것만 60바퀴씩 돌려요.
0: 네.
1: 생각을 해요. 400m짜리를 운동장을 60바퀴를 돌고 운동을 해요.
0: 그러니까요.
1: 말이 돼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결국은 먹혀 들어가는 게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딱 나갔는데 저 팀한테는 우리가 안 돼 하는데 이기더라고요.
0: 아,
1: 그게 체력이에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게 김민재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옆에 친구들과 조합을 한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골을 먹는 일은 없지 않겠나.
1: 희망이죠. 희망인데
0: 나름대로 그렇게 돼야죠. 제가 보고 있습니다.
1: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공감을 하고 하여튼 체력은 국력이고
0: 네.
1: 하여튼 뭐 만반의 준비 갖추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으니까
0: 네.
1: 여기서 2주 하면서 연습 경기 두 번 해요.
0: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1: 그렇죠.
0: 몸 좀 잘 마스크 쓰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 맞아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월드컵 때 우리가 더 뜨거운
0: 네.
1: 그런 응원을 하도록 여러분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보따리 풀어주셔서 감사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0: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1: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0: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1: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0: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1: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2: 배틀이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3: 류마티스 관절염,
14: 어깨와 허리 통증,
1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3: 진통제 없이
1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5: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0: 네, 우리 티켓님의 신청곡 포지션의 I Love You 함께 하셨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3: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4: 동지 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1: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6: 홈쇼핑월드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점심 식사는 다 끝내시고 소화되는 단계고, 간혹 늦는 분들이 뭐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뭐 햄버거 한 개, 그야말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바쁘신 분들, 특히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굉장히 점심을 건너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조금 이른 저녁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욕심도 많이 부려보게 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1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증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곁에 계십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최고입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통계님 출근 중이시라고요? 아, 늦었습니다. 신청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시죠? 단발머리 조영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H님의 신청곡으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오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아 요새 못 들은 부분은 돌려 듣기가 되니까 좋으시다고, 저녁 식사하시면서 들으면 좋다고. 아이고 샌디님 오셨네요. 아제 블랙 티셔츠요, 감사합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다고, 자동차 배터리가. 내일 자동차 점검 받으러 가야 해서 자동차 있는 것들을 빼느라고 더우시다고. 아 부지런하다 못해 고생하네요. 그러시군요. 아, 예. 아이고. 네. 자, 아, 예. 신청곡 들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아, 어쨌든 쑥스럽게도 제가 첫사랑이란 노래가 2009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17년 만에 얼마 전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았어요. 그냥 애정이 가는 노래인데, 17년이 지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화면도 찍고 그랬는데, 저희 그 임재수 감독님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서 그 화면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제 노래 타이틀 이름이 나비의 꿈 아시잖아요. 나비의 꿈 곤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곤이의 첫사랑이라고 치셔도 나오고, 쑥스럽지만 17년 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7년 만에 다시 부른 첫사랑,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17년 만에 불러본 첫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노래들, 또 다른 것들 있으면 이제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하는 일 대박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해서 올렸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여러분의 성원 바라겠습니다. 로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신청곡. 우리 비비안님 신청곡. 걸어서 하늘까지. 제목 멋있습니다.

0: 네, 아이 신청곡 걸어서 하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발이 제2의 심장이란 얘기는 아마 굉장히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 익히 우리가 아는 정보인데 실제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발이 불편하면 건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발입니다. 그 궁금점을 시원하게 오늘 풀어주실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우리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인트님, 힘든 월요일 잘 보내셨죠?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9: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0: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가족의 건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 그 부모님 세대 또 가족 중에서 저도 사실은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포함되는 얘기인데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아마도 생각보다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JGP USA의 우리 김병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 건강, 가족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맞다면 건강이 어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소한 부분들을 넘기지 말라는 거와 발이 건강의 기초고 생존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저도 뭐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곳은 고장나면 고쳐서 쓰거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고장나는 순간은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1: 즉 발이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이라는 게 단순한 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
1: 그렇습니다.
0: 듣습니다.
1: 왜냐하면 발이 이제 우리 몸의 기초거든요.
0: 네네네.
1: 건물의 기초가 틀어지면 건물은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발의 기초가 틀어지면 연결되어져서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 목, 턱관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주변에 보시면 야, 나이 들어서 원래 몸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단순한 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들어요.
1: 네. 그 몸에 그 연결 관련된 부분인 거죠.
0: 그렇죠.
1: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어딘가가 불편하시다면 기초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발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면서 균열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평발, 까치발, 아니면 무지의 반증, 아니면 어떤 연유로든지 발이 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균열로 인해서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저 허리가 아프거나 뭐 그런 것이 통증이 있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통증은 결과고요.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0: 아,
1: 그런데
0: 그렇죠.
1: 요즘은 모든 치료가 결과를 어떻게 할 건가, 통증을 어떻게 할 건가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걸로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죠.
0: 네네네.
1: 많은 뭐 진료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아니라 원인,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사례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1: 네, 그렇습니다. 60대 초반이었는데요.
0: 네네.
1: 이제 먼저 신은 분이, 그러니까 언니라고 하는 분이 먼저 신으셨고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을 나오지도 못하고 뭐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신발을 신고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0: 그러세요?
1: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야. 신발에 뭐가 들었냐, 이거 마약 아니냐,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걷고 건강하십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릎 통증님이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편하셨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 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어떻게 제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는데 골병 다 드셨어요.
1: 맞습니다.
0: 하도 열심히 일해서.
1: 그러면
0: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가
1: 맞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없이 나오고
1: 그렇죠.
0: 이런 생활이 연속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정말 희소식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사실 걷는 거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매일매일 우린 걸어야만 되잖아요.
1: 걷는 게 예. 생존인 거죠.
0: 그렇죠.
1: 걷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0: 예, 예,
1: 사실
0: 예.
1: 어르신들이 아니면 사망 원인 중에
0: 네네.
1: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걷지 못하면서 넘어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구나.
1: 우리가 큰 중병과 질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0: 네네.
1: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걷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엄청나게 내 몸의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의 기초가 틀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걸음걸이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매장이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3층에 있습니다.
0: 푸드코트 있는 데 있는
1: 맞습니다. 그 중앙에 있거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매장에
0: 예.
1: 앉아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은 거의 어르신들은 구부려 걷거나 불편하게 걷거나
0: 예, 예.
1: 이상하게 걸으세요. 그런데
0: 예, 예.
1: 그렇게 걷는 것이 아까 이미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생각을
0: 그렇죠.
1: 하시는 겁니다.
0: 예, 그렇죠.
1: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초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0: 네네,
1: 거죠.
0: 네네.
1: 제가 놀라운 그 체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뇌졸중으로
0: 네, 예, 뇌졸중.
1: 걷는 게 아주 불편하셔요. 여자분이셨는데
0: 네.
1: 뭐 재활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잘 걸으시는 편이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하셨대요.
0: 네.
1: 한번 신어보라고.
0: 와서
1: 신고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똑바로 걸으시는 거예요.
0: 아니 사실은 그런데 뭐 애청자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지금 그 신발을 하나 슬리퍼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한 지금 5분, 7분 남짓 지났는데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발이 어디 쏙 들어가서 편히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일반 슬리퍼는
1: 그렇습니다.
0: 이게 퍼지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얘는 슬리퍼인데
1: 예.
0: 운동화같이 쏙 어디 들어가 있는 그런
1: 그렇습니다.
0: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제가 체험인데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라서 이렇게 지금 생겼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통 슬리퍼들은 신으면 그냥 이렇게 털거덕 거리는데
1: 놀죠. 예.
0: 이건 신고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므로드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경험이
0: 네네.
1: 어떤 경험이냐면요.
0: 네네네.
1: 내 발이 정상적인 상태로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0: 예.
1: 우리 발 안에
0: 예.
1: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0: 예.
1: 뭐 근육도
0: 그렇죠.
1: 있을
0: 그렇죠.
1: 거고요.
0: 그렇죠.
1: 신경도 있을 거고
0: 네네네.
1: 인대도 있을 거고
0: 네네.
1: 있는데 그 뼈들이 신경과 근육과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신발을 딱 신는 순간
0: 네.
1: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이거는 제가 볼 때 꼭 가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1: 맞습니다.
0: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1: 지금 벌써 우리 진행자님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0: 아, 진짜로 기분이
1: 예.
0: 좋아요.
1: 혈색이
0: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1: 얼굴이 예.
0: 제가 방송을 한 2시간 진행하면 사실
1: 피곤하시죠.
0: 보통 운동하시지만 운동화도
1: 네.
0: 꽉 묶여 있고
1: 맞습니다.
0: 좀 딱딱한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착이 좀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뒤에서 보면 조금 휘었다.
1: 맞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그런
1: 네.
0: 것도 근데 제 주위 분들도 걸을 때 이렇게 뭐라 할까 걸음이 질질 끌리는 사람들이
1: 그렇죠.
0: 있어요. 제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1: 그렇죠.
0: 몸이.
1: 예.
0: 그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뭐 두통, 어지럼, 턱관절, 목디스크, 오십견, 허리디스크, 골반통, 협착증, 무릎관절염.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겪고 있는 모든 통증을 다 지금 집합해 놓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게 결과고요.
0: 예.
1: 원인을 제거시키면 결과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0: 그렇군요.
1: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0: 네네네.
1: 원인, 그러니까 발의 구조를 맞춰주면
0: 네네.
1: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0: 네.
1: 그 약했던 부분이 통증으로 나타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1: 구조적 결함은 다 없어지는 거죠.
0: 여기 지금 기능성 신발 착용 체험 사례라고 나오는데 아직 뭐 제가 걸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신기만 하면 바로 느껴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왼발이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네요.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체험 사례가 되겠네요.
1: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저희 신발을 기적 신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아,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어, 자.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것들이 지금 그 SK 에어컨 그 대표님 고니 씨 네. 화이팅.
1: 예, 저희 신발 신고 계십니다.
0: 고니 씨 그 신발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시네.
1: 예, 맞아요.
0: 저희 SK 사장님이 예. 아주 저희 찐팬이시거든요.
1: 아, SK 사장님 저희 왕국에 계십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형님이세요.
1: 아, 그러시구나. 예. 예.
0: 아, 그 신발 엄청 좋다 그러시네.
1: 예. 엔조이 하고 계시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민 사회에서 예, 예.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0: 네.
1: 매일 서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활동하시는데 네.

0: 평소에 신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1: 아, 그럼요.
0: 디자인도 이쁘고 네. 네. 아주 곱상하게.
1: 네. 네.
0: 그러니까 저희 신발이 보통 넓적하게 나왔는데 디자인을 아주 앞쪽으로 이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아,
1: 그럼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맛을 봐야 음식의 맛을
0: 그럼요.
1: 알잖아요.
0: 네네.
1: 그냥 뭐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네.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0: 네.
1: 신발만 신으면
0: 네.
1: 지금 불편한 거 참지 않아도 내가 걷는 게 불편한 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발을 점검해드립니다.
0: 발 점검까지 해주신다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 테스트 방금 우리 진행자님
0: 예, 예.
1: 제가 해드렸듯이
0: 예, 예, 예.
1: 지금 신고 계셨던 신발과 이 신발의 차이점을 바로 알게 되고요.
0: 예, 예.
1: 혹시 심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네.
1: 바로 느껴집니다.
0: 저기 지금 우리 비비안님은 SK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본인도 사셔야겠다고 발목이 좀 피곤하신데 운동화 신고 다니신대요.
1: 네.
0: 제가 볼 때 SK 사장님은 3년 신고 계시대.
1: 맞습니다. 저희 초창기 고객이십니다.
0: 그러시구나. 제가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리면 LA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또 전문 매장이 6281 비치 블루버드 그러니까 부에나팍 커머스 프라자 비치하고 오토센터 드라이브에 가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LA는 213-330-6810 213-330-6810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은 714-646-1122 714-646-1122로 연락 주시고 일단은 갤러리아 쪽에 가까우니까 먼저 방문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1: 그럼요.
0: 네.
1: 오셔서 한번 신어보시는 겁니다.
0: 네. 네. 그래서 가면 이제 무료 체험도 하고 얘기 말씀하신
1: 그렇습니다.
0: 대로 발 그 진단도 해주시고
1: 예, 예. 현재 내 발 상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가 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0: 네.
1: 정확히 체크를 해드립니다.
0: 유튜브에서도 기적의 신발 TV라고 들어가시면
1: 그렇습니다.
0: 나온다고.
1: 기적 신발 TV.
0: 아, 기적 네. 신발 TV.
1: 네, 그렇습니다.
0: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 얘기 저도 지금 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먼 데도 아니고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이면 누구나 한번 들리실 수 있는 데니까 한번 들리셔서 꼭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고에 없는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은데 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0: 아.
1: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뭐 LA뿐만 아니라
0: 네네네.
1: 어디 가서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가 이렇게 굽고 거북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와가지고 신발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 신발을 개발한 친구입니다. 제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가 왔는데 뭐 신발 하나 해줘야지
0: 그렇죠,
1: 해가지고
0: 그렇죠.
1: 신었어요.
0: 네, 네.
1: 2주 반이 지났는데 제 어깨가 어깨 통증이랑 어깨가 펴지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친구한테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 신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0: 네.
1: 시니어를 대상으로
0: 네.
1: 오랫동안 그 섬겨왔습니다.
0: 네네. 네,
1: 안내를 하는 걸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걸으시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분명하게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있을 거다
0: 예, 예.
1: 생각을 했는데 이 신발이 그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인타운에서 가장 중심 몰에 스토어를 제가 오픈한 겁니다.
0: 아니 근데 전 필요한 게 저도 거북목이에요.
1: 네.
0: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1: 그렇죠.
0: 어깨 좀
1: 펴라. 어깨 필요하고.
0: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양복을 맞춰 입으면 저
1: 네.
0: 같은 사람 보고 굴신이라고 그랬어요.
1: 맞습니다.
0: 거북등이라고 그래서.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가봉할 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저도 무지하게 이게 필요한 사람이네요.
1: 그렇습니다. 이 신발을 신잖아요.
0: 네.
1: 그러면 똑바로 펴져요. 어깨도 펴지고요. 거북목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0: 야, 여러분 들으셨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금 비비안님처럼 뭐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 통증 또 디스크 환자들 또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픈 분들 굉장히 지금 직업상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고생하시는 분들 뭐.

0: 의외의 자세 교정 저같이 또는 뭐 운동하시다 보면 악기를 하시다 보면 한쪽으로 오래 있는 사람 또 척지가 측만되거나 제가 보면 뒤에서들이 허리가 굽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1: 그렇죠
0: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1: 그렇습니다
0: 사실 뭐 다른 부분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발은 인간의 심장인데
1: 그렇죠
0: 발이 잘못되면
1: 생존의 기초죠
0: 이 지축이 네. 흔들린다는
1: 맞습니다.
0: 얘기거든요
1: 네.
0: 기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LA의 갤러리아 마켓 3층 푸드코트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부에나팍도 여러분 가시면 비치와 커먼헬스의 106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가 궁금하시면 기적신발TV라고 진화하시면 되고 213-330-6810 또 부에나팍 714-646-1122로 연락주시고 연락주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제가 조금 아까 사실 체험했는데 저는 1분 만에 느끼겠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달라도. 여러분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조금은 돌볼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매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는 날까지는 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1: 그렇습니다.
0: 하는 바람입니다.
1: 우리가 건강을 네. 선택할 수 있다면
0: 네.
1: 누구나 다 선택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린 눈만 뜨면 신발을 신죠.
0: 그렇죠.
1: 그런데
0: 네.
1: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0: 네.
1: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0: 아.
1: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0: 그렇죠. 네.
1: 바른 신발, 원리 원칙에 맞는 신발,
0: 네.
1: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발을
0: 네.
1: 내 가족들에게
0: 네.
1: 알려주고
0: 네.
1: 오늘 들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0: 네네네.
1: 정말 마지막 솔루션이다.
0: 예,
1: 아까
0: 예.
1: 말씀하신 시작점이다. 건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0: 네.
1: 그런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이 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가 인생이 어느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JGP USA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이렇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0: 네네,
1: 왜 안타깝냐면
0: 네.
1: 그냥 신발만 신으면 해결되는데
0: 아, 그렇죠.
1: 그냥 참고 지낸다는 거죠.
0: 네네네.
1: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 먹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1: 절대 그게 아닙니다.
0: 네네네.
1: 솔루션이 있습니다.
0: 네네.
1: 해결책이 있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 오셔가지고
0: 네네.
1: 한번 무료 체험해보세요.
0: 네.
1: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시간 내주셔서.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8: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8: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로라님 아직 운전 중이신가요? 00 준비했습니다.

0: 네,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영 나오나 차를 세우셨다고요.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8: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9: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0: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4: 우메캔.
1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3: 감사한다면,
14: 사랑한다면,
13: 역시 우메캔.
1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5: 888-941-3311 우메캔.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재미있는 또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자, 헤이츠님, 제 검정티가 젊게 보인다고 쿵짜라 붕짝. 오늘부터 친구해요. 야, 좋다 좋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덕분에 또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가슴 깊이 남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별의 순간도 있었고,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억의 그 시절로 저희 시간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때로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가 또 혼자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또 잠깨 하시는 낯설지 않은 이 멜로디들, 또 세월이 스며든 따뜻한 음색들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조금은 포근히 감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사실 월화 수목 금토 안 지치는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트로트 선곡한 게 아니고 제 그 이 시그널 뮤직입니다. 우리 안선영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는 게 우리는 인생살이고 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여러분들 몸 아픈 줄 모르고 지친 줄 모르고 달려가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몸 무탈하시게 오랫동안, 제가 언제까지 방송을 진행할지 모르지만 하는 날까지는 같이 함께 귀로 나누시고 마음으로 나누시고 눈으로 나누시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자그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신청곡으로 밤에 떠난 여인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7: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7: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8: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샌디에이고 북부 클레어몬트의 대형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오후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가장 큰 모스크에서 총성이 울렸고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지역 방송 ABC7은 최소 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으며 추가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 촬영 영상에는 경찰차 수십 대가 배치됐고 예배객들이 경찰 안내에 따라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원은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에 쿠란을 가르치는 학교도 운영 중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에 급파된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민들에게 당국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우편 투표 용지 발송 오류를 두고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릴랜드주에서 50만 장의 불법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우편 투표를 신청한 40만 명의 유권자 중 일부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를 각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투표용지를 발송한 용역업체는 잘못 배송된 용지를 파기하라고 권고했지만 공화당 진영은 부정투표나 중복투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낸 50만 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상당수가 민주당 지자들에게 배달돼 공화당 후보들의 승산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일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을 것이라며 법무장관과 법무부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삼아 종전협상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의 제안에 답변을 보내왔고 이란도 수정안을 다시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종전과 미국의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됐으며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최신안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졌지만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의 제한적 핵활동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결된 이란 자산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까지 25%만 해제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란은 더 많은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 프로세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0: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0: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9: 신뢰받는 리더,